오티시 약입니다. 동화 악요 건뇌 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 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먼저 무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류의 보신환 한 가객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역시 우리 많은 이런 의학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우리 백세 시대 하는데, 아이고, 백세는 몰라도 난 아프지마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는 분들 많죠. 예? 그 아프지 말자는 욕심, 어디에서부터 우리 채울 수 있는가? 우리 몸에서는 주로 비위부터 시작해서 콩팥하고 간입니다. 예, 아이, 그 심장이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왜서 이 비위부터 시작해서 콩팥 간이라고 말하는가? 물론 우리 몸에는 털끝 하나, 손톱끝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이 오행학 각도에서 보면은 이 오장육부는 상호 생리평형을 잡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어느 장기가 한 해 나쁘면 그냥 그 장기만 나쁜 것이 아니라 다른 장기를 또 손상줍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비위가 나쁜 걸 오래 두게 되면은 절에 따라서 나빠지는 게 콩팥입니다. 콩팥이 나쁜 걸 제때 치료하지 못하고 오래 두게 되면은 절에 나빠지는 게, 물론 다른 장기도 나빠지지만 직접적으로 손상받는 장기가 심장입니다. 심장. 심장이 나쁜 걸 오래 두게 되면은 폐가 나빠지고, 폐가 나쁜 걸 오래 두면 간이 나빠지고, 간이 나쁜 걸 오래 두면 비위가 나빠집니다. 이게 중의 상승시한 그 도리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때문에 어느 한 장기만 좋다 해서 계속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비위라는 건 이 흙의 토에 속하지 않습니까? 흙이 좋아야 세상 만물이 잘 자라는 것처럼 비위가 좋아야 되고, 콩팥이 좋아지고, 콩팥이 좋아야 우리 또 좋아질 때는 간이 좋아지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어쨌든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건뇌보신환은 우리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바, 우리 건강한 일을 돌려주고 보신, 신자는 신체라는 신장건이 것이 아니라 콩팥이란 신입니다. 예, 신. 콩팥을 건강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예. 콩팥은 우리 중에서 말할 때는 쓴주 장징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몸에는 정기라는 게 있습니다. 정기. 이 정기를 콩팥에다 저축합니다. 우리 돈이 많으면 은행에다 저축해야 제일 안전하지 않습니까? 예, 집에다 놔두면 도둑이 끼고 잊어먹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서 전기는 콩팥에다 저축합니다. 그 다음 콩팥은 주성파, 머리를 자라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발육 역시 콩팥하고도 관계되고, 생식기능,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이에티, 액체의 순환, 그 다음에 기를 받아들이는 장기도 콩팥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 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2: 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저도 건뇌보신 하나 지금 먹고 있습니다. 어제 먹는가 뭐, 예, 이제 심혈관 질병 있어가지고 예, 녹공실 부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돌이 살았는데도 이랬더니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 피올라모가 그렇답니다. 의사들이 얘기하는 게 머리가 어지럽고 이 거리 행함이 눈이 뻥하고 이렇습니다.
1: 예,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또 특히 늙음하게는 예, 그런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들 아주 많습니다.
2: 예, 이거는 얼마 된다. 그래, 약을 예. 먹으면 먹을 때뿐이지 쓸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1: 약이 그럴 때마다 잘 못 보고 점점 더 합니다.
2: 예. 그래, 건네보시 나는 먹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넉 달 넘어, 이건 다섯 달 다 되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나이, 제가 도돌이 잘 된다. 네. 예. 그리고 머리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예. 허리 힝하고, 예. 이러던 게, 이게 저는 많이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 등시 힝하던 것도 나사지고, 예. 등시, 네. 예. 허리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1: 이 약을 오래 쓰게 되게 되면은 우리 그 두중이 들어가고 우술이 들어가나서 동맥 경화를 치료하는 약입니다. 이래서 혈압이 낮지 말래 해도 고혈압 있는 분들 혈압이 내려옵니다.
2: 예. 그래, 혈압이 하고 어떤 때는 예, 한 날에 두 번씩 다 먹었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예, 하루에 한 번씩, 뭐, 한 이틀에 한 번씩 먹을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1: 네.
2: 예, 우리 서빈이 사다가 또 옷을이 하루 저녁에 두고도 얼마 지나 못하는지 모른다. 그게 네. 밤이 더 합니다. 밤이 네. 더 잘 수 없습니다. 어째 네. 못하는 감이 머리에서 자꾸만 머리에서 소리 나는지 귀에서 소리 나는지 소리 나서 자지 못하겠습니다.
1: 수연씨 곰팡이한 사람들 밤이면 더 합니다.
2: 그래 그렇습니까?
1: 네, 예, 마음을 딱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도 못 자고 사정이 아프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입은 마르고 사지가 털 싸나고 이게 밤에 우리 노폐물을 배설해야 되는데 그 노폐물을 배설하는 제일 큰 장기 선장이 문제 생겼다고 합니다. 콩팥이 허한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2: 아, 콩팥이 허해 그렇습니까? 그렇지.
1: 네, 그럼
2: 밤에 식은 땀이고서 맨안에 용색이 납니다.
1: 네. 밤에 하면 또 간이 나빠지고 이래서 밤에는 좀 문제가 더 많이 생깁니다.
2: 예, 그러던 게 이게 저는 많이 해결됐어요. 다음은 그래도 톡 잘 간다. 한
1: 직접적으로 치료된다.
2: 예, 이거는 이렇게 먹으니까 되나. 그리고 예,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심심함이 어떤 때는 맨안이 두근두근하면서 긴장하면서 이래 됐는데 이것도 이건 지금 많이 해결받고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예. 없어질까. 그러니까 속이 편안한 게 영 마음도 안정되는 것 같은 게 영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저기 잠을 잘 자고 하니까 되나 이 그래 정신하고 이 밥도 잘 먹고 이렇습니다. 예, 지금 단원민들 활동이 좋을 때다. 예, 그래서 이 약은 많지 않아서 이 활동에 참가해서 이 약을 달려고 합니다. 예, 네. 꾸준히 치료하겠습니다.
1: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네. 수고하세요. 네.
0: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뿐만 아니라 쓴주구성수입니다. 콩팥이가 배를 주관하고 골수를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몸에 기를 받아들이는 장기고 전기를 저축하는 장기면서 쓴주구성수의 골수를 만들어낸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골수 얼마나 중요한 거 이 시간에 자꾸 말씀드리죠. 골수는 척수를 통해서 뇌수를 공급합니다. 때문에 뇌가 건강해지자면 첫째 우리 콩팥이 건강해야 되고 콩팥이 건강하자면 비위가 좋아져야 됩니다.
0: 네.
1: 콩팥이 건강하면 또 간이 좋아지고
0: 양콘 랭기랍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저도 이제 뇌경색 후줄에 항상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이 자주 나고 그리고 뒷골이

0: 그다음에 아 그래서 소리 형 자주 나옵니다.
1: 네.
0: 그래, 가, 예, 가슴 그 떨림도 나고 이래 고생 하다나 듣고 선생님 강의를 듣고 건네보셔 듣고 먹고 있는데 아 듣고 왜 어둠증하고 가슴 떨림증이 듣고 왜 많이 나타냈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그리고 나는 밤섭에는 내가 또지 그냥 화장실 당했는데, 건네보시 한 번부터, 이전에는 서면 한 번 봤다고 조금씩 나가고 그냥 사주려고 하는데, 예, 건네보시 한 후부터 한 번 서방이 많아지면서 코멘트도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 예.
0: 예,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머리 막아지고 사람이 정신 납니다. 이제 보고.
1: 예.
0: 나는 이게 호가 돌 때냐, 좀 더 구조를 계속 몰려서 오늘 받아봤자, 근데 또.
1: 네, 매달 받으십시오. 우대 활동 좋아나서 이번 우대 활동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매달 아, 전화번호 불러드립니다.
0: 예.
2: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2797.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콩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콩팥은 양쪽으로 해서 각각 하나 보통 두 개 있습니다. 이 콩팥은 100만 단계 쓴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쓴 단위라는 거는 우리 쓴혈출 이 그 소변을 걸러내는 데입니다. 그다음에 쓴혈과 이런 쓴 단위가 100만 단계나 있습니다.
2: 네, 단분 랭계랍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3: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도 그제 봤으면 오늘 한답니다. 내가 저 한 서너 달 먹었습니다. 이럴 쯤엔 먹기 전에 그냥 어떤 저녁에 자자 그냥 뭐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 낮에는 자지만 저녁에 더 한다. 근데 그 저녁에 자지 못하지. 그래, 그런 소변 자수하지 않았어. 병원이나 검사하니까 써니 영 나쁘다 하겠다. 써니 놓고 소변 자수하려니까 저때 저녁에 한 대번 나간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건망증이 있어라서 무슨 조금만 한 일도 제가 해놔서 한참 쉬다 생각하고 특히 시내를 살아갈 때는 집에서 부탁한다 무슨 싸우라면 딱 가서 싸우면 싹 잊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은 좀 적응하다 생기면 적응하다 생겨도 어때는 적은 거 그쪽 딱 잊어먹으면 쌀 것도 싸지 못하고 집에 돌아오더라고 했는데 이거 먹고서 지금 이 건망증이 약간 해결하고 기운덕이 약간 증가 되는지 어쩌면 기운덕이 영조하듯이 무슨 좋아가지고 나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래 그러려고 거리가 나는 지금 아프고 이렇게 어떻게 기운덕이 좋겠어. 그러는 게 지금 요즘에 이거 먹은다 벌써 한 달 뭐가 건강 이 건망증이 떠가지고 기운덕이 약간씩 증가 되더란 말이야. 그러다가 또 나는 그 나이에 허리 아프게 왜 큰 문제인데 내가 이게 허리 아픈 거 가서 검사하니까 병원에서 써놓는 것 같아. 나는 골골로 그런 거 해서 골골 치료를 했는데 아이 되고 써놓는 허리 아프지. 그래 보되 거기다가 또 항상 기운하고 신장도 하면서 아이도 했어. 그런 게 약 먹으면 여러 가지 증상이 하나하나 좋아져서 얼마 더운지 모르겠어. 하지만 이번에 바람을 할 때 주머니 싼 게 좀 있긴 있으면 바람을 할 때 입을 썼다는데 요번에 또 예 설에 난 이번에는 말 썼다 그런다. 일곱통 써 뭐 일곱통 써겠어.
1: 예, 우리 약국에 전화하셔서도 상세히 자문하십시오. 어떻게 싸면은 내 돈에 맞춰서 제일 감지하게 싸겠는가 전화하십시오.
3: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그 다음, 콩팥은 우리 몸에서 혈압을 관리합니다. 조절합니다. 혈압을 조절하는 게 콩팥이 있는 우리 콩팥이란 게 이 열콩은 납작한 거 딱 떼게 놓은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깥에 그 위에 딸랑 모자 같은 선상신이란 게 있습니다. 선상신 여기에서 선상신수라는 아드레날린을 분비한단 말입니다. 이러면 이 호르몬이가 이 격소가 혈압을 직접적으로 올립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4: 우리 아저씨 금년봄에 도지질 나가다 둘러시도 던져줬습니다. 그래 내 일부러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 병원에 박박했는데 가서 CT 할까 녹음 쌓여왔답니다.
1: 네.
4: 그래서 치료했는데 그 후에 그냥 거리 그러시하고 무겁고 아프고 이랬지다. 그래서 야구 다른 거 써도 그래서 그랬었지다. 예, 그냥 좀 시야에 난답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냥 좀시 어지럼증이 나고 예 치료했는데도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이 건네보신 한을 썼는데 아 이거 한 달 쓰니까 덜이 알겠지다. 그래서 그렇죠. 그 자꾸 어지럼증이 나고 거리시하고 머리에다가 두고 위시열한 갖고에 머리 무겁고 좀 시 아이 나던 게 그게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맥이 없어서 예 꼼짝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그거 사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랬던 게 이거 다 쓴 다음에는 우선은 놀라도 댕기고 이게 신기하게 그냥 보시나니 또 맥이 나더란다.
5: 그리고 맥이 나는 약입니다.
4: 네. 아 그러니까 그래서 네. 놀라람 댕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업인이 또 찾았습니다. 남자들이 네. 또 어제 그제 다 전열성염이 있어 그러는지 한날 밤에 한너도 번씩 보는 게 이 약 전남에는 네. 우선 두 번밖에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네. 예상은 폭다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도 꼴이 좀 신한단다. 그래서 이래 여러 가지로 써보던 중에 그리고 이거 썼는데 이 다리에 맥이 온단다. 그래도 그렇죠. 맥이 없어서 다리 맥이 없어 댕기지 못하겠던 게 그래서 네. 이게 어쨌든 이 건네보신 한이 이 니경사기랑 온 사람에게는 그 무슨 약보다 최고인 것 같습니다. 효과 영 네.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쓰자고 이번에 우리 할도에 좋을 때 대달 받다고 전화 한 개입니다.
5: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할도에 좋습니다.
4: 네.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6: 네. 건네보신 한입니다. 사실 이 콩팥의 작용 우리 몸에서 콩팥이 얼마만한 이런 호르몬을 분비하고 또 많은 이런 중의학적으로 본다 할 때 장진 정을 저축하고 나치 기를 받아들이는 장기고 콩팥이가 좋아야 사람이 젊은이들은 생육발육이 잘하고 남성분들 우리 성욕감퇴증이라며 갑자기 온다거나 머리가 빠진다거나 이게 다 콩팥이 관계입니다. 눈이 깔깔하면 우리 간하고 관계되고 백내장 녹내장 우리 간하고 관계되지만 이런 그 외에 맥이 없다 소변이 잦다 골가병이 나온다 이게 다 우리 콩팥이 기능하고 관계됩니다. 때문에 건네보신환 우대활동 좋을 때 장기적으로 쌓아놓고 쓰시기 바랍니다. 또 쓴다 할 때는 벌써 한 달쯤 쓰면은 다른 약에서 보지 못하던 효과를 훌륭하게 봅니다. 한두 가지 효과만 보는 게 아닙니다. 25가지 약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5대 활동이 있습니다. 5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수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을의 발걸음 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립추가 지나니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우리에게 계절이 바뀌었음을 속삭여주고 있죠. 가을의 성취를 듬뿍 담은 한편 시와 잔잔한 선율이 가을이 오는 발걸음 소리를 조용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공기는 무덥기만 한데 계절은 살며시 가을로 스치네. 립추 문턱 넘은 들판으로 비어가사라는 속삭임 귓가에 울려 비바람 흔들렸던 날 지나고 땅우 오곡백과 천천히 연그러 햇살 품고 알차게 채워가는 기대 가득한 이 가을을 기다려 살며시 다가오는 가을의 발걸음 곡식 익어가는 따뜻한 숨결 시련 딛고 단단해진 열매들 마음 설레며 기다리는 가을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연변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변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먼저 허밀한 작사 박광춘 작곡의 내 고향 시냇물을 들려드립니다. 잔잔히 흐르는 시냇물 소리처럼 어릴 적 뛰놀던 고향의 풍경이 멜로디에 실려옵니다. 리지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한하나 작사 김기천 작곡의 우리 연변을 준비했습니다. 연변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을 힘차게 노래하는 곡입니다. 렴시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대학 작사 최동혁 작곡의 내 품에 있습니다. 드넓은 조국이 품 안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일상의 소중함을 선율에 담았습니다.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에는 김동진 작사 라슨더 작곡의 살기 전 우리 연변을 준비했습니다. 풍요로운 들판, 정겨운 이웃, 살기 전 우리 고장, 연변이 생기 넘치는 모습이 발걸음 가볍게 만든 노래입니다. 지준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선비 작사 최학산 작곡의 내 고향 나팔꽃은 나팔꽃처럼 소소하지만 결코 잊혀지지 않는 고향의 정취를 노래합니다. 리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문춘산 작사 서민월 작곡의 도망강 수영버들입니다. 도망강 기슭에 늘어진 수영버들 가지를 보며 그림을 달래던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양민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 조례화 작사 임근만 작곡의 연변의 어민을 준비했습니다. 연변을 찾는 모든 이에게 건네는 환영의 인사말 같은 곡입니다. 차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외면들과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움 넘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방준이었습니다.

0: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일기.
1: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4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종약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수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사물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양시 가장방에 수록이 된 통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성대 왕청임이 저술한 의림개착의 기록이 된 중풍 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부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사묘가 저술한 천금방에서 유래된 진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매금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재 최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수,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

마비 후유증, 구안 와사, 안면 신경마비, 3차 신경통, 편두통, 안면 근경련,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요추간반 탈출, 경추병, 손발 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새로 승급한 황진수한타의 혈배강이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5세트에 3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럼 8세트 가게 되죠. 약과로 따지게 되면 16과 간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12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10세트에는 8세트를 더 드리거나 18세트 가게 되죠. 그러면 36과 간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270날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10세트부터는 우리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이 혈배강 10곽을 공장 측에서 더 증송 받을 수 있습니다. 15세트에는 15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럼 30세트 가게 되죠. 그럼 약곽을 따지게 되면 60곽 간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혈배강 10곽을 또 더 드리죠. 그럼 모두 70곽 가게 되죠. 예, 그래서 450날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예,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예, 또 우리 친구가 12번 또 따라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삼복철에는 원래 도리대를 놓고 말하게 되면 예, 황제 내경에서도 명백하게 썼습니다. 침을 자주 맞으면 아이디입니다. 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건 제일 좋습니다. 예, 날씨가 좀 추워지게 되면 일주일에 두 번 맞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황제 내경의 그 원칙대로 나가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싶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저한테 직접 문의하실 분들은 우리 그 원래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2층 중의과를 찾아오면 됩니다. 예. 그래서 찾아오기 전에 미리 예약합니다. 예.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시간에 제가 그 혈압에 대해서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전화 온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혈압 하게 되면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책을 소개해 드리겠는가 하면 옛날에 이 책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성 뚜니 이말러什么 이런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가 쓴 겁니다. 이 작가 이름이 린네이 마이크 다그터 이렇게 썼습니다. 마이크 다그터. 그래서 이 사람이가 미국의 유명한 이런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사들이 우리 환자들한테 무슨 걸 속였는가? 예, 이걸 몽땅 폭로하는 책입니다. 네, 뭐 CT로부터 시작해서 혈압약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 혈압약에 대한 이거 내막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그 이분이가 말한 게 뭔가 고혈압이라는 거는 평상시에 우리 음식을 좀 조절하고 단련 좀 하고 사람이 이 마음 깊거나 가짐 깊거나 평형을 하고 방송하고 이렇게 되면 혈압이 자연적으로 조절된다.

0: 없다고 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대부분 병원에 이사말 듣고서 대구 혈압이 아까지고 하는데, 글쎄 혈압을 조절하는 건 좋겠지만 문제는 혈압을 조절하는 이런 약들 여러 가지 많습니다. 리니어제에 속한 칭류사친 같은 약, 그다음 베타쇼티지액항지, 메톨롤 같은 약에, 가일리즈 통도 주단지, 뭐 쇼번디핀 같은 리쉐핑이라는 이런 진정되는 이런 약이라며, 클로딩이라며 이런 약들을 많죠. 자지도바라며 이런 약들을 써가지고서리 혈압은 별로 공제됐지만 마지막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저혈압 증상이라는 게 많이 나타납니다. 저혈압이라는 뭔가 T-way식 低血压랑이 생깁니다. T-way식 低血压랑 뭔가 가만히 누워있다가 불쌍히 턱 일어나게 되면 눈앞이 캄캄해 나고 엄중한 사람들은 저를 그 자리로 쑥 쓰러집니다. 예, 요새 지금 날씨가 더우면서 혈압약 잡순 분들이 또 이런 현상이 더 많이 생깁니다. 어제 그런가? 혈압이 낮다는 것은 머리에 거지 피를 공급 못한다는 걸 말합니다. 예. 저혈압 표준이 뭔지 지금 환자분들이 지금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 고혈압만 지금 또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거기만 집중하고, 혈압이 어디서 내려가면 좋다. 다 병원의 의사들 말 듣고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대뇌에 혈액 공급해야 되게 되면, 심장에도 혈액 공급해야 되고, 청력 감퇴가 생깁니다. 이 귀가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귀에서 막 소리 나거나,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나 어째, 요새 자꾸 귀에서 자꾸 소리 나서 막 신기해 난다 이렇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혈압약을 오래 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혈압약을 오래 달고 있어서 저 혈압이 생기면서 나공실 부주 생기면서 귀에서 소리 나는 겁니다. 예. 글쎄 우리 중의각도에서는 뭐 콤파치를 상해서 그렇다. 막 당연하죠. 모든 서약은 콤파치를 다 상합니다. 예. 우리 그 리뇨제도 보면 콤파치를 대다수 상합니다. 간도 손상받고, 예. 간이 많이 손상받게 되면 특히 저혈압이 간이 손상받습니다. 그러면 밥맛이 없고 배가 짱이 나고, 예, 이런 현상들 나타납니다. 소변도 잘 나가지 않고, 예. 심장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된다 할 때는 심장이 자꾸 두근두근거리고 이랬습니다. 예. 그리고서 평상시에 아니 무슨 우리 가족에는 당뇨병 이런 병사가 없는데, 예, 내력이 없는데, 아니 맨 안에 당뇨병이 더 왔습니다. 혈당이 막 높아집니다. 우리 이 책에 썼습니다. 리뇨제를 쓰기 쓴 사람들, 특히 대부분 혈압약들이 리뇨제가 많습니다. 칭류사친 같은 이런 약을 오래 쓰게 되면 당뇨병 발병률이 11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톨롤 오래 쓰게 되면 로인분들이 암을 초래할 가능성이 제일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카토플리 같은 이런 약들을 오래 쓰게 되면 콤파치가 손상받으면서 髋구 구슬한 게 생깁니다. 髋구란 게 어딘가 골반, 그 다음에 쪼구, 전진통 쪼구 있지 않습니까? 이거 통틀어서 우리 髋구랍니다. 그래서 차구하고 쪼구 이걸 합해서 우리 髋구라죠. 이런 데 자꾸 골절이 생긴다고 뜻입니다. 그러면 구도화해서가 온다 이런 뜻이죠. 그래 이래 말하게 되면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 이게 혈압이 막 높아지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데, 예, 이럴 때, 우리, 옛날에는 이런 좋은 약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황진수한 타이드, 2년 전에, 우리 잠깐 이렇게 하다가서리, 약을 미처 생산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약을 뭐 아무래나 갖다가 막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꼭, 당지에 이런 약재들, 그러니까 우리 천연적인 약재들 다 검사가 엄합니다. 이걸 몽땅 갖다가서리, 전 그거 거기면서 유효 성분 추출한 기술이가 500돌든 작은 분자로 된 게기 때문에, 예, 그래서 45가지 중약재라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45가지 중약재는 45개 이런 지방에 독출한 이런 약재를 또 어디에 잘 갖다가 한다. 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번에 생산이 따라가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쉐베캉하고 황진수한테가 지금 승급해서 장창련소 이래 하나는 전문 중풍 치료하는 게고 하나는 전문 심장 치료하는 게고 이래 결합해서 나온 겁니다.
1: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저는 이 황진수한 타이거 협회, 이가 협회라는 게, 이번 입장까지, 저는 이렇게, 어떻게, 나오고 나면 또 발신, 창건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그거, 특히,

0: 겨울에서 남기를 한 100년 넘어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골이 아프고 그냥 매이고 그렇더라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수리 혈압도서리 아이들 서리 민정과민정자에 많이 나타나가지고 가슴도 답답하고 그냥 특히 어떤 때문에 가슴도 좀 그래서 확 맥히는 것 같고 손이 올라오고 예, 일단 좀 뛰어도 있다니까 좀 겨울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문에 호시가다 또 밤에 또 방송이 또 그렇게 이런 증상도 또 나타나고 예.
1: 요새 더 할 텐데.
0: 그렇지만, 예. 그리고, 예, 두분 또, 또 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두분 더.
0: 그리고, 예, 예. 이 혈압도 그렇게 해야 돼서도 많이 하고, 이것도 바꾸면 많이 바꿔서 예, 먹었습니다. 그래도, 예, 어때, 제대로 약을 선택하지 못해 그런지, 잘, 뭡니까, 아이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네. 이 손발이 자꾸 많이 마하고, 그 다음에, 마하고 이러니까, 그냥 자꾸만 좀 먹고 그랬는데, 계속, 그 다음에, 그래도 아이들의 사람 막 이런 매이고, 예.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이래서, 예. 이 약, 뭡니까, 예, 왜, 뭡니까, 이 약을 먹었습니다. 황지성 타이레. 네. 예, 좀 안 게다, 예. 만 다섯 가지 이런 천연약제로 조합된 이런 약이다 그런지 효과도 빠르고, 예. 그 다음에, 예, 이전에 좀 약 그렇게 여러 가지고 이것저것 넣고 소리고 좀 먹고 이래도 예전에, 예. 잘 나선 거 모르겠던 게 이 한 가지만 뭐 없습니다. 교도 선생님들, 그러니까 친구 치료도 받고,
1: 그래서
0: 예, 예. 그래, 오게 남서 뭐니까. 그 신고를 같이 또 예, 먹었습니다.
1: 예.
0: 예, 그러니까 여러 말로 있으니까 예, 효과를 보고 지금은 좀 많이 언제 그랬던가 싶을 정도로 예, 이렇게 많이 좋아졌단 말입니다.
1: 네.
0: 예, 예, 이거 예, 계속 예,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따 또 뭐니까 약을 먹긴 우선은 한 달 반 두 달 먹었는가 계속 예, 이렇게 좋아질 때 좀 계속 좀 더 먹자고 그랬습니다.
1: 네. 이번에 우리 활동 좋습니다. 10세트 이상부터 우리 또 오늘 결정하는 분들도 혈배강 열과 또 두드리지 않습니까? 공장 측에서. 예, 이번에 활동 참가하신.
0: 예, 예, 예 알겠습니다.
1: 예, 2880018번 전화 치신.
0: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맞습니까?
1: 예, 맞습니다.
3: 예. 선생님 저는 예, 혈배강 이제 쓴지 8달 가깝습니다.
1: 네, 황진수한테 혈배강 지금 같이 쓰죠.
3: 예, 예, 예. 같이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예.
3: 병원에서는 예, 진단받기는 위축이라고 진단받았는데
1: 예.
3: 예, 내시만은 자연히 그렇게 된다고 괜찮을 거라고 얘기해 주는데
1: 네.
3: 계속 증상이 악화되는 악화되는 건 막을 수 없습니다.
1: 네, 그런 말이 맞지 않습니다.
3: 예,
1: 뭐 연세들은 다 그렇다 하면 연세들은 다 뇌위축이 옵니까? 치매 오면.
3: 예, 너무 정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1: 네, 예.
3: 예, 전화를 걸면서 전화기를 찾는 게 한두 번입니다.
1: 어, 예, 예.
3: 예, 시장 갔다가도 여러 가지 물건 사고는 한두 개는 당 샀구나 앞에 두고 올 때가 있고 예.
1: 예.
3: 머리 굳어지 않으면 기운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층집에서 사는데 어떤 때는 두꺼운 물건이 내려와서 생각난단 말입니다.
1: 아, 예.
3: 그래서 다시 또 힘이 없는 것들은 올라가서 씩씩거리고 소리는 또 그 물건을 생각난 것도 가지고 내려올 때 한두 번입니다.
1: 아 그렇습니다.
3: 예. 예. 그리고 관심병이 돼서 가슴이 항상 답답하고 맥이었고 어떤 때는 혈압이 떨어져서 쓰러진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1: 네.
3: 예. 그리고 예, 요실금이 있어가지고 소리는 정말 창피한 대로 기저귀를 타고 다니고
1: 네.
3: 변비는 무슨 어떤 너무 오래 해서 기억도 안 납니다. 너무 몇 년 했던지도.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아 이게 좀 안에 한 번 좀 믿어보자고 소리는 혈배강하고 권신보로 같이 썼는데
1: 네.
3: 근데 그 친구에서 내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3: 예, 친구에서 요실금도 아무래도 거기서 효과를 봤는지 요실금도 해결됐고
1: 네.
3: 지금 기저귀를 아예 탑니다.
1: 어, 예. 대단한 예. 효과를 봤죠.
3: 변비도 기본상 떼었습니다.
1: 예.
3: 변비도 약을 떼었습니다.
1: 예. 예.
3: 그래서 효과 나서 지금 내 혈압 때문에

0: 참 고생도 많이 했는데 혈배강 덕분에 이젠 혈압약을 먹지 않아도 되고
1: 네, 됩니다.
0: 만약에 혈압이 올라간다 할 때는 혈배강 자량해서 먹으니까 되더라 말입니다.
1: 네, 혈배강이 직접 혈압을 조절해서
0: 어떤 날에는 막 8알씩 먹은 적이 있습니다.
1: 예, 예. 어떤 사람이 8알씩 잡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루에.
0: 맞습니다. 그래서 걔도 아무리 혈배강 8알 먹어도 부작용이 없더라 말입니다.
1: 없습니다. 500달러인데.
0: 그러니까 내 지금 애들도 좋고 임신부도 좋고 다 먹을 수 있는 약이라니까 믿음이 더 간단 말입니다.
1: 예.
0: 그래서 선생님 주말에서도 이런 날이 있구나 늙음하게도 아프다는 소리 안 하고 살 수 있다고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이번에 이런 큰 효과를 보고서는 너무 기쁩니다.
1: 네.
0: 특히 선생님 두 분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1: 네. 예.
0: 믿고 약을 쓰면서 큰 활동에 참가해요. 친구도 할 수 있고 값도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소리는 이번에 무슨 활동에 꼭 참가하겠습니다.
1: 네. 지금 활동 15세트 더 드리고
0: 15세트
1: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도 공장 측에서 혈배강 10곽도 더 드리고 그리고 또 침 12번 놔드릴 수 있습니다.
0: 예예 그 침 맞기 위해서 또 그런 큰 활동에 참가해야 되겠습니다.
1: 예예
0: 예,
1: 예,
0: 예 수고 많습니다.
1: 예
0: 노년들을 위해서 예,
1: 예
0: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예.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저도 혈배강을 요구를 합니다.
1: 예, 예.
3: 그래서, 예, 아바이는 부부마다라도 소리.
1: 저기,
3: 다 숟가락도 어디 가 떨어진지 모르고, 예,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1: 아, 파킨슨 증상 소이 너무 떨려가지고.
3: 그런데, 예, 지금 이 혈배강 먹으면서부터, 예, 아니, 말도 똑똑히 하고, 밥도 제대로 먹습니다.
1: 예.
3: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1: 옆에 사람 편안하죠. 예.
3: 좀 바빴댔습니다.
1: 아, 예.
3: 남이 혈압이 운동되지 않아가지고, 항상 머리가 허리 터분한 게 정신이 나지 않나 됐습니다.
1: 네.
3: 근데 지금은, 예, 저기 그런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 그렇던 그것도 낫고, 예.
1: 네.
3: 저기 그런 90만원 먹지 않아도, 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 네.
3: 그래서 어찌나 좋은지, 예, 우리 둘이 다 지금 이것을 먹고서리 좋은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일단 큰 활동에 참가해서 많이 싸서 둘이 같이 먹겠습니다.
1: 네. 예, 이번에 큰 활동 참가하세요. 침도 12번 맞을 수 있고 예, 288-0018번 전화 치시.
3: 예, 288-0018. 예,
1: 예,
3: 감사합니다,
1: 예.
3: 선생님.
1: 예, 예.
3: 수고하세요.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그러다나까나 우리 지금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동맥경화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우리 메토롤 오래 쓰게 되면 예, 동맥경화도 생기고 기억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절대 예, 의사들이 우리 환자들한테 무슨 걸 속였는가 예, 이런 말을 해야죠. 예. 메토롤 오래 먹게 되면 기억력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좁은 디핑 오래 먹게 되면 피부 뼈에 온다. 이런 말 해야죠.
2: 네, 다음 부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네, 말씀 주세요. 예.
4: 예, 나는 이 방송 듣다가 그래. 지네, 나는 나도 기뻐서 모두 환자들도 그렇게 효과 보고 이래고 나도 효과 많이 보니까 기뻐서 내 지금 전화 또 겁나.
1: 네, 예.
4: 어제 그랬는가 뭐 예, 나도 예. 이 날씨도 보니까 나 다른 때 같았으면 꼼짝 못했습니다. 저혈압이 돼서.
1: 저혈압이 돼서, 예.
4: 예, 이래 햇빛에 나갔다 오게 되면 벌써 꼭 증상이 나온다 말인다.
1: 예.
4: 머리 휑하고, 예, 성배수가 하고, 예, 며칠은 그럼 죽어난다 말인다.
1: 네.
4: 아, 그래도 얘네 이 시간에 우리 지금 올해 얼마 뒀을까?
1: 네.
4: 더군데, 예. 한세 나갔다 채서 싸가지고 와도 일 없습니다.
1: 예, 피 충족함 일 없습니다. 예.
4: 야, 나는 예, 혈압이 한 일을 이날 때거든. 60에 90에 초과 못된 환자입니다.
1: 대단히 센 저혈압입니다. 예.
4: 예, 그래서 이날 때거든 계속 싱하고, 예, 맥이 없이 살고, 거든 예, 무슨 맑은 날이 없이, 예, 머리띠에 하고, 소리, 밥이 맛이 없고, 예, 정말 형편없이 지내왔습니다.
1: 네.
4: 그, 그랬니, 내 황진손 터에도 내 써봤습니다. 그런 게 약이 떨어지는 바람에,
1: 네.
4: 뭔가, 고약을 쓰다가 약이 떨어지거나, 네. 선생님 문의를 해서, 그 다음에는 중단받고 혈액을 다시 또 바꿔서 쓴 게 두 개 다 내 써봤습니다. 두 개 다 용 줬습니다.
1: 네, 네, 좋죠. 네.
4: 예, 그게 아직은 내 지금 요 종합으로 나온 거는 못 써봤단 말이에요.
1: 예.
4: 예, 못 써봤는데, 예, 이따가 그 두 가지 다 써본 게, 예, 지금 대단히 좋습니다. 머리 어지러운 게 없고, 예.
1: 그렇죠.
4: 한번, 예, 이때가 선생님, 밥이 맛이 없다는 게 없습니다.
1: 예.
4: 예, 내 다른 해, 이리 도보면은, 이 사람이 도보면 밥이 얼마나 맛이 없어진가.
1: 네.
4: 그런 게, 예, 올해 들어와서도, 예, 이 날씨 더운데도, 예, 하나도 일 없습니다. 어지럽거나, 예, 예. 머리 아프거나, 맥이 없거나, 이런 증상이 없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맞습니다. 심자가, 예, 전신의 오장육부를 잘 움직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위장도 움직이는 게도, 예, 심장이 잘 돼야 위장도 잘 움직이는 겁니다. 예.
4: 예. 그래, 내 선생님 돼서 친구 맞고 이러고 하면 내 작년 여름부터 올 여름에도 또 어떻게 간에 지내봐도, 예, 하나도 증상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약이 정말 특수하게 효과 달라는 약입니다.
1: 네.
4: 사실 다 써봤지만 해도, 예, 이때 거기서 약 써도, 예, 약이란 약은 못 써본 게 없습니다. 나오는 쪽도 다 써봐도 다
1: 그런 분들이
4: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약 선택한 게 그런 뭔가 이렇게 좋은 효과를 내서, 예, 혈압이 다 올라가 봐서 80에 120 온다 지금.
1: 어머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진대와 치마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다른 데가 다 치료해보고, 예, 아이들 가서 마지막에 제한테 와서 또 치료한 게 다 서로 우리 환자분들이, 예, 서로 관계가 얼마나 좋습니까?
4: 예, 예. 서로 교류하면서.
1: 교류하면서, 예.
4: 예, 나도 그 사람, 그런 중에 한 환자인데.
1: 예.
4: 예.
1: 병이 나사지니까 서로 교류하는 게지요, 예.
4: 예.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자연적으로 자꾸 말이, 예, 얘기도 나눠.
1: 서로 얘기 나가죠, 예.
4: 예, 아, 선생님도 용 겨울을 잘하시지 않나요?
1: 농담하고
4: 하고 그랬거나, 우리 환자들에게는 병이 절반 다 떨어진다.
1: 맞습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4: 그래, 기분이란 게 그래, 예, 기분이 몇십 프로를 차지한다는 게 이게 그래 하는 게 있을 때다.
1: 네.
4: 그러니까 뭐 선생님 네가 나는 아픈데 없습니다.
1: 네.
4: 예, 그래서 나는, 예, 어찌서운지 어지러운 거는 저래 친구 맞을까 없을 때다.
1: 네.
4: 예, 그리고, 예, 그런, 뭐, 계속 가슴이 답답해서 소화하게 되고, 얼린 일어서리, 예, 줄이 막 꽂히던 게 구슬살 사라지니까 살 것 같습니다.
1: 네.
4: 예, 그리고 잠 자지 못해서, 예. 심장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 잠이 잘 오겠습니까?
1: 네.
4: 당연하지요. 예. 잠 자지 못해서 그랬던 게, 내 선생님 그 방법 앞에 달걀에다 해주고 이래고 한 게, 저는 이렇으니까 그 방법 안 있어도 영 잘 된다.
1: 네, 그렇죠. 예.
4: 예, 그리고는 슬금이 있어서 약이란 약을 먹어도 아이 되던 게, 그거 못 쓰겠는가? 심어 맞은 게 그거는 뭐 어느 까마게 없어졌는지 없어졌어요.
1: 저기 그 뇌실금 독특한 이런 처방이 있습니다. 예,
4: 예, 그래도 그거는, 예, 아무 약을 그렇게 오래 써도 잘 아이 될 때가. 그래도 내 선생님 돼서 치모 맞으면서 그거는 해결 때 보고 해결 본 거는 영 많습니다. 이것저것 말하자면, 네, 하루 되다 아이들입니다.
1: 예.
4: 예, 너무 이래 효과 본 게 많아서 옛날에 하도 날씨 이제 더운데도 야 올해는 이렇게 잘 비치는구나 이랬습니다. 네. 예, 밥이 영 잘 먹으니까 나 힘도 나고 기억력도 내 영 없어지니까.
1: 네.
4: 그런 우울증도 있고 말도 하기도 싫어하고 하던데 말도 잘하지.
1: 네.
4: 어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기 쉽고, 예, 내 어떻게 효과 보면은 자꾸 말하기 쉽고 이렇다 말입니다.
1: 그렇죠. 예.
4: 예, 더우니까 나 그렇지 아프니까 나 언제 그런 말하기 싶은 용기 나오겠습니까?
1: 네.
4: 예, 그래 어찌서운지 얘네 너무 좋아서리 이제도 그래 선생님께 정말 감사하구나 해서리 이제는 그래 전화도 다시 그렇습니다.
1: 예.
4: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그래 나도 이제 그 황제살 타이고 이게 처방 큰 게 나왔으니까 이제 조금 싸서 그건 하루 한 번씩 먹는다 했거든.
1: 그렇죠. 예.
4: 예, 그래서 이제 딱 많이 싸가도 이따가 이미 혈당 싼데하고 같이 먹을 예정이에요.
1: 네, 좋죠 그럼. 예.
4: 예. 내가 지내볼까 이렇게 올 여름에도 이 더운데도 잘 지내는 거 보면 내가 정말 선생님들 어떻게 감사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약이 제일 좋습니다. 정말
1: 그렇지.
4: 정말 효과 빠른 약입니다.
1: 예.
4: 이 좋은 약은 나는 이때가 좀 처음 써본다. 약이란 거 많이 써봐도 정말 진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약이 같습니다. 정말.
1: 맞습니다. 예, 예.
4: 예. 내 같은 게 되는 거 보니까 나 정말 진짜 사람 구하는 약이 올 수 있다.
1: 예, 예.
4: 예, 그래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1: 네, 네.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고혈압이 하고 오랜

0: 있기 때문에 또 우울증이란 경우고 성공동 장애는 무조건 옵니다. 이 콩팥이 대량적으로 상하기 때문에 피로하고 또 밥맛이 없고 밥 먹기 싶은 생각이 없고 욕망이 없죠. 이런 현상 다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 그 만약 믿기 쉽지 않으면 그 약을 싸다가 그 약이 그 설명서를 쭉 보세요. 거기 부작용 다 씁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네,
2: 혈배강신 환자입니다.
0: 네.
2: 저는 이긴 책도 있고 풍도 오고 해서 이 약을 썼는데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0: 네.
2: 그리고 그동안에 머리에 좋다는 약을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0: 네.
2: 그래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돈을 엄청 많이 썼습니다.
0: 네.
2: 선생님이 혈배강을 설명하시는 거 듣고서 싸서 쓰기 시작한 게 그릉굴이 온동치 못했는데 그릉굴이 인충 돌아오고 우울증이 심하고 혈압이 높던 것도 혈압도 얼마 안 있으니까 인충이 혈압이 도절되겠다.
0: 네.
2: 그리고 지금 새로운 약이
0: 황진수한탈.
2: 예, 예. 들어간 약이고 45가지 약제 들어간 약이니까 효과 특수하게 좋습니다.
0: 네.
2: 이 약 먹기 전에 위하고 딸로 먹고 골과하고 딸로 먹고 이렇게 먹었는데 지금 새로운 약을 먹으니까 난 다리하고 팔이 울어드는데 그 2, 3일이니까 난 먹으니까 난 다리하고 팔이 울어드는 게 인천이 났습니다.
0: 예.
2: 팔이 지금 하기 납니다.
0: 예.
2: 그리고 정신이 나고 그래서 지금 용구도 기분이 좋고 살 것 같습니다.
0: 예.
2: 이렇게 효과를 빨리 본 약은 내 처음입니다.
0: 그렇지.
2: 이 약이 정말 특수한 약입니다.
0: 네.
2: 네, 전분의 약도 효과를 많이 봤는데 이 약이 더 효과가 엄청 좋습니다.
0: 네.
2: 그래서 내 이거 써보느라고 먼저 적게 쐈습니다.
0: 네.
2: 그래 너무 효과 좋아서 내 약을 배달 받겠습니다.
0: 네, 이번에 활동 참가하세요.
2: 네, 네. 네.
0: 288-0018번에 전화 치시.
2: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전화 칠 때 앞에다 0433 붙이고 소리하세요. 그러게 되면 전화 무조건 걸립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벌범은 우선 공산군이 귀조에 들어온 뒤에 25군 장병들이 고생이 많았다며 운을 떼더니 지금 적들이 빠져나갔고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마당에 왕가렐이 군정 장관으로서 너무 많은 일을 겸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러더니 절대 강요하지 않겠지만 25군 군장과 귀조성 주석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했다. 왕가렐은 몽둥이로 정수리를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다. 그는 머리가 띵해나면서 금붕어 눈을 숨벅이더니 한동안 말을 못했다. 정벌범은 왕가렐이 얼이 빠져있자 눈을 거슴츠레 뜨고 말을 이었다. 제가 올 때 위원장님께서는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0: 어떤 일이든 절대 강요하지 말고 왕군장 마음대로 고르게 하라고 말입니다. 덩치가 산만한 왕가렬이 멍청하게 앉아 어울리지 않게 생각이라는 것을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 안쓰러울 지경이었다. 왕가렬은 몇 분을 우두커니 있다가 겨우 쓴 웃음을 지으며 입을 달싹거리었다. 이건 정말 말하기 난처한데요.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정조임, 여기 시골은 당신들이 있는 주왕이랑은 사정이 다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말야 군사 제기를 내려놓고 성정부 주석을 맡는다면 아마 사흘도 못 베길 겁니다. 총칼이 없는데 누가 절 떨이겠습니까? 군대만 책임지고 주석 지위를 내려놓는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이 없으니 얼마 안 가서 끝장이 나겠지요? 정벌범이 곧바로 고음을 치었다. 그러면 전처럼 두 가지 다 계속 맞겠다는 뜻인가요? 왕가리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돼지간처럼 자주 빛이 되어갔다. 이거야말로 물고기도 욕심이 나고 곰 발바닥도 욕심이 나는 격이로군요. 하지만은 사람이 두 가지를 다 얻을 수는 없지요. 지쳐서 몸이 망가질 수도 있고요. 정불범이 비꼬자 창피하고 화나고 분하고 무서웠지만은 내색을 할 수가 없었다. 언제나 독소리 나는 아내도 곁에 없으니 허전하고 막막해놨다. 그렇다고 대답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다면은 군장을 맞지요. 왕가렬은 직감에 기대불 쑥 내뱉었다. 한편으로는 오래 무고 골수까지 박힌 생각이기도 하였다. 중국에서는 큰 군벌이나 작은 군벌이나 총만 들면은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었다. 총이 없이는 빈털터리가 되기 딱 좋았다. 오, 군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불범은 구아래 양쪽으로 난 수염을 구우면서 말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께 그렇게 보고하겠습니다. 그러자 왕가렬은 성정부 주석에서 물러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었다. 요즘 설악의 한창 재정을 조이는 통에 몇 달 동안 월급을 못 줬더니 부대는 아래우로 원망이 가득하였다. 특히 귀주는 아편을 팔고 세금을 거둬 재정을 마련해 왔는데 성정부 주석 자리를 내놓는다면 이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될 터였다. 왕가리라는 금세 말을 바꾸었다. 잠깐, 역시 성정부 주석을 맡는 게 좋겠습니다. 정불범은 피식 웃었다. 그러고는 곧 한숨을 쉬더니 말했다. 왕장군, 이름 높은 장군께서 어찌 이처럼 자그마한 일도 결단을 못 내서 그러십니까? 에? 왕가리는 창피한 나머지 버럭 화라도 내고 싶었지만 작은 실수로 큰일을 그르쳐 꼭 잃고 동지마저 잃을까 겁이 났다. 그는 억지로 웃으며 말을 했다. 정조임, 제가 어젯밤 잠을 좀 설쳤더니 머리가 멍합니다. 도 사장하고도 논의해봐야 하지 않겠는가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좋습니다. 돌아가서 잘 은혜나 보는 것도 좋지요. 왕가렬은 당장 집으로 돌아가 아내를 만나야 하였다. 그의 아내도 림시관저에서 안절부절 못한 채 눈이 빠지게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왕가렬이 집에 들어서자 빨간 비로도 지포를 차려입은 만숙분이 달려나봐 물었다. 그 웅이한 청간놈이 뭘 하러 왔대요? 왕가렬은 모자를 벗고 풀이 죽어 소파에 몸을 던지었다. 권장이든 주석이든 하나만 하라는 건.
1: 아니, 정말 사람을 그런 식으로 궁지에 몰던가요?
0: 만숙분이 믿기지 않는다는 뜻이 물었다. 왕가래는 두 팔을 든 채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조금 전에 벌어진 일이라니까.
1: 이씨, 개 같은 자식들 어쩔 새도 없이 만드네.
0: 만숙부는 빨간 입술을 깨물며 화를 냈다.
1: 제가 남객에서 만났을 때는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 늙은 개가 날 보고 그랬다고요. 돌아가면은 당신들로 일해나 잘하라고 전하라고. 공상구를 토벌하는 일에만 전념하라느니, 티나리는 이전지 오래다느니, 딴 생각은 하지 말라느니, 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뒤통수를 치다니. 아유 참.
0: 그러니 화장실 갈 적 마음 다르고 나올 적 마음 다르다고 하지 않았나. 이제는 공산당에 가버렸으니 말이야. 두 사람은 한바탕 욕을 퍼붓고 나서 일을 의논하기 시작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왕가래는 늘 아래의 도움으로 척척 풀어나가곤 하였다. 하지만 오늘은 똑똑하고 결단력 있는 아내도 별 뾰족한 수가 없는 듯했다. 만숙부는 한참 고민을 하더니 어서 백사장과 혁사장을 불러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얘기를 했다. 사실 어떤 자리를 택하든 그들의 지지가 필요한 일이었다. 두 사람은 점심을 먹는 동 마는 동 하고는 침대에 담배 등잔을 켜놓고 두 사장을 기다리었다. 곧 두 사람이 왔다. 그들은 습관처럼 침대 앞에 앉았다. 왕가리는 신복이자 친척이기도 하고 또 생사고락을 같이 온 두 측근에게 이틀 동안 벌어진 일을 낱낱이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할수록 간신히 가라앉힌 화가 도로 북받쳐 올랐다. 그런데 뜻밖에도 두 사람은 얘기를 다 듣고도 담담하게 몇 마디 할 뿐이었다. 왕가렐과 누워서 앞편을 피우던 만숙부는 그들의 반응에 놀람을 금치 못했다. 왕가렐은 침대에 걸터앉아 빗발선 금붕어 눈으로 백사장에게 물었다.
2: 백사장, 자네 생각은 어떤가?
0: 백사장의 희고 멀쑥한 얼굴에 난찬 기색이 떠올랐다. 최고 지도자께서 이미 대답 한마당에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2: 그래도 한번 말해보게.
0: 그러니까 위에서 군장하고 성정부 주석 중에 하나를 고르라 했다면 하나를 고르는 수밖에 없었겠지요. 왕가렐은 금붕어 눈을 더 둥그렇게 뜨고 바싹 들이댔다.
2: 그래, 어떤 일을 고르란 말인가?
0: 백사장은 어색하게 웃으면서 혁사장을 보았다.
2: 혁사장 생각을 먼저 들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0: 아두란 혁사장도 이때만큼은 곧장 되받아치였다.
2: 아니, 자네 왜 날더러 먼저 말하라고 하나? 어?
0: 만숙부는 말없이 누워 앞편을 태웠다. 하지만 신경을 곤두세운 채 분위기를 영리하게 알아채고 있었다. 그는 백사장을 켠 눈으로 훔쳐보았다.
2: 참, 전들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0: 백사장은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고는 왕가렐과 만숙분의 눈치를 살피었다.
2: 둘 중 하나를 고른다면 역시 성정부 주석 자리가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군대도 해먹기 쉽지 않지요.
0: 백사장 내가 군대를 떠났으면 하는 건 이자가 과연 나고 그 오랜 세월 형님 아우하며 지내던 사람 맞나? 그는 백사장을 괘씸한 눈길로 바라보고는 혁사장을 보며 물었다.
2: 그래,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0: 혁사장은 방 안에 들어올 때부터 불안했다. 그는 자루처럼 생긴 얼굴로 왕가렐과 만숙분을 번갈아 보았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일이니 참 딱하였다. 어떻게 얼버무릴지 궁리하고 있는데 왕가렐이 딱 잘라 묻는 바람에 그는 저도 모르게 얼굴을 붉히며 떠듬거렸다.
2: 이런 일은 참 뭐라고 말하기 어렵군요. 형제끼리 뭘 말하기 어려운가?
0: 혁사장은 궁지에 몰리자 얼굴이 붉게서 말했다.

0: 제 생각에는 백 사장 말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요사의 군대가 확실히 해먹기 어렵거든요.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만숙분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누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두 사장에게 손가락질을 해댔다.
1: 좋아요. 둘이서 아주 형님을 내쫓으려고 작정했군요. 말해두지만은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당신은 군장을 맡아야 해요.
0: 왕가리는 의형제들마저 지금 이런 말을 하자 더욱 화가 치밀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아직 승부가 기울지 않은 마당에 경솔이 할 수는 없었다. 왕가리는 아내를 말리었다.
2: 아, 참참, 잠시 진정해요. 도아우는 자기 생각을 말한 것뿐이니 우리들어 어디 나가라고 했나?
0: 백사장이 서둘러 일어서더니 몸을 굽히며 말했다.
1: 아,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생각을 말했을 뿐인데요.
0: 혁사장은 두려운 얼굴로 만숙분 곁으로 다가가서 말했다.
1: 형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다면 못 들은 걸로 해주십시오.
0: 두 사장이 돌아간 뒤에 만숙분은 배운망덕한 놈들이라며 한참 욕을 퍼부어대다. 왕가래는 두 사람이 왜 그렇게 변했는지 무척 이상했다. 이들 부부는 군장과 성정부 주석 가운데 뭘 고를지 밤새 의논하고는 역시 군장이 좋겠다는 쪽으로 마음을 굳히었다.

이튿날 아침 왕가래는 정불범이 묵고 있는 집으로 가서 어렵사리 내린 결단을 전해주었다. 그런데 뜻밖의 정불범이 실눈을 뜨고 얼굴을 쳐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 그렇게 결정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군인 출신이 아닙니까? 내내 총대만 잡고 있었지요. 하지만 군인도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요. 왕가래는 말에 뼈가 있는 것 같아 되물었다. 어려움이라면은 참 당신들끼리 일인데 제가 뭐라고 하기는 어렵지요. 왕가래는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정조임, 제가 처음 뵙기는 하지만은 오랫동안 존경해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정불범은 왕가래를 간절하게 묻자 슬쩍 말을 흘리었다. 아,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은 모르는 척하자니 도리가 아닌 것 같고 왕장군한테도 미안한 일인지라.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불범은 한숨을 길게 내쉬고는 말을 했다. 내부에 당신의 군장을 만은걸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를요? 왕가래는 그만 속이 달아 귀가 쫑긋해지었다. 누굽니까?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누군 누구겠습니까? 두 사장이지요. 뭐라고요? 두 사람 말이 왕 장군께서는 군장을 계속 맡을 수가 없으니 성정부 주석으로 보내는 게 좋겠다고 하던데요. 생각지도 못한 충격에 왕가래는 그만 얼이 빠지고 말았다. 정불범의 숙소로 나설 때는 다리가 다 휘청거리었다. 친척과 친구의 배신만큼 고통스럽고 분하고 참을 수 없는 일은 없었다. 군부에 오자마자 그는 두 사장을 불렀다. 두 사장이 왔을 때 왕가래는 화가 잔뜩 나서 허리를 곳곳이 펴고 자리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속이 꿈틀해서 저도 모르게 흠칫하였다. 백사장이 억지 웃음을 매단 채 어색하게 물었다.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왕가래는 상을 텅 치면서 발끈했다. 그래, 너희들이 한 짓을 정말 몰라서 묻는 거냐? 백사장은 혁사장을 바라보며 움찔하더니

0: 눈을 휘둥그레뜨고 말했다.
1: 우리가 뭘 어쨌다는 겁니까? 똑똑히 말씀해 주셔야 죽어도 억울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너희들 정불범을 만나 뭐라고 했어?
0: 왕가래는 사태질을 하며 소리를 쳤다. 아, 그 일 말입니다.

0: 오작 하차는 폐장이었다고. 내가 지금 주은이 집채나 지니고 살면서 은행에 돈 좀 모아뒀다고 날 물먹이라고 들어? 누구 덕에 이만큼 살게 됐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란 말이야.
1: 백 사장이 변명이라도 하려고 막 입을 떼려는데 혁 사장이 앞으로 나섰다.
0: 아, 형님 참으십시오. 우리가 정점을 만나긴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우리를 찾은 겁니다. 저희는 그저 빈말로 몇 마디 했을 뿐이죠. 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빈말? 지금 빈말이라고 했나? 이 마당에 누굴 속이려 두느냐?
1: 왕가렐이 호통을 치었다. 하지만 백사장은 때를 놓치지 않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갔다.

장편 소설 대장정 4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수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을의 발걸음 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립추가 지나니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우리에게 계절이 바뀌었음을 속삭여주고 있죠. 가을의 정취를 듬뿍 담은 한편 시와 잔잔한 선율이 가을이 오는 발걸음 소리를 조용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공기는 무덥기만 한데 계절은 살며시 가을로 스치네. 립추 문턱 넘은 들판으로 비어가사라는 속삭임 귓가에 울려 비바람 흔들렸던 날 지나고 땅우 오곡백과 천천히 연그러 햇살 품고 알차게 채워가는 기대 가득한 이 가을을 기다려 살며시 다가오는 가을의 발걸음 곡식 익어가는 따뜻한 숨결 시련 딛고 단단해진 열매들 마음 설레며 기다리는 가을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동맥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

0: 1888-4430-2234번 1888-4430-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귀향 창업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여러 가지 따뜻한 부축 정책을 내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의 귀향 창업과 현지 취업을 인도 견인해 고향의 고품질 발전에 방대한 인재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1: 연결시 공원 가두에서는 홍색 역량을 상권 발전에 구석구석에 융합시켜 당건설로 상권의 품질과 효익 향상을 인솔하고 따뜻한 봉사로 대중들에게 혜택을 주는 특색 발전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2: 그늘레 우리 주에서는 귀향 창업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여러 가지 따뜻한 부축 정책을 출범해 많은 외지 로무 일꾼들이 고향에 돌아와 꿈을 펼치도록 흡인했습니다. 유리한 정책의 동풍을 타고 수많은 외지 로무 일꾼들이 경험과 기술을 지니고 귀향해 고향 건설에 힘을 보태면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주민족사무위원회에서는 고향 보답형, 기술 창업형, 학업 성취 보국형, 효로 애친형, 안거 양로형 등 다섯 가지 류형 인원에 정밀하게 초점을 맞추고 귀향 창업 꿈 실현 특색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면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의 귀향 창업과 현지 취업을 적극 인도 견인해 고향의 고품질 발전에 방대한 인재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해마다 벼문액이 처리되면 화룡시 투도진 진흥촌 당지부서기 김학철은 촌민들과 함께 벼를 심습니다. 한때 해외에 나가 사업했던 그는 늘 고향을 마음에 품고 그리워하다가 2008년 시장 경제 발전의 흐름을 타고 고향에 돌아와 창업길에 나섰습니다. 2013년 해당강 반에 뛰어난 수토 환경에 의탁해 김학철은

악철은 쌀 가공 산업에 뛰어들었고 농업지원 정책의 혜택 속에 한 걸음 한 걸음씩 안정적으로 성장해왔습니다. 현재 김학철의 쌀 산업 연간 수입은 30만 원에 달하며 여러 명의 현지 초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도 제공하면서 현지에서 널리 알려진 지부 인솔자로 됐습니다. 화룡시 투더진 진흥촌 초민 조영당입니다. 수입이 예전보다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농사를 지어 돈을 얼마 못 벌었는데 지금은 토지를 구획해 놓으니 일하기 편리해졌습니다. 때로는 간부들도 밭에 나와 우리 일을 도와줍니다. 김학철은 시장 발전의 흐름에 맞춰 각종 해농 부축 정책을 주동적으로 연구하고 경영 사유를 전환했으며 인터넷 플러스 농업 발전 모식을 적극 탐색했습니다. 그는 온라인 판매 경로를 구축하고 인터넷을 통해 현지 쌀 브랜드를 널리 알림으로써 지역적 판매 제약을 타파하고 활용해 질 좋은 입쌀이 산골을 벗어나 전국 각지에 판매되게 했습니다. 위지 로무 일꾼에서 창업 인솔자로 성장하기까지 김학철은 시종 온 마을이 잘 살아야 진정 잘 사는 것이라는 초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동적으로 촌의 기초시설을 보완하고 도로를 닦고 조명시설을 설치하며 촌의 주거 환경을 꾸몄습니다. 그는 또 농업기술 강습을 상시적으로 조직하고 초민들에게 소득 증대 능력을 직접 전수하면서 전 촌 주민들을 이끌고 공동부유의 길로 나갔습니다. 화룡시 투더진 진흥촌 당지부석이 김학철입니다. 지금 외지에 나가 일하던 일부 농민들이 육소 고향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경영해 보다 많은 초민들이 치부하도록 힘써 더 많은 사람들이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당과 정부에 보답하고 초민들에게 보답하겠습니다. 연길시 건공가도 연청 사회구역 당군중 봉사중심 2층에 들어서면 향긋하고 달콤한 커피 향이 코끝을 스칩니다. 연청 커피숍 책임자 진동택이 작업대 앞에 서서 커피를 정성껏 내리고 있습니다. 진동택은 일찍 해외에 나가 로무 생활을 했었습니다. 타향에서 여러 해 동안 분투하면서 그는 커피 풍미를 정확히 조절하는 전문 기술을 익혔을 뿐만 아니라 커피 산업과 문화 관광, 현지 문화를 융합할 수 있는 발전 잠재력도 예리하게 포착했습니다. 고향 연길의 커피 소비 분위기가 날로 짙어지는 것을 본 진동택은 기술을 갖고 귀향해 고향 발전에 힘을 보태기로 작심했습니다. 공청단 연길 시위와 건공 가도의 도움으로 진동택은 60여 평방미터의 사회구역 장소를 제공받고 수도 요금과 전기 요금까지 면제받아 연길시 첫 사회구역 커피숍을 열었습니다. 연길시 건공 가도 연청 사회구역 당위석이 리정입니다. 이들이 연길에 남아 고향 발전에 힘을 보태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사회구역의 조건과 이들의 수요를 연결시켰습니다. 창업을 희망하지만 장소가 없었기에 사회구역의 공간을 합리적으로 계획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무상으로 내줘 이들의 창업을 도왔습니다. 진동택은 단순한 모방을 버리고 한국식 커피 제조 기술과 연길의 현지 풍미를 융합해 대표 메뉴인 성류 탄산 아메리카노를 선보이며 빠르게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또 커피콩 팔찌, 커피콩 액자 등 문화 창의 제품도 개발했습니다. 사업이 궤도에 오르자 진동택은 주변 사람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소규모 기능 강습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연청 커피숍 책임자 진동택입니다. 제가 연길에 돌아와 창업하려는 생각은 간단합니다. 저는 연길 사람이고 또 연길에 우리와 같은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연청 사회구역에 왔을 때 사회구역에서는 무료 경영 장소를 제공해 줬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일부 공익성 커피 강습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구역의 도움을 받은 만큼 저도 이 도움과 사랑을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현재 진동택의 커피숍은 연길의 특색문화 관광 소비 명소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또 온라인 전자상거래 판매 경로를 확장해 자체 개발한 특색 커피 음료를 주내 각지에 판매함으로써 창업 꿈 실현에 대한 선전 강도를 계속 높이고 귀향 인원들의 경력을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를 향한 본토 이야기를 들려주고 생동한 창업 사례를 통해 우리 주의 민족 정책이 좋고 경영 환경이 좋으며 창업 취업
환경이 좋고 생태 환경이 좋으며 양로 봉사가 좋다는

0: 5대 우세를 보여주겠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외지 인원들이 고향에 돌아와 뿌리 내리도록 흡인하며 연변의 민족 단결, 경제의 질적 향상, 사회의 조화, 민생 행복의 새 장을 펼쳐가겠습니다.
1: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은 특색이 있는 경력 모식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연결시 공무원 가도에서는 상권의 발전 실제에 립각해 조직 건설, 치리 강화, 봉사 최적화, 문화 흥성 네 가지 줄선으로 상권 당건설을 깊이 추진하고 홍색 역량을 상권 발전의 구석구석에 융합시켜 당건설로 상권의 품질과 효익 향상을 인솔하고 따뜻한 봉사로 대중들에게 혜택을 주는 특색 발전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연길시 공원가도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에 들어서면 연도의 상가들이 질서 있게 경영하고 공유 쉼터에서는 관광객들이 휴식하거나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질서 있는 환경과 세심하고 주도 면밀한 봉사는 상권 당건설 치리 성과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길시 공원가도에서는 세울 수 있는 데는 모두 세운다는 피복 원칙을 견지해 상권 연합 당위를 설립하고 사급 연동 체계를 구축했으며 독립 당지부, 연합 당지부, 유동 당원 당지부를 명확하게 설립해 상권 당 조직의 전면 피복을 실현했습니다. 또 골간 당원들을 충분히 배치해 상권의 홍색 토대를 튼튼히 다졌습니다. 현재 상권 연합 당위 산하에는 당지부 13개의 당원 120명이 있습니다. 연길시 공원가도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 연합 당위석이 림송숙입니다. 연결시 공원가도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은 새롭게 떠오른 인터넷 인기 명소로서 경영 모식이 새롭고 유동 인구가 많으며 활력이 넘칩니다. 동시에 조직 피복이 어렵고 치리 임무가 중하며 봉사 수요가 많은 새로운 도전에도 직면했습니다. 우리는 상권이 어디까지 발전하면 당건설도 그곳까지 따라간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조직 건설, 치리 강화, 봉사 최적화, 문화 흥성 등 네 가지 차원에서 힘을 기울여 당의 정치 우세와 조직 우세를 상권의 발전 우세와 치리 효능으로 전화함으로써 인터넷 인기 간판벽을 더 붉게 하고 새 상권을 더 따뜻하게 하는 새로운 발전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당 조직이 세워지면서 상권 치리도 1층 승격됐습니다. 상권에서는 당위 의사회의와 상가 경영주 간담회 두 가지 기제를 실시해 상가 경영주, 부동산 관리 측, 직능 부문이 상시적으로 한자리에 앉아 경영 난제를 협상하고 있습니다. 상권에서는 100명으로 모아진 자원 봉사 대우를 조직해 편민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공유 쉼터를 종일 대회에 개방했습니다. 연도의 상가들도 공간을 내놓아 따뜻한 봉사 장소를 조성함으로써 대중이 가까운 곳에서 편민 봉사를 향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연결시 공원가도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 연합 당위 부석이 초려영입니다.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 연합 당위를 설립한 후 관할 구역 여러 기업들이 더 큰 응집력을 가지게 됐고 함께 당건설 활동을 전개하면서 마음과 힘을 응집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유 쉼터 근무 활동에서 각 기업은 저마다의 우세와 특장을 발휘해 관광객들에게 더 편리한 양질 봉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상권의 경제 번영도 촉진했습니다. 따뜻한 봉사는 상권의 홍색 명암을 1층 빛냈고 특색 문화는 상권 발전에 내실과 활력을 더해줬습니다. 당건설 인솔 성실 경영 시범 상가 선정 민속 음식 플러스 문화 체험 특색 로선 조성 등 활동을 전개하고 당원들이 앞장서 공익 사업에 뛰어들면서 진취적인 문명 기풍이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에 널리 형성됐습니다. 초려영입니다. 우리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 연합 당위는 상권의 빛나는 정치 명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가 당원의 신분으로 량질 봉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연길이라는 도시와 연길시 당건설 사업에 대해 새로운 인상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형상과 풍채를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연결식 공원 가도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 연합 당위는 네 가지 차원의 당건설 사업 모식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상권의 홍색 동력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킬 계획입니다.

0: 안도현 인민무장부에서는 일전 초모의 응한 전현 열향진 가두의 정령기 청년들을 조직해 신체 검사를 했습니다. 이는 신체 조건과 정치 소양이 우수한 신병 역량을 부대에 수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체 검사 현장은 질서 정연했습니다. 검사에 참가한 청년들은 초모사업 신체 검사 규정에 따라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의무 일꾼들은 엄격한 표준과 규범적인 절차에 따라 세심하게 건강 상태를 확인했고 매 하나의 검사 지표를 정밀하게 파악하며 꼼꼼히 검사함으로써 근원에서부터 병력 자원의 체질을 엄격하게 파악해 신병들의 체질이 모두 기준에 부합되게 했습니다. 이제 안도현에서는 계속 공개 투명, 공평 공정의 원칙을 견지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입대 지원 청년들의 정치 심사와 입대 전 교양을 해 올해 초모 임무를 원만히 완수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입대 지원 청년들과의 소통 교류를 일층 강화하고 더 많은 도움과 지지를 주어 이들이 군영을 더 잘 요약하게 하며 더 많은 우수한 청년들을 부대에 수송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1: 융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일전 길림성 공안청 심리건강기층행 봉사대가 용정시 공안국을 찾아 심리건강 단체 시도 활동을 펼쳐 220여 명의 민경과 경무 보조 일꾼들에게 전문적이고 따뜻한 심리건강 수업을 해줬습니다. 이는 민경과 경무 보조 일꾼들이 심리건강 관심 사업을 실제적으로 하고 이들을 관심하는 관련 조치 시달을 추동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기층 공안 민경과 경무 보조 일꾼들의 정신 문화 생활을 1층 풍부하게 해주고 이들의 사업 압력을 완화시키며 대우의 응집력과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이기도 합니다. 2026년 전국 조화롭고 아름다운 향촌 농구대회 촌 BA 북부 경기구 경기가 곧 시작됩니다. 길림성을 대표해 출전하는 황리허진 농구팀은 최근 집중훈련에 땀덩이를 쏟고 있습니다. 도문시 도서관에서는 일전 매력적인 무형문화재 손끝의 동신 무형문화재 학당 송나라 비단 수공 가방 만들기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활동은 송나라 비단 문화의 활성화된 전승을 위해 어린이들에게 적합한 전파 플랫폼을 마련해줬습니다. 어린이들은 직접 만들기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심미 능력과 섬세한 조작 능력을 높였으며 전통 문화가 일상에서 쓰일 수 있는 수공 가방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융합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어린이들이 일상적인 독서 환경에서 송나라 비단을 접하고 송나라 풍의 미학을 료해하며 전통 무형문화재를 사랑하게 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김민혜였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0: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미 됩니다.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찌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근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중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꿀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신경주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매에 됩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로인절 맞이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천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여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세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열두 곽을 사시면 열다섯 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열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여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3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3곽을 드립니다. 1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19일부터 가격이 인상되어 898원으로 판매하는데요.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이박사 시신이로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 노인절 맞이 특대 우대 활동이 진행됩니다. 가격적으로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드리는 부분이 아주 퍼센트가 높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기회는 띄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한테는 건강 장수를 챙기는 데 좋은 낮은 가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는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 설명드렸는데 12각에 15각을 드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또 더 드립니다.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200원 조합밖에 되지 않습니다. 천이박사 같이 이렇게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된 제품 중코엔의 원사의 처방이 아니겠습니까? 이 제품 자체는 저희들은 늘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귀에 거저 쉽게 지나갈 수 있는데 중국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이라며 믿고 쓰시겠다며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신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곰팥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일이라는 이런 뜻으로 난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곰팥은 모든 오장을 관리하고 심장을 관리하고 중요한 오장육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장기에 속하는 이 제품 자체는 한 각에 698원인데요 35일간 복용합니다. 이제 곧 가격 인상이 200원 오른다고 하게 되어 있으니까 19일부터 오른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파악하시되 10각을 싸면 15각을 드리고 눈에 붙이는 거야 10각을 또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 각의 가격은

0: 270원 잡아먹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수한 제품 제가 늘 이야기하니까 전세는 늘 우수한 제품은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겠지만 해도 여기에 세신이로 역시 중국 과학원의 석박사 도사 지도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용하시겠다며 확실한 효과성은 여러분들한테 곧 다가서게 되어 있습니다. 눈병치료 약품 명서방은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각을 드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는데 290원 좌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눈병치료에서는 명서방이다. 이 정도까지 인정을 받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서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우수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때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세요.
2: 나도 뭐가 내 견식이 언제 산 2-3년이 됐는데 그냥 후유증이 남아있으면서요. 머리 그냥 늘상 올빠나고 예 정신 안 하고 이랬을 때다. 그래서 어디다 혈압도 엄청이 안 되고 그래서 약을 먹기는 많이 먹었으나 뭐 다냐고 다 먹고 해도 나 그냥 했고서 그 도렴이 있대다.
0: 예.
2: 그래서 이번에는 약을 바꿔보자고 선생님이 강의하는 이 천이 박사 먹었는데 확실히 다른다.
0: 이제처럼 내 혈전이 왔다 하게다 노시산이 왔던 적이 있다 하게다음에 이 제품을 아주 잘 선택했으니까 절대 후회할 리가 없을 정도로 좋은 효과를 보시게 되실 거예요.
2: 후회하지 않아서 너무 좋습니다. 약이 벌써 먹으니까 어지럼증이 나아지는 게 알려고 어지럼증이 난다면 막 엎어질 것처럼 그래서 막 건드리고 무서워 이랬댔습니다. 신감에서리 나로 머리 정신이 나고 나는 남의 정신이 살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이거 먹어서부터 벌써 머리 맑아지고 혈액 완성이 잘 됩니다. 약은 얼마나 많이 먹은지 모릅니다.
0: 네, 혈관이 막혀서 그런 겁니다.
2: 그래 다른 데서 효과 못 보던 이 약 먹어서 효과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0: 그렇죠.
2: 그럼 벌써 전에 신장도 그냥 후두둑 떨리면서 저녁에 자지 못하고 그냥 가슴이 황황하고 숨이 또 많이 차고 영 침침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자 하면 이게 자꾸 가슴이 또 별로 신경질도 나고 잠 잘 자지 못하겠다 말이죠. 그리고 깊은 잠 못 자고 그냥 자다가 깨나고 자고 그냥 옅은 잠 자고 이랬댔습니다. 깊은 잠 못 자고 그러던 게 그래놓고 아침에 나 그냥 짜증이 나고 이런 정서 조절도 못했습니다. 자꾸 이 집에 영감과 신경질 자꾸 쏘고 치탈 자꾸 한단 말이에요.
0: 그렇죠.
2: 눈이 탈만 해서 그러던 게 요즘은 이거 먹어서부터 가슴이 편하고 이중성이 많이 없어졌으면 짜증 안 낸다 이런 잔소리 안 한다 그게요.
0: 그렇죠.
2: 그게 너무 좋습니다. 잠이 영 잘 잔다 요즘에는.
0: 예.
2: 머리도 많이 나아지고 여름에는 영 좋습니다. 좀 정신이 나고 머리 많이 맑아졌습니다.
0: 예.
2: 이거 뭔가 기억력이라는 게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데 말했던 말도 했는지 안 했는지 무섭다고 한 말도 자꾸 물어보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 그게 많이 기억력이 많이 떠봐줘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
0: 그렇죠. 뇌세포가 제대로 그 미세순환을 통해서 영양을 흡수하게 되어 있으니까 모든 공능이 젊었을 때 그때로 점차 돌아가게 되어 있을 겁니다. 16개 제품 사체를 쓸만한 우수한 제품도 되어 있죠.
2: 시장 가도 물건 자꾸 싸다 놓고 두고 오고 그다음 돈 다 주고 막 오다 이랬댔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없었는데
0: 그렇죠.
2: 쟁쟁 다가오고 이랬다가 무거운 막 가서 쟁쟁하고 이랬으면 치면 환자서 치면 안 왔는데 막 그랬단 말이죠.
0: 그렇죠. 그 중간 그럴 수 있죠.
2: 그래 나도 지금 이학 들어보니까 나 이런 활동 형성했을 때다.
0: 그렇습니다.
2: 이 값이 오른다가지 이 활동 있을 때 쌓거나 값이 진짜 비싸지 않을 때다. 근데 아무래도 이 소리야 놓치지 않고 내 계속 먹겠습니다. 오늘 또 배달 받으려고 그랬다.
0: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저도 천이 박사를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3: 전 주약에 이 눈가락 가슴이 막 쥐어들매 이 통증이 좀 나고.
0: 예.
3: 그리고 그전부터도 원래 이 녹음쇠 부두가 심했습니다. 그래 그런지 항상 자꾸만 이 기억력이 감퇴되고 그래고 무서워 자꾸 옛날에 그전에 이런 간혹 기억할 수 있는데 근간이 생긴
0: 그렇죠.
3: 뭐 기억 못하겠습니다.
0: 바로 그렇습니다. 그 내 새겨진 꿈이 옛날에 거는 기쁘게 새겨졌는데 최근에 거는 어떻게 생긴 거는 그게 금방 메꿔집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것도 모두 순환장애로 생기는 거죠.
3: 그리고 이

0: 그래서 드문드문 소리도 나고, 예. 밤에 잠 자게 되면 악몽이 심하고. 그래, 어쨌든 심뇌혈관 질환이 심하니까, 선생님과 어머니라고 이 순리 박사님이어서 적재한 시간 썼습니다.
1: 예.
0: 그래, 이제 지금 내 만호든 가져왔습니다.
1: 예.
0: 그래, 앞으로 계속 더 쓰려고 하면서 한 가지 자문 하고 싶은 건 이 세심일호에 대해서 좀 자문하려고요.
1: 예, 말씀해 보세요.
0: 예. 전주약에 이 전열선염 물러서리 자꾸 소배 자다 가도 밤엔 밤잠 방도 자지 못하고 예. 밤에 여러 번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문의하고 다른 병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상 관계도 얘기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거 쓰게 되면 어떻습니까?
1: 세신일호가 그런 데 쓰는 데는 효과가 빠릅니다. 여기에 예, 들어간 예. 성분이 녹혈정이라는 성분이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저혈공도 더 도와주고 면역계통도 개선해주게 돼 있고 그리고 뭐 여기에 전녹건이라는 이 성분 자체가 우수한 성분입니다. 이 제품 예. 자체에 많은 그 부선종양 해주고 창진 친구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고 정신이 나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 32가지 중약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말씀한 그런 여러가지 증상을 개선해 주는 데는 효과가 빠르고 특히 콤파춘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혈을 려고하고 콤파춘 오장을 관리합니다. 콤파춘 든든해야 오장이 든든해지는데 이 제품 자체는 너무 우수한 제품이니까 빨리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예.
0: 예, 그러기를 두 가지로 오늘 배달을 받고 좀 안색써야 되겠습니다.
1: 예,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0: 예, 수고하세요.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우리 이모가 지금 중풍에 와서 이 천이 발사를 얻은 1년 넘었었습니다.
1: 예.
3: 1년 넘었으니 지금의 효과를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1: 예.
3: 이 언어장애가 와서 말을 못하더니 어제 말하고 혈압이 마양대로 올라가더니 지금 어제는 정상을 돌아왔습니다. 그래
1: 예.
3: 혈압이 정상을 돌아오니까 어림지도 그렇게 나 고생했는데 지금 어림지도 나지 않는답니다.
1: 그렇죠.
3: 그래 왜 잠도 잘 자고
1: 예.
3: 이 약을 써준 장 안에서 제일 좋답니다. 그래서 그 비뚤어진 이도 어제 거의 돌아온답니다.
1: 그게
3: 좋습니다.
1: 예. 다른 약으로 대체가 잘 되지 않을 겁니다. 예.
3: 예. 그래서 화장실을 그냥 지팽이 쥐고 다니더니 어제는 지팽이 버리고 소리 어제는 제 자연스럽게 집안에서 뱅뱅동네 영 잘 걸쳐서 약이 좋은
1: 그렇죠.
3: 약이지
1: 예, 예.
3: 그래 그 전이 박살 쓰고 그다음에 그 눈 맹서방이 있지 그러니까.
1: 예, 눈뱅스레 아픈 맹서방
3: 예. 예. 근데 그 눈은 항상 눈물이 나고 잘 보이지 않고 중풍이 온 게 어째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찌 잘 보는지 책이라 신문이라 다 봅니다 지금.
1: 예.
3: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을 지금 너무 좋으니까 오늘 배달받아 계속 쓰겠답니다.
1: 그렇죠. 천이박사하고 예. 명서방 선택이 아주 잘 됐으니까 눈병치료에서는 명서방이라고 사회에서 인정을 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1년 그보다 더 긴 시간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 처음에는 눈을 때문에 나는 우선은 뭐 텔레비 보기도 힘들고 바깥 나들이도 힘들겠다 했는데 이 제품 드시고 나서 그런 건 다 이전에 그랬던가 싶게 마음대로 정상으로 돌아온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천희 박사 명서방 선택이 잘 된 걸로 인정해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천희 박사를 쓰는 사람입니다.
1: 예.
4: 여전히 오랍니다, 좀. 어째 썼는가 하면은, 이런 뇌혈관 질병이 있어갖고, 그냥 이렇게 혈압이 높고, 그 다음엔 기억력이 미뤘고, 혈압약을 먹어도 잘 조절도 안 되고, 예. 어떤 때는 막, 그 혈압이 막, 그 180, 90까지 올라가고.
1: 예.
4: 하루에 올라갈 때마다 먹다 나거나 세 번도 먹고 이랬습니다.
1: 그래요. 예.
4: 그리고 예, 그러니까 이 오지름증이 나고, 예.
1: 예.
4: 또 어째서나 이 나 먹으니까 이 소변도 닦고 그다음에 또 잠 그러다 나니까 밤잠 잘 못 자고 어째서나 소화도 잘 안 되고 힘들었습니다.
1: 그런데
4: 어제는 이 하고 이 여섯 달 먹고 나니까나 모든 면이 기적같이 좋아졌으니까.
1: 그렇죠. 예.
4: 예. 그래서 이 하고 또 살려고 하면서 또 우리 언니가

0: 이 세시미로로 내가 예. 소개를 했었습니다.
1: 아, 예.
0: 어째 썼는가 하면 이 소변도 자꾸 이 밤, 그래도 아까 밤잠 못 자고 그러면 또 그런 어지럼증이 나고 어쩌다 매일 미네 없고 이 손발도 차고 또 졸이고 뭐 여름에는 이 불편해 합니다.
1: 예.
0: 그러면 어떤 때는 또 옆구리도 켜온다지 어쩌나 예. 불편해한데 많으니까 아, 이거 선생님께서 강의라는 거 듣고서 별로 우리 언니 쓰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우리 언니도 저는 예, 그 넉 달 넘었었습니다.
1: 예.
0: 그래 쓴 게 오용 좋다면서 그래더라 말입니다. 그래 내 그랬지 이번 로인들이 활동미도 좋고 또 값이 오른다 하더라고.
1: 아 그렇죠.
0: 그래 어제 전화를 드렸더만은 아 그러면은 동시에 그것도 다시 선생님께 문의하고서 이번에 이 우리 할배 좋을 때 더 싸겠다고 전화해달라 하더라 말입니다.
1: 그렇죠. 한 가게 그래, 698에 된 게 지금 270만 예.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10가게 15가게면 예. 예,
0: 그래
1: 가치가
0: 먹어보니까
1: 있습니다.
0: 너무 좋아서 이 더 써서 예. 쓰겠다는 이래더라 말이죠.
1: 그렇게 하셔. 지금 예. 이 제품 세신이로하고 천희박사 이 두 제품에 관한 선택인데 너무 시름 넣고 쓰시게 되면 사람이 바뀌어지는 예. 감을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하루 살아도 내가 예. 건강하게 편하게 천하만물을 아주 즐기며 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예. 바로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시름
0: 예,
1: 나도 됩니다.
0: 선생님 말씀 맞습니다.
1: 예.
0: 나이 들고 보니까 예, 좀 뭐 오래 살고 못 살고 그건 상관없이 하루하루 좀
1: 즐기며
0: 좀
1: 살아야
0: 너무
1: 되죠.
0: 고통스럽지 않게
1: 그렇죠.
0: 사는 게 정말 진짜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1: 그렇죠. 예예. 예. 이런 제품이 그런 예. 거 해결해주는 데는 시름 넣고 쓰시게 되면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0: 예, 예 감사합니다.
1: 아하, 예, 예, 건강하세요.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두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천희박사 제가 먹고 있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1: 예.
3: 제가 심장이 지금 엄청 안 돼가지고서 영 고생 많이 했습니다. 혈압이 파도 심하고 왔거나 항상 머리에 근심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될까 이런
1: 혈압. 그렇죠. 예.
3: 그런 근심이 없습니다.
1: 예, 예.
3: 어지럼증이 그림하던지 그게 해결되고 정력이 많이 돌아서고 가슴이 형태가 안 하고
1: 예.
3: 서빙 잡던지 서빙 자수가 줄어드니까 깡패나 잡수에서 아침에 그냥 정신이 납니다.
1: 예.
3: 제가 왜
1: 아, 그렇죠. 40여 가지 질병의 원인을 근원에 찾아서 해결해주는 제품이 천희박사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노인성 질병을 해결해주는 데는 천희박사가 나섭니다. 예.
3: 네, 통증이 많이 완화되니까 예. 걷기도 좀 잘 걸을 수 있고 예. 좀 소화돼서 밥만 먹더니 좀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고 맥이 나고 예. 난이 기관지 나빠서 연고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기가 거리고 그다음에 기침가래가 심했단 말입니다.
1: 예.
3: 이게 이게 어떤 때나 샀는지 담아서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3: 네. 계약이 아까서 오니까 계속 쓰려고 하고 세신회로 우리 남편이 전력성 비결해서 쓰는데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1: 예.
3: 소변이 자꾸 시원치 못하고 때론 저리기 다보고 아프게 돼서 여기저기 밤잠 못 잤습니다.
1: 예.
3: 그래도 이번에서 지금 받은 게 좋아지니까 밤 대낮 잘 수 있어 아침에 일어난 정신이 나온다.
1: 예.
3: 그리고 소화 안 돼가지고 저리 고생했는데 소화 잘 되니까 밤 잘 먹으면 해준다고 면역력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예예예. 예, 예. 원기를 그래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 녹결정이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예예. 예.
3: 그러니까 감기병이 아니었다 말입니다.
1: 예.
3: 그리고 허리 통증이 많이 나서지고 그래 통증 많이 났을까 하고 활동도 잘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3: 약이 효과 열심히 계속 쓰려고 쓰지 들어보니까 우리 활동도 좋고 값도 오른다지 할까 이번 활동은 장가에서 약도 한 배달 받다 보니까
1: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우대활동이 론절맞이 우대활동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특수하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3: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세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결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0: 입고 지구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로근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끌고 나를 내라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우리 집에 남편분이 간경화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3: 어, 그래요? 예, 예.
2: 예, 니가 띠 해가지고 계속 감기 걸리고, 감기 걸리면 기침, 계속 그 기침 가래가 끊이지 않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또 체내센도 있고 해가지고, 체내센에도 예. 소변은 잘 보지 못하고, 보면 또 이렇게 뭔가 다수가 뜯고, 다수는 많고, 소변이 하면 또
3: 그렇죠.
2: 못 나가고,
3: 예.
2: 또 통망을 받았는데, 예, 친구 소개로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제시미를 쓱, 지금 쓰고 있습니다.
3: 예.
2: 네, 지금 한 이게 두 달 썼는가? 근데 용 효과가 좋단 말입니다.
3: 간선에 이게 확실하게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성분이 네. 특수합니다. 예.
2: 예, 네. 소변이 첫째 소변이 벌써 량이 좀 많아지고 차수가 늘어나고 저기 졸아들고 하니까 이 소변 기대해 볼까 밤에 잘 쉬고.
3: 그렇죠.
2: 그러니까 이 수면 잘 보상하니까 아침 일어나면 기분도 좋고 또 감기가 아예 걸리던 게 감기에 저항력이 많이 생겼습니다. 감기 걸리면 계속 댄디 맞아야 되고 그랬는데 감기를 자기들로 이렇게 일주일이나 열흘 버티면 다 정상이고 뭔가
3: 그렇죠.
2: 그렇게 해서 이겨내고 그리고 밥도 식사도 잘하고 소화도 잘 되고 그래서 이번에 그 시심으로 또 값이 오른다는 소리 했을 때라
3: 그렇죠. 예예.
2: 예. 예, 그래서 이번에 활동할 때 딱 싸서 계속 이 환자분의 장복해서 건강 찾자고 전화드렸습니다.
3: 어 그렇게 해서 이 세신으로 선택이 잘 됐으니까 이제 집에 그 남편분이 간선 부수가 중요한 큰 문제로 되어 있으면서 종합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많은 제품을 이 약을 등에 다음에 간의 부담이까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의 특점 자체는 간과 건파츠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차원에서 치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간경화도 있다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가 너무 잘 어울립니다. 여기 저실자라든지 여기에 밤에 염버걸지라든지 여기에 육종용이라든지 이런 많은 성분들이 간을 도와주고 건파츠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특히 전도권이 들어갔기 때문에 힘내서 이 제품 드시는 게 선택이 너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예.
2: 배달해주세요.
3: 예, 그렇죠. 배달 전화번호 네. 501-7766번에 전화하면 됩니다.
2: 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3: 아, 늘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3: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라는 이 제품 자체는 우리가 일단 실은 놓고 쓰시게 되면 이름 그대로 건파츠를 관리하는 제일이라는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제품 자체는 뭐 여러모로서 간과 건파치하고 비장이하고 전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이런 분들과 호흡계통이 많이 뭐 약화를 가져와서 적하면 감기에 걸려서 점점 주사라는 게 그게 방법이 없어 하는 마지막 수단에 속합니다. 그게 일단 점적 주사는 댄디란 맞

0: 방법이 없어서 하는 수단이 마지막에는 점적 주사를 맞게 되어 있는데요. 본 제품 세신 1호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면역력을 종합 면역력을 올려주고 특히 녹혈정이라는 성분이 종합 면역력을 올려주고 간과 콩팥 비장을 도와주는 데는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전녹근이라는 성분이 들어갔죠. 이 전녹근은 그 콩팥과 간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고 정신이 나게 하고 여러모로서 종합적으로 그 추위를 식게 타는 문제, 호흡계통의 약화를 해결해주는 맥동 같은 소화계통을 도와주는 이런 성분도 네. 들어갔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세신 1호 약품은 19일부터 가격이 인상되어 898원으로 판매하는데요.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우리는 누구나 내면에 존재하는 고정관념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사물의 본연의 모습을 비뚤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실의 가장 큰 적은 편견이라고 합니다. 이 편견에서 벗어나자면요,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상대를 바르게 보는 해안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대하는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멋진 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편견을 버리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선호하는 수필 몇 편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영분 씨의 수필 편견의 마스크를 벗어라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편견의 마스크를 벗어라. 김영분. 중국 속담에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다. 100번을 들어도 한 번 직접 보기보다 못하단 말이다. 나에게 있어서 여행이 바로 그런 것이다. 나는 여행을 아주 좋아한다. 결혼 초기에는 애 둘을 데리고 엄마 부대와 같이 북경을 선두로 항주, 위해, 연태 등 여러 곳을 다녀봤고 출장으로 일본을 둘러봤는가 하면 등산팀 멤버들과 내몽골 가족여행도 다녀왔고 친구들과 한국의 빨갛게 불타는 내장산 단풍 구경도 즐기고 왔다. 이외에도 할빈 빙등이며 서북의 청해호며 계곡이 숨이 멎을 것처럼 아름다운 구체구 여행도 다녀왔다. 여행은 내가 질리도록 오래 머물던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지루하게 살던 곳으로 떠난다는 말도 있다. 내가 생활하던 익숙한 생활 패턴을 떠나 새로운 기운이 흐르는 곳으로 일탈하는 것이다. 전혀 다른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보면 살아가면서 짊어지고 있던 불행한 생각이라든가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 등이 저도 모르게 사라진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감수가 호흡과 함께 배부 깊숙이 스며들면서 품었던 편견과 의혹들이 쉽게 풀어진다. 한국과 일본 무역을

많이 하는 우리 회사에는 황사철이 되면 손님들이 마스크를 끼고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고맙고 답답한 손님들의 표정도 살필 수 없는 상황에 혼자 상냥히 웃으며 상담하는 것도 왠지 기분이 잡혔다. 거기에다 식사시간이 돼 나름 장사 잘 되는 맛집으로 안내를 하면 흥성흥성한 장면에 피식 웃음을 짓는 경우도 있었다. 식당 분위기가 흥성의 수위를 넘어 시끄러운 건 나 자신도 수긍을 하지만 대놓고 피식거리는 모습은 바로 나를 비웃는 것 같아 몹시 불쾌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행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불만 아닌 다른 안목을 가질 수 있었다. 내몽골 자치구 옹동 사막에 갔을 때 일이다. 사막을 처음으로 체험했다. 사막이라면 황사가 먼저 떠오른다. 왜 사막을 저리 방치해둘까 하는 고까운 생각도 잠시 했었다. 그런 생각을 안고 내몽골 사막으로 향했던 나였는데 정작 거침없이 사막 속에 던져졌을 때 그 누르꾸레한 황량함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헉 하고 입을 벌리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TV에서나 보던 일망무제한 노란 모래가 끝도 없이 하늘자락까지 뻗었다. 사막은 노란 아지랑이를 피워올리면서 흐늘흐늘 뱀혀처럼 춤을 추는 것 같았다. 정오의 햇볕은 얼마나 따가운지 얼굴이 따끔거렸고 바람은 흥분한 사람이 휘파람을 불듯 쉴 새 없이 모래가루를 이리저리 휘젓고 다녔다. 1년 사시장철 비도 거의 내리지 않는 자연 환경 속에서 의리 있게 사막을 지켜내고 있는 것은 모래뿐이었을 것이다. 모래도 얼마나 따갑고 고통스러울까 하는 생각에 불쌍하기까지 했다. 면적이 자그만치 만무가 된다. 표준화로 건설된 축구장 1,000개 정도 남짓한 면적이었다. 그곳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여행객들의 락타 체험과 사막 모터사이클 체험을 위해 세워진 자그마한 매표소가 눈에 띌 뿐이었다. 사막은 계속 넓혀져 나가며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사막 변두리에는 국내외의 봉사자들이 힘겹게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강우량이 턱없이 부족한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사막 녹화 사업을 부실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불만이 많았지만 사막을 한 바퀴 걷고 온 후로는 이런 생각이 안개 걷히듯 깡그리 없어졌다. 지금은 마스크 낀 손님들과 황사를 얘기할 때 아주 담담해졌다. 그 큰 사막을 관리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고. 말 한두 마디나 돈 몇 푼 협찬으로는 대자연의 흐름을 막기는 어렵다고 말이다. 이것은 관리 문제도 있겠지만 대자연의 정상적인 발전 과정이다. 사막에 비가 많이 내리게 하기 위해 전 세계가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이지 절대 누구를 탓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누구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 황사 방지 마스크를 낀 손님들을 볼 때 이전처럼 고까운 생각이 적어졌다.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 사막 여행은 내 마음의 마스크를 벗겨줬다. 그 덕분에 편견을 버릴 수 있었다. 지적하는 말을 들었을 때 상대방을 탓하고 의심하기보다는 편안하게 나 자신을 먼저 되돌아볼 수 있는 넓은 아량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여행은 내가 있던 자리를 떠나 다른 곳에서 다시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한다. 중국 속담에 당사자는 곤혹스러워도 방관자는 잘 알고 있다는 말이 있듯이 한 번쯤은 나 자신의 방관자가 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아주 뜻깊은 일이다. 나는 여행이라는 처방으로 자신감을 찾았고 많은 편견을 버렸다.

네, 이어서 최순란 씨의 소필 쓰레기와 보물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쓰레기와 보물 최순란. 매번 가족이 모여 앉아 외식을 하거나 친구들끼리 애들을 데리고 식당에 다녀오거나 할 때면은 9살 난 아들한테서는 항상 웃지도 울지도 못할 일들이 발생을 하곤 한다. 빈 광천수병을 하나둘 모아서 집에 가져오는가 하면은 쓰고 난

0: 위생젓가락, 심지어는 몇 장씩 남은 휴지까지도 굽게 개어서는 집으로 가져오는 것이었다. 왜 자꾸 이런 시시한 것들을 끌어들이는가는 나의 짜증난 물음에 아들의 대답은 더구나 가관이었다. 광초수병을 하나에 5천씩 받고 팔아서 돈을 만들고 위생젓가락을 깨끗이 씻어서 놀잇감을 만들어 놀면 얼마나 재미있는데요. 옆에서는 그 말이 너무 우스워 아들 하나 잘 뒀네, 앞으로 큰 부자가 되겠네 라고들 하지만 엄마인 나로서는 참으로 남 보기가 창피하고 골치 아픈 일이었다. 아들애가 물건을 모으는 종류는 여러 가지였다. 물건 상표로부터 시작을 해서 신곽, 화장품과 와이셔츠 포장과 햄버거점에서 가져온 일회용 곱보, 비닐빨대 등 이 모든 것들을 아들에는 보물인 양 애지중지하건만 내 눈에는 한낱 하찮은 쓰레기로밖에 안겨오지 않았다. 새 물건을 사오기 바쁘게 아들에는 그 포장곽을 던질까봐 옆에서 부축까지 서운한다. 정도 있게 물건을 아낀다는 건 남을 한 바가 안 되지만은 못 쓰고 버릴 것은 응당 불리하지 않겠는가. 아들의 집착은 아무래도 좀 지나친 것 같았다. 오늘 하루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는 곱게 키운 아들애가 장차 커서 피물숨의 좀 주인이라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나는 아들애가 없는 틈을 타 쓰레기들을 몽땅 내다버렸다. 그제야 안도의 숨이 훌 남았다. 이제부터 아들애를 단단히 단속해야지. 그날저녁 집에 돌아온 아들애는 자기의 보물들이 사라진 것을 보고는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마구 발버둥질하며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었다.
1: 내 보물 어디 갔어? 거기 내 비행기, 기차, 땅쿠가 있는데.
0: 뭐? 가짜는 쓰레기를 가지고 그 속에 비행기랑 기차랑 있다니 웬 말이지? 한식이 교훈삽을 한 나지만은 아들의 이런 엉뚱한 흥취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대로 나가다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애가 우젠이 그랑대 같은 린세칸이나 좁쌀인간이 될까봐 나는 온통 근심뿐이었다. 하지만 아들은 이런 엄마 마음도 모르고 그까지 쓰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괴로운 표정으로 울고 있었다. 아예 저녁 끼니까지 거부해가면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마음을 좀 독하게 묵자고 별렸더니 엄마의 방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차츰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내가 가만히 문을 열고 복도에 나가보니 다행히 쓰레기는 그대로 있었다.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다시 그 쓰레기 주머니를 아들의 앞에 가져다 놓았을 때 아들에는 금시 눈빛이 환해지면서 하늘의 별이라도 딴 듯이 황홀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리고는 언제 그런 일로 울었던가 싶게 쓰레기 주머니를 헤쳐가면서 주섬주섬 자기의 보물들을 꺼내는 것이었다.
1: 이건 비행기고, 이건 기차고, 이건 집이고, 이건 무지개 다리고, 이건 로켓토고.
0: 중얼중얼 혼자말로 설명까지 하면서 보물들을 꺼내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나는 점점 아연해지고 말았다. 평소에 아들애가 잡동사니들을 가지고 그저 목적 없이 망탕 노는가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었다. 지금에 와서 보니 내가 던진 것은 쓰레기가 아니라 아들의 꿈과 희망이 담겨져 있는 보물이었던 것이다. 위생젓가락으로는 깜찍한 비행기, 비닐 걸상과 미니 책상을, 여러 가지 색 고운 곽으로는 자동차, 기차, 층집, 무지개 다리를, 요구르트 통으로는 멋진 로켓을, 참말로 여러 가지였다. 백화점에 값진 놀이감들을 사주면은 그저 한두 번 놀고는 실증나서 한켠에 밀어버리곤 했지만은 자기가 만든 보물을 갖고 놀라

시계대회는 애지중지해가면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었던 아들에는 기실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과 아이디어로 자기의 동화왕국에서 천당을 구축하고 미래 세계를 설계하고 탐구해왔던 것이다. 하마터면 무지개 빗긴 아이의 동심에 어두운 그늘을 던져줄 뻔했던 자신을 반성을 하면서 나는 뒤늦게나마 아이의 부모를 보관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을 마련해 주었으며 지금은 또 수시로 쓰레기들을 제공까지 해주곤 한다.

네, 그래서 작자는요, 자신의 편견으로 인하여 아드레가 보물로 간주해온 잡동사내들을 쓰레기 취급을 해온 자신을 반성을 해가면서 자식의 개성과 흥취를 존중해주면서 훌륭한 엄마가 되리라는 속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0: 네, 이어서 백옥화 씨의 수필, 생각의 차이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1: 생각의 차이, 백옥화. 오랜만에 고향에 가게 됐다. 또 어찌 가랴 근심부터 앞선다. 트렁크에 짐을 담고 위로 끌고 아래로 끌고 공항버스 타고 탑승 도착하면 또 짐을 끌고 버스 타고 가야 한다. 빚이 땀을 흘려야 했다. 그런데 막상 떠난다 하니 기뻤다. 오랜 시집살이에서 벗어나 친정집을 가는 기분이었다. 생각의 차이인 것이다. 이번 길에 남편과 딸과 같이 가게 됐다. 고향에 간다하니 딸에는 온밤 들떠서 친구와 전화한다. 연기를 가면 먼저 냉면을 먹어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소고기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지. 친구가 부러워 걸어온 전화다. 글쎄, 너 먹고 싶으면 같이 가. 딸애가 웃으며 어깨가 으쓱해 굴려준다.
2: 글쎄, 가고 싶은데 난 좀 더 있다 가려고 해.
1: 갔던 바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오라. 마라탕, 미셴, 고보로 많이 먹고 오라. 진심으로 축하하는 말이다. 알았다, 감사하다. 너도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고맙다. 애들은 길 떠나면 먹을 걸부터 계획한다. 몇 해 동안 객지 생활에 낯선 음식에 얼마나 고향의 향을 그리워했는지 모른다.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던 트렁크가 생각밖에 술술 잘 끌린다. 세 식구는 다급한 걸음을 내디디고 있었다. 남편은 벌써 저 멀리서 걷고 있다. 성격이 어찌 급한지 걷는 게 아니라 날아다닌다. 항상 길을 떠나면 그냥 달아야 한다. 오늘은 더 빨랐다. 나는 딸과 같이 줄다름을 한다. 집에 간다니 저리 좋은지 딸애가 화를 낸다. 아버지, 좀 천천히 가면 안 돼요? 그제야 남편은 웃으며 걸음을 늦춘다. 그렇게 아득히 멀어 보이던 길인데 벌써 비행기가 연길 공항에 착륙하고 있다. 아침까지도 한국이었는데 지금은 연길이다. 비행기에 내려 걷는 걸음이 마치 한국 공항에서 탑승길에 오르는 것 같다. 집에 도착하자 딸애는 흥분에 들떴다. 먼저 마라탕에 접어든다. 미센도 사고 고보로도 사고 냉면도 사고 엎친 데 덮친다.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사서 다 먹지도 못하면서 남편도 나도 그걸 먹어주느라 힘들었다. 결국 딸애는 속탈이 났다. 지에서 약을 먹고 아쉬워 입만 쩝쩝 다신다. 그만 웃음이 나온다. 한때는 이곳을 많이 원망했다. 왜 왔던가. 시골에서 농사하면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매일 벌어도 나머지가 없으니 하루 일 못하면 주머니가 텅 비었다. 그러나 역시 생각의 차이인 것 같다. 집 팔고 땅 팔고 온 것은 딸애를 공부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살았다. 남편은 삼륜차를 몰고 온돌 수리도 했고 나는 삭기음도 메고 정으로 땅판 서러움도 느껴봤다. 딸애가 공부를 끝마치고 직장을 찾으니 나는 남편과 같이 한국길에 올랐다. 처음 1년은 고향 생각에 많이 울었다. 힘든 식당일, 산처럼 쌓인 설거지

0: 휴지를 할 때면 내가 왜 이곳에 와서 바보처럼 헤매는가. 좋은 새 아파트 사놓고 땅굴 같은 월세집에서 낮에도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 전등을 켜놓고 살면서 서러워 잠 못 이뤘다. 왜 왔는가 하면서 후회를 했다. 그렇게 살기 힘들다던 연길이 가슴 뜨겁게 안겨왔다. 연길에서도 이만큼 일하면 잘 살 수 있을 텐데 역시 생각의 차이였구나 하면서 눈물을 쏟았다. 남편은 지방에서 용접을 하면서 얼굴도 몸도 화상을 입기가 일쑤였다. 힘드니 서로 원망하고 싸우기도 한다. 일만 하겠는가 하면서 식당, 노래방에서 밤늦게 돌아오지 않으니 나는 찾아다니느라 힘들었다. 역시 생각의 차이에서 고향 떠난 걸 서러워했던 것이다. 딸애를 혼자 두고 온 것 때문에 더 힘들었다. 어디서 누가 두고 온 자식들 사고 났다 하면 속이 꿈틀했다. 남의 일 같지 않았다. 딸을 데려오기로 마음먹었고 2년 만에 딸애도 우리 곁으로 오게 됐다. 기능사 자격증을 따고 취업할 수 있게 됐다. 딸 역시 눈물을 많이 흘렸다. 한 1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잡일에 심부름을 하면서 배웠다. 2년이 되니 경력을 따져 컴퓨터에 오를 수 있었다. 역시 생각의 차이였다. 그때 돌아갔더라면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게 되는 것이다. 남편은 지금 현장에서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나는 작은 반찬 가게를 하고 있다. 역시 생각의 차이였다. 그때 눈물을 흘려도 돌아가지 않기를 잘한 것이었다. 그때 눈물을 흘리며 뿌린 씨앗이 기쁨으로 돼 수확을 거두게 됐다. 만일 배우려는 마음이 없었으면 이곳에 오지를 않았을 것이고 만일 잘 살려는 마음이 없었으면 이곳에 오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의 차이는 어두움과 밝은 면에서 바라보는 것이었다. 남편은 오랜만에 고향에 왔다고 늘 친구 만나러 나가서 또 밤중에 들어온다. 나는 또 밤늦게까지 기다리며 근심이다. 새 식구 좀 오래 있으려 했는데 남편 술 때문에 떠나기로 했다. 일이 바빠야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다. 새 식구 또다시 탑승길에 오르기로 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항상 밝은 면에서 바라봐야 했다. 개떡 같은 남편 만나 고생한다고 생각하면 남편이 개떡처럼 보이고 고생하는 남편으로 바라보면 성공하는 남편으로 바라보게 된다. 쓸모없는 아내 만나 개고생한다 하면 쓸모없는 아내로 보이고 고생하는 아내로 바라보면 훌륭한 아내로 바라보게 된다. 자녀가 커서 사랑부실 하지 못한다 하면 사람질 할 것 같지 못하게 보이고 우리 자녀는 커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하면 훌륭한 사람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 비결은 두려움과 밝은 면, 생각의 차이인 것이다. 맨발로 걸어다니는 도시가 있었다. 한 신발 장사꾼이 이곳에 와보고 이곳 사람들이 다 맨발로 걸어다니니 신발을 신을 이유가 없다. 신발을 파는 것 희망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다른 한 신발꾼 장사는 이곳에 사람들 맨발로 다녀서 엄청 큰 시장이다. 대박이다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생각의 차이에서 서로 말이 달랐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세 사람 비행기에서 내리니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있었다. 우산을 준비하지 않아 세 사람 다 물참봉이 됐다. 택시도 보이지 않고 우산 장사도 보이지 않아 젖은 몸으로 무겁게 짐을 끌며 힘겹다. 그러나 지금은 생각의 차이에서 밝은 면만 바라보고 걷고 있다. 만일 콧구멍을 위로 뚫었으면 콧구멍에도 빗물이 들어갔을 것인데 콧구멍을 아래로 뚫었기에 콧구멍에는 빗물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1: 그래서 작자는요, 생각의 차이에서 밝고 어두운 인생이 결정되는 바,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모든 것을 대한다면 밝고 아름다운 인생을 수놓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편견을 버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멋진 인생을 갖고 가야 함이 마땅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략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당략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력침례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 로인절 맞이 우리 활동에 대해 말씀드립시다. 예, 이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아홉 과를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500원도 빼드립니다. 예, 그 외에

0: 고급 항균 아이스매트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이 아이스매트는 중앙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선정하는 브랜드 상품입니다. 여름철 인기 판매 제품이죠. 세탁이 가능한 여름용 매트인데 벌집 구조를 적용해가지고 제조한 제품이기 때문에 공기가 특별히 잘 통합니다. 시원하지만 차갑지 않는 게 특징이고 찜질 매트입니다.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1610원도 빼드립니다. 그 외에 로인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본약 세곽을 더 증성해드립니다. 그리고 세탁이 가능한 브랜드 제품인 푸른 발 누에 섬유 여름 이불 한 세트를 더 증성해드립니다. 이 이불은 원단이 부드럽고 섬세하고 피부에 자극이 없습니다. 항균작용도 있으면서 공기가 아주 잘 통하죠. 이불이 중량이 두근대는데 특별히 가볍고 보송보송할 뿐만 아니라 몸을 누르지 않아 묵직함하고 답답함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오. 동시에 쾌적함을 극대화시켜주는 이런 아주 좋은 이런 제품입니다.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도 빼드립니다. 그 외에 로인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본약 세곽을 또 증성해 드리죠. 36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러시아 야생 해삼이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그런 해삼인데 이런 고급 선물 세트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지금 그 로인절도 오늘 로인절이지 않습니까? 선물용으로도 최고의 선택이고 본인이 드셔도 아주 좋은 이런 제품이죠.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장량 심리방 약을 먹은 환자입니다.
0: 예.
2: 예, 저는 이 약을 먹고 힘짜이 나쁘던 게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옛날보다 그런 증상이 없고 정상적인 생활하고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0: 예.
2: 그래 내가 효과를 많이 보고 작년에 또 우리 영감도 이거 녹공에 와서 이거 내 인사 대주시겠는데 우리 영감도 효과를 잘 봐가지고 매일 활동하고 땅 술 타고 매일 놀라다니고 정상적인 생활과 똑같습니다.
0: 예.
2: 예, 그래 우리 효과로 너무 잘 봐서 이 동네 또 친척 친구들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0: 예, 많이 소개를 알고 있습니다.
2: 예, 그 사람 또 소개를 해서 잡수꽃을 다 효과를 보고 어떤 사람 나 두 번씩 두고 싸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미국까지 다 나갔습니다.
0: 예, 좋죠.
2: 예, 모든 효과를 봐서 모든 예, 한 입을 다 못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0: 아하, 그렇죠.
2: 예, 그래서 우리 또 같이 노는 또 친구 같다 하네. 병원이가 검사한 게 풍수성 심장병이란다.
0: 예.
2: 그래, 이하고 거기 풍수성 심장병이 먹어도 일 없는가 뭐니 합디다.
0: 예, 좋습니다. 예. 예, 이 심장 안에는 좌심방하고 우심방이 그리고 좌심실하고 우심실 이렇게 네 개 방이 있습니다. 예, 심장 안에 주요하고 네. 주요하기는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 두 개의 판엽으로 구성된 것을 이천판막이라고 하는데 풍습성 네. 심장병은 이 이천판막에 짤랜이 와서 생기는 이런 병입니다. 예, 들어붙음이 예, 문제는 심장이 생기겠지만 증상은 머리에 와 나타납니다. 예, 혈전이 혈액순환하고 같이 머리에 오고 머리에는 또 많은 머리 혈관이 있는데 대뇌의 제일 약한 혈관이가 머리카락이 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예. 이런 모세 혈관들이 막히면서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또 경동맥관칼이람 생겨나죠. 예. 때문에 그 이 병을 치료를 해주자면은 혈전도 용해시켜주고 어혈도 풀어주고 또 새로운 치료 방법인 여기 아주 특수한 핵심 성분인데 이런 파핵 용지 효소를 가지고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혈전 용해진 소홍화의 서장에서는 장홍화라기도 하는데 연황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지룡하고 우슬이라는 또 성분이 들어갔고 이래서 어혈을 풀어줄 혈전용해지죠. 그리고 또 어혈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또 성분들이 들어갔습니다. 소목하고 당귀, 천궁하고 우슬 사원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풍습성 심장병에서 나타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풍습성 심장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이 장약 심리방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2: 예, 알려드릴게요.
0: 예, 241-7979번으로 구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2: 예, 알겠습니다.
0: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오후 3시 반 시간에 선생님과 인사 듣고 있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3: 예, 우리는 이제 뭔가 이 중풍 환자가 정말 이 약 써서 제풀이 오지 않고 혈압이 도설 잘 되고 혈압이 어째 도설 잘 되는가 하면 선생님이 그 녹색 요법부터 그 특수한 요법이 됐고
0: 맞습니다.
3: 이 요법이 예.
0: 그게 아주 유명한
3: 약간 도달 효과를 보겠습니다. 예. 정말 어디다에 말할 나위 없습니다. 지금 혈압이 양배 40까지 올라갔으면 이 사람이
0: 제품을 위험했습니다.
3: 예. 야, 그런 게 글쎄 어찌 말 없어요. 약은 이 말이 그 시간이 그저 딱 만나고 선생님이 또 그 녹색 요법 특수 요법 그것도 예 만나가지고 정말 혈압이 올라가는 게 그게 정말 사람이 제품이 온다 만다 그런 게 그래서 그렇죠. 한 달 앞서고 그거 요법 시작해 그런 게 다쳤었던 이러기 시작한 게 어서는 그냥 심장률도 높지 않고 머리 어렵지 않은 것도 낫고 어서 오랫동안 썼을까 어서니 예, 이 약이 들어가서 예, 이 사람이 신체를 오장육부를 다 터지는 이렇게 터지기
0: 시작했단 말이다.
3: 예. 그러니까 이 약을 생각해보면 네 가지 항공물을 띈 게 네 가지가 들어가서 그건 또 환경선 5,400m 이상 아니 이런 좋은 약이 네 가지가 들어갔을까나 그것도 또 무슨 일반적인 무슨 야산도 아니고 재배약재도 아니고 고산지구이 서장이 약재제 그 모양
0: 그렇죠. 예, 그게 중요합니다.
3: 약재가 좋으니까 그 다음에 치료효과가 그게 큰 게 하는 만한 큰 게 치료됐다 말입니다. 예. 야, 어쨌든 그래고 이게 또 이야기에 잠을 잘 자게 합니다 선생님.
0: 그렇습니다. 잠을 잘 자게 하느니 그런 그 좋은 그런 약재들도 또 많이 들어갔습니다.
3: 예, 그렇습니다. 약재가 이게 좋다 말입니다. 그런데 고산지구 약재가 그 어느 병을 치러 온게 그 전에는 그래서 좋다는 약을 다 쓰고 그 약관이 그래서 없는 것을 주치공님이 중풍을 치료한다 그런 거 무슨 없는 것일까나 효과 하나도 없을 때다 선생님 기대리에게서 예. 그래 요것도 약관이 딱 그래서 동맥경화를 치료한다 심장병 여러가지 그래서 치료하지 중풍을 치료한다고 약관이 딱 써 재병이 아예 딱 치료한다는 게 약관이 써있는 거 써야 된다는 거 이제서 좀 알고서 이 약 쓰니까 그 다음에 제품에서 벗어나고 아니 그 다음에 혈압이 조절돼서 어서 뭐 그거 펌파는 사람과 같습니다.
0: 얼마나 좋습니까?
3: 얼마나 이랬거나 이야기 목숨을 구한다 했지 그러니까 선생님.
0: 예, 이 심장병이 심한 것도 치료를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을 치료를 하는 데서 정말 이게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강담에 애한 이야기입니다. 이 약은.
3: 야, 그 치료라면 얼마나 그 다음에는 아이 그 완 고산지구 이거 4,500m 이상이 또 연항금으로 또 되지 그만과 그거는 사람이 동물이지 그만과 그러니까 동식물이
0: 동식물이 배합입니다 우리 이야기
3: 배합이 그렇지 진짜 동물이하고 그 다음에 식물이 그 높은 고산지구 식물이 그 네 가지 연항금으로 들어간 이게 한 대 결합해서 그 다음에 배합이 잘 됐으니까 그 다음에 부위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위 오지 않고 혈압 조절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고가병은 또 무슨 그건 가만히 지금 생각하면 낫지 말아야 그것도 낫게 하는 이야기
0: 그렇죠 예. 풍습성 심장 이 풍습을 몰아내준다 풍한습을 예. 예. 풍한습을 몰아내주지 콩팥이 허증을 치료해주지 그리고 근육 심줄 인대를 관계하는 간을 치료해주는데 또 아주 그 돌출한 작용하기 때문에 골가병이 제절로 뭐 그 낫지 말래도 나아진다
3: 맞습니다 맞아요 낫지 말래도 나아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상에도 이만한 약이 정말 내놓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아이 이런 약을 다 쓰고 목숨 구하기 연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정말 생명에서 정말 그래서 구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 다 구해냈지 그만니까 선생님.
0: 그렇지.
3: 이 학생이 하는 고막의 명약이 명약이다. 이번 우리 학생 우리 싸는 게

0: 내 소개한 사람들이 많거든 많습니다. 우리 어제 오늘 어전에 또 이 앞에 정대에 앉아있는 할머니의 86세입니다. 어. 그런 게 또 이 떡골 와서 이 한 짝씩 미리 집행일을 짓고 다닙니다. 그래 이하고 내하고 뭐서 이제 숨나서 어 이렇게 가서 오냐 처음 봤다 어째 어렵냐는 게 첫째 났다니 해를 줘서 다 되는 거야. 그랬죠. 그래 선생님이 걔네 선생님 전화번호도 알게 그 로페로프도 같이 알게 까나 그러겠다. 그래 이번 우리 학교 이런 소리 우리 학교를 봤다면서 걔네들이
1: 예, 그러면 그 노공에는 그렇게 좋은 이야기입니다. 예, 그 문법부에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저도 당연히 신계방을 문호한답니다.
1: 예.
3: 저는 진경색 색이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내경색도 두 번 나왔어요. 어, 이, 당약을 먹은, 뭐, 그전에는 1년에 몇 번씩 알링기 실에서 입원을 했는데, 이 당약을 먹은 다음에, 당약식 내방을 먹은 다음에, 이 병이 발작한 다음에 심장병이, 이소 심장이 통쇄나고, 또, 뒷장병이 아프고, 숨이 차면서요. 땀은 떨리네, 흘리지 모래요. 그래서 그래서 입원을 해야만 했습니다. 김재수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 당약식 내방을 먹은 다음에, 어, 지금은 병원 입원을 모르고 여러 가지 병이 하나하나 나타날까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이 병원에 입원 아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하고 드시면서. 네.
3: 입원 아예 얼마나 여러 가지 병이 아픈데 없으니까 지금 영도 없습니다. 그래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너는 저는 또 고혈압 환자되면서 고혈압약을 한 30년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약식 내방을 먹은 다음에 선생님이 지도대로 며칠 먹은 다음에 진정된 저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다섯에 한 번 먹으면서, 그 선생님 또 한 가지 하고 달라지는데 그 방법을 이렇게 정말 열심히 그 방법을 지키면서 먹었는데, 지랍 조절이 그리 잘 돼서 정말, 아홉 달 만에 장약식 내방을 먹은데, 지랍 조절이 너무 잘 돼서 영접습니다.
1: 좋죠. 예.
3: 그래서 나는, 아, 그러니까 이 장약을 신내방을 먹는다면 나도 효과 좋고 우리 집 분들이 효과가 너무 좋았어요. 이번 활동에 참가했어요. 파일을 활동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언니 한 가지 오늘 한 가지 문화가 있는데 우리 친구나 한 분이 있는데 영이 심장이 나빠서 그러는 게 주사를 다섯 개나 했답니다. 다섯 개 한 조지 몇 년 됐는데 어째 다시 발작해서 그렇게 아프답니다. 그래 아팠는데 이랬는데 이 장약에 대한 방송을 내 쓰기 들었다고 해서 이 약을 먹으라 하거든. 아 그래 선생님이 그래 문의를 해서 잘 들어보고서 먹겠다 하면서 지금 선생님이 문의해달랍니다.
1: 예, 그분이 심장에 주사를 다섯 개를 넣었다 지금까지 예. 심장병이 아주 엄중한 정도로 갔다는 거 말한다. 예.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분이 이렇게 심장에 주사를 다섯 개를 넣은 분이기 때문에 그 또 두 개, 세 개를 더 넣어야 될 이런 확률이 아주 높은 사람이다.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관상동맥이 막히지 않게 해서 계속 혈전을 용해해주고 어혈도 풀어주고 또 이 관상동맥이 막혀있는 흐뜰흐뜰한 이런 잡질들을 아, 녹여낼 수 있는 성분으로 해서 써야 됩니다. 예. 소홍화랑 지룡이랑 아, 또 소목하고 당귀, 우슬이 이렇게 들어간 이런 약들을 써야 되죠. 예. 그리고 우리 이 장약심리방에 보면 면은 그 관상동맥 경화를 딱 치료해주는 이야기라고 적혀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 현대 이야기에서는 관상동맥이 75% 막히면 주사를 넣으셔 이랍니다. 예, 그분들은. 그런데 예, 우리 이 장약심리방 보면은 아, 관상동맥이 혈류량을 계속 높여주면서 관상동맥이 막히지 않게 혈액이 계속 충분히 흐르게끔 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이 약을 쓰시는 게 아주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약을 꼭 써주십시오. 관상동맥 경화를 그 사람은 꼭 그 경화를 치료해줘야 됩니다. 그거 그래야만이 이 앞으로 그 두 개 세 개 더 해야 될 이런 그 확률이 높은 이런 분인데 하지 않고도 무난하게 지날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3: 예, 그래서 내 지금 옆에 앉았으면 방금 싸겠답니다.
1: 예, 사실이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이번에 노인절 맞이 우리 할도 예, 얼마 줬습니까? 예,
3: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1: 건강하십시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4: 맨소리에서 쉬지 못하고 우리 한자들 위해서 엄마
1: 아유.
4: 진짜 수고 많습니다.
1: 아유, 노인절 축하드립니다.
4: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이 뭔가 당연히 내방 우선은 5년 4개월째 먹고 있는데 야약이 너무 고

0: 이야기에서 좀 병에서 해탈되고 못 가나 항상 좀 이야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약 먹을 때마다 좀 그 기분이 좀 쏠쏠합니다.
1: 하, 선택을 잘하신 거지. 예.
0: 노시산이 두 번 와가지고 반신을 지우지 꽂고 아이 거기다.

0: 가고 싶은 데를 다 갈 수 있고 모든 것이 정상을 됐거나 너무나도 정말 기쁩니다. 약을 쏟아 이 같은 약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많은 약을 써왔지만 공동주치 내병 치료한다는 게 없는 것 허망쓰니까나 아무런 효과를 못 보고 그래서 시간 낭비라고 구분기를 걸고 돈만 날려 댔습니다. 근데 이 약은 정말 소장이 그래서 모든 이 상약 신내방에 들어간 약은 고가의 약재들이
1: 되죠. 그렇습니다. 예.
0: 예, 4,500m 이상, 홍경천은 5,400m 이상, 아예 그 다음에는 거기 소방에서 연한금으로 불리는 약이 4가지나 들어갔으니까.
1: 그렇죠. 예.
0: 이 약효사, 그, 어디, 항상 선생님도 말했죠. 밤에 하는 소리, 아예 말씀할 때 그 뭔가
1: 좋은 약재.
0: 약재가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요런 아이 고가의 약재들이 들어가서 아이 그러니까나 아이 그런 약효가 강하고 병에서 해탈될 수 있을 때 그 뭔가.
1: 예, 그래서 그렇게 중한 병들을 치료를 해낼 수 있는 게 이게 새로운 치료 방법인 특수한 이런 성분이 그 이 파핵용지 호소하고 또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로 또 추출해가지고서 치료해주는 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한 병들도 치료해낼 수 있단 말입니다.
0: 예. 이렇게 특수한 예.
1: 방법이
0: 제목하니까나 예. 우리 신장도 수제를 하라는 거 지금 이 약 쪼개주면 수제를 아예 하고 주제에서 아이 벗어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병원 모르고 살지. 날에 날마다 아이 모든 검사 수치 정상이지. 기울 부족이 있어가지고 이 여름에는 정말 원래 심장도 나쁜데다가 기울 부족까지 심해놓으니까 어지러워 자리에서 누워 이러면 나고 머리 아프고 아이 식은 땀만 바질바질 나고 그래서 이래면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이 지금 5년 4개월 요약만 딱 먹고 있으니까 나도 막 이 모든 것이 기울부도 해결될까 혈압에도 조금 나쁜 게 정상을 되고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병원에 가도 예수원하니까 나 이 그런 뭔가 약이 비싼 약은 이런 보험에 들지 못할까 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더란 말이야.
1: 그럴 수 있습니다. 예.
0: 근데 이 약은 정말 써보면 가격이 싸고 효과 빠르고 효과 좋고 너무 확실하대요. 그 뭔가
1: 이거 우리 활동할 때 사면은 가격이 비싼 건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약을 놓고 아니요. 말하면 이 비싼 게 아니죠.
0: 병원에 한 몇 번 들어갔다 나오면 아예 웬만한 데가 돌아가죠. 그 뭔가
1: 그렇지.
0: 예. 근데 요 약은 예. 개발도 없습니다. 한 달에 세 번씩 딱딱 먹으니까 이도 거지도 막 이 5년 4개월 때 병원 모르고 사는 게 요 세 번씩 딱딱 먹으니까 나 병원이 개발할 이런 틈새를 두지 않고 밤이라도 아예 폐사에 안전하게 거둬도만 내 오늘 밤은 또 무사히 보내는구나. 저녁 약 먹을 때마다 그런 기분이 들어요.
1: 여기 하루에 세 번씩 여기 잡숫기 하는 게 혈액 중의 유효 약물 농도를 유지시켜주면서 병세를 신속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이 차수를 이렇게 늘려서 바짝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이 병원은 중한 병이지 않습니까? 예? 심장병 중에서도 중한 병이고 그리고 이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을 치료를 하는데 이게 다 중한 병이라 말입니다. 이게 그래 이렇게 치료를 아예 해주면 아예 된다 말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세 번씩 차수를 네. 늘려가지고 바짝 치료를 해주시오. 예.
0: 이렇게 특수한 요법을 치료를 하니까 다 병에서 해탈되고 내 나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지금 다 살려 말 못하는 사람 말하지.
1: 그렇습니다.
0: 예. 그래서 저는 이거 활동에도 참여하는데 내 소개를 우리 고모님 그 둘째 딸이 아이가 한국에서 두 개 주제를 하고 와서 내 딸 아이 되니까 또 와서 막 그래서 가슴 통증이 나고 숨이 차고 그래서 밥 못 자고 그래서 아이 그런 앞두 가슴이 저리 된다면서 이러면 그래야 게 이 약 쓰고 지금 3년째 된 게 그래서 뭐 갔다 이뤘습니다. 그래서 어제 내 그런 전화 온거 그래 이제 로인철역 전화 왔더란 말입니다. 그래 그러면 아이
1: 예, 이 약을 쓰면은 예, 벌써 그 이 관상동맥이 막 이렇게 많이 막혔던 이런 분들 얼마간 쓰고 보면은 병원에 가 검사하면은 관상동맥이 거기 막히겠거나 그 막힌 이 부분이 뚫려진 게 알깁니다. 그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30% 내려갔어, 40% 내려갔어 이래가지고서 아 75% 이상이 막혀야 지금 주자를 하라는데 아직은 이게 주자를 할 이런 범위 아닙니다. 이렇게 그런 진단을 받지요. 예. 그래서 야 선생님 그렇게 지자를 해라든지 이렇게까지 가서 얼마간 먹고서리 검사한 게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용조하지 구모입니까?
2: 여보세요.
1: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아 전화가 안 됐네요.
1: 예.

0: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저는 거의 10년 고혈압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서약을 계속 달고 살았는데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야기 서단에 고온에서 4,500m 이상의 사람이 천연약 깨고
2: 예.
1: 또 여러가지 연금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여러가지로 영 좋더란 맛 좋아 보이더란 말입니다.
2: 맞습니다.
1: 깼으면서 여러 달부터 선생님 지도를 받으며 시작하고 감량함에 또 한 가지 방법 알려진 대로 하고 하면서 예. 지금 내 혈압이 아닌데 혈압은 이건 근심하여도 될 것 같습니다.
2: 아, 예.
1: 뭐, 진실은 그럴 테니까. 혈압이.
2: 맞습니다, 예.
1: 그때 다 말씀드린 색이 서니까 계속 머리가 어지럽고 휘민하고 예.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에 소리 나고 동시아이 났댔습니다.
2: 예.
1: 지금 이야기 좋으니까 어떤 다른 약 다 꿈꾸고 저 약만 쭉 쓰고 있습니다. 근데 머리가 예. 어느 갑자기 아침에 동시 바짝 나던 게 지금 계속 그 상태가 그렇게 고라니 말소하고 머리에 소리아이 나고 귀에서 소리아이 나고 이 동시 나는 느낌이 든다 말입니다.
2: 아, 예. 좋죠, 예.
1: 네, 그리고 이 무릎관절이 체행동관절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이래서 무릎이 계속 붙겠습니다. 붙겠어. 다리 때문에 탕공 무게에서 되게 바빴고 무릎 꺾기 바빴습니다.
2: 아, 예.
1: 예, 근데 지금 이 부승기 내리고 그 지혜도 없어지고 하니까 예, 이 풍기를 거기서 한 8층까지 괜찮게도 쑥 올라오시다면 옛날엔 두세 번 쉬어야 올라왔어요.
2: 아, 예. 그렇게 좋아진다.
1: 예, 이런 일 할 때 엄마 좋습니까?
2: 예.
1: 몸 같이 있습니다. 왜 배달 받아왔습니다.
2: 예.
1: 요즘에 내 소학교 제일 딱 지난 딱 친구인데 내 얘기를 듣던 게 자기는 신경성 고혈압이고 너는 신경성 고혈압이 아닌데 될 수 있겠는가 물어봐 달라고 소리.
2: 아, 예.
1: 예, 신경성
2: 이게 고혈압. 신경성 고혈압이라는 게 이 앞에 일단 신경성이라는 게 붙으면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예. 특히는 신경성 고혈압이라든가 신경성 심장병이라든가 예. 신경성 위병이라든가 또 신경성으로 귀에서 소리 난다든가 이런 병들이 잘 치료가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이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이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활성화시켜주고 수복해주고 신경을 따라서 신호전달을 빠른 속도로 해주는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이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는 세계의학계에서 공인하는 독특한 신경재생제입니다. 예? 예, 결국 우리 이 장약심리방에 보면은 아, 또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신경을 강하게 해주는 이런 또 좋은 약재가 들어갔습니다. 예? 홍경천이 라든가 천궁이라든가 담남성이라든가 지룡이 들어갔기 때문에 신경성 치료에 아주 치료 작용이 좋죠. 예. 결국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아 중이 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다섯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 다섯 가지 원인을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다 그 치료해 주는 이런 약이고 또 우리 이 장약 심리방에는 혈압이 높 낫다를 치료해주는 이런 처방이 들어갔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치료작용이 아주 좋죠. 혈압치료에. 그래서 그분이 예, 신경성 고혈압이라면 이 약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네.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저희한테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1: 예. 예. 감사합니다.
2: 건강하십시오.
3: 안녕히 계십시오. 성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예. 예, 지금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여러 가지 그 원인으로 인기돼서 아, 그 지금 일으키는 심장병이 치료해 주는 데서 아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이야기죠. 예. 요즘 지금 전화 와 가지고 아, 그 저희는 지금 신지엔이 있는데 예, 이 신지엔이 이게 이 약을 먹으면은 아, 치료 효과가 있겠는가 하고 그렇게 문의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신지엔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립시다. 예. 예, 이 신지엔은 이 심장 근육이 염증성 질환입니다. 예. 예, 심근염이죠. 예. 이 증상이 아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가슴이 황황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아, 또 가슴 통증이 나타나고 예. 호흡곤란하고 피로감이 나타나는데 일부 환자분들 보면은 열이 나고 또 위장도 증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예. 예, 그 이 심근염이 중한 이런 환자일 경우에 실신하고 또 쇼크가 발생할 수 있고 아, 또 심지어는 졸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주요하게는 아, 이 바늘로 찌르는 듯한 같은 다른 이런 그 통증하고

0: 있고 압박감이 이게 다 심교통하고 비슷하지만 아픔이 더 오래 지속되고 휴식을 취하고 있어도 잘 완화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이 신지연이 있는 분들 보면 그리고 통증이 뒷잔등이나 왼쪽 어깨까지 뻗치기도 하죠. 심장이 두근거리고 부성맥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부성맥이라는 게 심장 박동이 불규칙적인 걸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 호흡곤란이 나타나고 이런 진단을 받은 분들 보면은 꼭 기를 보양해주고 또 음액을 자양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경락을 소통시켜주고 또 손상된 심근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중점을 두면서 치료해야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방송 회로는 24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귀향 창업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여러 가지 따뜻한 부축 정책을 내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의 귀향 창업과 현지 취업을 인도 견인해 고향의 고품질 발전에 방대한 인재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3: 연결시 공원 가두에서는 홍색 역량을 상권 발전의 구석구석에 융합시켜 당건설로 상권의 품질과 효익 향상을 인솔하고 따뜻한 봉사로 대중들에게 혜택을 주는 특색 발전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2: 근래 우리 주에서는 귀향 창업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여러 가지 따뜻한 부축 정책을 출범해 많은 외지 로무 일꾼들이 고향에 돌아와 꿈을 펼치도록 흡인했습니다. 유리한 정책의 동풍을 타고 수많은 외지 로무 일꾼들이 경험과 기술을 지니고 귀향해 고향 건설에 힘을 보태면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주 민족사무위원회에서는 고향 보답형, 기술 창업형, 학업 성취 보국형, 효로 애친형, 안거 양로형 등 다섯 가지 류형 인원에 정밀하게 초점을 맞추고 귀향 창업 꿈 실현 특색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면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의 귀향 창업과 현지 취업을 적극 인도 견인해 고향의 고품질 발전에 방대한 인재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해마다 변호내기 처리되면 화룡시 투도진 진흥촌 당지부서기 김학철은 촌민들과 함께 벼를 심습니다. 한때 해외에 나가 사업했던 그는 늘 고향을 마음에 품고 그리워하다가 2008년 시장 경제 발전의 흐름을 타고 고향에 돌아와 창업길에 나섰습니다. 2013년 해랑강반의 뛰어난 수토 환경에 의탁해 김학철은 쌀 가공 산업에 뛰어들었고 농업지원 정책의 혜택 속에 한 걸음 한 걸음씩 안정적으로 성장해왔습니다. 현재 김학철의 쌀 산업 연간 수입은 30만 원에 달하며 여러 명의 현지 초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도 제공하면서 현지에서 널리 알려진 지부 인솔자로 됐습니다. 화룡시 투도진 진흥촌 초민 조영당입니다. 수입이 예전보다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농사를 지어 돈을 얼마 못 벌었는데 지금은 토지를 구획해 놓으니 일하기 편리해졌습니다. 때로는 간부들도 밭에 나와 우리 일을 도와줍니다. 김학철은 시장 발전의 흐름에 맞춰 각종 해농 부축 정책을 주동적으로 연구하고 경영 사유를 전환했으며 인터넷 플러스 농업 발전 모식을 적극 탐색했습니다. 그는 온라인 판매 경로를 구축하고 인터넷을 통해 현지 쌀 브랜드를 널리 알림으로써 지역적 판매 제약을 타파하고 활용해 질 좋은 입쌀이 산골을 벗어나 전국 각지에 판매되게 했습니다. 외지 로무 일꾼에서 창업 인솔

0: 자로 성장하기까지 김학철은 시종 온 마을이 잘 살아야 진정 잘 사는 것이라는 초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동적으로 촌의 기초시설을 보완하고 도로를 닦고 조명시설을 설치하며 촌의 주거 환경을 꾸몄습니다. 그는 또 농업기술 강습을 상시적으로 조직하고 초민들에게 소득 증대 능력을 직접 전수하면서 전 촌 주민들을 이끌고 공동부유의 길로 나갔습니다. 화룡시 투도진 진흥촌 당지부석이 김학철입니다. 지금 외지에 나가 일하던 일부 농민들이 육소 고향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경영해 보다 많은 초민들이 치부하도록 힘써 더 많은 사람들이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당과 정부에 보답하고 초민들에게 보답하겠습니다. 연길시 건공가도 연청 사회구역 당군중 봉사중심 2층에 들어서면 향긋하고 달콤한 커피 향이 코끝을 스칩니다. 연청 커피숍 책임자 진동택이 작업대 앞에 서서 커피를 정성껏 내리고 있습니다. 진동택은 일찍 해외 나가 로무 생활을 했었습니다. 타향에서 여러 해 동안 분투하면서 그는 커피 풍미를 정확히 조절하는 전문 기술을 익혔을 뿐만 아니라 커피 산업과 문화 관광, 현지 문화를 융합할 수 있는 발전 잠재력도 예리하게 포착했습니다. 고향 연길의 커피 소비 분위기가 날로 짙어지는 것을 본 진동택은 기술을 갖고 귀향해 고향 발전에 힘을 보태기로 작심했습니다. 공청단 연길 시위와 건공 가두의 도움으로 진동택은 60여 평방미터의 사회구역 장소를 제공받고 수도 요금과 전기 요금까지 면제받아 연길시 첫 사회구역 커피숍을 열었습니다. 연길시 건공 가두 연청 사회구역 당위석이 리정입니다. 이들이 연길에 남아 고향 발전에 힘을 보태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사회구역의 조건과 이들의 수요를 연결시켰습니다. 창업을 희망하지만 장소가 없었기 사회구역의 공간을 합리적으로 계획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무상으로 내줘 이들의 창업을 도왔습니다. 진동택은 단순한 모방을 버리고 한국식 커피 제조 기술과 연길의 현지 풍미를 융합해 대표 메뉴인 성류 탄산 아메리카노를 선보이며 빠르게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또 커피콩 팔찌, 커피콩 액자 등 문화 창의 제품도 개발했습니다. 사업이 궤도에 오르자 진동택은 주변 사람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소규모 기능 강습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연청 커피숍 책임자 진동택입니다. 제가 연길에 돌아와 창업하려는 생각은 간단합니다. 저는 연길 사람이고 또 연길에 우리와 같은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연청 사회구역에 왔을 때 사회구역에서는 무료 경영 장소를 제공해줬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일부 공익성 커피 강습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구역의 도움을 받은 만큼 저도 이 도움과 사랑을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현재 진동택의 커피숍은 연길의 특색문화 관광 소비 명소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또 온라인 전자상거래 판매 경로를 확장해 자체 개발한 특색 커피 음료를 주내 각지에 판매함으로써 경영사슬을 1층 늘릴 계획입니다. 김학철, 진동택은 모두 귀향 창업해 꿈을 이루는 대표적인 례입니다. 지금 갈수록 많은 외지에 나갔던 연변 사람들이 정책 혜택을 따라 고향에 대한 깊은 정을 품고 연변으로 돌아와 실제 행동으로 향촌 발전에 힘을 보태고 창업으로 고향 건설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근일내 주민족사무위원회는 귀향 창업 꿈 실현 브랜드 건설을 중요한 창력점으로 삼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단단히 틀어지고 정밀하게 초점을 맞추고 쌍방향으로 노력하며 정밀시책하고 목적성 있게 힘을 부여함으로써 도시 향진 발전의 내생 동력을 전면 활성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향촌 전면 진흥과 변경 지역 고품질 발전, 여러 민족 대중의 공동 부유에 끊임없는 강력한 동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주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리련합니다. 향후 우리는 귀향 창업 꿈 실현에 대한 선전 강도를 계속 높이고 귀향 인원들의 경력을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를 향한 분투 이야기를 들려주고 생동한 창업 사례를 통해 우리 주의 민족 정책이 좋고 경영 환경이 좋으며 창업 취업 환경이 좋고 생태 환경이 좋으며 양로 봉사가 좋다는 5대 우세를 보여주겠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외지 인원들이 고향에 돌아와 뿌리 내리도록 흡인하며 연변의 민족 단결 개발, 경제의 질적 향상, 사회의 조화, 민생 행복의 새 장을 펼쳐가겠습니다.
1: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은 특색 있는 경영 모식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연결시 공무원 가도에서는 상권의 발전 실제에 립각해 조직 건설, 지리 강화, 봉사 최적화, 문화 흥성 네 가지 줄선으로 상권 당건설을 깊이 추진하고 홍색 역량을 상권 발전의 구석구석에 융합시켜 당건설로 상권의 품질과 효益 향상을 인솔하고 따뜻한 봉사로 대중들에게 혜택을 주는 특색 발전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연길시 공원가도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에 들어서면 연도의 상가들이 질서 있게 경영하고 공유 쉼터에서는 관광객들이 휴식하거나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질서 있는 환경과 세심하고 주도 면밀한 봉사는 상권 당건설 질의 성과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길시 공원가도에서는 세울 수 있는 데는 모두 세운다는 피복 원칙을 견지해 상권 연합당위를 설립하고 사급 연동체계를 구축했으며 독립당지부, 연합당지부, 유동당원당지부를 명확하게 설립해 상권 당조직의 전면 피복을 실현했습니다. 또 골간 당원들을 충분히 배치해 상권의 홍색 토대를 튼튼히 다졌습니다. 현재 상권 연합당위 산하에는 당지부 13개의 당원 120명이 있습니다. 연길시 공원가도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 연합당위석이 림송숙입니다.
2: 연길시 공연지도 왕창상촌.
1: 연결시 공원가도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은 새롭게 떠오른 인터넷 인기 명소로서 경영 모식이 새롭고 유동 인구가 많으며 활력이 넘칩니다. 동시에 조직 피복이 어렵고 질의 임무가 중하며 봉사 수요가 많은 새로운 도전에도 직면했습니다. 우리는 상권이 어디까지 발전하면 당건설도 그것까지 따라간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조직 건설, 질의 강화, 봉사 최적화, 문화 흥성 등 네 가지 차원에서 힘을 기울여 당의 정치 우세와 조직 우세를 상권의 발전 우세와 질의 효능으로 전환함으로써 인터넷 인기 간판벽을 더 붉게 하고 새 상권을 더 따뜻하게 하는 새로운 발전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당 조직이 세워지면서 상권 질의도 일층 승격됐습니다. 상권에서는 당위 의사회의와 상가 경영주 간담회 두 가지 기제를 실시해 상가 경영주, 부동산 관리 측, 직능 부문이 상시적으로 한자리에 앉아 경영 난제를 협상하고 있습니다. 상권에서는 100명으로 모어진 자원 봉사 대우를 조직해 편민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공유 쉼터를 종일 대회에 개방했습니다. 연도의 상가들도 공간을 내놓아 따뜻한 봉사 장소를 조성함으로써 대중이 가까운 곳에서 편민 봉사를 향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연결시 공원가도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 연합당위 부석이 초려영입니다.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 연합당위를 설립한 후 관할 구역 여러 기업들이 더 큰 응집력을 가지게 됐고 함께 당건설 활동을 전개하면서 마음과 힘을 응집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유 쉼터 근무 활동에서 각 기업은 저마다의 우세와 특장을 발휘해 관광객들에게 더 편리한 양질 봉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상권의 경제 번영도 촉진했습니다. 따뜻한 봉사는 상권의 홍색 명암을 1층 빛냈고 특색 문화는 상권 발전에 내실과 활력을 더해줬습니다. 당건설 인솔 성실 경영 시범 상가 선정 민속 음식 플러스 문화 체험 특색 로선 조성 등 활동을 전개하고 당원들이 앞장서 공익 사업에 뛰어들면서 진취적인 문명 기풍이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에 널리 형성됐습니다. 초려영입니다. 우리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 연합당위는 상권의 빛나는 정치 명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가 당원의 신분으로 량질 봉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연길이라는 도시와 연길시 당건설 사업에 대해 새로운 인상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형상과 풍채를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연길시 공원가도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 연합당위는 네 가지 차원의 당건설 사업 모식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상권의 홍색 동력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킬 계획입니다.
0: 안도현 인민무장부에서는 일전 초모의 응한 전현 여러 향진 가두의 정경기 청년들을 조직해 신체 검사를 했습니다. 이는

0: 신체 조건과 정치 소양이 우수한 신병 역량을 부대에 수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체 검사 현장은 질서 정연했습니다. 검사에 참가한 청년들은 초모사업 신체 검사 규정에 따라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의무 일꾼들은 엄격한 표준과 규범적인 절차에 따라 세심하게 건강 상태를 확인했고 매 하나의 검사 지표를 정밀하게 파악하며 꼼꼼히 검사함으로써 근원에서부터 병력 자원의 체질을 엄격하게 파악해 신병들의 체질이 모두 기준에 부합되게 했습니다. 이제 안도현에서는 계속 공개 투명, 공평 공정의 원칙을 견지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입대 지원 청년들의 정치 심사와 입대 전 교양을 해 올해 초모 임무를 원만히 완수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입대 지원 청년들과의 소통 교류를 일층 강화하고 더 많은 도움과 지지를 주어 이들이 군역을 더 잘 요약해 하며 더 많은 우수한 청년들을 부대에 수송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1: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일전 길림성 공안청 심리건강기층행 봉사대가 용정시 공안국을 찾아 심리건강 단체 시도 활동을 펼쳐 220여 명의 민경과 경무 보조 일꾼들에게 전문적이고 따뜻한 심리건강 수업을 해줬습니다. 이는 민경과 경무 보조 일꾼들이 심리건강 관심 사업을 실제적으로 하고 이들을 관심하는 관련 조치 시달을 추동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기층 공안 민경과 경무 보조 일꾼들의 정신 문화 생활을 1층 풍부하게 해주고 이들의 사업 압력을 완화시키며 대우의 응집력과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이기도 합니다. 2026년 전국 조화롭고 아름다운 향촌 농구대회 촌 BA 북부 경기구 경기가 곧 시작됩니다. 길림성을 대표해 출전하는 황리허진 농구팀은 최근 집중훈련에 땀덩이를 쏟고 있습니다. 도문시 도서관에서는 일전 매력적인 무형문화재 손끝의 동신 무형문화재 학당 송나라 비단 수공 가방 만들기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활동은 송나라 비단 문화의 활성화된 전승을 위해 어린이들에게 적합한 전파 플랫폼을 마련해줬습니다. 어린이들은 직접 만들기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심미 능력과 섬세한 조작 능력을 높였으며 전통 문화가 일상에서 쓰일 수 있는 수공 가방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융합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어린이들이 일상적인 독서 환경에서 송나라 비단을 접하고 송나라 풍의 미학을 료해하며 전통 무형문화재를 사랑하게 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김민혜였습니다.

0: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을의 발걸음 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립추가 지나니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우리에게 계절이 바뀌었음을 속삭여주고 있죠. 가을의 성취를 듬뿍 담은 한편 시와 잔잔한 선율이 가을이 오는 발걸음 소리를 조용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공기는 무덥기만 한데 계절은 살며시 가을로 스치네. 립추 문턱 넘은 들판으로 비어가사라는 속삭임 귓가에 울려 비바람 흔들렸던 날 지나고 땅우 오곡백과 천천히 연그러 햇살 품고 알차게 채워가는 기대 가득한 이 가을을 기다려 살며시 다가오는 가을의 발걸음 곡식 익어가는 따뜻한 숨결 시련 깊고 단단해진 열매들 마음 설레며 기다리는 가을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2: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동맥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3: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질 수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찬입니다. 연변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변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먼저 허밀한 작사 박광춘 작곡의 내 고향 시냇물을 들려드립니다. 잔잔히 흐르는 시냇물 소리처럼 어릴 적 뛰놀던 고향의 풍경이 멜로디에 실려옵니다. 리지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한하나 작사 김기천 작곡의 우리 연변을 준비했습니다. 연변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을 힘차게 노래하는 곡입니다. 렴시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대학 작사 최동경 작곡의 내품에서입니다. 드넓은 조국이 품 안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일상의 소소함을 선율에 담았습니다.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에는 김동진 작사 라슨도 작곡의 살기 좋은 우리 연변을 준비했습니다. 풍요로운 들판, 정겨운 이웃, 살기 좋은 우리 고장, 연변이 생기 넘치는 모습이 발걸음 가볍게 만든 노래입니다. 지준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성비 작사 최학산 작곡의 내 고향 나팔꽃은 나팔꽃처럼 소소하지만 결코 잊혀지지 않는 고향의 정취를 노래합니다. 이상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문춘산 작사 서민월 작곡의 도망간 수양버들입니다. 도망간 기슭에 늘어진 수양버들 가지를 보며 그림을 달래던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양민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 조례화 작사 임근만 작곡의 연변의 어민을 준비했습니다. 연변을 찾는 모든 이에게 건네는 환영의 인사말 같은 곡입니다. 차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외면들과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움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방준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운 목민들에게 고운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종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몽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종리관. 방송의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상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2대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동충하초 로인절 특별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한 박스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 동안 특별 할인가 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세 박스 사시면 한 박스 드리고 건강 베개 두 개와 프로바이오틱스 두 곽을 드립니다. 여섯 박스 구매하시면 네 박스 드리고 바다 오리알 선물 세트 두 세트와 셀레늄 오상 잎살 한 포대, 남경동인당 비타민 B 다섯 곽을 함께 드립니다. 아홉 박스 구매하시면 열한 박스 드리고 1,000원 가격의 에너지 영양 밥솥 하나와 코엔자임 Q10 캡슐 다섯 곽을 드립니다. 18박스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23박스 드리면서 1,980원 가격에 공기청정기 한 대와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다섯 곽을 드립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고 동충하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바로 동충하초 균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바로 동충하초 균분 로인절 우대 활동 선물에는 예, 우리 양생백에도 있고 이성진이라든가 그리고 하야단, 예, 그 외에도 오상 잎살, 삐족, 예, 그리고 우리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에너지 밥솥 이 활동에 많이 참가합니다. 예, 아홉 박스 사시는 분들에게는 열한 박스를 드리면서 1,000원 가격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요리도 할 수 있는 이런 현대식 다공능 영양 전기 밥솥 한 개를 드리면서 또 Q10도 다섯 곽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열야득곽에는 23곽 드리면서 공기청정기하고 또 이 안탕연골소로 또 다섯 곽을 드립니다. 예, 때문에 이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은 283-0666번에 연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고대하고 현대가 만난 이런 아주 신비한 약이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만성질병하고 이난병 치료에서는 아주 특별한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그 이름 자체에 신비로운 생명활동의 비밀이 담겨

0: 있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동성화초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네.
2: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 당뇨를 오래 해놓으니까 여러 가지 합병증이 들어와서 거기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소이 제일 먼저 나빠진다.
0: 네.
2: 그랬던 게 그다음에 그래도 예, 지금 땀을 자꾸 흘리면서 그리고도 오수 하루에도 몇 번씩 죽세내던 게 또 이 심사에 관심병도 들어오고 신경쟁이 들어와서 야 죽다 살았습니다. 뭐 저 당리산 다 보여도 이제 치료사라 아이디어고 예 그러더라 말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혈압도 혈압이 높아지기 시작하 아이 160 양대 여기서부터 하루에 약 두 번씩 먹으면 먹을 때 잠시 내려갔다도 또 이내 달아 올라가고 이래며 머리 아프지 어지럼증 하지 도저히 정말 제일 힘든 게 그게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화초로 선생님의 강의도 열심히 듣고서 지금 시장에서 쓰는데 야용 좋습니다.
0: 네.
2: 이 심장병이 좋아지니까 나의 혈압 조절이 잘 되고
0: 네.
2: 어지럼증 하에서 용 좋습니다.
0: 맞습니다. 예.
2: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것도 아래 하체도 차가도 소리 발이 시리고 저리고 마하고 하매 그래서 용이 애 났는데 이 동성화처로 몇 달 쓰니까 나의 그 발에 온기 가면서리 이 아래 뼈까지 따뜻해 나면서리 소변이 그것도 시원하게 나가지 않을까?
0: 네.
2: 그랬던 게, 그것도 그렇게 잤던 소변이 나사지고, 허리도 아예 아프고, 붓기도 빠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쨌든 동성화차도 써보니까 나의, 정말 예, 최고약이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0: 네.
2: 내 써보니까 써봐야 알지, 써봐야 알고, 또 당 얘기만 들어서는 모른단 말입니다. 예.
0: 네.
2: 써보니까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 당뇨 합병증에는 동성화초만의 좋은 이야기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0: 맞습니다. 혈당 조절도 영 잘 됩니다.
2: 예, 지금 네. 혈당 약이라 아이 먹습니다.
0: 네.
2: 약도 아이 먹고 예. 그 약을 먹었다 너무 중리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그래 끊는 게 그도 매일 재보면 매일 이 혈압도 130에서 나오고 혈사이라면 그도 딱 정살로 도는 게 용 좋습니다.
0: 네, 간이 같이 좋아진다. 간을 활성화시켜서 혈당 조절합니다.
2: 울지 말입니다. 네. 왜 그렇게 속이 편안하지? 이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엔 두 번 씻었습니다.
0: 네.
2: 예, 그도 이전 지금 하루에 한 번만 먹을까? 용 좋습니다. 편안하고 속이 편안해서 용 좋습니다.
0: 네.
2: 옛날에 뭐 아마 운동해두면서 이 여름에 모두 감기라서 자꾸 뒤부치려 그랬는데 난 감기 다하고 용 잘 지냈습니다.
0: 네.
2: 어쨌든 동성화서 이렇게 써놓으니까 약은 있는데 이번에 또 우리 활도 용 좋습니다.
0: 네. 활도 좋습니다.
2: 예, 전기밥 까마도 예, 밥이 그렇게 맛있더랍니다. 우리 친구 그랬는 게.
0: 네.
2: 예, 배달 받았는데, 밥감에 밥이 용 잘 되고, 여러 가지를 하더라면서, 그래서, 나도 오늘이 아우, 야근 있는데, 아우, 가고 배달 받아. 밥감아도 받고, 그 다음에 휴식도.
0: 맞습니다.
2: 이게 배달 받자, 그런다.
0: 예, 그 전기, 지금 우리 현대식, 이, 다공동 에너지 영양 밥솥이라 합니다. 예, 이러니 조금 공동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교시부들이고, 예. 그래서 이 동충하초가 같이 있으면은 심장도 좋아지고 영양 보충도 잘 되고 좋습니다. 이 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2: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동충하초 좀 쓰고 있습니다.
0: 네.
3: 혈압도 조절하지고 예, 폐는 자꾸 먹고 난 감기를 자주 하고 난 관심병이 늘 살 심리도 고르지 않고 밤에 특히 소변 자수가 자꾸 또 그래서 특성력이 심해 소화량이 달아야지 이래서 내 좀 썼는데 확실히 많이 나타진 게 알긴다 지금
0: 네
3: 나 조절해야지 된 것도 많이 나타나는 참 폐는 와서 그래는 게 그게 지금 폐는 떨어졌습니다 지금
0: 네
3: 이율도 고르지 않던 것도 좀 많이 났고 특히 소변 사수가 밤에 붙은 게 사수가 두니까 잠도 지내다고 지금 정신도 많이 남다 지금 이거 쓰니까.

0: 지금 발표에 특별히 썼으니까 좀 잠깐에 배달받아 오래 계속 쓰겠습니다. 이거.
1: 네. 오래 쓰신 분들은 먼저 폐하고 신장이 좋아지면서 심장, 간, 비장, 위 같이 좋아집니다. 예, 오래 쓸수록 이 오장이 다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활동에 참가하시면 좋습니다. 예.
0: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하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동청하자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저는 그 미래가 있어서는 소비 작고 시원하게 못 보고 그 봉이 있었단 말은 미래가 있었으니까 소비 작은 게 하게 되고 소비 시원하게 나가 거품이 없어졌습니다.
1: 네.
3: 그리고 또 위도 안 좋고 비장이 안 좋아.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설사 자꾸 해서 뭐 설사약 먹어도 먹을 때는 또 며칠 지나면 또 한 가지. 근데 종합적으로 소화 자리에 설사 나이 합니다.
1: 네.
3: 그리고 또 심도에서 하나 숨이 자고 가슴 침침하고 쉽게 뭐 약간 누가 와도 그때도 놀라고 근데 지금 심도에서 쉽게 놀라지 않고요. 혈압 조절이 또 잘 됐는데, 혈압 온정되지, 하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혈압 다더 심했는데, 심했는데 혈압 온정된 머리가 아프지 않고, 그리고 또 면이 내게 이런 나서서, 그래서 조금 감기 와서 병원에 땡기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다 면이 내게 높아서 감기 안 걸려 좋습니다.
1: 네.
3: 그리고 또 불면증에서 쉽게 잠 들 수 없었습니다. 잠이 잘 잡으려나요? 근데 이것은 다 잠이 잘 옵니다.
1: 네.
3: 그래도 저희 어머니 중풍환자에 이것을 동청하자 쓰는데 약을 먹어도 깨끼고 물을 많이 깨끼는데 지금 깨끼는 게 없어졌는데
1: 네.
3: 그래 앉아있는 것을 항상 그래 비틀서 거기까지 모아고 자꾸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졌단 말인데
1: 네.
3: 근데 지금 앉는 게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전보다
1: 네.
3: 그리고 또 걸는 게 항상 맥이 없습니다 한쪽을 자꾸 가야 되는 맥이 한쪽 히터 했는데 지금 걸는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3: 그래 이번에 발효 활동에 하니까 이거 우리 둘이 열라드 과학 사서 쓰겠습니다.
1: 예, 열라드 과학에는 지금 숨을 쇠과학을 드리면서 공기 청정기를 드리고 예 안탕 연골 소로 또 드립니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그리고 우리 동충 하초로 보면은. 예, 지금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중년 분들이 관심을 점점 더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사적으로도 전통적으로도 우리 폐하고 신장이 강장제로 사용되어 왔고 또 호흡기 질환하고 피로해소 약한 체질을 개선시키는 데서는 예, 최고의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요즘은 좀 갈 기운이 좀 있으면서 호흡기 질환이 감기라 또 기침, 재채기 하는 분들이 많죠. 이런 분들은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 면역력이 올라가면서 이 계절성 감기를 예방하는 데서도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2: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이 우리 집이 아저씨는 동충하초를 쓴 지 어서는 좀 오랍니다. 예. 이선 면역이 세 개에 걸려가지고 소리, 예, 피가 순환도 안 되고, 심장부터 좋아지더라고, 이거, 예, 답습니까?
1: 예. 예.
4: 심장도 좋아지고, 지금 혈압도 정상이 됐습니다.
1: 예.
4: 예. 그리고, 이렇게 심장이 나쁘면 소리, 수면장애야 많이, 예, 받았습니다. 그러는데 지금은, 수면이 잘 자고 있습니다. 지금 수면 상하가 많이 예, 없어지고 근본상에 지금 잘 자고 있습니다.
1: 네.
4: 예, 이전에는 그래서 여기에서 수면제를 받아주시고 저기 가서 또 수면제 받아주시고 이래도 잠을 잘 못 잤는데
1: 네.
4: 동충하초 바로 견본을 드시고 나서 지금 잠을 잘 잡니다.
1: 그것보다도
4: 네. 예. 그리고 혈압도 정상이 되고 혈압도 정상이 되니까 위도 좋아졌습니다. 밥을 잘 잡습니다. 이전에는 밥은 못 잡았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기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목에 자꾸 가래가 붙는다고 그러던 게 가래 붙는 것도 제대로 어느 새 없어졌는지 없어졌습니다.
1: 맞습니다. 폐하고 예. 건파치부터 좋아집니다.
4: 예. 그래 이 약이 정말

0: 효과가 뚜렷하게 좋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번에 활동이 좋다는데, 예, 우리 저기 이전에는 우리 아저씨 한 분이 드셨는데 이번에는 우리 둘이 같이 먹자 그럽니다.
1: 예. 예. 그러면 그 열의 뜻가기 23과하고 드리는 활동에 참가하면 좋습니다.
0: 예, 예.
1: 예, 그럼 공기청정기도 드리고 또 이 안탕연골소도 드립니다.
0: 예,
1: 예. 그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고맙습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뇌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종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전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4: 네.
3: 예, 도통 지나서 바로 연봉을 한단다.
4: 네.
3: 어제 1년 넘어 먹었습니다.
4: 예.
3: 예, 이거 먹기 전에는 엄청 나이서 그런지 여기저기 몸이 불편해가지고 특히 제일 불편하다는 게 제 다 못 잤습니다.
4: 네.
3: 가슴이 호두호두가 좀 혈압도 잘라야 되고, 예. 그러면 밥도 못 먹고 이래서 여러 해를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다 약 저 약 쓰고서 이제 그래 그런지 막 우울증 증상까지 막 오매해 약이 가게가 병이 맞지 않아 그렇겠죠. 그래서 예, 아 진짜 약 얼마 먹은지 모릅니다. 진짜 약을 당진하면서 얼마 되겠는지. 그래다 내 우연히 이 동치마도 말에게 얘기해서 내 좀 선생님 강의하는 거 들어봤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들어보니까 들을수록 영 신기하더라 말입니다. 예.
4: 네.
3: 4,500m 되는 해발 지역에서 자란다지, 고산 지역에서 자란다지. 여름에는 풀로, 겨울에는 벌레하니 자완 영 신기하더라 말입니다.
4: 네.
3: 거기다 마셔까지 했다지. 그래서 이거 좁혀 먹었는데 신기하게 돼. 이걸로 예, 내 지금 잠을 대단 잘 잡니다.
4: 네.
3: 예, 밥도 맛있고 가슴이 더부룩한 것도 해결되고 예, 옛날에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예,
4: 네.
3: 여러모로 나가 활동하기도 좋고 추위 세게 타는 게 추위도 지금 예, 괜찮습니다. 추위 싫답니다.
4: 네.
3: 계속 여름에도 예, 막 이거 밑에서 막 양말 신고 잤습니다.
4: 네.
3: 이 증상이 다 해결됐지. 그래 너무 좋아가지고 이 활동이 좋을 때 배달받아 계속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기 집에서 지금 있는데 좀 계속 먹으려고 그랬잖아요.
4: 예. 그 지금 이 장기적으로 쓰면 효과도 더 좋습니다. 그리고 활동이 좋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크게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오래 쓰다 보면 다른 약을 별로 안 쓰고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3: 예.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하십시오.
4: 예, 이렇게 지금 우리 환자분들을 보면은, 예, 1년, 2년씩 쓰고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질병 치료에서 지금 로인 분들인데서 대부분 나타나는 불면증이라든가 혹은 변비라든가 소변이 작거나 소화불량이 있거나, 예, 감기에 자조하거나 이런 증상을 개선하기 때문에 지금 꾸준히 쓰시는 분들은 활동에 참가하시면은 또 경제적이면서도 또 건강도 또 보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에 대한 인식이가 지금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우리 발효 제조 기술하고 유효 성분이 예, 왜서 이런 좋은 효과를 보는가 이것을 과학적으로 모두 인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대중적인 이런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또 현대 과학이 결정적인 이런 계기까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면역력 증강에서 독보적인 지표 성분인 이 코디세피노는 다양한 예, 이런 효능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2: 네.
4: 예, 바로 면역세포인 자연살해세포의 활성기가 11%나 증가하고 림프구의 증식기가 28%로 높아지는 이런 효능이가 인증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NK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라든가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이런 선천성 면역 반응이 핵심 세포로서 그 활성도가 증가하면서 면역 체계 전반을 강화시킵니다.
2: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수고하십니다.
4: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선생님, 나도 전 이거 한 4년, 그러니까 22년도부터 먹었어요. 요즘 4년이지.
4: 네.
5: 예, 이렇게 오래 먹었습니다. 그래, 좋으니까 또 싹이 내지랍니다.
4: 예, 지금 또 활동, 이런저런 우대 활동이 또 좋습니다.
5: 그러니까
4: 밤에 준 것도 그 아홉 곽 사시면은 11곽을 드리면서 이 현대식 전기 밥솥 드립니다. 예, 아, 그리고
5: 예,
4: 심장에 좋은 이 교십도 드리고 5곽이나 예.
5: 예, 그래 예, 좋습니다. 그래
4: 싸다 꾸린다. 예, 2836-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5: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하십시오.
5: 네.
4: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로 보면은 이 면역세포 조절에서 또 좋은 작용을 하는 이 다당류라는 성분하고 코디세핀이 함께 예, 작용한다 할 때는 그 활성 성분이가 더 강화됩니다.
2: 네.
4: 예, 그러면서 단순한 면역력 증강을 넘어서 면역 조절이 중요한 역할까지 합니다.
2: 네.
4: 예, 즉 면역 결핍 상태라든가 너무 과도한 면역 반응 이 양쪽 모두에 작용해서 면역계의 이런 균형을 잡아서 조절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특정 면역세포 하나만 활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면역체계 전반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강화시켜서 우리 몸이 자연 치유력을 높여 건강한 몸을 유지시키기 때문에 불로장생의 명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면역력 증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인체 전반의 균형을 회복시켜서 다면적인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2: 네.
4: 예, 때문에 지금 많은 환자분들이 하나는 이 중풍 후유증이 있어서 썼는데 지금 중풍 후유증도 많이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좀 잠이 안 오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관절이 아프거나 이런 증상까지 전면적으로 다 나사집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로 보면은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키면서 산소 유용률을 많이 높여서 심장 근육이 산소 소비량을 감소시키면서 피로를 빠르게 해소시킵니다.
2: 네.
4: 예, 때문에 항상 나는 숨이 딸리는 것 같다, 가슴이 답답하고 나는 심장이 안 좋다 이런 분들은 예, 쓰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심장이 좋아집니다. 예, 그리고 지구력을 향상시키는 작용, 예, 힘이 항상 없으면서 나는 맥이 없다, 이 피로를 자주 느끼거나 이런 분들이 이 피로 회복에서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2: 네.
4: 그리고 동충하초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노화 방지를 하고 또 염증성 질환을 완화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2: 네.
4: 예, 그래서 우리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던 분들, 우리 무기 인성염

0: 통증이라 할 때에는 거기서 소염제나 진통제를 써서 임시 이 통제는 되지만 그 원인을 예,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주 재발합니다. 예, 근데 우리 바로 동충하적 균분을 쓰시면은 이런 염증 인자를 몸에 염증 인자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관절염 치료에서도 효과가 또 특별합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 발효 과정을 걸친 동충하초 추출물은 항산화 효능이가 더 증대되면서 그 효능이가 더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예, 오래 쓰신 분들을 보면은 얼굴에 주름이라든가 또 목이 자주 마르고 눈이 마르고 또 몸이 예, 천근만근 무겁던 이런 분들도 많이 나사집니다. 예, 그리고 우리 중의학에서 폐하고 신장에 유익한 이 동충하초는 현대 연구에서도 예, 여러 가지 만성호흡기 질환에도 효과 볼 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한 신장 손상 감소하고 심장 기능 개선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1: 네.
0: 예, 우리 당뇨병은 합병증이 무섭다 하죠.
1: 네.
0: 이 합병증으로 인해서 심내혈관 질환이가 발생한 이런 분들이 쓰신다 할 때에는 당의 혈당만 조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합병증 개선에서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신장 합병증뿐만 아니라 예, 우리 신경 손상으로 인한 이런 합병증이라든가 혹은 피부 손상이라든가 여기에서도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체내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면서 이 암세포에 대한 이 저항 성분이라 할 때는 마니톨이라는 이 성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서 종양 억제률이가 83%라는 이런 이 과학적인 인증도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하고 혈압을 낮춰주면서 특히 이 나쁜 콜레스테롤하고 중성 지방을 감소시켜서 인슐린이 감수성을 증가해서 혈당을 조절합니다.
1: 네.
0: 에, 때문에 우리 단순히 인슐린을 막거나 혹은 혈당을 내려는 이런 약보다도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신다 할 때에는 이 조절작용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재개선하면서 또 혈당 수치도 또 조절합니다.
1: 네.
0: 에, 때문에 우리 이 동충하초로 보면은 이런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우선 먼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동맥경화라든가 고혈압 등 여러 중풍 등 이런 여러 가지 혈관 질환을 또 예방도 하고 또 치료도 합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대 활동 기회 잘 이용하시고요. 방송국의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소녀의 꿈으로 시작해봅니다. 소녀가 꿈꾸는 내일은 어떤 모습일까요? 설렘과 기대를 담은가요? 함께 들어보시죠.

1960년대 창작된 가요입니다. 장동훈 작사, 동희철 작곡의 트락토르 모는 총각. 넓은 들판을 가르며 트락토르를 모는 총각의 모습, 알찬 삶을 노래한 가요. 박정금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동호 작사 최응룰 작곡의 나는 기타를 타네 보내드립니다. 리듬 속의 청춘의 자유와 사랑, 함께 기타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김광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창호 작사, 방룡철 작곡의 아름다운 연변이요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연변을 노래한 가요. 연변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가요. 전명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유영호 작사 황양목 작곡의 생활은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기쁨과 슬픔, 웃음과 눈물, 그 모든 것이 모여 하나의 선율이 되었습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960년대에 창작된 김철 작사 최삼명 작곡의 물길 따라 천리길 준비했습니다. 이 가요는 살기 좋은 내 조국과 고향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류석병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학생 시절 동창들이 손에 손잡고 놀던 모습, 즐겁던 순간, 우정과 추억이 소복히 쌓인 가요입니다. 동창들은 늘 언제 봐도 정답죠. 이어서 신기덕 작사 김경애 작곡의 동창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최현 작사, 안계린 작곡의 목동의 피리소리 준비했습니다. 옛 정취가 가득한 이 가요, 송신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나사한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변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입니다. 첫 곡으로 한하나 작사 류령의 작곡의 그리워라 나의 고향을 박경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강인한 정신 노래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최순희 작사, 박승철 작곡의 소나무인데요. 푸른 흙과 절개를 노래한 이 곡을 김경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광준 작사, 홍영아 작곡의 선생님의 향기는 삶의 길을 비춰주신 스승님의 향기로운 기억을 음악으로 전해드립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전병칠 작사 리하수 작곡의 해랑강 고양이 강이어는 흐르는 강물처럼 길고 깊은 정을 노래했습니다. 여성 3인장으로 보내드립니다.

0: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민가요 정다한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창업의 길을 적극 개척하여

0: 각종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다양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1: 현대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먼저 무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한 가객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도구학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역시 우리 많은 이런 의학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우리 백세 시대 하는데, 아이고, 백세는 몰라도 나는 아프지마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는 분들 많죠. 예? 그 아프지 말자는 욕심, 어디에서부터 우리 채울 수 있는가? 우리 몸에서는 주로 비위부터 시작해서 콩팥하고 간입니다. 예, 아이, 그 심장이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왜서 이 비위부터 시작해서 콩팥 간이라고 말하는가? 물론 우리 몸에는 털끝 하나, 손톱끝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이 오행학 각도에서 보면은 이 오장육부는 상호 생리평형을 잡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어느 장기가 한 해 나쁘면 그냥 그 장기만 나쁜 것이 아니라 다른 장기를 또 손상줍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비위가 나쁜 걸 오래 두게 되면은 절에 따라서 나빠지는 게 콩팥입니다. 콩팥이 나쁜 걸 제때 치료하지 못하고 오래 두게 되면은 절에 나빠지는 게, 물론 다른 장기도 나빠지지만 직접적으로 손상받는 장기가 심장입니다. 심장. 심장이 나쁜 걸 오래 두게 되면은 폐가 나빠지고, 폐가 나쁜 걸 오래 두면 간이 나빠지고, 간이 나쁜 걸 오래 두면 비위가 나빠집니다. 이게 중의 상승시한 그 도리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때문에 어느 한 장기만 좋다 해서 계속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비위라는 건 이 흙의 토에 속하지 않습니까? 흙이 좋아야 세상 만물이 잘 자라는 것처럼 비위가 좋아야 되고, 콩팥이 좋아지고, 콩팥이 좋아야 우리 또 좋아질 때는 간이 좋아지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어쨌든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건뇌보신환은 우리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바, 우리 건강한 일을 돌려주고 보신, 신자는 신체라는 신장건이 것이 아니라 콩팥이란 신입니다. 예, 신. 콩팥을 건강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예. 콩팥은 우리 중에서 말할 때는 쓴주 장징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몸에는 정기라는 게 있습니다. 정기. 이 정기를 콩팥에다 저축합니다. 우리 돈이 많으면 은행에다 저축해야 제일 안전하지 않습니까? 예, 집에다 놔두면 도둑이 끼고 잊어먹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서 전기는 콩팥에다 저축합니다. 그 다음 콩팥은 주성파, 머리를 자라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발육 역시 콩팥하고도 관계되고, 생식기능,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이에티, 액체의 순환, 그 다음에 기를 받아들이는 장기도 콩팥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 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2: 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저도 건뇌보신 하나 지금 먹고 있습니다. 어째 먹는가 뭐, 예, 네, 심혈관 질병 있어가지고, 예, 녹공세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돌이 살았는데도 이래서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 피올라모가 그렇답니다. 이사들이 얘기하는 게 머리가 어지럽고 이 거리 행함이 눈이 뻥하고 이렇습니다.
1: 이래서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또 특히 늙음하게는 그런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들 아주 많습니다.
2: 예, 이거는 이거는 얼마 된다. 그래, 약을 먹으면 먹을 때뿐이지 쓸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1: 약이 그럴 때 먹다 못 보고 점점 더 합니다.
2: 예, 그래 건져보시 나는 먹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넉 달 넘어 이건 다섯 달 다 되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지라서 돌이 잘 된다. 예. 그리고 머리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허리 힘하고 이러던 게 이게 저는 많이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 동시 힘하던 것도 나사지고 동시 허리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1: 이 약을 오래 쓰게 되게 되면은 우리 그 두중이 들어가고 우술이 들어가나서 동맥 경화를 치료하는 약입니다. 이래서 혈압이 낮지 말래 해도 고혈압 있는 분들 혈압이 내려옵니다.
2: 예. 그래 혈압이 하고 어떤 데는 한 날에 두 번씩 다 먹었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하루에 한 번씩 뭐 한 이틀에 한 번씩 먹을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네. 우리 서빈이 사다가도 옷을이 하루 저녁에 두고도 얼마나 못하는지 모른다. 그게 밤에 더 합니다. 밤에 더 잘 수 없습니다. 어째 못하는 감이 머리에서 자꾸만 머리에서 소리 나는지 귀에서 소리 나는지 소리 나서 자지 못하겠습니다.
1: 수연씨 곰팡이한 사람들 밤이면 더 합니다.
2: 그래 그렇습니까?
1: 네, 마음을 딱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도 못 자고 사정이 아프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입은 마르고 사지가 털 싸나고 이게 밤에 우리 노폐물을 배설해야 되는데 그 노폐물을 배설하는 제일 큰 장기 선장이 문제 생겼다고 합니다. 곰팡이 허한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2: 아, 콩밭이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1: 네, 그리고
2: 방금 식은 땀이고서 맨 안에 용색이 납니다.
1: 네. 곰팡이가 하면 또 간이 나빠지고 이래서 밤에는 좀 문제가 더 많이 생기고.
2: 예, 그러던 게 이게 저는 많이 해결돼서 다음은 그래도 톡 잘 간다. 한
1: 그걸 치료된다
2: 이 예, 이거는 이렇게 먹으니까 되나. 그리고 이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심심함이 어떤 때는 맨안이 두근두근하면서 긴장하면서 이래 됐는데 이것도 이건 지금 많이 해결보다 받고 있습니다. 이건 좀 잘 없어질까. 그러니까 속이 편안한 게 영 마음도 안정되는 것 같은 게 영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저기 다음 달다고 하니까 되나 그래 정신하고 밥도 잘 먹고 이렇습니다. 예, 지금 단원민들 활동이 좋을 때다. 예, 그래서 약은 많지 않아서 활동에 참가해서 약 달려고 합니다. 예, 꾸준히 치료하겠습니다.
1: 그렇게 하십시오.
2: 수고하세요. 안녕히
0: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뿐만 아니라 쓴 주구

0: 속성수입니다. 곰팥이가 배를 주관하고 골수를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몸에 기를 받아들이는 장기고 전기를 저축하는 장기면서 쓴 주구성수의 골수를 만들어낸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골수 얼마나 중요한 거 이 시간에 자꾸 말씀드리죠. 골수는 척수를 통해서 뇌수를 공급합니다. 때문에 뇌가 건강해지자면 첫째 우리 곰팥이 건강해야 되고 곰팥이 건강하자면 비위가 좋아져야 됩니다.
1: 예.
0: 곰팥이 건강하면 또 간이 좋아지고
1: 땅콩 랭기랍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2: 저도 이제 뇌경색 후두를 항상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이 자주 나고 그리고 뒷골이 뻣뻣하면 귀에서 소리 너무 자주 나옵니다.
0: 네.
2: 그래, 가슴도 떨림도 나고 이래 고생하다가 지금 선생님 강의를 듣고 건의보시아 듣고 먹고 있는데 조금 왜 어지럼증하고 가슴 떨림증 이게 지금 왜 많이 나타냈습니다.
0: 맞습니다.
2: 그리고 나는 밤섭에는 내다 뻗지게 화장실 당했는데 건의보시아 한 번 후부터 이전에는 서면 한 번 먹다가 조금씩 나가고 그냥 사주려 봤는데 건의보시아 후부터 한 번 서방내 많아지면서 코멘트도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0: 네.
2: 예,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머리 막아가지고 사람이 정신 납니다, 이 집도.
0: 예.
2: 나는 이게 호가 좋을 때 그냥 좀 더 구조를 계속 몰려서 오늘 받아봤자, 근데 또.
0: 예, 매달 받으십시오. 우대 활동 좋아나서 이번 우대 활동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매달 전화번호 불러드립니다.
2: 예.
1: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2797.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곰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곰팥은 양쪽으로 해서 각각 하나, 보통 두 개 있습니다. 곰팥은 100만 단계의 쓴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쓴 단위라는 거는 우리 쓴 효출 그 소변을 걸러내는 데입니다. 그 다음에 쓴 효과 이런 쓴 단위가 100만 단계나 있습니다.
1: 네, 땅본 랭기랍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3: 네, 또 왔습니다. 예. 저도 그제 봤지만 오늘 하루 갑니다. 내가 저 한 서너 달 먹었습니다. 요즘에 먹기 전에 그냥 어째 저녁에 자자 그냥 뭐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 낮에는 자지만 저녁에 더 한다. 그러니까 저녁에 자지 못하기 전에 오늘 그런 소변 자수가 자자서 병원이나 검사하니까 썬이 영 나쁘다 하겠다. 썬이 놓고 소변 자수 하려고 저녁에 저녁에 저녁에 대번 나간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건망증이 있어라서야 무슨 조금만 한 일도 제가 해놔서 한참 지다 생각하고 특히 시내 살아갈 때는 집에서 부탁한다 무슨 싸우라면 딱 같이 싸우면 싹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이튿날은 좀 적응하고 생기면 적응하고 생겨도 어때는 적응 그 고통 딱 잊어먹으면 싸고도 싸지 못하고 집에 돌아오더라고 했는데 이거 먹고서 지금 이 건망증이 약간 해결하고 기운덕이 약간 증가되는데 요즘에는 기운덕이 영조하듯이 무슨 좋아가지고 날딩이고 그 다음에 그래 그러니까 고아리가 난 지금 아프고 이렇게 어떻게 기운덕이 좋겠어. 그런 게 지금 요즘에는 이거 먹은다 벌써 한 달은 뭐가 건강 이 건망증이 또 지금 기운덕이 약간씩 증가되더란 말이야. 그래 갖다 나 이제 그냥 허리 아픈 게 왜 큰 문제인데 이게 우리 아픈 거 가서 검사하니까 병원에서 써는 놓고 나는 골골로 그런 거 해서 골골 치료를 했는데 해야 되고 써는 놓고 허리 아프지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또 가슴이 항상 기운하고 신장도 하면서 많이 좋겠지 그런 게 약 먹고 요즘은 여러 가지 증상이 하나하나 좋아져서 얼마 써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바람이 그 할 때 주문에 쌍기다 느낌이 있으면 바람이 그 할 때 그 쏟았는데 요번에 또 예 설에 난 이번에는 많이 썼다 그런다. 일곱 통 써 뭐 일곱 통 써겠습니다.
0: 예, 우리 약국에 전화하셔서도 상세히 자문하십시오. 어떻게 싸면은 내 돈에 맞춰서 제일 감지하게 싸겠는가 전화하십시오.
3: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그 다음, 곰팥은 우리 몸에서 혈압을 관리합니다. 조절합니다. 혈압을 조절하는 게 곰팥에 있는 우리 곰팥이라는 게 이 열콩은 납작

0: 딱 떼게 놓은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깥에 그 위에 딸랑 모자 같은 선상시엔이란 게 있습니다. 선상시엔. 여기에서 선상시엔수라는 아들의 나리는 분비한단 말입니다. 이러면 이 호르몬이가 이 격소가 혈압을 직접적으로 올립니다.
1: 네, 담보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2: 우리 아저씨 금년봄에 도지 질러가다 둘러싣고 던져줬습니다. 그러네, 일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다음 병원에 박박 갔는데, 가서 CT 할까, 녹공 쌓여 왔답니다.
0: 네.
2: 그래서 치료했는데, 그 후에, 그냥 골이, 그러시 하고, 무겁고, 아프고, 이랬다. 그래서, 야, 그 다른 거 써도, 그래서 그랬을 때다, 예, 그냥 정신이 아예 난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0: 네.
2: 그냥 정신 어지럼증이 나고, 예, 치료했는데도.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이 건네보신 한을 썼는데, 아, 이거 한 달 쓰니까 저리 알겠대다. 그래서,
0: 그렇죠.
2: 그, 자꾸 어지럼증이 나고, 고리시하고, 고리에다가 두꺼비 시원한 갖고, 예, 고리 무겁고, 정신이 아예 나던 게, 그게 우선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2: 그리고 맥이 없어서 예, 꼼짝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그래서 싸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랬던 게 이거 다 쓴 다음에는 우선은 놀라도 댕기고 이 신기하게 근육 보시나니 또 맥이 나더란다.
0: 그리고 맥이 나는 약입니다.
2: 예. 아 그러니까 그래서 예. 놀라람 댕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업이 또 잦았습니다. 남자들이 네. 또 어제 그진 다 전열성염이 있어 그러는지 한날 밤에 한너도 번씩 보는 게 이 약 전단에 네. 우선 두 번밖에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네. 예상은 폭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도 골이 좀 신난단다. 그래서 이래 여러 가지로 써보던 중에 그리고 이거 썼는데 이 다리에 맥이 온단다. 그래도 그렇죠. 맥이 없어서 다리 맥이 없어 댕기지 못하겠던 게 그래서 네. 이게 어쨌든 이 건네보신 한이 이 뇌경사기랑 온 사람에게는 그 무슨 약보다 최고인 것 같습니다. 효과형 네.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쓰자고 이번에 우대할도에 좋을 때에 배달 받다고 전화한 겁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대할도에 좋습니다.
2: 네. 네.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네. 건네보신 한입니다. 사실 이 콩팥의 작용 우리 몸에서 콩팥이 얼마만한 이런 호르몬을 분비하고 또 많은 이런 중의학적으로 본다 할 때 장진정을 저축하고 나치 기를 받아들이는 장기고 콩팥이가 좋아야 사람이 젊은이들은 생육발육이 잘하고 남성분들 우리 성욕감퇴증이 다음에 갑자기 온다거나 머리가 빠진다거나 이게 다 콩팥이 관계입니다. 눈이 깔깔하면 우리 간하고 관계되고 백내장 녹내장 우리 간하고 관계되지만 이런 그 외에 맥이 없다 소변이 잦다 골가병이 나온다 이게 다 우리 콩팥이 기능하고 관계됩니다. 때문에 건네보신환 우대활동 좋을 때 장기적으로 쌓아놓고 쓰시기 바랍니다. 또 쓴다 할 때는 벌써 한 달쯤 쓰면은 다른 약에서 보지 못하던 효과를 훌륭하게 봅니다. 한두 가지 효과만 보는 게 아닙니다. 25가지 약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작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 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 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 역시 우리 연기 입강 구복에 대해서 설명드립시다. 먼저 오늘부터

0: 그 전화 501-2797을 이용하신다 할 때 배달도 되시고 상세하게 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이 방송은 20분밖에 없기 때문에 무시개나 이 좀 상세히 설명드리자면 시간이 아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제가 이 시간대에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강경락이 막혔다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 공부를 해봅시다. 강경락 하는 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중의들이 우리 중시여기는 한계 치료법입니다. 강경락이 막혔다 할 때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전신적으로. 그러면 간이 경락이 막히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서 이것이 간경락이 막혔다고 진단할 수 있는가. 일단 먼저 이런 간경락이든 폐경락이든 모든 우리 몸에 존재하는 12개 기본 경락, 그게 인맥, 동맥 합하면 총 사람은 14개의 기본 경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락이 막힌 거는 간경락뿐만 아니라 심장경락이든 이런 삐초나 MRI나 이런 현대 우리 의학에서 기계 검사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경락이라는 거는 우리 중의에서만 주장하는 이런 경락 치료법이죠. 그래서 간경락이 막혔다 해서 가서 간도 화음하고 삐초도 찍고 MRI도 찍었는데 이렇답니다. 이런데 그거는 이런 기계 검사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의 진단에서 나타납니다. 맥을 짚는다거나 그 다음에 증상을 본다거나 물어본다거나 우리 중에는 사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가지 방법으로 진단하죠. 왕원원체라는 네 가지 진단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 이 간경락이 막혔는가 뭐 폐경락이 막혔는가 위경락이 막혔는가 이런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간경락이 막혔을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또 중의들은 어떻게 진단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간이라는 거는 우리 경락이 막히게 되면은 옆구리, 양쪽 옆구리에 갈비뼈 밑을 해서 자꾸 이 좀 뿌듯하고 특히 터지는 뜻이, 불어나는 뜻이 아픕니다. 어쨌든 이 옆구리에 와서 얘 불편하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특히 여자들이라 할 때는 남성분들도 한 가지지만 여성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양쪽 저 가슴이 옆구리 쪽으로 올라오면서 중간이 아닙니다. 양쪽 저 가슴 그쪽이가 계속 이렇게 불어나는 것처럼 특히 생리가 오거나 이럴 땐 더 합니다. 짱통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걸 자꾸 떠두게 되면은 유방에 와서 종물이 생기고 유방암이 생기죠. 남성분도 유방암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네.
2: 예. 저는 저기 단맛이 없고 그리고 인생을 매일 떠들어주고 입에 냄새가 나면 그러면 병원에 가 검사할 거 아니에요. 아, 위 나쁜가 하고 했는데 간이 갔다 걸렸다만 간에 도착했다.
0: 네.
2: 그래서 약을 제대로 건데 치다고 나는 가서 뭐야.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이 간명호 학교 여기가 간에 도착. 그래서 있었는데 내가 벌써 한 시험나 약간 더 됐거나 이게 맛이 오더라면 약간 시.
0: 네.
2: 그래 밥 참 먹기 싶을 생각도 많은데.
0: 네.
2: 그러면 손은 갖다가 움직이기 쉽고. 그냥 한 달 약간 넘어서 두 달 때까지 완전히 이게 밥맛이 제대로 돌아서더라면 난 벌써 나서니까 이게 밥이 밥맛이 아까 여기 나서 그게 벌써 두 달 되니까 완전히 좋아지더라면.
0: 네.
2: 그래 내 석 달 만에 병원에가 검사한 게 간이 어제 많이 소화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간에는 정말 미약이라면 내가 눈도 구우였던 게 어제 넉달 담긴 거 눈도 구우였던 게 눈도 지금 와가지고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나는 요에 이기다가 지금 약 우선이 어제 들려서 하고 이번에

0: 활동에 도움을 대단히 받았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대 네. 활동이 있습니다. 예.
0: 그렇습니다.
1: 예.
0: 안녕.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약은 연기 입간구복에 얻어서 다른 약에는 없는 천연 오색용지가 들어간 게 특징입니다. 이전에 다른 데서 강의하던 입간 맹목구복액이 아닙니다. 예. 연기 입간구복액은 그 약재 성분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오색 천연 용지가 들어갔고 그 위에 겨골암이라든가 구기자라든가 이런 데서 또 주요 성분만 추출해서 뽑아낸 약으로서 고여 준주 헐부터 다릅니다. 국약 기준 번호부터 완전히 다른 약입니다. 예. 때문에 강경락을 열어주고 간세포를 재생하는 데서 제일 우리 미천가지 중약재 가운데서 효과가 좋은 오색 천연 용지가 들어간 게 특징입니다. 피부가 거칠거칠하고 마르고 가렵다. 이게 우리 늙음하게 들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증상이 다 있단 말입니다. 예. 왜 그런가? 이 딱 늙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진액이 말라가는 증상이죠. 기계에다 기름을 칠해야 기계가 소리 없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몸도 이 진액이라는 게 바로 기름입니다. 이게 다 우리 몸의 진액이 말라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기 입간구복액을 쓰게 되면은 우리 기계에다가 기름칠한 것처럼 우리 몸의 진액이 잘 생산이 됩니다. 진액이 잘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많은 문제점들이 치료되고 해결되게 되죠. 예. 그래서 이런 효과 반응이 나올 때 보면 이분은 확실히 우리 연기 입간구복액에 제대로 되는 효과를 보고 있거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저희들 연기입간구복액은 이렇게 강경락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간세포를 재생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오색 천연용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주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느 한 장기 하나만 좋아도 안 되고 어느 한 장기 하나만 나쁘대도 그 나쁜 장기만 나쁜 게 아닙니다. 다른 장기 다 손상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줄 수 있는 이야기가 연기입간구복액이란 말씀드립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5대 활동이 있습니다. 5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귀향 창업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여러 가지 따뜻한 부축 정책을 내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의 귀향 창업과 현지 취업을 인도 견인해 고향의 고품질 발전에 방대한 인재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3: 연결시 공원 가두에서는 홍색 역량을 상권 발전에 구석구석에 융합시켜 당건설로 상권의 품질과 효익 향상을 인솔하고 따뜻한 봉사로 대중들에게 혜택을 주는 특색 발전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2: 그늘레 우리 주에서는 귀향 창업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여러 가지 따뜻한 부축 정책을 출범해 많은 외지 로무 일꾼들이 고향에 돌아와 꿈을 펼치도록 흡인했습니다. 유리한 정책의 동풍을 타고 수많은 외지 로무 일꾼들이 경험과 기술을 지니고 귀향해 고향 건설에 힘을 보태면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주민족사무위원회에서는 고향 보답형, 기술 창업형, 학업 성취 보국형, 효로 애친형, 안거 양로형 등 다섯 가지 류형 인원에 정밀하게 초점을 맞추고 귀향 창업 꿈 실현 특색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면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의 귀향 창업과 현지 취업을 적극 인도 견인해 고향의 고품질 발전에 방대한 인재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해마다 벼문액이 처리되면 화룡시 투도진 진흥촌 당지부서기 김학철은 촌민들과 함께 벼를 심습니다. 한때 해외에 나가 사업했던 그는 늘 고향을 마음에 품고 그리워하다가 2008년 시장경제 발전의 흐름을 타고 고향에 돌아와 창업길에 나섰습니다. 2013년 해랑강반의 뛰어난 수토 환경에 의탁해 김학철은 쌀 가공 산업에 뛰어들었고 농업지원 정책의 혜택 속에 한 걸음 한 걸음씩 안정적으로 성장해왔습니다. 현재 김학철의 쌀 산업 연간 수입은 30만 원에 달하며 여러 명의 현지 초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도 제공하면서 현지에서 널리 알려진 지부 인솔자로 됐습니다. 화룡시 투도진 진흥촌 초민 조영당입니다. 수입이 예전보다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농사를 지어 돈을 얼마 못 벌었는데 지금은 토지를 구획해 놓으니 일하기 편리해졌습니다. 때로는 간부들도 밭에 나와 우리 일을 도와줍니다. 김학철은 시장 발전의 흐름에 맞춰 각종 해농 부축 정책을 주동적으로 연구하고 경영 사유를 전환했으며 인터넷 플러스 농업 발전 모식을 적극 탐색했습니다. 그는 온라인 판매 경로를 구축하고 인터넷을 통해 현지 쌀 브랜드를 널리 알림으로써 지역적 판매 제약을 타파하고 활용해 질 좋은 입쌀이 산골을 벗어나 전국 각지에 판매되게 했습니다. 외지 로무 일꾼에서 창업 인솔자로 성장하기까지 김학철은 시종 온 마을이 잘 살아야 진정 잘 사는 것이라는 초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동적으로 촌의 기초시설을 보완하고 도로를 닦고 조명시설을 설치하며 촌의 주거 환경을 꾸몄습니다. 그는 또 농업기술 강습을 상시적으로 조직하고 초민들에게 소득 증대 능력을 직접 전수하면서 전 촌 주민들을 이끌고 공동부유의 길로 나갔습니다. 화룡시 투도진 진흥촌 당지부서기 김학철입니다. 지금 외지에 나가 일하던 일부 농민들이 육속 고향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경영해 보다 많은 초민들이 치부하도록 힘써 더 많은 사람들이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당과 정부에 보답하고 초민들에게 보답하겠습니다. 연길시 건공가도 연청 사회구역 당군중 봉사중심 2층에 들어서면 향긋하고 달콤한 커피향이 코끝을 스칩니다. 연청 커피숍 책임자 진동택이 작업대 앞에 서서 커피를 정성껏 내리고 있습니다. 진동택은 일찍 해외 나가 로무 생활을 했었습니다. 타향에서 여러 해 동안 분투하면서 그는 커피 풍미를 정확히 조절하는 전문 기술을 익혔을 뿐만 아니라 커피 산업과 문화 관광, 현지 문화를 융합할 수 있는 발전 잠재력도 예리하게 포착했습니다. 고향 연길의 커피 소비 분위기가 날로 짙어지는 것을 본 진동택은 기술을 갖고 귀향해 고향 발전에 힘을 보태기로 작심했습니다. 공청단 연길 시위와 건공 가두의 도움으로 진동택은 60여 평방미터의 사회구역 장소를 제공받고 수도 요금과 전기 요금까지 면제받아 연길시 첫 사회구역 커피숍을 열었습니다. 연길시 건공 가두 연청 사회구역 당위서기 리정입니다. 이들이 연길에 남아 고향 발전에 힘을 보태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사회구역의 조건과 이들의 수요를 연결시켰습니다. 창업을 희망하지만 장소가 없었기에 사회구역의 공간을 합리적으로 계획해 활용

0: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무상으로 내줘 이들의 창업을 도왔습니다. 진동택은 단순한 모방을 버리고 한국식 커피 제조 기술과 연길의 현지 풍미를 융합해 대표 메뉴인 성류 탄산 아메리카노를 선보이며 빠르게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또 커피콩 팔찌, 커피콩 액자 등 문화 창의 제품도 개발했습니다. 사업이 궤도에 오르자 진동택은 주변 사람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소규모 기능 강습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연청 커피숍 책임자 진동택입니다. 제가 연길에 돌아와 창업하려는 생각은 간단합니다. 저는 연길 사람이고 또 연길에 우리와 같은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연청 사회구역에 왔을 때 사회구역에서는 무료 경영 장소를 제공해 줬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일부 공익성 커피 강습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구역의 도움을 받은 만큼 저도 이 도움과 사랑을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현재 진동택의 커피숍은 연길의 특색문화 관광 소비 명소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또 온라인 전자상거래 판매 경로를 확장해 자체 개발한 특색 커피 음료를 주내 각지에 판매함으로써 경영 사슬을 1층 늘릴 계획입니다. 김학철, 진동택은 모두 귀향 창업해 꿈을 이루는 대표적인 례입니다. 지금 갈수록 많은 외지에 나갔던 연변 사람들이 정책 혜택을 따라 고향에 대한 깊은 정을 품고 연변으로 돌아와 실제 행동으로 향촌 발전에 힘을 보태고 창업으로 고향 건설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근일내 주민족사무위원회는 귀향 창업 꿈 실현 브랜드 건설을 중요한 창력점으로 삼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단단히 틀어지고 정밀하게 초점을 맞추고 쌍방향으로 노력하며 정밀시책하고 목적성 있게 힘을 부여함으로써 도시 향진 발전의 내생 동력을 전면 활성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향촌 전면 진흥과 변경지역 고품질 발전, 여러 민족 대중의 공동 부유에 끊임없는 강력한 동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주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리련합니다. 향후 우리는 귀향 창업 꿈 실현에 대한 선전 강도를 계속 높이고 귀향 인원들의 경력을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를 향한 본토 이야기를 들려주고 생동한 창업 사례를 통해 우리 주의 민족 정책이 좋고 경영 환경이 좋으며 창업 취업 환경이 좋고 생태 환경이 좋으며 양로 봉사가 좋다는 5대 우세를 보여주겠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외지 인원들이 고향에 돌아와 뿌리 내리도록 흡인하며 연변의 민족 단 경제의 질적 향상, 사회의 조화, 민생 행복의 새 장을 펼쳐가겠습니다.
1: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은 특색이 있는 경영 모식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연결시 공원 가두에서는 상권의 발전 실제에 립각해 조직 건설, 지리 강화, 봉사 최적화, 문화 흥성 네 가지 질선으로 상권 당건설을 깊이 추진하고 홍색 역량을 상권 발전의 구석구석에 융합시켜 당건설로 상권의 품질과 효익 향상을 인솔하고 따뜻한 봉사로 대중들에게 혜택을 주는 특색 발전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연길시 공원 가도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에 들어서면 연도의 상가들이 질서 있게 경영하고 공유 쉼터에서는 관광객들이 휴식하거나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질서 있는 환경과 세심하고 주도 면밀한 봉사는 상권 당건설 질의 성과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길시 공원 가두에서는 세울 수 있는 데는 모두 세운다는 피복 원칙을 견지해 상권 련합당위를 설립하고 사급 련동체계를 구축했으며 독립당지부, 련합당지부, 유동당원당지부를 명확하게 설립해 상권 당조직의 전면 피복을 실현했습니다. 또 골간 당원들을 충분히 배치해 상권의 홍색 토대를 튼튼히 다졌습니다. 현재 상권 연합당위 산하에는 당지부 13개의 당원 120명이 있습니다. 연길시 공원 가도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 연합당위 서기 림송숙입니다.
2: 연길시 공연지도 왕창상추아.
1: 연결시 공원 가도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은 새롭게 떠오른 인터넷 인기 명소로서 경영 모식이 새롭고 유동 인구가 많으며 활력이 넘칩니다. 동시에 조직 피복이 어렵고 치리 임무가 중하며 봉사 수요가 많은 새로운 도전에도 직면했습니다. 우리는 상권이 어디까지 발전하면 당건설도 그곳까지 따라간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조직 건설, 치리 강화, 봉사 최적화, 문화 흥성 등 네 가지 차원에서 힘을 기울여 당의 정치 우세와

0: 조직 우세를 상권의 발전 우세와 치리 효능으로 전화함으로써 인터넷 인기 간판벽을 더 붉게 하고 새 상권을 더 따뜻하게 하는 새로운 발전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당 조직이 세워지면서 상권 치리도 1층 승격됐습니다. 상권에서는 당위 의사회의와 상가 경영주 간담회 두 가지 기제를 실시해 상가 경영주 부동산 관리 측 직능 부문이 상시적으로 한자리에 앉아 경영 난제를 협상하고 있습니다. 상권에서는 100명으로 모아진 자원 봉사 대우를 조직해 편민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공유 쉼터를 종일 대외 개방했습니다. 연도의 상가들도 공간을 내놓아 따뜻한 봉사 장소를 조성함으로써 대중이 가까운 곳에서 편민 봉사를 향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연결시 공원 가도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 연합 당위 부석이 초려영입니다.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 연합 당위를 설립한 후 관할 구역 여러 기업들이 더 큰 응집력을 가지게 됐고 함께 당 건설 활동을 전개하면서 마음과 힘을 응집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유 쉼터 근무 활동에서 각 기업은 저마다의 우세와 특장을 발휘해 관광객들에게 더 편리한 양질 봉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상권의 경제 번영도 촉진했습니다. 따뜻한 봉사는 상권의 홍색 명암을 1층 빛냈고 특색 문화는 상권 발전에 내실과 활력을 더해줬습니다. 당건설 인솔 성실 경영 시범 상가 선정 민속 음식 플러스 문화 체험 특색 로선 조성 등 활동을 전개하고 당원들이 앞장서 공익 사업에 뛰어들면서 진취적인 문명 기풍이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에 널리 형성됐습니다. 초려영입니다. 우리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 연합 당위는 상권의 빛나는 정치 명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가 당원의 신분으로 량질 봉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연길이라는 도시와 연길시 당건설 사업에 대해 새로운 인상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형상과 풍채를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연길시 공원 가도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 연합 당위는 네 가지 차원의 당건설 사업 모식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상권의 홍색 동력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킬 계획입니다.
1: 안도현 인민무장부에서는 일전 초모의 응한 전현 여러 향진 가두의 정령기 청년들을 조직해 신체 검사를 했습니다. 이는 신체 조건과 정치 소양이 우수한 신병 역량을 부대에 수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체 검사 현장은 질서 정연했습니다. 검사에 참가한 청년들은 초모사업 신체 검사 규정에 따라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의무 일꾼들은 엄격한 표준과 규범적인 절차에 따라 세심하게 건강 상태를 확인했고 매 하나의 검사 지표를 정밀하게 파악하며 꼼꼼히 검사함으로써 근원에서부터 병력 자원의 체질을 엄격하게 파악해 신병들의 체질이 모두 기준에 부합되게 했습니다. 이제 안도현에서는 계속 공개 투명, 공평 공정의 원칙을 견지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입대 지원 청년들의 정치 심사와 입대 전 교양을 해 올해 초모 임무를 원만히 완수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입대 지원 청년들과의 소통 교류를 일층 강화하고 더 많은 도움과 지지를 주어 이들이 군영을 더 잘 요약하게 하며 더 많은 우수한 청년들을 부대에 수송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0: 융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일전 길림성 공안청 심리건강기층행 봉사대가 용정시 공안국을 찾아 심리건강 단체 시도 활동을 펼쳐 220여 명의 민경과 경무 보조 일꾼들에게 전문적이고 따뜻한 심리건강 수업을 해줬습니다. 이는 민경과 경무 보조 일꾼들이 심리건강 관심 사업을 실제적으로 하고 이들을 관심하는 관련 조치 시다를 추동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기층 공안 민경과 경무 보조 일꾼들의 정신 문화 생활을 1층 풍부하게 해주고 이들의 사업 압력을 완화시키며 대외의 응집력과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이기도 합니다. 2026년 전국 조화롭고 아름다운 향촌 농구대회 촌 BA 북부 경기구 경기가 곧 시작됩니다. 길림성을 대표해 출전하는 황리허진 농구팀은 최근 집중훈련에 땀덩이를 쏟고 있습니다. 도문시 도서관에서는 일전 매력적인 무형문화재 손끝의 동신 무형문화재 학당 송나라 비단 수공 가방 만들기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활동은 송나라 비단 문화의 활성화된 전승을 위해

예, 어린이들에게 적합한 전파 플랫폼을 마련해 줬습니다. 어린이들은 직접 만들기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심미 능력과 섬세한 조작 능력을 높였으며 전통 문화가 일상에서 쓰일 수 있는 수공 가방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융합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어린이들이 일상적인 독서 환경에서 송나라 비단을 접하고 송나라 풍의 미학을 료애하며 전통 무형 문화재를 사랑하게 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김민혜였습니다.

0: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결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고지,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0: 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1: 집을 팔겠습니다.
0: 네.
1: 동북은 배웬셔츠 4층 58평입니다.
0: 네.
1: 부근에 학교 많습니다. 소학교, 중학교, 시장도 가깝고 교통이 편리합니다. 네. 연계전화 136-3433-2636.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1: 네, 수고하세요.
0: 네.
2: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예, 봄으로 고하겠습니다.
0: 네.
1: 예, 명제 전화는 136.
0: 네.
1: 1077.
0: 네.
1: 0378번입니다.
0: 1361077, 0378번요.
1: 예.
0: 네, 뭐 특별한 요구는 없습니까?
1: 예, 없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히 예. 계십시오. 예.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이제 이 보험을 구한다는 그 전화번호를 알려주시

0: 있습니까?
1: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적으실 수 있나요?
0: 예.
1: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136.
0: 예.
1: 1077.
0: 예.
1: 0378번.
0: 0378번이?
1: 네네, 맞습니다.
0: 예, 알았습니다.
1: 그래요? 한번 연락해 보십시오. 네.

0: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제공한 정보를 재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연길시 천남에 위치한 가화 서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8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겨울에 열 공급이 잘 되어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길시 제4고급 중학교와 연길시 제6중학교와 아주 가깝습니다. 주변에 아침시장과 야시장도 있어서 생활하기에 참 편리합니다. 연락번호 139-4474-9559번 139-4474-9559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네, 농촌에 있는 백돌집 팝니다.
0: 네.
1: 시점은 더문시 룡선 과수농장 가속차택이고
0: 네.
1: 둘집이고 중간집입니다.
0: 네.
1: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0: 네.
1: 양철기와 세기 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치했고
0: 네.
1: 백돌 토성도 하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심을 밭도 넉넉히 있습니다.
0: 네.
1: 가야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0: 네.
1: 산에 야산에서 산화물도 많습니다.
0: 네.
1: 구유 토지여서 맹이뱅이 가능합니다.
0: 네.
1: 전답번호 알려드립니다.
0: 네.
1: 138.
0: 네.
1: 9433.
0: 네.
1: 3616번입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참여 고맙습니다.
1: 예, 네, 수고하세요.
0: 네.
2: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풍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0: 네, 연길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손댈 곳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3: 창업 갈자기입니다.
0: 네?
3: 피아노.
0: 아, 피아노를 파시려고요?
3: 네.
0: 네.
3: 일본제입니다.
0: 네네.
3: 야마하
0: 알겠습니다. 네, 수입제이고요. 네.
3: 네.
0: 연락번호 네. 말씀 주세요.
3: 159.
0: 네.
3: 4333.
0: 네.
3: 77190.
0: 네, 15944, 159-4333, 7790번 맞습니까?
3: 네, 맞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잘 적었습니다. 참여 네. 고맙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예 양화우입니다. 주방 모집 합시다.
0: 네.
4: 예. 연결 전화는 158.
0: 네.
4: 0433.
0: 네.
4: 5311.
0: 네, 양로원에서 주방 일꾼을 구하십니까?
4: 예.
0: 네, 여성 주방 일꾼요?
4: 예, 예.
0: 알겠습니다. 별다른 예. 조건은 없나요?
4: 그래도 깨끗하고 부지런하면 됩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4: 예, 예.
0: 연락 기다려보시고요.
4: 예.
0: 네.
4: 예.
2: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보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선생님, 네, 이제 네. 가격을, 받을 가격을. 예.
0: 아, 알겠습니다. 예. 네네.
1: 예, 가격은, 예, 저기, 3만원 좌우 받겠습니다.
0: 3만원요?
1: 예, 3만원 좌우, 예.
0: 알겠습니다. 3만원. 그래요? 예. 잘 적었고요.
1: 네, 수고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북원서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이고요. 주변에 중소학교가 가깝고 또 시장도 가깝습니다. 교통이 편리하고요. 연락번호는요. 136-3433, 2636번, 136-3433, 2636번입니다. 연길시 건강교 건너편에 있는 3층 집을 팔거나 세웁니다. 면적은 105평방미터이고요. 깔끔하게 장식을 해서 바로 입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7-0443-4552번, 137-0443-4552번입니다. 연길시 하람에 위치한 강남 아파트 동쪽 현에 새로 지은 엘리베이터 집을 팝니다. 6층이고 면적은 92평방미터입니다. 주변에 중소학교가 많고요. 또 믿음직한 병원도 있습니다. 교통이 편리하고요. 이외에 1m75cm 되는 중고 냉장고 한 대를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8-4431-2681번, 138-4431-2681번입니다. 네, 모 양로원에서 깔끔하고 부지런한 여성 주방 일꾼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80433-5311번, 1580433-5311번입니다. 네, 수입지 피아노 한 대를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94333-7790번, 1594333-7790번입니다.
2: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0: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마닉돔의 시장 부근에 6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남북향으로 된 집입니다. 연락번호 185-4330-9381번 185-4330-9381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시부센스장입니다.
0: 네.
1: 위치는 두 목대시장 남쪽이에요.
0: 네.
1: 일단 전시의 중간가 한 대평방되고
0: 네.
1: 전시대는 4억에 생긴말이고 마산 네. 3층 빈말이고 예술로 장바하고 참고할 빌려야한다.
0: 네.
1: 빌려야 돼있어.
0: 네.
1: 그리고 가선시장인데 어떤 집이 네. 한 60평방짜리 시열을 줍니다.
0: 네.
1: 네. 그리고 서영시장 동쪽에 땡피로 또 10층 쌀도 팔 수 있습니다.
0: 네.
1: 네. 연계전화는 1로
0: 네.
1: 2678
0: 네.
1: 3177번.
0: 3177번. 그래요? 알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2: 큰 도심 속의 명조화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0: 원 연길시 장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27-5007번, 156-6227-5007번입니다. 가사 도우미 한 분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36-1077-0378번, 136-1077-0378번입니다. 더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에 줄집을 팝니다. 중간집이고요.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됩니다. 주변에 가야강이 가까워서 물고기를 잡기에도 편리하고요. 수돗물은 깨끗한 샘물입니다. 공기가 아주 좋은 고장이라고 하는데요. 국유토지여서 또 명리변경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받을 가격은 3만원입니다.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연길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고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바로 입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연길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룡정에 있는 천우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수입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매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1: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결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 실전

0: 일전에 연길시 도시관리행정집법국 건공중대는 공안,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집법대대, 건공가도 등 관련 부문과 연합으로 불법 고객 유치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 행동을 펼쳤습니다. 중국 조산조 민속원 출입구 및 그 주변의 주요 도로와 보조 도로는 관광객이 집결하는 핵심 구역인 동시에 불법 고객 유치 행위가 빈발하는 곳입니다. 일부 관광 촬영 종사자들은 관광객을 에워싸고 촬영을 권유하며 심지어 관광객을 끌어당기며 무질서 경쟁을 벌리는데 이런 행위는 풍경구 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소비 분쟁을 쉽게 초래합니다. 도시관리부문은 도시 면모를 규범화하고 불법 고객 유치 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를 정돈했고 공안부문은 증거를 확보하고 질서 방해자를 법에 따라 훈계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 행동을 통해 루게로 20개 관광 촬영 업체를 검사하고 불법 고객 유치 인원 2명을 교육해 불법 고객 유치 태세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풍경구 경영 환경을 1층 개선했습니다. 향후 관련 부문은 순찰 방호 련동 기재를 보완하고 고정 당직 플러스 동태적 순찰 사후 모식을 보급하며 관리 통제 역량을 풍경구 일선에 투입해 불법 고객 유치 행위를 엄하게 단속할 방침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한민 선생님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소리도 이쁘고 보면 대가 너무 좋아요.
0: 너무 감사합니다. 네. 처음 전화 그래. 주시는 거죠?
1: 네, 지부에 새로 맡아드린다.
0: 네. 아, 그래요?
1: 2층짜리 네. 어린 스펜 되는 2층짜리 집을 새로 맡아드렸는데 북대 아니면 서영.
0: 네.
1: 네, 그 부모님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전화.
0: 네.
1: 136-2070.
0: 네.
1: 8511.
0: 136-2070-8511번. 맞죠?
1: 많이 부탁하겠습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여 고맙고요. 좋은 소식 기다려보십시오.
1: 네.
0: 네.

휴가철을 맞아 자가용 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산과 바다, 일출과 일몰을 감상하기 위해 차량 조명을 개조하거나 업그레이드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자칫 불법 행위로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측은 차량의 외부 조명 장치를 불법으로 추가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외부 투광 등의 강한 빛은 마주오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순간적인 눈부심을 일으켜 충돌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불법 개조 차량이 주된 책임은 물론 전적인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조명을 개조하면 차량의 전기적 부담이 커지고 불법 조명 설치 과정에서 전기 회로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아 회로가 과부하나 합선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심각할 경우 차량 화재로까지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법적이고 규정에 맞게 조명을 교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 부문은 완전한 조명 시스템 교체는 조건부 허용, 밝기만 높이는 것은 대부분 불법이라는 원칙만 기억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차량 로화로 기존과 동일한 모델, 규격의 완전한 조명 시스템을 교체하는 것은 정상적인 정비에 해당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높은 차원의 완전한 조명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차량 관리소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하며 개조 후 조명 역시 색온도, 밝기, 배광 성능 등 국가 기준을 충족해야 합법으로 간주됩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담겨 있습니다. 일부 대학은 교내 사용카드나 각종 수석에 필요한 자료도 함께 보내므로 꼼꼼히 확인하고 잘 보관해야 합니다. 입학통지서를 이용하면 호적 이전 수석을 밟을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정한 시간과 관련 요구 사항에 따라 입학 등록 등 각종 절차도 밟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 신입생은 입학통지서를 이용해 개학 전 거주지에서 학교 소재지까지의 편도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1일부터 30일까지 철도 1236 모바일 앱이 신입생 예약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조건에 부합되는 2026년도 신입생은 학생 승차권 예약 구매 서비스의 신입생 입학 코너를 통해 8월 17일부터 9월 14일 사이에 탑승하는 편도 승차권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고속열차 대학생 할인 승차권은 집행가격의 75%, 최저가격의 40%보다 높게 구매가 가능하고 일반열차 일반석은 원가격의 50%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단 할인 혜택은 신입생 본인에게만 적용합니다. 입학통지서와 함께 입학 안내문, 추천도서 목록, 은행카드, 휴대전화카드, 학교지도 등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의료보험, 개학 등록, 학자금 대출 관련 자료는 대학 생활에 필요한 중요한 내용이므로 꼼꼼히 확인하고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일부 대학은 개학 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까지 신입생을 무료로 데려다주는 학교버스를 운영합니다. 입학통지서를 제시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이용 방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학통지서는 단순한 합격증이 아닙니다. 대학 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다양한 혜택이 담긴 만큼 받은 뒤 꼼꼼히 확인하고 알뜰하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1: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0: 덕분에 행복합니다.
2: 덕분에 잘 됐습니다.
0: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2: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0: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일상생활과 직장에서 불안감, 과도한 스트레스, 무기력함을 느끼고 무엇을 해도 의욕이 나지 않을 때 어떻게 이를 완화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답은 바로 운동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즐거운 운동을 간과하고 있는데 이 운동은 우울증 개선 효과가 모든 운동 중 1위입니다. 일반적인 유산소 운동에 비해 춤, 특히 광장문은 우울증 개선 효과가 더 두드러지며 노인들에게 적합한 저비용 심리치료법입니다. 운동의학 관점에서 광장무의 장점은 신체와 정신의 이중적 개입에 있습니다. 운동의학 및 재활학과 전문가는 단순한 유산소 운동이 아니라 심폐운동, 균형훈련, 관절 가동성 자극이 결합된 복합운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음악과 집단 분위기는 독특한 에너지 마당을 형성해 사람들이 흥겹게 왔다가 만족스럽게 돌아가며 리듬에 맞춰 감정을 표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심신이 하나가 되는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0: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말하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3: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0: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계 럭커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상은 바로 사랑스런 연결입니다.
1: 네,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송보폐 응담부는 길림성 송보제약회사의 제품으로 국가 중약 비준 번호가 있는 안정성 좋은 OTC 국약입니다. 응담부는 금담, 철담, 채담 세 가지 급별로 나뉩니다. 송보폐 응담부는 금담을 주요 성분으로 한 제품입니다. 약효과가 빠르고 다방면의 효과를 진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청열 해독과 편간 명목의 효과와 더불어 호흡계통 관리에 좋은 효과를 봅니다. 인후가 부원하고 치아통, 구강궤양 등에도 좋은 소염지통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담결석 등을 용해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높은 혈압, 혈지, 혈당을 조절합니다.

억제시켜줍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방세동이 있으며 맥박이 고르지 않고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무료 배달 전화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로는 50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4시부터 4시 2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송보폐 웅담분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내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내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박 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송보폐 웅담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매일 오후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송보폐 웅담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폐 웅담분은 한 과게 가격이 128원인데요. 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인절 맞이 우대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20각을 싸면 20각을 무료로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눈에 붙이는 고약도 3각을 드리게 되어 있고 40각에 60각을 드립니다.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또 무료로 드리게 되는데 이때 송보폐 웅담의 평균 가격은 20각에 20각을 드리게 되면 6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40각에 60각을 드리는 차원이라면 5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수한 송보폐 웅담분은 이런 가격으로 여러분들과 접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회를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폐 웅담분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이미 전개한 동안 일정한 뇌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국가 비준 허마가 있는 OTC 순중약으로 조성된 중약 표시가 있는 이런 비보건품에 속하는 OTC 국약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혹시 OL에서 이 제품 자체는 보건품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니고 그 국가 비준 허마로 보게 되면 앞에 Z문자가 붙은 200 이런 그 OTC 중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Z가 붙었을 때는 100% 중약이라는 걸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보통 웅담분이 아닙니다. 이 제품은 국가 서명한 전문가, 다시 말해서 무슨 전문가면 4대 중위 가족의 전승인으로 되어 있는, 계승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해방군 총병원의 신경질병연구소 줄기세포 이학연구중심의 주임인 연변대학 농학원 웅담분 웅담연구소의 고급 연구원으로 불리우는 황야진 주임이 이 연구의 주요한 그 领도자로서 이 제품을 발명 지금까지 상품까지 나오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보통 거저 곰한테서 그거 주사기로서 마취를 하고 그거 빼내고 이런 게 아닙니다. 특수연구를 거쳐서 나오고 이걸 발명하고 산업까지 발전하게 된 데는 이런 우수한 보통 그 뭐 수의사들이 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 제품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아래 구체적인 효과를 말씀드리겠지만 해도 완전히 뭐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서 우수한 효과를 보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모두 그 우수한 그 효과성에 대해서 13가지로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드시는 방법에 있어서는 한 번에 한 병씩 드시면 되는데 따뜻한 물로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웅담은 쓰게 되어 있으니까 좋기는 빈 그 캡슐을 파는 게 있지 않습니까?

0: 않습니까? 거기에다 넣어가지고 삼키면 완전히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병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웅담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게 되어 있겠습니다. 철담, 채담, 금담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 전반 웅담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보통 이런 분석이 적은데요. 이 제품 자체는 주락관 분석을 해서 주락관 성분 분리 추출해서 나온 법외급 상품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자면 철담은 전반 웅담 가운데서 24.5%를 차지합니다. 채담은 전반 상품 가운데서 75%를 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금담은 전반 웅담 가운데서 0.5%를 점합니다. 그런데 본 제품 성보폐 웅담은 금담을 주요한 성분으로 한 법외급 상품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보폐 웅담 이 제품 자체는 효과가 진실합니다. 효과가 빠릅니다. 효과가 전면적입니다. 단순 뭐 담낭에서 담낭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해도 본 제품 자체의 효과성은 전면적이라는 이 점이 아주 특수성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외급 금담이 주요한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특히 우리 여기의 곰은 남방의 곰하고 여기 우리 북방의 곰은 헤이슝이라 하죠. 검은 곰이라 하게 되는데요. 분유가 완전히 땁니다. 그 웅담분 자체도 완전히 여기에서 분리 추출한 그 금담이라는 성분 자체하고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곰은 보통 동맹하는 시간이 3개월 내지 5개월입니다. 여간에는 못지않고 지나가는데 어떻게 생존을 유지한 사람은 5개월 내지 3개월 먹지 않으면은 금방 뭐 일주일 내지 두주일이게 되면 사망할 수 있지만 해도 곰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곰은 자가 지방을 충분하게 저축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자가 지방을 다시 재분해해서 자기 생존에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아주 흑검하고 백검의 차이점을 충분하게 살리면서 나온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1: 네,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웅담분은 지금 이 나오자마자 싸서 쓴다.
0: 예.
2: 근데 용 좋습니다. 입이 쓴다.
0: 예, 특히 성보폐를 기억해야 됩니다. 성보폐 예. 웅담입니다. 예.
2: 예, 입이 쓰지 않고, 예, 그래도 예, 좀 소화 잘 되는 감이 없습니다, 지금. 예.
0: 그래서 소화가 잘 될 겁니다. 예.
2: 입이 예, 아이었는데 예. 입이 안 쓰니까, 얼마도 뺐으니까. 그래도 밥에 한술 떠여도 예, 입이 써가지고서 이용 그랬는데, 그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렇죠.
2: 예, 그래도 예. 속이 영 시원한 것 같은데, 이 감각이 영 좋습니다. 이 응담도 영 좋은 것 같은데.
0: 특수한 응담법입니다. 그 연구에, 여기 그 투여한 그분이 특수한 분이 황야진 주임이 연구 단대에 주요한 능도자로 나오면서 연구했기 때문에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 빠르고 전면적이고 우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2: 예, 어쨌든지 소화 잘 되네.
0: 소화 잘 되고 예.
2: 편안한 감도는 이 감각이 좀 좋습니다.
0: 그렇죠.
2: 있었는데.
0: 가격도 비싸지 않고 이번에 예, 여러분들한테 노인절 할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립니다.
2: 네, 예, 40각 오늘 배달 받자고 그랬는데.
0: 그렇게 하세요. 40각 사면 60각을 드립니다. 이때 한 가게 가격은 예, 50원 잡아받게 되지 않으니까 잘 이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로 될 수 있을 겁니다. 전면으로 좋습니다.
2: 예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예.
3: 지금 응담분 지금 써보고 있습니다, 지금.
0: 예.
3: 양이 옛날에 그 백신제 이거 자꾸 개발해가지고.
0: 예.
3: 소화란 게 다 알지. 굉장히 속 자꾸 들고 해서 이래서 내가 지금 응담분 써본지 써보니까 좀 나타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0: 그렇죠.
3: 예, 소화에 되진 것은 많이 났고, 옛날에 다 계속 그러든지 개발하든지, 그게 좀 많이 났습니다.
0: 예.
3: 대부분이 한 40강 정도 배달받아, 또 보다 보면 된다.

0: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이용하시게 되면 아주 저렴한 값으로서 큰 효과를 보게 돼 있는데 논절 특대 우대 활동이 진행되니까 기회입니다.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1: 예, 알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저도 이미 남부는 그 전부터 먹었댔습니다.
0: 아, 그렇죠.
3: 예, 그렇죠. 주약에선 이 만성 담낭염도 있고 간도 좋지 않고 그리고 눈도에 시력도 좋지 않고
0: 예.
3: 어쨌든 여러모로 몸에 많아서 이거 쓰기 시작해서 써봤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0: 예.
3: 그래서 계속 쓰려고 하면서 오늘 한 가지 문의하고 싶은 건 이 자사골로 울증 있는 이런 사람들이 쓰면 어떻습니까?
0: 좋습니다. 특히 그렇습니까? 자석으로 인해서 골격에 문제가 생겼거나 근육에 문제가 생겼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빨리 그거 아물러주는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청열 해독과 소염 지통과 이런 효과를 충분하게 하게 되어 있으면서 새로운 세포가 곰이 동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그 생존력이 아주 강한 그 점이 응답을 통해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응답을 통해서 반영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성법회 응답을 드시게 되면 새로운 세포가 나오고 골격 근육이 자라나는 데는 빨리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셨으니까 그런데 이 제품 빨리 쓰게 되면 소염 지통과 더불어 새로운 세포가 나오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데는 특수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 예, 알겠습니다. 요새 활동도 좋은 가수대다.
0: 그렇습니다. 노인절 활동에서 예. 특수한 활동입니다. 예.
3: 알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세요.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본 제품 자체는 편간 맥목의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눈은 보통 그 간단 습열로 인해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눈이 어두워지는데 본 제품 성법회 응답을 드시게 되면 편간 맥목의 효과를 보게 되어 있음에 간에 좋고 담낭에 좋고 해서 눈을 밝게 하고 눈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는 아주 좋은 계기로 될 수 있습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빠른 속도로 몇 가지 그 중요한 공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제품 자체는 이제 위에서 말씀하셨지만 해도 골격통이 생기거나 골격통으로 해서 많은 약을 써도 잘 말을 듣지 않는 이런 분들 가운데서 본 제품 그 성법회 응답을 쓰시게 되면 빨리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 네, 이 제품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응답 번호 저 어제부터 들어봤습니다.
0: 예.
4: 그래 저는 이전에 이렇게 병세기 이렇게 넘어져서 다리를 세게 상했습니다. 그래서
0: 네.
4: 그걸 겨지 마침내 응답 먹으면 좋다 해서 조금 먹어봤는데 별로 좀 효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부터 소아민의 아이디고 위 그좀 밥만 먹으면 위 또 뭐 아프다 해서 좋겠는지 영 불편하고 예. 이래서 그래 지금도 지금 그 전가 있으니까 이 이제 들어볼까나 응답이 이 성복편 응담이가 그렇게 영
0: 다른 부작용이 없습니다.
4: 예예
0: 예,
4: 예. 그렇게 좋다하니까 응담이 좋다 소리를 많이 들어서
0: 예.
4: 그래서 이번 활동에 따서 좀 먹어보려고 그래서
0: 그렇게 하셔 이번에 활동이 특수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각은 예. 닷새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20각에 예. 20각 이 정도게 되면 40각이게 예. 되면 한 20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고. 40각에 60각, 100각이게 되면 50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제품 자체는 다른 부작용이 기본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험 놓고 쓸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선택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할 필요가 없이 시도해보는 게 기본일 겁니다.
4: 예, 그러면 그 복용 방법을 딴 약을 먹는 게 있는데
0: 일 없습니다. 아무 때나 다 됩니다. 예, 예.
4: 아, 그렇습니다.
0: 예, 다른 약을 쓰신 다음에 조금 한 30분 간격을 두고 이거 캡슐에다 이어서 따뜻한 물로 삼키게 되면 이게
4: 예.
0: 특점이 또 뭔가 하면 빨리 흡수가 됩니다. 이 제품 자체가
4: 예.
0: 빨리 흡수가 예. 되고 기타 기관에 영향 주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 공능을 추진시켜주고 빨리 흡수가 되는 차원에서 어디에 그 혈액을 통해서 소화계통을 통해서 간을 통해서 그 빨리 전달되면서 그 부분에 전달돼서 그 부분의 효과를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4: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활동에 서서 더 먹어야 되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 좋은 이번에 우대 활동이 진행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

0: 7766에 전화 넣으세요.
1: 예, 알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 담낭의 담결석 때문에 이 결석이 좀만 움직이게 되면 완전히 목숨을 앗아가는 것처럼 동통이 심해갖고 자기 힘들어지고 정말 이때게 되면 까레는 듣는단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이 제품 자체가 리단 룽스합니다. 담낭에 좋으면서 바로 담 결석을 용해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이 성분 자체가 금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담이라는 건 제가 이제 이야기 드렸죠. 전반 그 응답분 가운데서 0.5%밖에 되지 않는 이거로 되었다 이렇게 하게 되었으니까 이 제품 자체를 일단 써보시게 되면 와 이렇게 효과가 빠르고 이렇게 효과가 확실하고 지통 역할도 빨리 되고 원래는 그 담결석으로 인해서 구불던 분들이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보증하고서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드시면서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혈지가 높아갖고 늘 고혈압 때문에 걱정하고 그리고 혈당이 높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혈당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그리고 혈압을 조절하는 차원에서 그러니 3고가 해결받습니다. 고혈당, 고혈압, 고혈지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게 되면 자기절로도 와 선생님이 야기하는 게 확실했구나 이런 감을 점점 느끼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청열 해독의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 가운데 감기 걸렸다 혹은 또 폐렴이 걸렸다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소염 지통과 더불어 청열 해독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전면적으로 건강을 제거하는 데 좋은 길로 될 수 있습니다.
2: 네,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3: 송보폐 응담부는 길림성 송보제약회사의 제품으로 국가 중약 비준 번호가 있는 안정성 좋은 OTC 국약입니다. 송보폐 응담부는 금담을 주요 성분으로 한 제품입니다. 약효과가 빠르고 다방면의 효과를 진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청열 해독과 편간 명목의 효과와 더불어 호흡계통 관리에 좋은 효과를 봅니다. 인후가 부원하고 치아통, 구강궤양 등에도 좋은 소염지통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담결석 등을 용해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높은 혈압, 혈지, 혈당을 조절합니다. 종합면역력을 증가하여 종양과 악성세포의 복제를 억제시켜줍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방세동이 있으며 맥박이 고르지 않고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무료 배달 전화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4: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 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2: 따뜻한 시간, 행복한 이야기가 가득한 주부클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아이 키우는 문제는 모든 주부님들의 영원한 화두인데요. 방학을 맞은 지금 많은 주부님들이 육아 관련 크고 작은 걱정들이 쌓이고 있을 텝니다. 오늘은 아이의 생활 리듬 관리부터 시력 보호, 수면 습관, 자세 건강까지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육아 정보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의 건강한 성장은 물론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 오늘도 유용한 생활 정보를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주부클럽의 이금입니다.

방학 때든 평소든 많은 주부님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아이가 밤 11시, 12시가 넘도록 잠을 자지 않고 아침에는 아무리 불러도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낮잠을 자다가 해가 질 때까지 잠들어 밤에 정신이 번쩍 들기도 하고 밥을 먹는다든가 또 놀고 숙제하는 것까지 정해진 시간이 없이 온 가족이 아이의 뒤죽박죽이 된 생활 리듬에 휩쓸리게 되죠.

장기적으로 생활 리듬이 흐트러지면 부모와 아이가 매일 다툼이 생기는 건 물론이고요. 우리 아이의 집중력과 면역력이 떨어지고 성장 발육과 정서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아이의 생활 리듬이 어지러워지는 핵심 원인부터 살펴볼게요. 우선 부모님들부터 통일된 생활 규칙을 세우지 않고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점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에게는 9시 반에 불을 끄고 자라고 요구하면서도 자신은 정작 또 거실에서 밤 늦게까지 휴대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불평을 부리게 돼요. 어른들은 밤새 놀아도 되는데 왜 나만 일찍 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부모님이 설산수범하지 않으면 모든 수면 규칙은 아이에게 일방적인 구속 명령으로만 여겨지게 되고 저항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부모님들이 부득이하게 야근 때문에 늦게 잠들어야 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아이에게 미리 설명을 해주고 어른의 특별한 상황과 아이의 고정된 수면 시간을 명확히 구분해야지 대충 둘러대서는 안 되겠죠.

다음으로 빛과 전자기기 때문에 생체 시기가 완전히 깨지는 경우입니다.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는 주범인데요. 많은 아이들이 잠들기 1시간 전까지 태블릿이나 휴대폰으로 애니메이션을 보거나 게임을 하며 뇌를 계속 흥분 상태로 유지하기 때문에 편안한 수면 모드로 전환하기 어렵습니다. 낮잠도 함정이 있어요. 이 낮잠을 45분 넘게 자거나 오후 3시 이후에 잠들면 밤에 잠을 자려는 욕구가 크게 줄어들어 밤에 잠들기가 힘들어지죠. 3세 이상 아이의 낮잠은 20분에서 40분으로 제한하고 늦어도 오후 1시 반 전에는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생활 리듬이 흐트러진 걸 발견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소리를 지르며 재촉하거나 억지로 불을 끄는가 하면 아침이면 또 억지로 이불을 걷어내 우리 아이들을 일으키곤 하는데요. 사실 이런 방식은 아이에게 잠자기, 아침에 일어나기를 부정적이고 답답한 일로 각인시키기 쉽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의 저항감을 키우고 심하면 잠들기 전 불안감을 느끼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아이의 생활 패턴을 잡아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시간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고정된 절차를 통해 이제 잠들 시간이라는 조건 반사를 형성해 잠자리에 드는 걸 미루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완전한 잠들기 전 순서는 30분 내지 40분 안에 마무리하도록 구성합니다.

우선 15분 전에 부드럽게 예고해줍니다. 놀 시간이 15분 남았으니 곧 세수하고 잠자리 준비하자. 아이가 놀이를 갑자기 중단하는 거부감을 완화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모든 전자화면을 끄고 집안 조명을 어둡게 조절합니다. 이어서 따뜻한 물로 발을 씻고 간단히 세수하고 잠옷으로 갈아입힙니다. 계속해서 종이 그림책을 함께 읽거나 부드러운 음악을 틀어줍니다. 네, 이 과정 내내 다투지 말고 또 자극적인 이야기를 꺼내지 말고 낮에 잘못한 일을 나무라지 말고요. 편안한 분위기를 유지해야겠죠. 총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이의 생활 리듬이 불규칙적인 건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장난꾸러기이기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 안정적이고 통일된 생활 환경이 없기 때문인데요. 생활 리듬을 바로잡는 건 아이만 구속하는 일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맞춰가며 서서히 이끌어가는 과정입니다. 부모님께서 조급한 마음과 대립되는 태도를 내려놓고 솔선수범하고 고정된 아침 저녁 생활 절차를 만들어주고 낮에 충분한 활동을

방학 동안 아이의 생활 습관 관리만큼 중요한 게 바로 시력 관리인데요. 여름방학 기간 아이의 시력 저하에 많은 부모님들이 주의하셔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방학이라 학교 수업이 없으니 괜찮을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계신데요. 사실 이 방학 동안 무질서한 눈 사용, 근거리 활동 시간 증가로 근시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쉽습니다. 방학 동안 대부분의 아이들은 장시간 실내에 머무르며 야외 활동이 부족하고 자연광에 노출되는 시간이 적어지죠. 이 자연광의 전 스펙트럼 조명은 망막에서 도파민 분비를 자극하는데 이 물질은 안축 성장을 억제하는 천연 보호막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야외 활동 시간이 부족하면 눈을 보호하는 방어 효과가 직접적으로 약화되죠.

방학 기간 아이들이 휴대폰,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는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와 또 계속되는 근거리 시선 사용은 안축성장을 가속화하고 시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게다가 여름방학 무더운 날씨 탓에 아이스 음료, 밀크티 이런 갖가지 간식을 자주 먹게 되면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당분을 섭취하게 되는데요. 과도한 당분 섭취는 체내 비타민 B1과 칼슘을 대량 소모시키고 안구벽 탄력을 낮추어 안축이 길어지도록 만들어 근시를 더 빠르게 진행시키죠. 여기에 뭐 또 늦잠, 운동 부족 등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이 겹쳐서 시각 피로를 끊임없이 키우게 됩니다.

안과 전문가들은 시력 보호가 일상의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의 전자기기 사용 기간을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한 번 근거리로 화면을 보는 시간을 30분을 넘지 않도록 하고 하루 누적 사용 시간은 1시간 이내로 제한하세요. 그리고 하루 최소 2시간 이상 야외에서 자연광을 쬐며 활동하도록 보장하는데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지기 전 저녁에 공원에서 걷거나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쓸 때에는 주먹 하나, 30cm, 3cm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가슴과 책상 사이에 주먹 하나 공간을 두고 눈과 책은 30cm, 펜을 잡는 위치는 펜 척으로부터 3cm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죠. 누워서 또는 엎드린 채 책을 보거나 휴대폰을 보는 일은 절대 금물이고 3, 40분마다 한 번씩 먼 곳을 바라보며 눈을 쉬게 해줍니다.

일상 식단에서는 단 음식과 튀긴 음식 섭취를 줄이고 루테인, 비타민을 충분히 보충하도록 하며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늦게 자는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각종 시력보호 제품을 맹목적으로 믿고 사용하지 마시고요. 아이에게 시력 이상 징후가 보이면 바로 정규적인 병원에 찾아가 검사와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겠죠.

시력관리 다음으로 아이 수면과 관련된 궁금증을 짚어볼게요. 많은 주부님들이 아이는 어른보다 옷을 더 껴입히고 잠잘 때 이불을 두툼하게 덮어줘야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실내 에어컨 온도도 너무 낮게 조절하면 안 된다고 여기는데요. 하지만 이 관념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이가 밤잠을 잘 때 너무 더

먹으면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이 생기는데요. 첫째, 오히려 감기에 쉽게 걸려요. 너무 더우면 아이가 이불을 걷어차고 뒤척이다가 이불 밖에서 자게 되고요. 호흡기 감염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것이 옷을 적게 입어서가 아니라

둘째 아이가 무기력해집니다.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하면 다음날 기운이 없고 또 입맛이 떨어지며 쉽게 피로를 느끼고 활동하기 싫어하죠. 성미가 급해지고 안색이 어두워지며 미스꺼움, 두통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잠을 자다가 자주 깨고 꿈을 많이 꾸고 이를 갈고 입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자진병에 시달릴 뿐더러 학습 집중력과 사고 능력까지 떨어지게 된다고 하네요.

셋째는 영양실조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식욕에 영향을 주어 식사량이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영양 섭취가 부족해서 몸이 여의고 허약해집니다. 그리고 넷째는 아이의 키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밤 깊은 시간에는 이 성장 호르몬이 활발하게 분비되는데 잠을 뒤척이고 푹 자지 못하면 호르몬 분비가 방해받아 성장 발육에 지장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잘 때 어떻게 이불을 덮어줘야 적당할까요? 아이의 수면 온도 관리의 핵심 원칙은 먼저 덥지 않게 하고 그 다음 춥지 않게 한다 라는 것이죠. 간단한 기준을 기억하세요. 첫째, 아이 몸 어디에도 땀이 흐르지 않고 등 손발이 따뜻한 상태가 적당합니다. 둘째, 배만 따뜻하게 유지하면 되고요. 손등, 뭐 어깨, 허벅지, 발등 이런 부위는 약간 차가워도 괜찮아요. 셋째, 배는 꼭 감싸주고 어깨나 다리, 발은 이불 밖으로 내놓아도 무방합니다. 너무 두툼한 이불보다는 얇은 이불로 배를 보호하는 방식을 추천드릴게요.

네, 오늘 프로에서는 아이의 생활 리듬을 바로잡는 방법, 방앗간 시력 관리, 올바른 수면 환경 만들기까지 다양한 육아 정보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부모와 아이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일상의 작은 습관부터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가정에서 실천해보시고요.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 꾸려나가시길 바랄게요. 주부클럽은 다음 이 시간에도 유용한 생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 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100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태는 9

동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고,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오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오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백자방 구버객과 투골퇴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또는 백자방 구버객과 투골퇴에 대해서 상세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자방 구복액은 7곽을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구매하시면 20곽을 더 드립니다. 투골태는 6곽을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3호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방 구복액과 더불어 투골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었는데요. 이제 오에서 노인절 맞이 특대 우대 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백자방 구복액 한각에 398원입니다. 한각은 10일 동안 복양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5각을 싸면 20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도 10각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때 15각에 20각을 받게 되면 한 각의 평균 가격이 17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이나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붙이는 고약은 누구든지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 안구건조증이라든지 눈에 염증이 있다든지 눈이 흐릿흐릿하게 보인다든지 이런 데는 아주 좋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투골태의 제품 자체는 한 각의 가격이 490원인데요. 24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용하고 그리고 외용약, 복용약 한 각에 외용약 한 각이 따라갑니다. 12각을 싸면 15각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무료로 줍니다. 그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이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 한 각의 가격은 200원 좌밖에 되지 않으니까 관절 통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나이가 드시면서 누구든지 노화 과정에서의 골계통은 피해가기 어렵게 되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바, 특히 속으로부터 겉으로, 겉으로부터 속으로 붙이고 그리고 드시고 그리고 그

0: 그 마사지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관절통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잠시만요. 들어봤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 투골 대학을 얻은 한 넉 달 넘게 썼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예.
2: 야, 난 이 허리하고 다리에서 예, 얻은 몇 해 전부터 많이 고생했습니다. 내 이 너무 오직하게 되면 예, 펑비도 살 거지. 내 두 번 거지 말았어.
0: 아, 펑비는 임시 그때 당시만 지나가기도 하면 또 원래대로 돌아오게 돼 있는데 예, 예. 방법이 없는 방법이었죠. 예.
2: 너무 바빠가지고 맞은 건 안 좋다는 거 알면서 받았습니다.
0: 그렇죠.
2: 뭐 다른 약 그때는 먹어도 효과 없는데 어찌겠습니까?
0: 그렇죠. 격소량이 많이 들어가게 돼서 오히려 길게는 관절에 불량이 불리하지 유리한 점 없는데 그때 당시를 넘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2: 네. 예, 그리고 진통제라는 게 하나 달고 있으니까 그래서 또 이게 저기 뭐입니까?
0: 위로 많이 자극하죠. 예, 예.
2: 그리고 이 고마치도 자극받고
0: 그렇죠.
2: 방아에도 습니다.
0: 그렇죠.
2: 예, 이런 건 이거 그러면 후에 침도가 많이 맞고 뭐 붙이는 거야 붙이기도 쓸데없는데 내 이번에 이 그걸 대학을 나온 다음에 이 선택해서 이거 썼는데 와서 써서 얘 얼마 며칠 아이 될까 다 저래거든 이게 효과 이 미용약하고 구보약 같이 쓸까 얼마나 빠른지 효과가
0: 쟁. 이 제품이 지금까지 관절 치료 제품 가운데서는 거의 특허를 받은 제품 자체는 거의 첫 번째 아닌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2: 예, 진짜 예. 거의 약을 많이 써봤는데 진짜 최고약입니다. 이게
0: 그렇죠.
2: 그래서 이거 쓴 다음부터는 이거 봐서 어디 아프고 전화기 이게 통이 어디 조금 나갔다 오게 되면 어느 게 10분 이 무릎이나 허리 10분이나 거기다 약을 바르고 조금만 무너지면 인사이 없습니다.
0: 그렇죠. 예.
2: 아, 저기다 이거 좋은 약
0: 빨리 흡수가 됩니다. 예, 예. 투골태란 게 그 뜻이 아니에요. 투가 한다는 골격에 태란 건 빨리 골격에 투가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말씀한 게 아주 중앙입니다.
2: 예, 그래서 나도 그래, 야 이게 알면 특허를 받은 약이 확실히 다르다고.
0: 아, 그럼요.
2: 예. 일반 약하고 먹게 하겠다. 이거 써보니까 무슨 뭐 즉시로 효과도 오는데 이 약은 맞죠?
0: 그렇죠. 예, 예.
2: 그러니까 야, 요번에 이 약을, 맨발, 지금, 나도 요, 이 약을 지금 맨발 만나서.
0: 그렇죠.
2: 써보니까 나도 안다만.
0: 그렇죠. 드라마 봐서는 모르죠. 내 써보면 확실하게 그 효과성이 느껴지죠.
2: 예.
0: 이름과 그게 맞아 떨어집니다. 예.
2: 예. 그날에는 이게 날이 흐리거나 비 오거나 이러게 되면 또 저래 허리 다리부터 예, 직접 통전하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이거 쓴다면 이 몇 달간에 아무 일도 없습니다. 너무 편안합니다, 지금.
0: 얼마나 큰 해결이겠습니까? 예, 예.
2: 아, 거기에 통신하는 게, 이게, 매일 그 자극이 사람마다 와들 아프다 하게 되면 뭐, 어쩔 방법 없어.
0: 그렇죠.
2: 예. 근데 이번에 이런 좋은 약 만나고, 이번에 또 이렇게 활동 또 온도지, 오늘 12강 더 배달 받으려고 그랬나.
0: 아, 그렇게 하셔. 이번이 기회입니다. 노인절 맞이 특산 우대할 때니까 12각에 15각을 드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줄일까 귀해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나는 더울 때 수고 얼마나 이게 더고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0: 사회적으로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예, 모두 공인하는지 모릅니다. 예,
3: 예 국가 반면 특허를 받은 약이 내 좀 이 약이 좀 어떤가 이렇게 어쨌든 반면 특허 받아 반면 맞다겠다 일이 다가가네 아이가 요거 내 딱
0: 예.
3: 아이다고 갑대다.
0: 예, 예, 그렇죠.
3: 일이 다가가네 그럴까 해. 이게 자극 아예 까놓고 나면 이게 뭡니까? 병이란 게 이제 이 손발, 손이 중간 마디가 불어난 게 내 이제 일곱 다방에서 이제 이 여성 멍청 다니를 주먹 됐다 이렇게 폈다 이거 못했습니다.
0: 손가락 중간 마디가 다 불어났던 게 그게 다 부속이 빠졌다. 그렇죠. 와.
3: 예, 근데 내려가
0: 다른 약으로는 대체가 아니 됩니다. 예.
3: 근데 이 내리가 나에 그게 다 불어난 게 한 20년 됐습니다.
0: 그게. 그렇죠. 그 말씀이 예, 맞습니다.
3: 내려가까 위에 손 이렇게 손가락 등이 어떤가 하면 쭈글쭈글쭈글한다.
0: 그렇죠.
3: 힘 없습니다. 그 불어난 게 내려가잖아.
0: 그렇죠.
3: 예. 폈다 꽂았다 하기 용도다 많다 이게 선생님.
0: 아주 신통합니다. 아, 들어보니까
3: 예, 신통해 폐지 못하지 그렇죠. 손을 쥐지 못하지 또 무슨 이렇게 뭔가 그 무슨 그릇을 갖던 것
0: 여성들이 주방일을 하기 힘들지요. 예,
3: 예 저절로 떨어진다만 그렇죠. 손가락 맥이 없었어 예. 맥이라는 예. 게 여기 먹고 바르고 할까 용도 없습니다. 바르는 것도
0: 보통 효과 아닙니다.
3: 예. 예. 이게 개미가 힘이 세나가지고 예. 며칠 내 오늘 힘이 쓴다 제가 그 뭔가 예. 예. 그러니까 아이 그 방충

0: 다 문을 뚫으지 나 자꾸.
1: 그렇죠. 예, 예. 예. 구멍 뚫는다면 거기 그 그렇게 빼대대한 게 힘쓰는 거
0: 보세요. 문을 뚫으니까.
1: 그 말은 맞습니다.
0: 예. 예.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힘쓰는 거 먹으니까 이게, 이게, 어찌나 하면 허리하고 문을 뚫게 사람이 내가 그 깨져 구멍이 일어났다. 굉장히 그게 맥이 없는 게 알겠습니다.
1: 예.
0: 허리하니 무릎이 맥이 없다 만다 땅에
1: 그렇죠.
0: 어디 무슨 다이 맥이 나나 이렇게 하나 무릎에 허리 개세게 쓰고 우리 걸쬐구먼니까 예. 허리는 일하자 그러니까 일하는 것도 굉장히 예. 이거 먹으니까 예. 먹는 얘기해도 이게 주로 좋다 말한다 이게.
1: 그렇죠 예. 먹는 그래서. 게 중요합니다 예. 어떤 분들은 그래서 바르기만 해서 먹고 바르니까 효과를 보는 단순 바르기만 해서 기내 효과를 못 보죠
0: 아, 예. 그러죠. 그래. 먹는 게 더 좋아.
1: 중요합니다. 그게
0: 예, 그래, 일을 다가가 영 도와준다. 그래. 나 요번에 조금 써봐요. 그런다. 안에 조금 더 먹어야 되겠습니다.
1: 그렇게 하셔. 두골 때 예. 임신하는 데서 훌 끊지 마시고, 기본 요정을 따라서, 예. 기본 이런 관절 치료는 100일이 기본의 한계로 요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3개 내지 4개 100일은 기본으로 견지하는 게 좋습니다. 예, 예. 그러면 우리가 날이 갈수록 노화되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노화는 골격통을 부르게 되는 기본 기운에 속하는 근데 이 제품 자체는 내일이 노화에서 나타나는 골격통은 내일이 해결해야 되는데 오늘이 됐다 해서 내일까지 다 보충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0: 예, 몸이 다 계속 걸어댕겨야 그게 아니 뭐 땡이 나지 않고 오래 사는 게지 걷지 못하고 집안에서 있으면 그럼 오래 살까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생명은 예, 움직이는 데서 온다. 성민자의 민둥이라 하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그래 이번 오대 학생 참가하자고 그래.
1: 예, 잘 생각했으니까 열심히 견지하기 바랍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백다방 고봉역에 저는 어전에 6급다 썼습니다.
1: 아, 그래요?
3: 저는 무슨 미래가 저의 소변이 시원하게 보지 못하고 거품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 이거 쓰니까 지금 소변이 시원하게 나고 거품이 없어져서 좋습니다.
1: 예.
3: 그래도 위도 안 되고 비상이 안 돼. 고기만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설사라고 그랬는데 지금 소가 짜지고 설사라야 합니다. 이것입니까?
1: 아, 그렇죠. 예. 예,
3: 그래도
1: 예.
3: 꿈이 영만은 잠을 잔 것까지 안 될 꿈을 기다리는.
1: 예.
3: 근데 지금 꿈이 적어지고 잠을 자자 좋습니다. 이게.
1: 그렇죠. 예, 예.
3: 그리고 혈압도 온전됩니다. 항상 머리 아프 어지럽고 그랬는데 지금 혈압 온전 머리 아프지 않아 좋습니다. 그래도 예. 면역력이 높아졌습니다. 이전에 그래도 조금만 추워도 옷을 벗고 그래도 감기 와서 땡기라고 그래요.
1: 그렇죠. 요 계절은 특히 더나한데. 예, 예.
3: 예, 근데 이거 쓰니까 감기 안 걸렸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3: 그래도 간이 또 좋습니다. 간이 항상 내게고 그게 다 지방간이 된 지방간이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1: 아,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3: 이 약이 효과 잘 보고 있으니 이번에도 할 때 좋습니다.
1: 그렇습니다.
3: 예, 좋을 때. 15가락 사서 쓰고 하나 물어볼 거니 투골테를 저희 형님이 있는데 경추병이 견주염이 다리 무릎 관절에 무슨 연골주사를 맞는다 그분이 쓰면 어떻겠습니까
1: 그분이 빨리 이거 써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연골주사라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그 칼슘주사란 말입니다 제가 압니다 그거 하기보다도 오히려 그렇게 하게 되면 혈관 혈액에는 좀 부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전문 치료 제품이고 구복하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고 하게 되면 어지간한 관절 형님이라니까 선생님보다 연세가 꼭 더 계시는 것만 사실인데 이 제품 빨리 시작하라 하셔 투골테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3: 예. 방송 듣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3: 형님은 두고 때 저는 저 백사방 고봉에
1: 아, 그렇게 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나도 지금 만성 기침이 자꾸 나고 목이 그냥 개하고 뭔가 뭐 심할 때는 또 막 목이 아프기도 하고 그냥 불편하고 이랬었습니다. 그러다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백사방 고백하고 먹다 먹었는데 이야기 고백이 돼 그러는지 먹다마다 인수 먹이 와서 싸해나 인사 먹이 편안한 감이 납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황정이라 성분 자체가 윤폐의 예. 역할을 하게 되니까 폐경락을 관리하니까 호흡기통을 예. 관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특히 황계절에 예. 특히 우리 연세가 드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 폐렴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 이 제품 그럼, 예. 좋죠. 예.
4: 그래 봤어요. 어제는 목이 편하니까 내 기침이 먹고 가래가 다 싹 쓴다는 그런 기침 나지 않습니다.
1: 그렇죠. 예.
4: 그래 소화에도 좋을 때다.
1: 아 그렇죠.
4: 여기
1: 윤 건비 이 역할을 하는 황정이라는 사람이 그 역할을

0: 하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우리가 항상 옛날에 타서 뭐 채소 같은 거다 좀 먹게 되면 난 원래 채소주의니까 채소주의입니다. 그러니까나 그냥 우리가 타면서 채소 먹으면 뭔가 뭐 자꾸 설사 자꾸 인사 나갑대다. 예. 설사 지금 다 못었습니다. 채소 먹어도
0: 그렇죠. 예, 예.
1: 그래도 또 채소 먹는데도 가끔가다 또 변비도 나타나고 이랬을 때다. 영 가봐 예, 위가 막았지 않았을 때. 예.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좋아졌습니다. 그 변비도 다 풀리고 설사도 다 못어서 정상이 됐습니다.
0: 예, 장도 공동의 물량이 예. 그게 해결받게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예.
1: 그리고 안에 다리 그냥 떨리면서 내기 그냥 없어서 좀 걷기도 힘들었대서 멀리 못 가고 자꾸 쉬고 가고 이랬대서. 근데 요즘에는 몸에도 맥이 나고 다리에도 맥이 오면서 걸음이 잘 됩니다.
0: 아, 그렇죠. 이 백자반 구멍에게 노인성 질병을 종합으로 해결해 준데 이제 예. 말씀이 아주 적중합니다. 예.
1: 그래 머리도 예, 맑아지고 예, 정신이 납니다. 진짜 예, 너무
0: 그렇죠.
1: 좋습니다.
0: 예.
1: 그리고 이 예, 아저씨는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0: 예, 이제 잠도 잘 올 예. 겁니다. 자기 예. 직전에 한 번만 딱 드시면 되니까.
1: 예, 예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제 뭐 두월패도 지금 다리에다 바르고 무슨으로 관절마다 다 마지막 아프니까 어떤 그래서 너무 뭐가 언제 면허 다 빼진 데 다 빼진다 말도 그러거나 저는 다리부터 발목부터 다 바르고 자고 무슨 이러고 너무 시원하다 매력제다.
0: 예.
1: 날마다 반석고에다 그냥 붙이더라도 고에도 안 붙이고 너무 좋습니다.
0: 반석고에 붙이면 예. 반석고번이 생겨서 그것도 가려와서 또
1: 아니, 예.
0: 예, 그렇죠. 예, 예.
1: 인천 붙여도 갈아봐서 뭐 인천 떼어진다
0: 그렇죠.
1: 말도 참지만 네, 그게 지금 그게 좋다면서 계속 바르겠단다.
0: 예.
1: 그리고 오늘은 우리 저 언니가 우주하고 왔더만 발라버리면 자기들이 육풍습이니까 빼 마지막 손마디만 다 아프다 이랬더니 발라버리면 이것이 좋은 거 하면 이랬더니 자기도 싸겠다면 이랬더니 그래서 내 우리 언니 앞으로는 또 배가 될 수다 그랬다.
0: 그렇게 하셔. 투골테이 제품 자체 이제 위에서 네. 말씀한 것 들으셨죠.
1: 네.
0: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손가락 마디 중간 마디가 네. 다 땡땡 부어나서 뭐 칼지기 술지기 다 힘들어졌는데 그릇지기도 네. 힘들었는데 그게 부수기 20년 부수기 쭉 빠졌다지 않습니까? 단순 네. 부수의 아닙니다. 그게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이게
1: 예.
0: 큰
1: 예.
0: 해결입니다.
1: 예, 예. 우렴지기 써보고 좋다 해서 오늘께 배달 받겠습니다.
0: 그렇게 하셔.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써볼 만한 우선 예. 제품으로 널리 알려집니다.
1: 네. 예. 감사합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백자반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반 구보객은 100근의 천연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2: 네, 계속해서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4: 저도 이 백자반 구복액을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4: 저는 주약에 음식을 좀 먹기만 하면 인천에 속이 배가 부르면서 가스가 차고 해. 그로 인해서 이 소화도 잘 안 되고.
0: 예.
4: 그리고 상당히 불편해서. 그리고 뭐 밥솥에 잤어, 무슨 담낭염도 있지. 증상 여러 가지는 많습니다.
0: 예.
4: 그래서 이 백자반 구복액을 쓰기 시작하던 적재수가 썼는데 지금 내 상당히 좋습니다. 효과가.
0: 예.
4: 특히 가스가 차든지 이게 해결될까 속이 붙지 않으면 지 편안한지
0: 그럼요. 소화 공동이 예, 좋다는 걸 말하죠. 예, 예.
4: 예, 그래서 계속 쓰려고 하면서 오늘은 이 투골테
0: 예, 투골테 예, 예.
4: 이거 좀 잠을 알려고
0: 예, 말씀하세요.
4: 이 요수관판 탈출에 대한 자골신경통이 심합니다.
0: 자골신경통은 엉덩이로부터 내리 다 저려나고 마비가 오면 예. 그런데 예.
4: 먼 거를 걷기도 바쁘고 어디 몇 보서나 이런

0: 근데 앉으면 병 여잡기 바쁘고요.
1: 그렇죠.
0: 어쨌든 증상이 많습니다.
1: 예.
0: 그래서 냉감을 해보고 이야기 좋다 하게 되면 좀 더 써보려고요.
1: 아, 두골테이 제품 자체는 이제 말씀한 그런 자골신경통을 포함해서 노인성 골가마행을 치료해주는 데는 알아주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특수한 제품에 속합니다. 그리고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절통은 동통으로 나타날 때에 되면 경락이 막혀서 동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활락이라는 것은 경락이 수통되게 되는 이런 캡슐이다 하는 걸 말하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이 투골테를 빨리 써볼 필요가 있습니다. 드시고 아픈 부분에다 바르고 마사지 해주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한 데 이야기에 되면 위를 상하지 않고 통통이 빨리 해결받고 편안한 게 바로 투골테이 제품이더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제품 선택이 이번 노인절 우대 활동도 특수하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는 게 길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501-775번에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도 가능합니다.
0: 예, 알겠습니다. 그럼 좀 싸서 써보겠습니다.
1: 예, 건강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백자방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제 6달 반 썼습니다.
1: 예.
3: 왜냐하면 머리가 허리 터분하고 그럴 때문에 뭐 아예 집이 빙빙 돌고 그저 머리가 막 터지는 것 같고 대답 조절이 받아야 되고 예, 그러고 그런 저 언니가 소화가 아예 돼서 자꾸만 트림하고 식은물이 나고 조금만 먹어도 식은물이 올라오고 예, 내려
1: 이상과답니다. 아, 예, 그런 것이 떼치를 그래,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3: 그런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예, 몸만 조심해서 이가다 저기가다 10살 것만 여자고 그리고 빙산이 무슨 찾으러가도 그래도 바보 요즘엔 밥 먹을 때도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이서는 그리고 그 선생님 강의 듣고 이 백자방 그래 써봤는데 한번 편리하기도 얼마 편리한가 한번 그저 밥 먹고 그저 반 시간 누구세요 그냥 먹으면 어느까지 담긴 것도 모르고 그리고 섭외 반섭외 나섭외 그리 잤던 게 그것도 좀 많이 넣어지고 예 혈압 조절이 잘 되놓고 반잠 잘 자고 그리고 소화가 잘 되놓거나 예 밥을 먹게 되놓고 몸이 터들고 그리고 이 두골피에는 먹고 바르고 마사지 하거나 예 난생 아프던 몸이 갑자기
1: 아 큰 해결이죠.
3: 예 허리 날지 뭐 어제부터 벌써 허리 뭐에 차지게 칵 태어나서 꼼짝 못하고 모제비도 못하고 이래지도 못하고 저래지도 못하고 했는데 단사고 고역은 얼마 맞았겠습니까? 붙였습니까? 그리고 친구도 얼마 했겠습니까? 아이들끼리다. 그러던 게 이 두골테는 위를 따고 아이하고 마사지하고 바르고 하니까 뭐 난생 알아본 사람 같답니다. 그리고 몸이 그렇게 무겁던 게 모르니 할까봐지고 이제도 엄만 5,000바를 걸고
1: 아 대단하죠.
3: 예, 예. 그러니까 얼마 좋습니까?
1: 예.
3: 제 생명 찾을까나 영 영광스럽다니까.
1: 아 그렇죠. 아 바로 예. 그렇습니다. 예.
3: 예.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배달받아 조금 쓰려고 전화드린 겁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이분이 우대활동이 특수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대활동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이미 우리 시중에 나온 다음에 많은 분들이 깊은 감동을 느낄 정도로서 좋은 치료가를 거두셨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투골테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왜 그렇게 효과가 빠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름 자체가 바로 효과가 빠르다는 뜻입니다. 투가 한다는 골격이란 말입니다. 테는 매우 빨리 골격에 투과해서 동통을 해결해주는 제품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황차 이 제품 자체는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미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 복합 성분으로 된 이런 그 우상 관절 치료 제품 가운데서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 자체는 지금까지 많은 관절 치료 제품이 나왔지만 해도 이 제품이 계속 거의 앞이 아닌가 이렇게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기본 서약 등속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앞에 Z문자가 붙었다는 것은 100% 중약으로 조성됐다는 걸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특히 많은

0: 제품은 간을 상하고 건파체 영양 가게 돼 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부선종양하고 침간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돼 있는 흑개미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시름 넣고 쓸 수 있는 이런 그 간과 건파체를 도와주면서 황차, 위에 부담이 없고 이런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흑개미란 이 성분 자체는 반복적으로 여러분들도 잘 되라고 계시지만 해도 미형 운동 영양 보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을 드셔서 움직여서 골격에 영향받고 이런 거 기본으로 깨끗하게 해결해주고 70여 가지 영양 성분이 포함된 인체에 필요한 이런 영양 성분이 포함됐고 건파츠를 든든하게 해주고 이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골결통을 풀어주는 본처 강목에서 개미를 현마라고 불렀다 하지 않습니까? 개미 한 개 다리는 몇천 개, 몇백 개의 이런 그 발동기 역할을 부담하게 되어 있으니까 50kg 이상, 100근 이상 사람이 3,500대의 자동차를 끌 수 있는 이런 힘이 바로 흑개미 역에서 온다고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두 골태는 리용만 하시겠다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경추, 요추, 견주, 무릎관절, 발목, 손가락마디를 포함해서 많이 움직이는 마디마다 좋은 치료가를 보는 제품이 바로 두골테니까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겠다면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백자방구박액은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100근을 농축해서 한근으로서 만들어진 고온 처리해준 한 가지 제품 자체로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노인성 질병을 해결해주는 데는 아주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으면서 밤잠을 잘 자게 하고 건망증이 해결받고 정신이 나고 그리고 귀가 잘 들리고 기혈을 보충해주게 되어 있고 간과 콤파스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은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면 우수한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합니다.
1: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 판매 시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3호매 됩니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요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8월 15일은 전국 생태일입니다. 이날은 전 사회의 생태문명 의식을 높이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사상적 자각성과 행동적 자각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주제 교육의 날인데요. 오늘 시간에는 동료와 함께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인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최문섭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최나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산으로 가고파를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생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녹수청산이 곧 금산 은산이라는 리념을 수립해야 합니다. 생태 환경 보호 관련 지식을 주동적으로 학습하고 녹색 생태 리념을 갖춰야 하는데요.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는 상식을 널리 알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에 순응하는 생태 의식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천혜옥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용파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코스모스를 보내드립니다.

녹색 리늄을 일상생활에 담아내야 합니다. 스스로 저탄소 생활 방식을 실천할 수 있는데요. 저탄소 생활이란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임으로써 낮은 에너지, 낮은 소비, 낮은 지출을 실현하는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저탄소 생활 방식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녹색 출행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짧은 거리는 되도록 걸으며 먼 거리는 공공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홍영암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향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료 칠색비단을 보내드립니다.

친구들 평소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나요? 쓰레기 분리수거도 저탄소 생활 방식의 중요한 실천 중 하나입니다. 쓰레기 분류를 하는 목적은 쓰레기의 자원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높여 처리량을 줄이고 환경에 미치는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인데요. 우리는 쓰레기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요해하고 쓰레기 분리 표준에 따라 쓰레기를 버려야 합니다. 김철호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영실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그네를 보내드립니다.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는 남색 쓰레기통에, 건전지 유효기한이 지난 약품 등 유해한 쓰레기는 빨간색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는데요. 유해 쓰레기는 특별한 처리 과정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 채소, 뿌리와 잎, 과피 등 음식물 쓰레기를 비롯한 부패하기 쉬운 쓰레기는 녹색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흙모래, 벽돌 등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은 검은색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권중철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향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노랑나랑을 보내드립니다.

야생동물은 지구의 보교한 생물 자원이며 생태계통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기도 합니다. 야생동물은 생태평형을 유지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들도 야생동물 보호에 동참해야 합니다. 야생동물을 먹지 않으며 야생동물의 가죽이나 뼈로 만든 장식품이나 물건을 구매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또 동물의 생활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외에서 개구리나 새를 잡지 말아야 하고요. 동물을 만나도 놀라게 하지 말고 때리지도 말며 함부로 먹이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전춘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채매화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아이야 쑥쑥을 보내드립니다.

맑은 하늘 깨끗한 강, 푸른 숲을 지키는 일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녹색 출행하기, 쓰레기 분리수거 잘하기, 야생동물 보호하기 등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우리 친구들도 오늘부터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태환경 보호에 적극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김웅준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철수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사는 사는 말이 없어도를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0: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매수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을의 발걸음 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립추가 지나니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우리에게 계절이 바뀌었음을 속삭여주고 있죠. 가을의 정취를 듬뿍 담은 한편 시와 잔잔한 선율이 가을이 오는 발걸음 소리를 조용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공기는 무덥기만 한데 계절은 살며시 가을로 스치네. 립추 문턱 넘은 들판으로 비어가사라는 속삭임 귓가에 울려 비바람 흔들렸던 날 지나고 땅우 오곡백과 천천히 연그러 햇살 품고 알차게 채워가는 기대 가득한 이 가을을 기다려 살며시 다가오는 가을의 발걸음 곡식 익어가는 따뜻한 숨결 시련 딛고 단단해진 열매들 마음 설레며 기다리는 가을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사회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정벌범은 우선 공산군이 귀조에 들어온 뒤에 25군 장병들이 고생이 많았다며 운을 떼더니 지금 적들이 빠져나갔고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마당에 왕가렐이 군정장관으로서 너무 많은 일을 겸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러더니 절대 강요하지 않겠지만 25군 군장과 귀주성 주석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했다. 왕가렐은 몽둥이로 정수리를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다. 그는 머리가 띵해나면서 금붕어 눈을 숨벅이더니 한동안 말을 못했다. 정불범은 왕가렐이 얼이 빠져있자 눈을 거슴츠레 뜨고 말을 이었다. 제가 올 때 위원장님께서는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든 절대 강요하지 말고 왕군장 마음대로 고르게 하라고 말입니다. 덩치가 산만한 왕가렬이 멍청하게 앉아 어울리지 않게 생각이라는 것을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 안쓰러울 지경이었다.

0: 왕가래는 몇 분을 우두커니 있다가 겨우 쓴 웃음을 지으며 입을 달싹거리었다. 이건 정말 말하기 난처한데요.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정조임, 여기 시골은 당신들이 있는 주왕이랑은 사정이 다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말야 군사 제기를 내려놓고 성정부 주석을 맡는다면 아마 사흘도 못 베길 겁니다. 총칼이 없는데 누가 절 떨이겠습니까? 군대만 책임지고 주석 지위를 내려놓는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이 없으니 얼마 안 가서 끝장이 나겠지요? 정벌범이 곧바로 고음을 치었다. 그러면 전처럼 두 가지 다 계속 맞겠다는 뜻인가요? 왕가리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돼지간처럼 자줏빛이 되어갔다. 이거야말로 물고기도 욕심이 나고 곰 발바닥도 욕심이 나는 격이로군요. 하지만은 사람이 두 가지를 다 얻을 수는 없지요. 지쳐서 몸이 망가질 수도 있고요. 정불범이 비꼬자 창피하고 화나고 분하고 무서웠지만은 내색을 할 수가 없었다. 언제나 독소리 나는 아내도 곁에 없으니 허전하고 막막해놨다. 그렇다고 대답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다면은 군장을 맞지요. 왕가릴은 직감에 기대 불쑥 내뱉었다. 한편으로는 오래 묵어 골수까지 박힌 생각이기도 하였다. 중국에서는 큰 군벌이나 작은 군벌이나 총만 들면은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었다. 총이 없이는 빈털터리가 되기 딱 좋았다. 오, 군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불범은 구아래 양쪽으로 난 수염을 구우면서 말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께 그렇게 보고하겠습니다. 그러자 왕가래는 성정부 주석에서 물러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었다. 요즘 설악이 한창 재정을 조이는 통에 몇 달 동안 월급을 못 줬더니 부대는 아래우로 원망이 가득하였다. 특히 귀주는 아편을 팔고 세금을 거둬 재정을 마련해 왔는데 성정부 주석 자리를 내놓는다면 이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될 터였다. 왕가리라는 금세 말을 바꾸었다. 잠깐, 역시 성정부 주석을 맡는 게 좋겠습니다. 정불범은 피식 웃었다. 그러고는 곧 한숨을 쉬더니 말했다. 왕장군, 이름 높은 장군께서 어찌 이처럼 자그마한 일도 결단을 못 내서 그러십니까? 에? 왕가리는 창피한 나머지 버럭 화라도 내고 싶었지만 작은 실수로 큰일을 그르쳐 꼭 잃고 동지마저 잃을까 겁이 났다. 그는 억지로 웃으며 말을 했다. 정조임, 제가 어젯밤 잠을 좀 설쳤더니 머리가 멍합니다. 도 사장하고도 논의해봐야지 않겠는가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좋습니다. 돌아가서 잘 은혜내보는 것도 좋지요. 왕가리는 당장 집으로 돌아가 아내를 만나야 하였다. 그의 아내도 림시 관저에서 안절부절 못한 채 눈이 빠지게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왕가리를 집에 들어서자 빨간 비로도 치포를 차려입은 만숙분이 달려나봐 물었다. 그 웅웅한 청변놈이 뭘 하러 왔대요? 왕가리는 모자를 벗고 풀이 죽어 소파에 몸을 던지었다. 권장이든 주석이든 하나만 하라는 건.
1: 아니, 정말 사람을 그런 식으로 궁지에 몰던가요?
0: 만숙분이 믿기지 않는다는 뜻이 물었다. 왕가래는 두 팔을 든 채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조금 전에 벌어진 일이라니까.
1: 이씨, 개 같은 자식들 어쩔 수도 없이 만드네.
0: 만숙부는 빨간 입술을 깨물며 화를 냈다.
1: 제가 남객에서 만났을 때는 그렇게 친절할 수

0: 없었어요. 그 늙은 개가 날 보고 그랬다고요. 돌아가면은 당신들로 일해나 잘하라고 전하라고. 공상구를 토벌하는 일에만 전념하라느니, 티나리는 이전지 오래다느니, 딴 생은 하지 말라느니, 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뒤통수를 치다니. 아유 참.
1: 그러니 화장실 갈 적 마음 다르고 나올 적 마음 다르다고 하지 않았나. 이제는 공산당에 가버렸으니 말이야.
2: 두 사람은 한바탕 욕을 퍼붓고 나서 일을 의논하기 시작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왕가래는 늘 아래의 도움으로 척척 풀어나가고 나였다. 하지만 오늘은 똑똑하고 결단력 있는 아내도 별 뾰족한 수가 없는 듯했다. 만숙부는 한참 고민을 하더니 어서 백사장과 혁사장을 불러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얘기를 했다. 사실 어떤 자리를 택하든 그들의 지지가 필요한 일이었다. 두 사람은 점심을 먹는 동 마는 동 하고는 침대에 담배 등잔을 켜놓고 두 사장을 기다리었다. 곧 두 사람이 왔다. 그들은 습관처럼 침대 앞에 앉았다. 왕가리는 신부기자 친척이기도 하고 또 생사고락을 같이 온 두 측근에게 이틀 동안 벌어진 일을 낱낱이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할수록 간신히 가라앉힌 화가 도로 북받쳐 올랐다. 그런데 뜻밖에도 두 사람은 얘기를 다 듣고도 담담하게 몇 마디 할 뿐이었다. 왕가렐과 누워서 앞편을 피우던 만숙부는 그들의 반응에 놀람을 금치 못했다. 왕가렐은 침대에 걸터앉아 빗발선 금붕어 눈으로 백사장에게 물었다.
1: 백사장, 자네 생각은 어떤가?
2: 백사장의 희고 멀쑥한 얼굴에 난찬 기색이 떠올랐다. 최고 지도자께서 이미 대답한 마당에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1: 그래도 한번 말해보게.
2: 그러니까 위에서 군장하고 성정부 주석 중에 하나를 고르라 했다면 하나를 고르는 수밖에 없었겠지요. 왕가렐은 금붕어 눈을 더 둥그렇게 뜨고 바싹 들이댔다.
1: 그래, 어떤 일을 고르란 말인가?
2: 백사장은 어색하게 웃으면서 혁사장을 보았다.
1: 혁사장 생각을 먼저 들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2: 아두란 혁사장도 이때만큼은 곧장 되받아치였다.
1: 아니, 자네 웬 날더러 먼저 말하라고 하나? 어?
2: 만숙부는 말없이 누워 앞편을 태웠다. 하지만 신경을 곤두세운 채 분위기를 영리하게 알아채고 있었다. 그는 백사장을 켠 눈으로 훔쳐보았다.
1: 참, 전들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2: 백사장은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고는 왕가렐과 만숙부의 눈치를 살피었다.
1: 둘 중 하나를 고른다면 역시 성정부 주석 자리가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군대도 해먹기 쉽지 않지요.
3: 백사장 내가 군대를 떠났으면 하는 건 이자가 과연 나고 그 오랜 세월 형님 아우하며 지내던 사람 맞나?
2: 그는 백사장을 괘씸한 눈길로 바라보고는 혁사장을 보며 물었다.
1: 그래,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2: 혁사장은 방 안에 들어올 때부터 불안했다. 그는 자루처럼 생긴 얼굴로 왕가렐과 만숙분을 번갈아 보았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일이니 참 딱하였다. 어떻게 얼버무릴지 궁리하고 있는데 왕가렐이 딱 잘라 묻는 바람에 그는 저도 모르게 얼굴을 붉히며 떠듬거렸다.
1: 이런 일은 참 뭐라고 말하기 어렵군요. 형제끼리 뭘 말하기 어려운가?
2: 혁사장은 공지에 몰리자 얼굴이 벌게서 말했다.
1: 제 생각에는 백사장 말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요사의 군대가 확실히 해먹기 어렵거든요.
2: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만숙분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누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
3: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두

0: 사장에게 손가락질을 해야 됐다.
1: 좋아요. 둘이서 아주 형님을 내쫓으려고 작정했군요. 말해두지만은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당신은 군장을 맡아야 해요.
0: 왕가래는 의형제들마저 지금 이런 말을 하자 더욱 화가 치밀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아직 승부가 기울지 않은 마당에 경솔이 할 수는 없었다. 왕가래는 아내를 말리었다. 아, 참참, 잠시 진정해요. 도아우는 자기 생각을 말한 것뿐이니 우리들 어디 나가라고 했나? 백사장이 서둘러 일어서더니 몸을 굽히며 말했다. 아,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생각을 말했을 뿐인데요. 혁사장은 두려운 얼굴로 만숙분 곁으로 다가가서 말했다. 아, 형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다면 못 들은 걸로 해주십시오. 두 사장이 돌아간 뒤에 만숙부는 배운망덕한 놈들이라며 한참 욕을 퍼부어대다. 왕가래는 두 사람이 왜 그렇게 변했는지 무척 이상했다. 이들 부부는 군장과 성정부 주석 가운데 뭘 고를지 밤새 의논하고는 역시 군장이 좋겠다는 쪽으로 마음을 굳히었다.

이튿날 아침 왕가래는 정불범이 묵고 있는 집으로 가서 어렵사리 내린 결단을 전해주었다. 그런데 뜻밖의 정불범이 실눈을 뜨고 얼굴을 쳐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 그렇게 결정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군인 출신이 아닙니까? 내내 총대만 잡고 있었지요. 하지만 군인도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요. 왕가래는 말에 뼈가 있는 것 같아 되물었다. 어려움이라면은 참 당신들끼리 일인데 제가 뭐라고 하기는 어렵지요. 왕가래는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정조임, 제가 처음 뵙기는 하지만은 오랫동안 존경해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정불범은 왕가래를 간절하게 묻자 슬쩍 말을 흘리었다. 아,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은 모르는 척하자니 도리가 아닌 것 같고 왕장군한테도 미안한 일인지라.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불범은 한숨을 길게 내쉬고는 말을 했다. 내부에 당신의 군장을 만은걸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를요? 왕가래는 그만 속이 달아 귀가 쫑긋해지었다. 누굽니까?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누군 누구겠습니까? 두 사장이지요. 뭐라고요? 두 사람 말이 왕 장군께서는 군장을 계속 맡을 수가 없으니 성정부 주석으로 보내는 게 좋겠다고 하던데요. 생각지도 못한 충격에 왕가래는 그만 얼이 빠지고 말았다. 정불범의 숙소로 나설 때는 다리가 다 휘청거리었다. 친척과 친구의 배신만큼 고통스럽고 분하고 참을 수 없는 일은 없었다. 군부에 오자마자 그는 두 사장을 불렀다. 두 사장이 왔을 때 왕가래는 화가 잔뜩 나서 허리를 곳곳이 펴고 자리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속이 꿈틀해서 저도 모르게 흠칫하였다. 백사장이 억지 웃음을 매단 채 어색하게 물었다.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왕가래는 상을 텅 치면서 발끈했다. 그래, 너희들이 한 짓을 정말 몰라서 묻는 거냐? 백사장은 혁사장을 바라보며 움찔하더니 눈을 휘둥그레 뜨고 말했다. 우리가 뭘 어쨌다는 겁니까? 똑똑히 말씀해 주세요. 죽어도 억울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너희들 정불범을 만나 뭐라고 했어? 왕가래는 사태질을 하며 소리를 쳤다. 아, 그 일 말입니까? 백사장은 한껏

엎실거리었다. 그 사람 기분 좀 맞춰주느라 한 일인데 그걸 진짜로 여기십니까? 왕가래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상을 또 한 번 탕 쳤다. 뭐? 기분을 맞춰줘? 네 놈이 처음부터 사상이었는 줄 알았나? 고작 하차는 폐장이었다고. 내가 지금 주은이 집채나 지니고 살면서 은행에 돈 좀 모아뒀다고 날 물먹이라고 들어? 누구 덕에 이만큼 살게 됐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란 말이야. 백 사장이 변명이라도 하려고 막 입을 떼려는데 혁 사장이 앞으로 나섰다. 아, 형님 참으십시오. 우리가 정점을 만나긴 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우리를 찾은 겁니다. 저희는 그저 빈말로 몇 마디 했을 뿐이죠. 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빈말? 지금 빈말이라고 했나? 이 마당에 누굴 속이려 두느냐? 왕가래리 호통을 치었다. 하지만 백사장은 때를 놓치지 않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갔다.

장편 소설 대장정 4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우리는 누구나 내면에 존재하는 고정관념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사물의 본연의 모습을 비뚤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실의 가장 큰 적은 편견이라고 합니다. 이 편견에서 벗어나자면은요,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상대를 바르게 보는 해안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대하는 마음가짐을 가진다면은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편견을 버리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선호하는 수필 몇 편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영분 씨의 수필 편견의 마스크를 벗어라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편견의 마스크를 벗어라. 김영분. 중국 속담에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다. 100번을 들어도 한번 직접 보기보다 못하단 말이다. 나에게 있어서 여행이 바로 그런 것이다. 나는 여행을 아주 좋아한다. 결혼 초기에는 애 둘을 데리고 엄마 부대와 같이 북경을 선두로 항주, 위해, 연태 등 여러 곳을 다녀봤고 출장으로 일본을 둘러봤는가 하면 등산팀 멤버들과 내몽골 가족여행도 다녀왔고 친구들과 한국의 빨갛게 불타는 내장산 단풍 구경도 즐기고 왔다. 이외에도 할빈 빙등이며 서북의 청해호며 계곡이 숨이 멎을 것처럼 아름다운 구체구 여행도 다녀왔다. 여행은 내가 질리도록 오래 머물던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지루하게 살던 곳으로 떠난다는 말도 있다. 내가 생활하던 익숙한 생활 패턴을 떠나 새로운 기운이 흐르는 곳으로 일탈하는 것이다. 전혀 다른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보면 살아가면서 짊어지고 있던 불행한 생각이라든가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 등이 저도 모르게 사라진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감수가 호흡과 함께 배부 깊숙이 스며들면서 품었던 편견과 의혹들이 쉽게 풀어진다. 한국과 일본 무역을 많이 하는 우리 회사에는 황사철이 되면 손님들이 마스크를 끼고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고맙고 답답한 손님들의 표정도 살필 수 없는 상황에 혼자 상냥히 웃으며 상담하는 것도 왠지 기분이 잡쳤다. 거기에다 식사 시간이 돼 나름 장사 잘 되는 맛집으로 안내를 하면 흥성흥성한 장면에 피식 웃음을 짓는 경우도 있었다. 식당 분위기가 흥성의 수위를 넘어 시끄러운 건 나 자신도 수긍을 하지만 대놓고 피식거리는 모습은 바로 나를 비웃는 것 같아 몹시 불쾌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행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불만 아닌 다른 안목을 가질 수 있었다. 내몽골 자치구 옹룡 사막에 갔을 때 일이다. 사막을 처음으로 체험했다. 사막이라면 황사가 먼저 떠오른다. 왜 사막을 저리 방치해둘까 하는 고까운 생각도 잠시 했었다. 그런 생각을 안고 내몽골 사막으로 향했던 나였는데 정작 거침없이 사막 속에 던져졌을 때 그 누르꾸레한 황량함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헉 하고 입을 벌리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TV에서나 보던 일망무제한 노란 모래가 끝도 없이 하늘자락까지 뻗었다. 사막은 노란 아지랑이를 피워올리면서 흐늘흐늘 뱀혀처럼 춤을 추는 것 같았다. 정오의 햇볕은 얼마나 따가운지 얼굴이 따끔거렸고 바람은 흥분한 사람이 휘파람을 불듯 쉴 새 없이 모래가루를 이리저리 휘젓고 다녔다. 1년 사시장철 비도 거의 내리지 않는 자연 환경 속에서 의리 있게 사막을 지켜내고 있는 것은 모래뿐이었을 것이다. 모래도 얼마나 따갑고 고통스러울까 하는 생각에 불쌍하기까지 했다. 면적이 자그만치 만무가 된다. 표준화로 건설된 축구장 1,000개 정도 남짓한 면적이었다. 그곳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여행객들의 락타 체험과 사막 모터사이클 체험을 위해 세워진 자그마한 매표소가 눈에 띌 뿐이었다. 사막은 계속 넓혀져 나가며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사막 변두리에는 국내외의 봉사자들이 힘겹게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강우량이 턱없이 부족한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사막 녹화 사업을 부실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불만이 많았지만 사막을 한 바퀴 걷고 온 후로는 이런 생각이 안개 걷히듯 깡그리 없어졌다. 지금은 마스크 낀 손님들과 황사를 얘기할 때 아주 담담해졌다. 그 큰 사막을 관리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고 말 한두 마디나
돈 몇 푼 협찬으로는 대자연의 흐름을 막기는 어렵다고 말이다. 이것은 관리 문제도 있겠지만 대자연의 정상적인 발전 과정이다. 사막에 비가 많이 내리게 하기 위해 전 세계가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이지 절대 누구를 탓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누구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 황사 방지 마스크를 낀 손님들을 볼 때 이전처럼 고가운 생각이 적어졌다.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 사막 여행은 내 마음의 마스크를 벗겨줬다. 그 덕분에 편견을 버릴 수 있었다. 지적하는 말을

들었을 때 상대방을 탓하고 의심하기보다는 편안하게 나 자신을 먼저 되돌아볼 수 있는 넓은 아량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여행은 내가 있던 자리를 떠나 다른 곳에서 다시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한다. 중국 속담에 당사자는 곤혹스러워도 방관자는 잘 알고 있다는 말이 있듯이 한 번쯤은 나 자신의 방관자가 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아주 뜻깊은 일이다. 나는 여행이라는 처방으로 자신감을 찾았고 많은 편견을 버렸다.

네, 그래서 작자는 자기가 직접 겪은 사실로 편견을 타파한 경험을 피력하면서 직접 보고 느낀 대로 현실을 직시할 것을 조문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이어서 최순란 씨의 소필 쓰레기와 보물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쓰레기와 보물 최순란. 매번 가족이 모여 앉아 외식을 하거나 친구들끼리 애들을 데리고 직장에 다녀오거나 할 때면은 9살 난 아들애한테서는 항상 웃지도 울지도 못할 일들이 발생을 하곤 한다. 빈 광천수병을 하나둘 모아서 집에 가져오는가 하면은 쓰고 난 위생젓가락, 심지어는 몇 장씩 남은 휴지까지도 굽게 개어서는 집으로 가져오는 것이었다. 왜 자꾸 이런 시시한 것들을 끌어들이는가는 나의 짜증난 물음에 아들의 대답은 더구나 가관이었다. 광천수병을 하나에 5천씩 받고 팔아서 돈을 만들고 위생젓가락을 깨끗이 씻어서 놀잇감을 만들어 놀면 얼마나 재밌는데요. 옆에서는 그 말이 너무 우스워 아들 하나 잘 뒀네, 앞으로 큰 부자가 되겠네 라고들 하지만은 엄마인 나로서는 참으로 남 보기가 창피하고 골치 아픈 일이었다. 아들애가 물건을 모으는 종류는 여러 가지였다. 물건 상표로부터 시작을 해서 신곽, 화장품과 와이셔츠 포장과 햄버거 점에서 가져온 일회용 곱보, 비닐 빨대 등 이 모든 것들을 아들에는 보물이냐 애지중지하건만 내 눈에는 한낱 하찮은 쓰레기로밖에 안겨오지 않았다. 새 물건을 사오기 바쁘게 아들에는 그 포장곽을 던질까봐 옆에서 부축까지 서곤한다. 정도 있게 물건을 아낀다는 건 남을 한 바가 안 되지만은 못 쓰고 버릴 것은 응당 버려하지 않겠는가. 아들의 집착은 아무래도 좀 지나친 것 같았다. 오늘 하루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는 곱게 키운 아들애가 장차 커서 빔을 숨에 좀 주인이라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나는 아들애가 없는 틈을 타 쓰레기들을 몽땅 내다 버렸다. 그제야 안도의 숨이 훌 남았다. 이제부터 아들애를 단단히 단속해야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아들애는 자기의 보물들이 사라진 것을 보고는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마구 발버둥질하며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었다.
1: 내 보물 어디 갔어? 거기 내 비행기, 기차, 땅쿠가 있는데.
0: 뭐? 가짜는 쓰레기를 가지고 그 속에 비행기랑 기차랑 있다니 웬 말이지? 한식이 교훈삽을 한 나지만은 아들의 이런 엉뚱한 흥취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대로 나가다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애가 우제니 그랑대 같은 린세칸이나 좁쌀인간이 될까봐 나는 온통 근심뿐이었다. 하지만 아들을 이런 엄마 마음도 모르고 그까지 쓰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괴로운 표정으로 울고 있었다. 아예 저녁 끼니까지 거부해가면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마음을 좀 독하게 묵자고 별렸더니 엄마의 방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차츰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내가 가만히 문을 열고 복도에 나가보니 다행히 쓰레기는 그대로 있었다.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다시 그 쓰레기 주머니를 아들의 앞에 가져다 놓았을 때 아들에는 금시 눈빛이 환해지면서 하늘의 별이라도 딴 듯이 황홀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리고는 언제 그런 일로 울었던가 싶게 쓰레기 주머니를 헤쳐가면서 주섬주섬 자기의 보물들을 꺼내는 것이었다.
1: 이건 비행기고, 이건 기차고, 이건 집이고, 이건 무지개 다리고, 이건 로켓토고.
0: 중얼중얼

혼자말로 설명까지 하면서 보물들을 꺼내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나는 점점 아연해지고 말았다. 평소에 아들애가 잡동사니들을 가지고 그저 목적 없이 망탕 노는가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었다. 지금에 와서 보니 내가 던지는 것은 쓰레기가 아니라 아들의 꿈과 희망이 담겨져 있는 보물이었던 것이다. 위생젓가락으로는 깜찍한 비행기, 비닐 걸상과 미니 책상을, 여러 가지 새고운 곽으로는 자동차, 기차, 청집, 무지개 다리를, 요구르트 통으로는 멋진 로켓을, 참말로 여러 가지였다. 백화점에 값진 놀이감들을 사주면은 그저 한두 번 놀고는 실증나서 한켠에 밀어버리곤 했지만은 자기가 만든 보물을 갖고 놀라치게 되면은 애지중지해가면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었던 아들에는 그새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과 아이디어로 자기의 동화 왕국에서 천당을 구축하고 미래 세계를 설계하고 탐구해왔던 것이다. 하마터면 무지개 빗긴 아이의 동심에 어두운 그늘을 던져줄 뻔했던 자신을 반성을 하면서 나는 뒤늦게나마 아이의 보물을 보관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을 마련해 주었으며 지금은 또 수시로 쓰레기들을 제공까지 해주곤 한다.

그래서 작자는요, 자신의 편견으로 인하여 아들애가 보물로 간주해온 잡동 사내들을 쓰레기 취급을 해온 자신을 반성을 해가면서 자식의 개성과 흥취를 존중해주면서 훌륭한 엄마가 되리라는 속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0: 이어서 백옥화 씨의 수필, 생각의 차이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1: 생각의 차이, 백옥화. 오랜만에 고향에 가게 됐다. 또 어찌 가랴 근심부터 앞선다. 트렁크에 짐을 담고 위로 끌고 아래로 끌고 공항버스 타고 탑승 도착하면 또 짐을 끌고 버스 타고 가야 한다. 빚이 땀을 흘려야 했다. 그런데 막상 떠난다 하니 기뻤다. 오랜 시집살이에서 벗어나 친정집을 가는 기분이었다. 생각의 차이인 것이다. 이번 길에 남편과 딸과 같이 가게 됐다. 고향에 간다하니 딸에는 온 밤 들떠서 친구와 전화한다. 연길에 가면 먼저 냉면을 먹어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소고기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지. 친구가 부러워 걸어온 전화다. 글쎄, 너 먹고 싶으면 같이 가. 딸애가 웃으며 어깨가 으쓱해 굴려준다.
2: 글쎄, 가고 싶은데 난 좀 더 이따 가려고 해.
1: 갔던 바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오라. 마라탕, 미셴, 고보로 많이 먹고 오라. 진심으로 축하하는 말이다. 알았다, 감사하다. 너도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고맙다. 애들은 길 떠나면 먹을 걸부터 계획한다. 몇 해 동안 객지 생활에 낯선 음식에 얼마나 고향의 향을 그리워했는지 모른다.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던 트렁크가 생각밖에 술술 잘 끌린다. 새 식구는 다급한 걸음을 내디디고 있었다. 남편은 벌써 저 멀리서 걷고 있다. 성격이 어찌 급한지 걷는 게 아니라 날아다닌다. 항상 길을 떠나면 그냥 달아야 한다. 오늘은 더 빨랐다. 나는 딸과 같이 줄다름을 한다. 집에 간다니 저리 좋은지 딸애가 화를 낸다. 아버지, 좀 천천히 가면 안 돼요? 그제야 남편은 웃으며 걸음을 늦춘다. 그렇게 아득히 멀어 보이던 길인데 벌써 비행기가 연길 공항에 착륙하고 있다. 아침까지도 한국이었는데 지금은 연길이다. 비행기에 내려 걷는 걸음이 마치 한국 공항에서 탑승길에 오르는 것 같다. 집에 도착하자 딸애는 흥분에 들떴다. 먼저 마라탕에 접어든다. 미센도 사고 고보로도 사고 냉면도 사고 엎친 데 덮친다.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사서 다 먹지도 못하면서 남편도 나도 그걸 먹어주느라 힘들었다. 결국 딸애는 속탈이 났다. 지에서 약을 먹고 아쉬워 입만 쩝쩝 다신다. 그만 웃음이 나온다. 한때는 이곳을 많이 원망했다. 왜 왔던가. 시골에서 농사하면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매일 벌어도 나머지가 없으니 하루 일 못하면 주머니가 텅 비었다. 그러나 역시 생각의 차이인 것 같다. 집 팔고 땅 팔고 온 것은 딸애를 공부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살았다. 남편은 삼륜차를 몰고 온돌수리도 했고 나는 삭기음도 메고 점으로 땅판 서러움도 느껴봤다. 딸애가 공부를 끝마치고 직장을 찾으니 나는 남편과 같이 한국길에 올랐다. 처음 1년은 고향 생각에 많이 울었다. 힘든 식당일, 산처럼 쌓인 설거지를 할 때면 내가 왜 이곳에 와서 바보처럼 헤매는가. 좋은 새 아파트 사놓고 땅굴 같은 월세집에서 낮에도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 전등을 켜놓고 살면서 서러워 잠 못 이뤘다. 왜 왔는가 하면서 후회를 했다. 그렇게 살기 힘들다던 연길이 가슴 뜨겁게 안겨왔다. 연길에서도 이만큼 일하면 잘 살 수 있을 텐데 역시 생각의 차이였구나 하면서 눈물을 쏟았다. 남편은 지방에서 용접을 하면서 얼굴도 몸도 화상을 입기가 일쑤였다. 힘드니 서로 원망하고 싸우기도 한다. 일만 하겠는가 하면서 식당 노래방에서 밤늦게 돌아오지 않으니 나는 찾아다니느라 힘들었다. 역시 생각의 차이에서 고향 떠난 걸 서러워했던 것이다.
2: 딸애를 혼자 두고 온 것 때문에 더 힘들었다. 어디서 누가 두고 온 자식들 사고 났다 하면 속이 꿈틀했다. 남의 일 같지 않았다. 딸을 데려오기로 마음먹었고 2년 만에 딸애도 우리 곁으로 오게 됐다. 기능사 자격증을 따고 취업할 수 있게 됐다. 딸 역시 눈물을 많이 흘렸다. 한 1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잡일에 심부름을 하면서 배웠다. 2년이 되니 경력을 따져 컴퓨터에 오를 수 있었다. 역시 생각의 차이였다. 그때 돌아갔더라면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게 되는 것이다. 남편은 지금 현장에서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나는 작은 반찬 가게를 하고 있다. 역시 생각의 차이였다. 그때 눈물을 흘려도 돌아가지 않기를 잘한 것이었다. 그때 눈물을 흘리며 뿌린 씨앗이 기쁨으로 돼 수확을 거두게 됐다. 만일 배우려는 마음이 없었으면 이곳에 오지를 않았을 것이고 만일 잘 살려는 마음이 없었으면 이곳에 오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의 차이는 어두움과 밝은 면에서 바라보는 것이었다. 남편은 오랜만에 고향에 왔다고 늘 친구 만나러 나가서 또 밤중에 들어온다. 나는 또 밤늦게까지 기다리며 근심이다. 새 식구 좀 오래 있으려 했는데 남편 술 때문에 떠나기로 했다. 일이 바빠야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다. 새 식구 또다시 탑승길에 오르기로 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항상 밝은 면에서 바라봐야 했다. 개떡 같은 남편 만나 고생한다고 생각하면 남편이 개떡처럼 보이고 고생하는 남편으로 바라보면 성공하는 남편으로 바라보게 된다. 쓸모없는 아내 만나 개고생한다 하면 쓸모없는 아내로 보이고 고생하는 아내로 바라보면 훌륭한 아내로 바라보게 된다. 자녀가 커서 사랑부실 하지 못한다 하면 사람질 할 것 같지 못하게 보이고 우리 자녀는 커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하면 훌륭한 사람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 비결은 두려움과 밝은 면, 생각의 차이인 것이다. 맨발로 걸어 다니는 도시가 있었다. 한 신발 장사꾼이 이곳에 와보고 이곳 사람들이 다 맨발로 걸어 다니니 신발을 신을 이유가 없다. 신발을 파는 것 희망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다른 한 신발꾼 장사는 이곳에 사람들 맨발로 다녀서 엄청 큰 시장이다. 대박이다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생각

의 차이에서 서로 말이 달랐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세 사람 비행기에서 내리니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있었다. 우산을 준비하지 않아 세 사람 다 물참봉이 됐다. 택시도 보이지 않고 우산

0: 뚫었으면 콧구멍에도 빗물이 들어갔을 것인데 콧구멍을 아래로 뚫었기에 콧구멍에는 빗물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1: 네, 그래서 작자는요, 생각의 차에서 밝고 어두운 인생이 결정되는 바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모든 것을 대한다면 밝고 아름다운 인생을 순화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편견을 버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멋진 인생을 갖고 가야 함이 마땅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근일내 우리 소에서는 연변소 우량 유전물질 자원 우세에 입각해 품종 보호와 육종, 정밀 심층 가공, 브랜드 경영 판매 등 세계 관건 고리를 중심으로 전 산업사슬 승격을 추진하고 지리 표지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방출하면서 연변소 특색 목축 자원을 대중 증수를 이끌고 향촌지능의 역량을 부여하는 농업기관 산업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근일 동북축구연맹전 경기 연변 홈장에 제격이 건장한 순종 연변소 한 마리가 등장해 현장 초점으로 됐습니다. 우리나라 5대 지방 우량 소품종 중 하나인 연변소 고기는 섬세한 육질과 독특한 맛으로 시장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여기는 명정시 동성용진에 위치한 국가급 연변소 종자수소 사육장입니다. 제 뒤에 있는 이 종자수소가 바로 동북축구연맹전 경기장에 등장했던 순종 연변소입니다. 이 소는 올해 8살이고 체중이 2,400여 근인데 엄격한 선별을 거친 량질 종자수소입니다. 국가급 농업산업화 선두기업인 연변목축개발집단은 이곳에 전국에서 유일한 연변소 생식질 단위인 국가급 종자수소 사육장을 건설하고 우량 품종 6종 유전물질 자원 보호와 품종 개량 사업을 펼쳐 연변소 종군 수량을 확대하는 데 안정적인 우량 품종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식질은 목축산업 발전의 기반입니다. 우리주는 연변소의 발원지와 수산지로서 연변소 유전물질 자원을 비교적 완전하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주에서는 전문조례와 산업전문자금을 내와 국가급 종자보호, 육종 플랫폼을 건설하고 동물 역병 정화를 추진했으며 정보, 산업, 학술, 연구, 응용 융합을 심화해 산업발전 토대를 튼튼히 했습니다. 목전 우리주에는 국가급 종자수소 사육장 1개, 국가급 연변소 품종 보호장 2개, 국가급 유구 핵심 육종장 2개가 있습니다. 연변소 지역 공용 브랜드는 전국 농업 브랜드 정품 육성 계획에 들었습니다. 연변 목축개발집단위원회사 대상 경리 류일명입니다. 우리 기업은

0: 40여 년간 연변소 산업에 깊이 주력해왔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연변소 육종, 사양, 가공, 판매 전 과정 산업사슬을 갖춘 기업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번식이 가능한 순종 연변소 1,300여 마리를 사용하고 있고 년간 동결정액 120만 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중국 농업대학 리덕발 원사와 손잡고 원사 사업소를 설립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변소 과학기술 정원, 연구생 사업소 등 여러 고급 과학 연구 플랫폼을 구축하고 유구 육종 관건 기술 난관 공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유구 생식지를 자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핵심 우세를 단단히 지키고 있습니다. 연변 목축 개발 집단에서는 연간 10만 마리를 도축 가공할 수 있는 현대화 정밀 심층 가공 생산 흐름선을 건설했습니다. 기업의 생산 흐름선은 국제 인류 표준에 따라 구축됐고 핵심 설비는 독일과 미국 수입 설비를 도입했으며 부대 시설은 전부 식품급 불수강 재질을 사용해 수출입 식품 검사 표준에 부합됩니다. 또한 ISO 품질 관리, HACCP 식품 안전, 유기 녹색 식품 등 여러 권위적인 인증을 순조롭게 통과했습니다. 연길 주민 주려입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연변 소고기를 좋아합니다. 식감이 특별히 좋고 국을 끓여도 좋고 구워 먹거나 볶아 먹어도 아주 맛있습니다. 육질이 섬세해서 삶으면 아주 잘 익습니다. 명절이면 친척이나 친구들한테 선물하는데 다들 연변 소고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성숙된 가공 체계에 의탁해 기업에서는 제품군을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면서 소고기 꼬치, 소고기 완자, 소고기 선물 꾸레미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2015년 기업에서 등록한 분복 상표는 중국 유명 상표로 평이됐습니다. 이러한 브랜드 우세에 의탁해 기업에서는 전방위적이고 립체적인 생산 판매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연변 목축 개발 집단 연회사 부총경리 최모용입니다. 여러 직영점이 있는데 연길에 4개, 장춘에 1개, 북경리 2개가 있어 현지 시장과 일선 도시 소비 시장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동시에 온라인 판매 경로도 적극 확장해 경동, 티몰, 본래생활, 이공넷, 해장원, 화윤, 만가 등 주류 전자상 거래와 대형 슈퍼마켓 플랫폼에 입점했습니다. 이 밖에 우리는 고급 시장을 깊이 개척해 2011년부터 만호 국제 호텔 집단과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맺었으며 현재 제품을 전국 50여 개 최고급 호텔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량질 생식질과 정밀심층 가공, 지속적인
1: 종합체육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우리주에서는 이번 대회에 19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했는데 선수단 규모와 참가 종목 수가 모두 지난 대회를 웃돌았습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동전부 부장인 구강이 대회 개막을 선포하고 성인대 상무위원회 당조 부석이이며 부주임인 전금진이 개막식에 출석했으며 부성장 류계가 개막사를 했습니다. 성정엽 부주석 조우광이 개막식에 출석하고 성민족사무위원회 주임 풍경충이 개막식을 사회했으며 부주장 윤조휘가 개막식에 출석했습니다. 이번 운동회는 중화민족 한가족 한마음으로 중국금 이룩을 주제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평등, 단결, 분투, 분진의 취지를 견지했습니다. 대회는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매하구시에서 열리는데 전성 각 시주 장백산 관리위원회 매하구시 등 11개 지역과 길림대학, 동북사범대학 등 2개 대학교를 포함한 13개 대표단의 1,300여 명 선수와 코치들이 참가했습니다. 선수들은 근해, 룡주, 민족식씨름, 민족건강체조, 민족무술, 진주공, 제기, 압가, 널뛰기, 윷놀이, 하르바 등 11개 경기 종목과 판자신경주, 백리, 고각경기, 전통활쏘기 등 5개 시범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고 단계를 증진하게 됩니다. 개막식에서 국기, 대회기,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민족단결 각 대표단 등 대열이 차례로 입장했습니다. 각 지역 및 대학교 대표단에서는 또 특색 있는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연변 대표단의 공연은 도문시 문화관에서 준비한 특색 북장단 공연 두만강이었습니다. 공연은 큰 북, 장고, 상모춤 등 다양한 민간 예술을 융합해

0: 중화민족 한 가족의 깊은 함의를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현장에서는 또 국기 개양, 국가 주악 제창, 선수와 심판은 대표 선서 등 의식이 진행됐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이번 대회 19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했는데 대표단 규모와 참가 종목 수가 모두 지난 대회를 웃돌았습니다. 우리 주 대표단은 근혜, 널뛰기, 진주공, 제기, 압가, 민족건강체조, 민족식씨름, 민족무술, 윷놀이, 하르바 등 10개 경기 종목과 팽니, 반자신경주, 전통활쏘기, 고각경주 등 5개 시범 종목에 참가합니다. 개막식 전날 진행된 첫날 경기에서 연변 선수들은 뛰어난 기량을 발휘해 1등상 10개, 2등상 6개, 3등상 3개를 따냈습니다. 그중 근혜, 널뛰기 등 전통 5세 종목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우리 주 민족체육의 두터운 저력과 선수들의 진취적인 정신 풍모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연변 대표단 널뛰기 선수 렴춘매입니다. 이번 경기를 위해 3개월간 집중훈련을 했습니다. 이번에 모두 좋은 성적을 따냈습니다. 이번 경기에 참가할 수 있어 영광스럽고 앞으로 계속해 더 노력하렵니다. 다음 경기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길 바랍니다. 주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리가응입니다. 우리는 기대와 신심으로 가득합니다. 연변 여러 민족이 손에 손잡고 단결하는 풍모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주고 신시대 변강 아들, 딸들이 꾸준히 노력하고 앞을 다투는 정신 풍모를 보여주겠습니다.
1: 15일 저녁에 있은 2026 중국축구협회 각급 리그 제19라운드 대련 권성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 용정거시안팀은 3-1로 상대방을 제압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두 팀 모두 주도권을 잡기 위해 공세적으로 나왔습니다. 15분경 대련팀이 작은 박스선에서 때린 슛이 높이 떴습니다. 20분경에는 대련팀의 중거리 슛이 골대를 스쳐나갔습니다. 24분경 왕자호가 상대 박스 안까지 들어가서 가로 패스를 넣었고 공이 수비수에 맞아 골문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 상대 골키퍼가 몸을 날려 쳐냈습니다. 35분경 대련팀은 우리 박스 안에서 골키퍼만 두고 강슛을 때렸지만 높이 떴습니다. 불과 3분 만에 또 한 번 대련팀은 우리 골키퍼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슈팅 기회를 맞이했지만 무세퀴의 슛이 발에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다. 연변팀은 40분경 아크 부근에서 프리킥 기회를 얻어냈고 조반니가 때린 슛이 골문 구석을 파고들었습니다. 전반전은 1-0으로 끝났습니다. 후반 들어 55분경 뜻밖의 실점이 나왔습니다. 연변팀 수비수와 골키퍼의 호흡이 맞지 않아 자책골이 나오면서 점수는 1-1이 됐습니다. 62분경 상대 박스 안으로 파고든 유니스에게 조반니의 송곳 패스가 정확히 배달됐고 급해난 상대 수비수가 유니스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주심은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조반니가 키커로 나서서 가볍게 밀어넣었습니다. 점수는 2-1, 다시 연변팀이 앞서갔습니다. 66분경 대련팀의 중거리 슛이 빗나갔습니다. 70분경 조반니가 가마차기 슛을 때렸지만 빗나갔습니다. 74분경 대련팀이 우리 박스 안까지 파고들어 때린 강슛을 호재겸이 막아냈습니다. 79분경 조반니가 전방에서 공을 잡은 후 속도를 올리며 상대 박스 안으로 파고들었고 상대 수비수가 조반니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주심은 다시 한번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이번에도 조반니가 나서서 그냥 강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그 뒤 연변팀은 끝까지 두 골 우세를 지켜냈고 3-1 승리로 경기를 마감했습니다. 8월 22일 연변용정 거시안팀은 원정에서 영파팀과 제20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0: 8월 15일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정규 경기 마지막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은 원정에서 동료 대표팀과 1-1로 비기며 도태 경기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15일 저녁 7시 40분 경기는 동료시 올림픽체육중심 경기장에서 진행됐습니다. 경기가 시작된 후 연변 대표팀은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며 상대를 압박했고 연속 맹공을 들이댔습니다. 하지만 7분경 연변 대표팀 골키퍼 마우신이 차낸 공이 수비수 정범양의 몸에 맞아 튕겨나 골문 안으로 굴러들어가면서 동료 대표팀이 한 골 앞섰습니다. 이후 연변 대표팀은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지만 득점으로 이어질 결정적인 기회는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66분경 연변 대표팀은 왕기호를 투입하며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추가 시간 리지니가 코너킥을 박스 안으로 올렸고 왕기호가 헤딩으로 마무리하면서 연변 대표팀은 귀중한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최종 쌍방은 1대1로 비겼고 연변 대표팀은 4강 진출권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번 동북축구연맹전 정규 경기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4강 진출팀이 전부 확정됐는데 각기 대련 대표팀, 장춘 대표팀, 심양 대표팀, 연변 대표팀입니다.
1: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제6라운드 훈춘팀 대 활용팀, 왕청팀 대 연길팀 두 경기가 16일 오후 펼쳐졌습니다. 훈춘팀은 홈에서 활용팀을 맞아 치열한 대결을 펼쳤습니다. 최종 훈춘팀은 2대1로 활용팀을 꺾고 3점을 따냈습니다. 왕청팀은 홈에서 연길팀과 맞붙었는데 최종 0대2로 연길팀에 패했습니다.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기 내용입니다. 올여름 여러 편의 영화가 집중 상영됐습니다. 각지에서는 영화 플러스 융합 잠재력을 깊이 발굴하고 무형문화재, 홍생문화관광, 야간장터 등을 연동해 새 경영 모식을 내와 영화 관람 흐름을 문화관광 소비 증가량으로 전환시켜 대중들에게 풍부하고 다양한 여름철 문화 새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중앙TV 뉴스 채널 뉴스 생방송실 프로에서는 일전 관련 정황에 대해 보도를 진행했는데 길림 도나에서 소비자들이 영화표를 가지고 무료로 무형문화재를 감상하면서 민속문화와 수공기예의 매력을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0: 인민일보 해외판은 그늘 신면 나와 무형문화재 전문란에 조선종 농악무 상모춤 산수 농경에 감춰진 무형문화재 아름다움 나와 무형문화재를 게재해 조선종 농악무 상모춤의 전승과 발전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윤걸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많이 있어도 땀이 흐르는 요즘과 같은 삼복절기에 땀띠가 나기 쉬운데요. 땀띠에 대한 의학 지식을 잘 알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땀띠는 과도한 땀이나 자극으로 인해서 피부에 생기는 붉은 발질을 말하는데 주로 땀구멍이 막혀 생기게 되죠. 고온 다습한 환경, 원활하지 않은 공기순환, 자외선에 의한 자극, 비누 과다 사용 등이 주 원인으로 되고 있죠. 날이 더우면 체온 조절을 위해서 땀샘에서 땀이 만들어지고 피부 표면으로 분비가 됩니다. 이때 땀구멍이 막히면 배출 통로인 땀관에 땀이 고여 빨갛게 염증이 생깁니다. 특히 어른보다 땀샘의 밀도가 높고 또 피부 표면 면적당 열 배출량이 많은 아이들이 땀띠가 더 잘 생기게 되죠. 땀띠는 가려워놔도 극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2차 감염 위험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가렵고 따가운 느낌을 참지 못해 땀띠가 난 부위를 긁다 보게 되면요, 세균이 침투할 수가 있고 세균이 침범하면 농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참지 못할 만큼 가려운 증상이 계속될 때에는요, 냉찜질을 하거나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요,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땀띠 부위에 바르면 2차 감염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땀띠는 대부분 치료 없이도 자연 치유가 됩니다. 땀띠 치료의 기본은 시원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땀이 차지 않게 헐렁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통풍이 잘 되게 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많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땀을 흘렸을 때 샤워를 자주 하여 환부의 땀과 루페물을 씻어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샤워를 할 때 지나친 비누 사용은 오히려 상처의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으므로 여러 번 씻을 때는 가급적 물로만 씻는 것이 좋겠습니다. 땀띠를 예방하기 위해서 분을 바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방법은 제자하지 않습니다. 분속 물질이 피부를 자극하고 땀구멍을 막아놓아 오히려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목에 땀띠가 생겼을 때 목에 난 땀을 흡수하기 위해 수건을 두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오히려 접히는 부위의 습도가 높아져 땀띠가 심해질 수가 있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네, 삼복도에 땀띠로 고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많은 중시를 돌리시길 바랍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노년기에 들어서면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만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려면요, 각종 질환에 대한 예방지식을 잘 알아둬야 할 뿐만 아니라 적당히 운동도 하고 좋은 수면도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영양 섭취입니다. 노인들이 과학적이고도 합리한 영양 섭취는요, 노쇠를 연장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또 체질도 증강시켜주며 생활의 질도 높여줄 수가 있지요. 네, 이 노인들은요, 나이가 들면서 신체 면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고 또 그에 따른 영양 상태나 영양 섭취의 수요량도 달라지게 됩니다. 게다가 만성질환까지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인들은 영양 섭취에 각별히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노년기에 들어선 후에 노인들은요, 어떻게 영양 섭취를 해야 할까요? 오늘 연변대학의학원 예방의학교연실 원주임이셨고 영양학 박사이신 한춘희 선생님을 모시고 노년기에 과학적으로 영양 섭취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춘희 선생님은 중국 영양학회 이사로도 활약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이 노년기에 들어서게 되면요, 노인들은 생리 기능이 퇴화될 뿐만 아니라 식사량이라든가 또 영양 흡수 등 면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죠.
3: 네.
2: 그만큼 노인들은 영양 섭취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영양학적 측면에서 볼 때 노년기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3: 오늘 이 노년기에는 우리 신체의 그 생리학적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면서 우리 영양소의 소화, 흡수, 대사 방식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영양학적 관점에서 노년기에 나타나는 그 주요 변화를 우리 두 개 방면으로 이렇게 개괄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신체 생리적 변화입니다. 여기에서 그 노인기에 들어서면 미각과 후각이 둔해집니다. 점차적으로 둔해지기 때문에 특히 단맛과 짠맛에 대한 이런 감각이 떨어지면서 노인들이 뭐 그 체를 하든가 뭐 이래도 소금을 넣었는데 이걸 아직도 좀 싱겁다 이래서 소금을 자꾸 넣는 이런 그런 그 편만 해요. 그리고 그 또 식욕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이런 욕망이 점점 떨어지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노인님들 보면 치아 손실이 많죠. 이가 뭐 몇 개 빠졌다 혹은 이가 아프다 이래서 치아 손실, 치아 질환, 그리고 잇몸 질환, 그리고 또 침 그 분비가 감소됩니다. 점차적으로. 그래서 입안이 자꾸 말라드는 이런 감 있죠. 그래서 음식을 씹고 침이 분비해야 이 음식을 꿀꺽 잘 넘기겠는데 음식을 꿀꺽 잘 넘기는 이런 기능이 점차적으로 약해지면서 우리 고기나 채소 이런 섭취량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위장 점막의 위축으로 인해서 노인들이 위장점막이 점차적으로 위축되는 이런 편입니다. 그래서 위장점막의 위축으로 인해서 위산 분비가 점점 줄어들면서 우리 비타민 B12 그리고 칼슘 등 이런 영양소들의 흡수가 점점 낮아집니다. 특히 비타민 B12가 위산 분비가 있어야 비타민 B12가 흡수하는데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서 이 B12가 흡수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그 노인들이 그 장 근육이 점점 약해지면서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서 변비가 쉽게 생깁니다. 이 변비는 노인들이 아주 많이 발생하는 이런 현상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영양소 요구량의 변화입니다. 성인에 비해서 우리 18세에서 59세 이어가는 우리 성인이라는데 이 성인에 비해서 노년기의 에너지 요구는 낮아집니다. 우리가 그 체력 활동이 점점 적고 그리고 그 대사가 늦어지니까 에너지 요구량은 점점 낮아지는 그 반면에 단백질, 비타민 D, 칼슘 이런 그 영양소들은 또 성인에 비해서 더 높습니다. 단백질을 성인들은 0.8에서 매 킬로그램당 0.8에서 1g이면 충족한데 노인들은 이만큼 한 단백질 가지고는 우리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노인들은 성인보다 단백질은 더 많이 섭취해야 되고 비타민 D는 또 성인보다 더 많이 섭취해야 됩니다. 비타민 D가 노인들이 그 체내에서 합성하는 속도가 아주 늦고 잘 합성이 안 되고 뭐 아무리 볕조임 핸들을 해도 비타민 D가 모자랍니다. 합성이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칼슘도 성인보다 더 많이 섭취해야 됩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골다공증이 쉽게 걸죠. 그래서 칼슘을 더 많이 섭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양소들이 더 많이 섭취해야 되는데 성인에 비해서 노년기에는 사실은 그 이 음식 섭취량이 점점 줄어들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영양 부족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2: 노년기 하게 되면 나이 먹는 것도 섭지만은 모든 것에 쇠퇴가 오면서 이 쇠퇴를 좀 더 지연시킬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자체적으로 뭐 운동도 좋고 뭐 건강 관리 면에서 요즘에는 뭐 자체로도 잘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노인들의 영양 섭취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잘 안 돼요.
3: 네, 이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영양 섭취 상황은 노인들이 그 우리 전국의 중국 주민의 영양 및 건강 상태 조사 결과를 보면 첫째는 노인들이 통곡물 섭취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여기 보면 맨 입앞 하얀 입앞을 드시기 좋아하고 그래서 통곡물을 잘 섭취 안 합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2: 음식도 그렇고 뭐 만나는 것도 이게 뭐 그 전에 비해서는 다 드시지 않잖아요.
3: 아 예, 네.
2: 못 먹고 그래요. 안 먹는다 뭐 이러잖아요.
3: 네. 그리고 그 유제품 우유 섭취량도 노인들이 좀 적고 과일 채소 섭취량도 적고 해산물 섭취량도 좀 적습니다. 네. 이것이 보편적인 현상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름과 소금 섭취량은 높습니다. 기름을 우리 중국 주민들의 그 기름 섭취량은 아주 높습니다. 우리 기름을 사는데 우리가 기름을 뭐 얼마씩 사요? 그 큰 그런 통에 담은 그런 기름통 하나를 사서 이렇게 요리를 할 때 이 기름을 막 부어서 특히 우리 중국 사람들이 이 튀기는 음식이 많잖아. 그래서 기름 섭취가 높고 그다음에 소금 섭취량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우리 조선족들이 그 김치 뭐 이런 짠지 이런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면서 소금 섭취는 우리 권장량보다 훨씬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가 일부 노인들이 그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합니다. 단백질 우리 고기 뭐 콩 물고기 이런 그 음식들을 적게 섭취하면 단백질을 당연히 부족하죠. 그리고 비타민 B군이라 하면 모두 8가지가 있는데 이 비타민 B가 대부분 섭취가 부족합니다. 이 섭취 부족률을 조사한 결과가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모자라죠. 그리고 그 노인들이 95% 이상의 노인들이 칼슘이 부족합니다.
2: 네.
3: 우유를 안 드시고 하면 칼슘이 더구나 부족하고 채소를 적게 잡으면 칼슘도 또 부족하고 그래서 이 칼슘 그래서 이 노인들이 가장 부족한 영양소는 단백질, 비타민 D, 칼슘 그리고 비타민 B 이런 영양소들이 아주 모자랍니다.
2: 그래요. 네. 그래서 평소에 음식을 골고루 드시면은 건강을 지키는데 유롭지만은 제대로 드시지 못할 경우에는요, 면역력이 낮아져 질병에 쉽게 걸리게 되고 또 영양 섭취가 부족할 경우라면은 노인들의 건강에 참 이러저런 문제가 많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보죠.
3: 아, 네네네. 이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되면 첫째는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이것은 뭐 모든 사람 다 아는

0: 같아요.
1: 네네네.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감염성 질병이 많이 걸립니다. 막 가고 오고 하는 감기는 다 묻혀오고, 감기가 쉽게 오고, 또 어떤 노인들은 조금 더 심하면 폐렴도 걸리고, 이래서 감염성 질환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두 번째가 단백질, 칼슘 이런 영양소들을 제대로 섭취 못하니까 근감소증과 골다공증이 쉽게 걸립니다. 사실 노인들이 다소 근감소증이 노인들이 다 있습니다. 연세가 높으면서 근육이 점점 줄어들죠. 네, 그래서 평소에 이런 단백질, 칼슘, 마그네슘, 뭐 비타민 D 이런 영양소들을 많이 섭취해야 이런 그 근감소증 혹은 그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노인들 가서 검사하면 골다공증 기본상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심한가 경한가 이런 차이죠. 그래서 이런 영양소들을 많이 보충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노인기에 들어서면서 만성질환이 기본상 다 있죠. 고혈압 있고 뭐 당뇨 있고 이런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만성질환이가 영양소가 영양 결핍되면 영양상태가 안 좋으면 만성질환이 악화되고, 그리고 그 이 질환이 회복하는 이런 속도가 아주 지연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뇌기능과 인지기능이 저하됩니다. 지금 이 뇌기능과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이런 현상이 연세가 점점 늘어나면서 점점 심해집니다. 특히 지금 고령사회에 들어서지 않나요? 뭐 80세, 90세, 100세 이런 계단에 지금 막 들어서는데, 이 뇌기능과 인지기능이 거기에 맞춰서 같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많습니다. 네. 치매 걸린 이런 노인들도 참 많죠.
2: 진짜 몹쓸병이죠.
1: 네네네. 한 분이 치매, 노인들이 치매 걸리면 온 가족이 같이 고생해야 되니까요.
2: 같이 스트레스 받고 피곤함과 몸에 병이 없다고 생길 것 같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1: 네.
2: 본인도 힘들겠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
1: 그래요.
2: 돌보는
1: 사람들이 아주 힘들죠.
2: 쓰러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 그래요.
2: 중국영양학회에서도 발견한 중국 주민 식생활 지침에는요, 이 노인들의 식생활 지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 네.
2: 이 노인 군체의 생리 특점과 영양 수요에 근거해서 보면은 일반 노인과 이 고령 노인을 나누어 식생활 지침을 제정을 했는데, 먼저 일반 노인의 식생활 지침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1: 네, 일반 노인이라 하면 65세에서 79세의 노인을 우리 일반 노인이라고 말합니다. 일반 노인들이 그 식사 지침은 일반 성인들이 균형 식사 지침 기초상에서 네 가지를 더 보충했습니다. 네, 첫째는 음식 종류가 다양하고 동물성 식품이 충분해야 하며 콩 제품을 자주 섭취합시다. 이게 그 동물성 식품, 그 고기도 노인들이 고기도 드셔야 합니다.
2: 네.
1: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식사하는 이런 것을 그 제창하고 좋은 음식을 좋은 식욕을 유지하며, 그리고 음식의 맛을 즐깁시다. 그래서 혼자서 드시지 말고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것이 우리 기분도 좋고 소화도 잘 되고. 그렇죠. 세 번째는 그 실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근육 산실을 늦추면서 우리 적절한 체중을 유지합시다. 네 번째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해서 영양상태를 측정하며 자기 영양결핍을 예방합시다. 여기에 그 건강검진은 뭐 반드시 뭐 1년에 한 번, 반년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CT를 찍다, 뭐 MRI를 뭐 찍는다, 이런 검진이 아니라 영양상태를 가서 검진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집에서 검진할 수 없으면, 그래서 경상적으로 이렇게 측검해서 자기 영양 상태를 제때제때 파악해가지고 영양 보충을 제때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네. 그렇다면은요, 고령 노인의 식생활 지침 어떤가요?
1: 아니 고령러인을 하면 80세 이상이죠. 예, 80세 이상의 고령러인들은 종종 그 음식 섭취량이 적고 소화 흡수 능력이 약하며 그리고 영양소 섭취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네.

0: 고령러인에 대해서는 음식을 뭐 얼마만큼 제한하라 이런 요구가 없어요. 드실 수 있는 뭐 이런 양으로 다 드시는 것을 제창합니다. 아무리 뭐 드시라 해도 고령러인들 80세 이상 러인들이 음식 섭취량이 아주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여기에 그 지침을 보면 첫째는 음식은 다양하고 식사 방법도 다양하게 합시다. 매일 같은 음식을 이렇게 드시지 말고 바꿔 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리해서 이렇게 드시고, 두 번째는 질감이 부드럽고 에너지와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을 선택합시다. 너무 그렇게 주저한 이런 음식들을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아주 좀 부드러운 이런 음식을 드시고, 영양소 함량이 높은 이런 음식을 많이 드시고, 세 번째는 생선, 가금류, 그리고 계란, 우유, 콩 이런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이런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고 적당량의 야채와 과일을 섭취합시다. 네 번째가 체중 감량에 중시를 돌리고 정기적인 영양 검진과 평가를 하면서 우리 영양 실조를 예방합시다. 우리 80세 이상이며 체중이 떨어지는 것이 아주 그 무서운 일이죠. 네, 그래서 체중이 뭐 5kg 빠졌다 할 때는 즉시로 병원에 가서 검사하는 것이 좋아요. 우리 80세 이상 체중이 막 떨어지는 현상이 정말 안 좋은 현상입니다.
1: 그렇죠. 체중 근육이 빠지고 뭐 네. 식사량이 줄고 하다 보게 되면 네. 그와 같이 또 더불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죠. 노인들한테는 그래요. 면역력이 매우 중요한데 이 음식 영양은 면역력 유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역력과 영양 섭취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까요?
0: 이 면역력과 영양 섭취 혹은 영양 상태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영양 상태가 나쁘면 제일 먼저 떨어진 것이 이 면역력이죠. 그래서 그 관계를 보면 하나 첫째는 영양 물질은 우리 면역 세포 그리고 항체 생성의 원료입니다. 전에 그 항체라는 것이 우리 면역 글로불이라고 부르는데 이 항체나 백혈구 그리고 사이토카인이라는 그런 물질이 있는데 이 사이토카인 등 이런 면역 반응을 담당하는 물질은 모두 단백질과 그리고 그 아연셀렌 등 이런 미량 영양소들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타민 A, 비타민 C, D, E 이런 비타민들이 다 같이 이렇게 우리 면역 세포의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관계를 보면 영양 물질은 우리 장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영양물질 모자라면 우리 장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장 건강하고 면역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면 인체 면역 세포의 70%가 우리 장 세포막에 장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 건강이 무너지면 인체의 70%의 그 면역력이 무너지죠. 그래서 장 건강을 유지하려면 아주 좋은 이런 영양 상태를 유지하면 우리 장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 음식을 드시면 그 발효식품 우리 조선족들이 많이 드시는 청국장 뭐 이런 그 쑥장 이런 음식들이 좋고 또 낫또도 좋고 요거트도 좋고 이런 발효 음식들이 아주 장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잡곡을 많이 이렇게 섞어서 입살에 잡곡을 섞어서 이렇게 밥을 지어서 드시는 것이 좋고, 채소를 충족하게 드시는 것이 장 건강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그 세 번째 보면 우리 비타민 C, E 그리고 베타카로틴 등 영양소들과 그리고 우리 식물에 뭐 채소나 그리고 우리 차 있죠. 녹차, 뭐 홍차 이런 차에 들어있는 이런 식물성 그 화학물질 우리 파이토케미컬이라고도 하는데 그 식물성 화학물질들이 우리 만성염증을 아주 억제하는 이런 항산화 작용을 하는 이런 물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과 비타민 C, E, D 그리고 이 베타카로틴 뭐 당근과 같은 이런 음식을 많이 섭취해서

0: 베타카로틴을 많이 섭취하고 그리고 식물성 화합물질의 그 잔물을 경상적으로 뭐 녹차, 홍차 다 줬어요. 이런 잔물을 매일매일 섭취해서 이런 항산화 물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면역력에 아주 도움이 네, 큽니다.
1: 그렇네요. 네. 뼈 건강이라든가 또 근력 유지 등면을 고려해서 보면은 노년기에 섭취하면 좋은 음식을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노년기에 그 뼈 건강과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사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첫째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셔야 우리 뼈 건강 그리고 근육을 유지하는데 아주 좋죠. 뭐 어떤 분들은 아마 그 뼈 건강하면 칼슘과 관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뼈 건강을 유지하려면 첫째가 단백질이 있어야 돼요.
1: 네, 맞아요.
0: 단백질을 기둥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칼슘, 마그네슘 이런 미네랄을 이렇게 넣어서 그래야 이 뼈가 든든해지죠. 그래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보면 살코기, 뭐 돼지고기, 소고기, 여기 살코기, 비계 쪽으로는 드시지 말고, 그 다음에 매일 달걀, 또 두부, 콩류, 여러 가지 콩류, 이런 그 음식들을 많이 드시고, 그러면 단백질을 많이 보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그러면 칼슘을 보충하죠. 우유, 제일 좋은, 가장 좋은 음식이가 우유입니다. 우유, 우유를 못 드신 분들은 요구르트, 요구르트를 드시고, 요구르트는, 가급적이면 그 플레인 요구르트를 드시는 것이 좋고, 거기다 당을 첨가하던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맛이 나는 이런, 그 첨가한 이런 요구르트는, 선택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구르트는 자빌로 집에서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요구르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먹습니다. 두부, 멸치, 뭐 이런 음식도 좋고, 멸치라 하면 뼈째로 먹는 이런 음식이잖아요. 그 뼈채를 먹으면 칼슘을 많이 섭취할 수 있고 그리고 이파리 채소, 이파리 많은 이런 채소들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고 세 번째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에서 고등어, 연어 이런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면 우리 심혈관 건강뿐만 아니라 뼈와 근육 건강에도 긍정적인 이런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들기름을 뭐 매일 아침 들기름을 마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한 숟갈씩 이렇게 마신다. 뭐 마셔도 괜찮고 뭐 음식을 조리할 때 들기름을 넣어서 이렇게 냉채를 버무려서 이렇게 드시는 것도 좋고. 그래서 이 들기름에도 오메가 3가 많습니다. 네 번째가 발효 유제품과 발효 콩 제품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가 녹황색 채소와 과일들을 좀 많이 충족하게 드신 것이 좋습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뭐 에베추 등 이런 식품들.
1: 고루고루.
0: 네, 여러 가지 식품.
1: 예. 이 노년기에 들어서 좀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하네요.
0: 네.
1: 먹기 싫어도 또 먹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0: 네네네. 먹기 좋은 것만 먹는
1: 그렇죠, 그렇죠. 이 고기는 안 먹고 저건 안 먹고 하는데
0: 네.
1: 고루고루 섭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노년기 평소 노인들의 건강에 해가 되는 음식 삼가해야 할 음식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0: 네. 첫째가 짠 음식입니다. 너무 그렇죠, 짠 음식을
1: 짜죠.
0: 많이 드시면 소금을 많이 드시게 되죠. 그러면 이 뼈에 그 칼슘도 빠지고 내 고혈압도 철회하고 그래서 이런 음식을 드신 대로 뭐 가급적이면 비면하고 조금씩 드는 것은 괜찮습니다. 조금 너무 많이 드신 것이 안 좋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가공육입니다. 가공육이라 하면 햄 그리고 베이컨, 소시지 뭐 우리말한 그 쌍창, 순로 뭐 이런 음식들은 그 나트륨도 많고 소금도 많고 그리고 포화지방도 많고 방부제도 많이 포함됐고 이래서 이런 음식을 1년 가다 몇 번씩 드시는 것은 괜찮은데 경상적으로 드신 것은 비면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트랜스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 트랜스 지방이 우리 심혈관계에 아주 나쁜 이런 음식적의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보면 모든 기름에 오래오래 튀긴 이런 음식들이 나쁩니다. 기름에 처음 튀긴 음식은 괜찮은데 우리 그 마트에나 뭐 어디

0: 에 가보면 기름을 한 가마 넣고 거기서 계속 이렇게 마화 그리고 우리가 먹는 그 유튜 이런 것이 그 기름을 음식점에서 이 기름을 바꾸지 않고 기름이 모자라면 거기다 또
1: 제가 고에서 계속 끓으면은
0: 계속 끓으면 트랜스 지방이 생겨
1: 맞아요.
0: 예, 나쁜 물질 생기죠. 그 트랜스 지방이
1: 암을 초래한다요. 뭐.
0: 네네네네. 기름이 모자라면 거기다 또 더 첨가하고 이러면 원래 그 나쁜 기름이 버리지 않으니까.
1: 그렇죠. 그게 그래서 24시간 내에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0: 네네, 그래요.
1: 그리고
0: 네, 그 기름을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맞아요. 쓰죠. 그러면
1: 정말 안 좋죠.
0: 네. 그래서 집에서 뭐 한 번 기름을 넣고 막 이렇게 튀기면 그다음에 그 기름 뭐 채소할 때 써버리고 이러면 괜찮은데
1: 그렇죠.
0: 특히 우리가 이렇게 사 먹는 이런 음식들을 많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 그 커피 있잖아요. 그 어떤 분들은 이 커피를 드실 때 그 이 봉다리 커피 그 믹스 커피를 많이 드시면 제가 전번에 어느 한 번 노인 한 번에 하루에 한 9개 드신대요. 그러니까 뭐 그 한 번에 두 개씩 이렇게 너무 많이 드시면 여기
1: 그 문제가 많이 들어가서 안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래요. 그런데 노인들이 단 음식을 즐기잖아. 그러면 이 커피를 이렇게 드시면 아마도 단맛이
1: 당도 많이 또 넣는 것 같고요.
0: 네네네네. 그래서 하루에 막 6개, 뭐 9개 이렇게 드신 분들은 오 이것도 좋지 않아요. 이게 부포 그 이런 트랜스 지방 함량도 많고.
1: 뭐 적당량이 좋은데.
0: 네네네. 그리고 뭐 다 아다시피 과도한 알코올 섭취. 적절한 막 조금씩 드시는 술은 괜찮은데 너무 과도하게 한 번에 뭐 반근 한근 이렇게 술을 마시면 신체 뭐 물론 해롭죠. 간이 망가지고 그다음에 심혈관계에도 뭐 영향 가고.
1: 이 고령 노인이 많아지면서 기억력 장애 그리고 알츠하이머병 매우 큰 사회 문제로
0: 네.
1: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억 장애 예방은 뭐 빠를수록 좋은데요. 예방이 빠를수록 좋은데. 그런데 뭐 자기 스스로 괜찮은데 그 예방을 어떻게 하는지 예방하는 차원에서 기억장애, 음식 섭취 그리고 우리 평소 또 주의해야 할 면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네, 이 기억장애 혹은 그 치매, 기억장애가 더 이어지면 치매, 나중에
1: 그렇죠,
0: 치매죠.
1: 그렇죠.
0: 지금 치매 일단 치매에 걸리면 약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치료약이 뭐 좀 있다 하는데 효과가 좋지 않아요.
1: 치매 환자를 걸리고 싶어 걸린 거 아니지만은 자기 스스로도 모르잖아요 이걸.
0: 네, 그렇죠.
1: 내가 누군지.
0: 예,
1: 그때 사람도
0: 자식도 모르고, 예, 예. 예.
1: 그래서 밥 먹은 것도 모르니까.
0: 네, 그래. 내가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것도
1: 맞아요.
0: 잘 모르고.
1: 막말로 남의 정신에 사는 거죠.
0: 네, 그래요.
1: 아, 참 안타깝죠. 예. 치료도 안 되고.
0: 네. 그래서 아주 무서운 정말 무서운
1: 정말
0: 병입니다.
1: 제일 무서운 질병이죠.
0: 네. 그래서 이 기억 장애가 기억이 잘 안 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예방을 하는 것이 지금은. 최고입니다.
1: 50대 두루두루 남녀노소들이 기억력보다도 뭐 이러저런 거 망각하면은 그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0: 네네.
1: 서로 죽어도 왜 어째 없지 하면 또
0: 네네.
1: 어디다 방금 놓고도 전화 받고도 뭐
0: 네, 그런 현상이 50세 이상부터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1: 예.
0: 60세 이상도 많고 치매도 60세 이상이면 치매 걸릴 확률이 치매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치매를 예방하고 기억장애를 예방하는 이런 면에서 우리 음식으로 예방하는 것을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마인드 식단이라고 합니다.
1: 음식 맛있게 들고
0: 네.
1: 음식도 같이 절친들과 가족이 얘기를 자주 하면서 같이 대화 속에서 음식 들고 대화를 많이 하면 좋대요.
0: 네네네. 그래서 이거 예방하는 음식 섭취에서 예방하는 그런 각도로 하나는 식사.

0: 우리 치매 예방이 아주 좋다고 이런 연구 결과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뇌에 좋은 영양소 그리고 영양소와 그 음식들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권장하는 그 식품들을 보면 첫째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이런 음식입니다. 등푸른 생선 여기에서 뭐 연어, 고등어 이런 음식들을 하루 건네 한 번 혹은 일주일에 두 번 적어도 일주일에 두 번을 이렇게 드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안토시아닌 그리고 폴리페놀 함량이 높은 이런 음식을 많이 드면 좋습니다. 블루베리, 복분자, 딸기 그리고 그 녹차 이런 음식들을 많이 드시고 세 번째가 비타민 E, 비타민 B군 비타민 B 복합 비타민 B를 드시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비타민 D, 칼슘 이런 영양소들은 비타민 E를 제외한 기타 B, D, 칼슘 이런 영양소들은 보충제로서 어디를 보충해야 됩니다. 단순히 그 음식으로 보충하기 좀 힘들죠. 그리고 고품질 단백질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두부, 콩류 그리고 달걀, 우유 그리고 식이섬유,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음식 이런 그 영양소가 있는 이런 음식들을 통곡물, 과일, 뭐 채소, 발효제품 이런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면 좋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앞에서도 얘기를 하고 지나왔습니다만은 수분 섭취 건강에 매우 좋고 찬물보다 따뜻한 물, 미지근한 물 건강에 그래도 많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구경 물을 마시는 것이 어떻게 물을 마시는 것이 좋을까요?
0: 어제 물을 마시는데 뭐 여러 가지 학설이 많습니다. 예, 이렇게 마시라 뭐 이만큼 마시라 저만큼 먹으라
1: 맞아요.
0: 뭐 이러는데
1: 아침 저녁 두 시간 나눠서
0: 네네네네 그래서 예, 물을 마시는 것이 그 노인들이 이 물에 대한 이 감각이가 갈증이 나는 이런 감각이가 점점 둔해집니다. 그래서 물을 잘 안 마시는 물 섭취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물을 어떻게 마시면 좋은가? 사실 그 매일 음식 섭취 외에 뭐 약 8에서 10잔 이 정도를 마시면 좋다 이런데 사실 뭐 딱 이렇게 하지 말고 경상적으로 이렇게 네 규칙적으로 뭐 한 두세 시간에 한 번씩 물을 한 컵 이렇게
1: 잘 들지 않잖아요 노인들이 2리터, 3리터 뭐 이렇게 젊은이들은 그렇게 많이 드는데 노인들은 뭐 우리 말로 뭐 2근이다, 3근이다 이 정도도 드는 것 같지도 않아요.
0: 아, 네네네. 그래서 이 물을 그럼 한 2시간, 3시간 이런 간격을 두고 한 컵씩 뭐 갈증이 안 나도 물을 이렇게 드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가 우리 이른 아침은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그 위험이 아주 가장 높은 이런 시기잖아요. 일반적으로 풍이 오면 사실 그 아침에 새벽에 오는 이런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실 때 이런 그 현상을 피면하려면 첫째는 밤에 자기 30분 전에 혹은 한 40분 전에도 괜찮아요. 이때 그 물 한 잔, 물 한 컵, 뭐 100에서 150ml 뭐 이 정도로 마시면 다음날 아침에 그 혈액 농축을 방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어나서 뭐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따뜻한 물, 온수를 한 컵 마시면, 이 밤새 그, 이렇게 농축한 혈, 이 피를 희석할 수도 있고.
1: 알겠습니다. 시간도 지금 다 돼가고 있네. 앞에서도 뭐 여러모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이제 많이 해주셨습니다. 노인들의 영양 건강 음식 섭취 그리고 또 노인들이 나이가 들게 되면은 뭐 변비 뭐 예방 차원에서 음식 섭취도 좋고 영양학 측면에서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건강하게 사느냐에서도 여러모로 이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바쁜 시간에 우리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노년기 영양 섭취를 둘러싸고 좋은 정보 많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연변대학 의학원 예방의학교연실 원주임이셨고 영양학 박사이신 한춘희 선생님을 모시고 노년기 과학적으로 영양 섭취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요 노인들은 신체 면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고 그에 따라 영양 상태나 영양 섭취 수요량도 달라집니다.

0: 게다가 만성질환까지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양섭취에 각별히 중시를 돌려야 하죠. 네, 노인들은 노인 식사 지침에 근거해서 영양섭취를 잘함으로써 노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을 미리 예방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건강 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십시오.
1: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2: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1: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2: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1: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2: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갑니다.
1: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반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2: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삶의 노래로 희망의 노래로 거듭나고 있는 민요 아리랑.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민요 아리랑.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널리 알리고 아리랑의 매력을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설한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 손에 손잡고 아리랑이 지구촌 곳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이란입니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변대학의 수락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리홍관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네. 아리랑을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항상 활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1: 목소리가.
0: 네.
1: 너무 힘. 예. 힘찹니다. 그렇죠. 힘찬 목소리로.
0: 네. 반면에 우리 리영관 네. 선생님 아주 소심하게. 네.
1: 저는, 네. 그러네요.
0: 그러네요. 네. 네.
1: 날씨가 너무 더워서. 네. 날씨가 정말 덥네요.
0: 그래요.
1: 그래도.
0: 정열적인 여름이 여름은 사람으로 놓고 볼 땐 좀 정열적이죠.
1: 그렇죠.
0: 네.
1: 그래도 어제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0: 오늘. 네. 아 여름도 사실은 그 인생의 네. 계절 사계절이 너무 길진 않잖아요. 이 네, 여름이 그렇죠. 특히 네. 동북지구에서는
1: 한 두 달 정도. 네. 뭐 더운 날씨가 뭐 한 네. 20, 20일 정도 되나요? 네.
0: 그러니까.
1: 계절을 네. 누가 만들어냈는지
3: 네.
1: 너무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0: 그렇죠.
4: 아침 저녁으로
0: 그럼요. 그러니까 그 뭐든지 이게 빨리 흐르고 하니까 우리도 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그렇습니다. 아리랑도 많이 배우시고
1: 그렇죠.
0: 시간은 누가 잡을래야 잡을, 네, 수가,
1: 잡을 수가 없죠.
0: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네. 시간 앞에서 우리가 좀 더 여유를 느끼고 네. 보내야 할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0: 지난번에 아리랑 어떻게 배우시고 나서 어려웠죠?
4: 많이 네. 어렵지.
0: 네. 많이 그 제대로 된 맛을 배우려면 이렇습니다. 네, 그냥 우리가 그냥 간단히 그 학교에서 애들이 또 간단하게 배우잖아요. 그렇죠. 동요로 배우는 식으로 배우려면 사실은 누구나 다 배울 수 있죠.
1: 네.
0: 타민족들도 불러요.
1: 그렇죠.
0: 네, 근데 여기서 식임새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 배워보시면서 느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배워볼까요? 네.

이 알이랑 아자를 시작할 때 꼭 네 거꾸로 올리셔야 돼요. 아.

0: 있잖아요. 넘어간 데서 노 노 노
1: 노 노 아니고 노 두 개 노 노
0: 노 네 좋습니다. 노

0: 이게 어려운 부분이 이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난번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하는 거랑 아리랑 다르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0: 좋습니다. 네, 지난 시간보다 낫죠. 네,
1: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조금. 네. 네. 네. 조금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따라 부르기 해볼까요? 네. 그래도. 네.

박자를 치시면서 파리랑자 하나.

0: 있어요. 네, 이렇게 아주 여유 있게 하셔야 돼요. 네. 여유 있게.
1: 참, 참
0: 네.
1: 잘합니다.
0: 네, 잘하죠. 네.
1: 잘한 사람 어쨌든 땀다 밝힌다.
2: 네, 여러분도 잘 아실 수 있어요.
0: 네네.
1: 감정도 네. 있고.
0: 네네, 그렇죠. 네. 장단도 잘 치시고, 네. 네.
2: 아,
0: 목소리도 이쁘시고,
1: 네.
0: 볼림도 잘 하시고, 네.
1: 네. 장도 잘 치고.
0: 네.
2: 그래요.
0: 네. 높은 음도 잘 올라가고, 네. 자, 나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넘어갈게요. 나를 버리고. 나를 자 높으신가?
2: 네.
0: 나

0: 네. 자.
1: 네.
0: 어미라 선생님 너무 읽었습니다. 따라 부르기 세 번 했어요.
1: 아, 세

0: 네.
1: 높이 뛴다.
0: 높다고요.
1: 아, 음이 조금 높죠? 조금만 낮출게요. 나. 아!

0: 잘하셨어요.
1: 이젠 더 감기를 잘하시네요. 발병 나안
0: 지름길을 좀 말씀해 주세요.
1: 지름길이요.
2: 네.
1: 아 그렇죠. 이걸 적으네요.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저 그저 그 저기 호남에 그 한적 친구가 있는데요. 네. 소소 털어나시네요. 그

0: 그분이 그 아리랑을 배우면서 그러더라고요. 아 이걸 보니까 거기다가 시금치를 적어넣어야 배우기가 쉬운데 그걸 자기가 이제 터득했대요. 네. 근데 우리가 평소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 AI로 번역해갖고 한어로 지금 보거든요. 그래서 아 이걸 우리가 터득하는 데 있어서 뭐 그걸 시금치를 적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그걸 다 터득해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현장에 오신 분들은 그 제가 그 지름길 말씀드릴 때 잘 적으세요. 네. 여기에서 후렴에서 이제는 후렴은 다 하시죠? 다 잘 네. 되시나요?
1: 예.
0: 네. 지난 시간에 두 분이 그 청가를 맡으셔서 뭐 배우셨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죠?
1: 저도 배우면 되지.
0: 네, 그럼요. 그래서 그 후렴은 가고요.
1: 예. 네.
0: 번론 1절 나를 버리고 나 있습니다.
2: 나입니다.
0: 나하 아니고 네. 나를 그 다음 버리고 버리고 네. 고 여기 이 순용을 여러분 잘 보세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음을 두 가지 음을 얘기할 때는 그냥 아리랑 이렇게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고오 하면 음을 낮아졌다가 높여주는 거. 예, 이런 순용이 왜냐면 그냥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3: 그렇죠.
0: 예, 일정하게 음을 잡아주고 내가 그걸 잘 모른다고 할 땐 이걸 순용을 선순용을 보시면 아 여기서 음을 올려줘야 되겠다. 예, 그걸 깨우쳐 주거든요. 그래서 나 버리고

0: 여기에 또 빨리 감아야 되죠.
1: 네.
0: 니이이이니이이이니이이이 이러다가 빨리 하면 니니니니니이이이 이러다 쉬다가 니이이이 니이이니니니는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거기다 이를 일부러 힘을 빡 넣지 말고 힘을 안 넣어도 얘는 그냥 그 탄력이

0: 그 민요를 배워보시면 굉장히 그
1: 민요를
0: 아 그렇죠 아리랑도 네. 민요죠
1: 민요죠
0: 그럼요 민요의 장단데 그 장단이 그냥 이렇게 네. 둥실둥실 타지다 보니까 네. 뭐 나를 버리고 가시는

0: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요.
1: 아무리 몇개 갔습니다. 그렇게 하니.
2: 그렇죠. 몇개 갔습니까? 몇 개가 뭐예요?
0: 다 나를 버리고 가시. 바로 거기 있잖아요. 가시는 님이. 저 멀리 갔어. 또 여기 앞에서 잡을 수 있을 만큼 거리에. 그렇죠. 가.

0: 시이 해보세요.
1: 심리로.
0: 심이 아니고요. 심리가 그냥 눈앞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게 느껴져야 되기 때문에.
2: 이 음색이 참 좋은데. 우리 오미란 선생님이 여기 요 분위기를 한번 좀 잡아봐 주세요.
0: 어느 거?
2: 요 음색에 맞춰서요, 음색이.
0: 봐요.

0: 분위기 탐내요.
1: 좋지요.
2: 제대하기 배우니까. 아, 네. 그 다음, 본관 선생님, 독창. 이거 우리 이제 제대하기 배우니까 얼마 썼습니까? 아. 어디 가서 제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1: 제대를 하신대요, 이제.
2: 본관 선생님, 독창. 네. 집에 가서 연습할 때.
3: 연습하세요.

0: 속을 다 알렸으면 알겠다.
1: 집에 가서 미용실 연습해야죠.
0: 선생님 자꾸 들으래 쟤입니까? 우리는 집에 가서 네. 듣는 게 업입니다.
1: 맞습니다. 예. 그래서 천천히
2: 반복적으로 많이 들으셔야죠.
1: 절대 급해하지 마시고 네 장단을 꼭 타시면서 덩 덩 따쿵따 덩 덩 따쿵따 이 장단을 꼭 타시면서 해야 돼요. 네 느린 새 마치
2: 그렇죠. 덩.

0: 잘하셨어요. 요. 너무 잘하셨어요.
1: 집에 가서 연습을 좀 더 하시면 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조금 어제보다 조금 낫습니다.
0: 네. 너무 많이 낫죠.
1: 조금 낫습니다.
0: 터득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 그렇죠.
0: 터득할 수 있는 시간이,
1: 시간이 필요하죠.
0: 네.
1: 뭐든지 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0: 네. 네. 잘 안 되다가도 갑자기 또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1: 그렇죠. 네. 그냥 항상 그 음이 두 개라는 거예요. 네. 아리랑 세 번 나오잖아요. 세 네. 번. 아리랑. 그렇죠?
3: 네, 아리랑 그렇죠. 다 파야
1: 되는데. 다 음이 두 개씩, 두 개로 시작되죠?
0: 네.
1: 아. 아.

0: 잘하시네.
1: 잘하셨어요.
2: 네. 네. 다음 시간이 잘하겠다.
0: 네. 다음 그러면. 시간이면 더 잘할 수 예. 있지 뭐 이제.
1: 네. 네. 그럼.
0: 그 다음 시간이면 또 더 잘하고.
1: 예. 네.
2: 네. 제대로
3: 잘 들어가야
1: 돼. 그렇죠. 그래서 그 음이 꼭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그 아리랑 고개. 아리랑 고개가 사실 삶의
2: 번데기.
3: 이게 번데기.
2: 번쩍 있다.
3: 번쩍.
1: 사실은 그 삶의 삶의 그런 문턱이거든요. 삶의 문턱이 그렇게
0: 쉽지가 않죠.
1: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리랑 아리랑 이게 아니에요.
2: 이제 배학길에서 이렇게 하는 네. 걸 못 배운 게다. 이거 오픈다에. 아리랑을요.
1: 아.
2: 우리 구수하지 뭐 우리가. 네. 예.
0: 우리는 굉장히 그 우아하게
3: 예,
0: 품위가 있고
3: 예, 맞아요.
0: 깊이가 있는 예, 전통 네. 음악은 그래요.
2: 누구 배워졌는데?
0: 그리고 이거는 누가 배워준 게 문제가 아니고 조상으로부터 우리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대대로 물려받은
2: 그래,
0: 그런
2: 소리.
0: 음악이죠. 예, 예. 그런 음악이기
1: 그렇죠.
0: 때문에
2: 그 비싸있었으면 우리 나가서
0: 깊이가 있죠.
1: 네, 네.
0: 숙성이 별대로 된 네. 음악이기 때문에
1: 네. 네. 네. 자 우리가 얘기할 때 선생님 잘 얘기하시는데 자꾸 네. 그 학생분들은 잡담 많이 하세요.
0: 아 그러니까 네. 제 얘기를 안 들어주시네요.
1: 안 들어주세요. 예. 그러니까요. 예, 다 방송에 나가거든요. 예.
0: 그래서 우리 음악은 이렇게 네. 굉장히 네. 깊이가 있다는 거 아시고 이제 계량된 아리랑도 많이 있잖아요.
1: 네. 그럼요.
0: 그래서
1: 네.
0: 그 계량된 아리랑도 많이 있지만
1: 네.
0: 그래도 우리가 전통을 알고
1: 그렇죠.
0: 부르는 전통을. 거랑 전통을 모르고 부르는 거랑 차이가 많습니다.
1: 네. 알고 부르면 또 네. 맛이 아 이런 맛이 있었네.
0: 그렇죠.
1: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네.
0: 그리고 그 전통의 맛을 또 계량된 아리랑을 부를 때
1: 네. 넣어서 조금, 입혀서
0: 입혀서 부르면
1: 네네.
0: 아주
1: 그렇죠.
0: 더 맛있어지고
1: 네.
0: 구수해지고
1: 네.
0: 네.
1: 그래서 먼저 전통이 어떻게

0: 내려왔는지를 알시고 나서 네. 또 현대화한 또 그런 재해석된 아리랑도 있고 네. 그래서 전통을 배우는 게 중요하죠.
1: 중요하죠.
0: 네.
1: 여러분들 전통을 열심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불러볼까요?
0: 그렇죠. 불러보죠. 네. 네.

0: 네, 잘하셨습니다.
1: 잘하셨어요. 야, 오늘 벌써 또 약속된 시간이 빠르죠. 네, 오늘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변대학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번조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미란이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47번째 시간입니다.

정벌범은 우선 공산군이 귀조에 들어온 뒤에 25군 장병들이 고생이 많았다며 운을 떼더니 지금 적들이 빠져나갔고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마당에 왕가렐이 군정 장관으로서 너무 많은 일을 겸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러더니 절대 강요하지 않겠지만 25군 군장과 귀주성 주석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했다. 왕가렐은 몽둥이로 정수리를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다. 그는 머리가 띵해나면서 금붕어 눈을 숨벅이더니 한동안 말을 못했다. 정불범은 왕가렐이 얼이 빠져있자 눈을 거슴츠레 뜨고 말을 이었다. 제가 올 때 위원장님께서는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든 절대 강요하지 말고 왕군장 마음대로 고르게 하라고 말입니다. 덩치가 산만한 왕가렬이 멍청하게 앉아 어울리지 않게 생각이라는 것을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 안쓰러울 지경이었다. 왕가렐은 몇 분을 우두커니 있다가 겨우 쓴 웃음을 지으며 입을 달싹거리었다. 이건 정말 말하기 난처한데요.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정조임, 여기 시골은 당신들이 있는 주왕이랑은 사정이 다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말야 군사 제기를 내려놓고 성정부 주석을 맡는다면 아마 사흘도 못 베길 겁니다. 총칼이 없는데 누가 절 따르겠습니까? 군대만 책임지고 주석 지위를 내려놓는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이 없으니 얼마 안 가서 끝장이 나겠지요? 정벌범이 곧바로 고음을 치었다. 그러면 전처럼 두 가지 다 계속 맞겠다는 뜻인가요? 왕가렐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돼지간처럼 자주 빛이 되어갔다. 이거야말로 물고기도 욕심이 나고 곰 발바닥도 욕심이 나는 격이로군요. 하지만은 사람이 두 가지를 다 얻을 수는 없지요. 지쳐서 몸이 망가질 수도 있고요. 정불범이 비꼬자 창피하고 화나고 분하고 무서웠지만은 내색을 할 수가 없었다. 언제나 독소리 나는 아내도 곁에 없으니 허전하고 막막해놨다. 그렇다고 대답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다면은 군장을 맞지요. 왕가렐은 직감에 기대불쑥 내뱉었다. 한편으로는 오래 묵어 골수까지 박힌 생각이기도 하였다. 중국에서는 큰 군벌이나 작은 군벌이나 총만 들면은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었다. 총이 없이는 빈털터리가 되기 딱 좋았다. 오, 군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불범은 구아래 양쪽으로 난 수염을 구우면서 말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께 그렇게 보고하겠습니다. 그러자 왕가렐은 성정부 주석에서 물러나게 되면은

0: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쓰지않다. 요즘 설악에 한창 재정을 조이는 통에 몇 달 동안 월급을 못 주었더니 부대는 아래우로 원망이 가득하였다. 특히 귀주는 앞편을 팔고 세금을 거둬 재정을 마련해왔는데 성정부 주석 자리를 내놓는다면 이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될 터였다. 왕가리라는 금세 말을 바꾸었다. 잠깐, 역시 성정부 주석을 맡는 게 좋겠습니다. 아, 정불범은 피식 웃었다. 그러고는 곧 한숨을 쉬더니 말했다. 왕장군, 이름 높은 장군께서 어찌 이처럼 자그마한 일도 결단을 못 내서 그러십니까? 에? 왕가리는 창피한 나머지 버럭 화라도 내고 싶었지만 작은 실수로 큰일을 그르쳐 꽁 잃고 동지마저 잃을까 겁이 났다. 그는 억지로 웃으며 말을 했다. 정조임, 제가 어젯밤 잠을 좀 설쳤더니 머리가 멍합니다. 도 사장하고도 논의해봐야지 않겠는가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좋습니다. 돌아가서 잘 은혜를 보는 것도 좋지요. 왕가리는 당장 집으로 돌아가 아내를 만나야 하였다. 그의 아내도 临시 관저에서 안절부절 못한 채 눈이 빠지게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왕가리리 집에 들어서자 빨간 비로도 지포를 차려입은 만숙분이 달려나봐 물었다. 그 웅이한 청면놈이 뭘 하러 왔대요? 왕가리는 모자를 벗고 풀이 죽어 소파에 몸을 던지었다. 권장이든 주석이든 하나만 하라는 건.
1: 아니, 정말 사람을 그런 식으로 궁지에 몰던가요?
0: 만숙분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다. 왕가리는 두 팔을 든 채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조금 전에 벌어진 일이라니까.
1: 이씨, 개 같은 자식들 어쩔 새도 없이 만드네.
0: 만숙부는 빨간 입술을 깨물며 화를 냈다.
1: 제가 남객에서 만났을 때는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 늙은 개가 날 보고 그랬다고요. 돌아가면은 당신들로 일해나 잘하라고 전하라고. 공산군을 토벌하는 일에만 전념하라느니 지나리는 이전지 오래다느니 딴 생각은 하지 말라느니 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뒤통수를 치다니. 아유 참.
2: 그러니 화장실 갈 적 마음 다르고 나올 적 마음 다르다고 하지 않았나. 이제는 공산당에 가버렸으니 말이야.
0: 두 사람은 한바탕 욕을 퍼붓고 나서 일을 의논하기 시작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왕가리는 늘 아래의 도움으로 척척 풀어나가곤 하였다. 하지만 오늘은 똑똑하고 결단력 있는 아내도 별 뾰족한 수가 없는 듯했다. 만숙부는 한참 고민을 하더니 어서 백사장과 혁사장을 불러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얘기를 했다. 사실 어떤 자리를 택하든 그들의 지지가 필요한 일이었다. 두 사람은 점심을 먹는 동 마는 동 하고는 침대에 담배 등잔을 켜놓고 두 사장을 기다리었다. 곧 두 사람이 왔다. 그들은 습관처럼 침대 앞에 앉았다. 왕가리는 신복이자 친척이기도 하고 또 생사고락을 같이 온 두 측근에게 이틀 동안 벌어진 일을 낱낱이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할수록 간신히 가라앉힌 화가 도로 북받쳐 올랐다. 그런데 뜻밖에도 두 사람은 얘기를 다 듣고도 담담하게 몇 마디 할 뿐이었다. 왕가렐과 누워서 앞편을 피우던 만숙부는 그들의 반응에 놀람을 금치 못했다. 왕가렐은 침대에 걸터앉아 빗발선 금붕어 눈으로 백사장에게 물었다.
2: 백사장, 자네 생각은 어떤가?
0: 백사장의 희고 멀쑥한 얼굴에 난찬 기색이 떠올랐다. 최고 지도자께서 이미 대답한 마당에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2: 그래도 한번 말해보게.
0: 그러니까 위에서 군장하고 성정부 주석 중에 하나를 고르라 했다면
2: 하나를 고르는 수밖에 없었겠지요. 왕가리는 금붕어 눈을 더 둥그렇게 뜨고 바싹 들이댔다. 그래, 어떤 일을 고르란 말인가? 백사장은 어색하게 웃으면서 혁사장을 보았다. 혁사장 생각을 먼저 들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두란 혁사장도 이때만큼은 곧장 되받아치였다.
3: 아니, 자네 웬 날더러 먼저 말하라고 하나? 어?
2: 만숙부는 말없이 누우 하편을 태웠다. 하지만 신경을 곤두세운 채 분위기를 영리하게 알아채고 있었다. 그는 백사장을 켠 눈으로 훔쳐보았다.
3: 참, 전들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2: 백사장은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고는 왕그렐과 만숙분의 눈치를 살피었다. 둘 중 하나를 고른다면 역시 성정부 주석 자리가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군대도 해먹기 쉽지 않지요. 백사장 내가 군대를 떠났으면 하는 건 이자가 과연 나고 그 오랜 세월 형님 아우하며 지내던 사람 맞나? 갑자기 바쁘게 만숙분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누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두 사장에게 손가락질을 해댔다.
1: 좋아요. 둘이서 아주 형님을 내쫓으려고 작정했군요. 말해두지만은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당신은 군장을 맡아야 해요.
2: 왕가리는 의형제들마저 지금 이런 말을 하자 더욱 화가 치밀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아직 승부가 기울지 않은 마당에 경솔이 할 수는 없었다. 왕가리는 아내를 말리었다.
3: 아, 참참, 잠시 진정해요. 도아우는 자기 생각을 말한 것뿐이니 우리더러 어디 나가라고 했나?
2: 백사장이 서둘러 일어서더니 몸을 굽히며 말했다.
1: 아,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생각을 말했을 뿐인데요.
2: 혁사장은 두려운 얼굴로 만숙분 곁으로 다가가서 말했다.
1: 형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다면 못 들은 걸로 해주십시오.
2: 두 사장이 돌아간 뒤에 만숙부는 배운망덕한 놈들이라며 한참 욕을 퍼부어대다. 왕가래는 두 사람이 왜 그렇게 변했는지 무척 이상했다. 이들 부부는 군장과 성정부 주석 가운데 뭘 고를지 밤새 의논하고는 역시 군장이 좋겠다는 쪽으로 마음을 굳히었다.

왕가리라는 말에 뼈가 있는 것 같아 되물었다. 어려움이라면은 참 당신들끼리 일인데 제가 뭐라고 하기는 어렵지요. 왕가리라는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정조임, 제가 처음 뵙기는 하지만은 오랫동안 존경해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정불범은 왕가리를 간절하게 묻자 슬쩍 말을 흘리었다. 아,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은 모르는 척하자니 도리가 아닌 것 같고 왕장군한테도 미안한 일인지라.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불범은 한숨을 길게 내쉬고는 말을 했다. 내부에 당신의 군장을 만은걸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를요? 왕가리는 그만 속이 달아 귀가 쫑긋해지었다. 누굽니까?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누군 누구겠습니까? 두 사장이지요. 뭐라고요? 두 사람 말이 왕 장군께서는 군장을 계속 맡을 수가 없으니 성정부 주석으로 보내는 게 좋겠다고 하던데요. 생각지도 못한 충격에 왕가리는 그만 얼이 빠지고 말았다. 정불범의 숙소로 나설 때는 다리가 다 휘청거리었다. 친척과 친구의 배신만큼 고통스럽고 분하고 참을 수 없는 일은 없었다. 군부에 오자마자 그는 두 사장을 불렀다. 두 사장이 왔을 때 왕가리는 화가 잔뜩 나서 허리를 곳곳이 펴고 자리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속이 꿈틀해서 저도 모르게 흠칫하였다. 백사장이 억지 웃음을 매단 채 어색하게 물었다.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왕가리는 상을 텅 치면서 발끈했다. 그래, 너희들이 한 짓을 정말 몰라서 묻는 거냐? 백사장은 혁사장을 바라보며 움찔하더니 눈을 휘둥그레 뜨고 말했다. 우리가 뭘 어쨌다는 겁니까? 똑똑히 말씀해 주세요. 죽어도 억울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너희들 정불범을 만나 뭐라고 했어? 왕가리는 사태질을 하며 소리를 쳤다. 아, 그 일 말입니까? 백사장은 한껏 굽실거리었다. 그 사람 기분 좀 맞춰주느라 한 일인데 그걸 진짜로 여기십니까? 왕가리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상을 또 한 번 탕 쳤다. 뭐? 기분을 맞춰줘? 네 놈이 처음부터 사상이었는 줄 알았나? 고작 하차는 폐장이었다고. 내가 지금 주은의 집채나 지니고 살면서 은행에 돈 좀 모아뒀다고 날 물먹이라고 들어? 누구 덕에 이만큼 살게 됐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란 말이야. 백사장이 변명이라도 하려고 막 입을 떼려는데 혁사장이 앞으로 나섰다. 아, 형님 참으십시오. 우리가 정조밀 만나긴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우리를 찾은 겁니다. 저희는 그저 빈말로 몇 마디 했을 뿐이죠. 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빈말? 지금 빈말이라고 했나? 이 마당에 누굴 속이려 두느냐? 왕가렐이 호통을 치었다. 하지만 백사장은 때를 놓치지 않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갔다.

장편 소설 대장정 4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약입니다. 동화 아교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먼저 무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류의 보신환 한 가객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역시 우리 많은 이런 의학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우리 백세 시대 하는데, 아이고, 백세는 몰라도 난 아프지마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는 분들 많죠. 예? 그 아프지 말자는 욕심, 어디에서부터 우리 채울 수 있는가? 우리 몸에서는 주로 비위부터 시작해서 콩팥하고 간입니다. 예, 아이, 그 심장이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왜서 이 비위부터 시작해서 콩팥 간이라고 말하는가? 물론 우리 몸에는 털끝 하나, 손톱끝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이 오행학 학도에서 보면은 이 오장육부는 상호 생리평형을 잡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어느 장기가 한해 나쁘면 그냥

0: 그 장기만 나쁜 것이 아니라 다른 장기를 또 손상줍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비위가 나쁜 걸 오래 두게 되면은 절에 따라서 나빠지는 게 콩팥입니다. 콩팥이 나쁜 걸 제때 치료하지 못하고 오래 두게 되면은 절에 나빠지는 게 물론 다른 장기도 나빠지지만 직접적으로 손상받는 장기가 심장입니다. 심장. 심장이 나쁜 걸 오래 두게 되면은 폐가 나빠지고 폐가 나쁜 걸 오래 두면 간이 나빠지고 간이 나쁜 걸 오래 두면 비위가 나빠집니다. 이게 중의 향성상 그 도리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때문에 어느 한 장기만 좋다 해서 계속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비위라는 건 이 흙의 토에 속하지 않습니까? 흙이 좋아야 세상 만물이 잘 자라는 것처럼 비위가 좋아야 되고 콩팥이 좋아지고 콩팥이 좋아야 우리 또 좋아질 때는 간이 좋아지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어쨌든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건네보신환원은 우리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바 우리 건강한 일을 돌려주고 보신 신자는 신체라는 신장 것이 아니라 콩팥이란 신입니다. 예, 신. 콩팥을 건강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예. 콩팥은 우리 중에서 말할 때는 쓴주 장징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몸에는 정기라는 게 있습니다. 정기. 이 정기를 콩팥에다 저축합니다. 우리 돈이 많으면 은행에다 저축해야 제일 안전하지 않습니까? 예, 집에다 놔두면 도둑이 끼고 잊어먹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서 정기는 콩팥에다 저축합니다. 그럼 콩팥은 주성파 머리를 자라게 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팔육 역시 콩팥하고도 관계되고 생식기능 그다음에 우리 몸의 이에티 액체의 순환 그다음에 기를 받아들이는 장기도 콩팥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저도 건네보신 하나 지금 먹고 있습니다. 어제 먹는가 뭐 예, 심혈관 질병 있어가지고 예, 녹공세 부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돌이 자라는데도 이래서 예,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 피올라 못가 그렇답니다. 의사들이 얘기하는 게 머리가 어지럽고 예, 거리 시행함이 눈시 뻥하고 이렇습니다.
0: 예,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또 특히 늙음하게는 예, 그런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들 아주 많습니다.
2: 예, 이거는 한 이전에 내립니다. 그래 약을 예. 먹으면 먹을 때뿐이지 쓸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0: 약이 그럴 때마다 잘 못 보고 점점 더 합니다.
2: 예. 그래 건네보신 나는 먹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넉 달 넘어 이건 다섯 달 다 되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나이 지라도들이 잘 된다. 네. 예. 그리고 머리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예. 허리 힘하고 예. 이러던 게 이게 저는 많이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 동시 시행하던 것도 나사지고 예. 동시 네. 예. 허리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0: 이 약을 오래 쓰게 되게 되면은 우리 그 두중이 들어가고 우술이 들어가나서 동맥경화를 치료하는 약입니다. 이래서 혈압이 낮지 말라 해도 고혈압 있는 분들 혈압이 내려옵니다.
2: 예, 그래 혈압이 하고 어떤 때는 예, 한 날에 두 번씩 다 먹었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예, 하루에 한 번씩 뭐 한 이틀에 한 번씩 먹을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네. 우리 서변이 사다가도 옷을이 하루 저녁에 두고도 얼마나 못하는지 모른다. 그게 네. 밤이 더합니다. 밤이 네. 더 수 없습니다. 어제 네. 못하는 감이 머리에서 자꾸만 머리에서 소리 나는지 귀에서 소리 나는지 소리 나서 자지 못하겠습니다.
0: 선생님 콩팥이한 사람들 밤이면 더합니다.
2: 그래 그렇습니까?
0: 네, 예, 마음을 딱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도 못 자고 사정이 아프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입은 마르고 사지가 털 싸나고 이게 밤에 우리 노폐물을 배설해야 되는데 그 노폐물을 배설하는 제일 큰 장기 선장이 문제 생겼다고 합니다. 콩팥이 허한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2: 아, 콩팥이 허해 그렇습니까? 그렇지.
0: 네, 그런
2: 바람이 있습니다. 식은 땀이고서 맨 안에 용떡이 납니다.
0: 네. 콩팥이 하면 또 간이 나빠지고 이래서 밤에는 좀 문제가 더 많이 생깁니다.
2: 그러던 게 이게 그는 많이 해결됐어요.

0: 사람은 그래도 톡 발도 한다. 한
1: 직접적으로 치료된다 이하고.
0: 예, 미소는 이렇게 먹으니까 되나. 그리고 예,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침침함이 어떤 때는 매난이 두근두근 하면서 긴장하면서 이래 됐는데 이것도 이건 지금 많이 해결보다 갖고 있습니다. 이건 증상이 예.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속이 편안한 게 영 마음도 안정되는 것 같은 게 영 좋습니다. 그리고 저기 잠을 잘 자고 하니까 되나 이 그래 정신하고 이 밥도 잘 먹고 이렇습니다. 예 지금 단원민들 활동이 좋을 때다 예 그래서 예 약은 많지 않아서 예 활동에 참가해서 예 약 달려고 합니다. 예 네. 꾸준히 치료하겠습니다.
1: 그렇게 하십시오.
0: 네. 수고하세요.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뿐만 아니라 쓴주 고성수입니다. 콤파치가 배를 주관하고 골수를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에, 우리 몸에 기를 받아들이는 장기고 전기를 저축하는 장기면서 쓴주 고성수의 골수를 만들어낸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골수 얼마나 중요한 거 이 시간에 자꾸 말씀드리죠. 이 골수는 척수를 통해서 뇌수를 공급합니다. 때문에 뇌가 건강해지자면 첫째 우리 콤파치 건강해야 되고 콤파치 건강하자면 비위가 좋아져야 됩니다.
2: 네.
1: 콤파치 건강하면 또 간이 좋아지고
2: 양콘 랭기랍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저도 이제 뇌경색 후두려 항상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이 자주 나고 그리고 뒷골이 뻣뻣하네. 아 그래서 소리 영 자주 나옵니다.
1: 네.
3: 그럼 예, 가슴도 떨림도 나고 이래 고생하다 나 듣고 선생님 강의를 듣고 건의보시나 듣고 먹고 있는데 아 듣고 왜 어둠증하고 가슴 떨림증 이게 듣고 왜 많이 나타냈습니다.
1: 맞습니다.
3: 예, 그리고 나는 밤섬에는 내다 뻗지게 한 화장실 당했는데 건의보시나 보고 또 이전에는 선언 한 번 먹다가 조금씩 나가고 그냥 사주려고 하는데 예, 건의보수한 후부터 한 번만 서방내 많아지면서 코멘트도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 네.
3: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머리 막아가지고 사람이 정신이 납니다.
1: 예.
3: 예. 딸이 호가도 때냐 좀 더 구조를 계속 몰래서 오늘 받아봤자 근데 또.
1: 예. 매달 받으십시오. 우대 활동 좋아나서 이번 우대 활동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매달 아, 전화번호 불러드립니다.
3: 예.
2: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501-2797.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콤파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콤파치는 양쪽으로 해서, 각각 하나, 보통 두 개 있습니다. 예. 예, 콤파치는 100만 단계 쓴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쓴 단위라는 거는 우리 쓴혈철 이 그 소변을 걸러내는 데입니다. 그다음에 쓴혈관 이런 쓴 단위가 100만 단계나 있습니다.
2: 네, 양본 랭기랍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네,
4: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도 그제 봤지만 오늘 한답니다. 내가 저 한 서너 달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먹기 전에 그냥 어쩔 저녁에 자자 그냥 뭐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 낮에는 자지만 저녁에 좋아한다. 그래서 저녁에 자지 못하고 그래도 그런 소변 자수가 자서 병원이가 건사하니까 썬이 영 나쁘다 하겠다. 썬이 놓고 그 소변 자수 하려고 저녁에 저녁에 한 대번 나간다. 그래 거기다가 또 그 멍청이 있어라서 야 무슨 조금만 한 일도 제가 해놔서 한참 쉬다 생각하고 특히 시내를 살살 할 때는 집에서 부탁한다 무슨 싸우라고 딱 싸우면 싹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뭐 이튿날은 좀 적응하고 생긴 적응하고 생겨도 어때는 적응 그 고통 딱 잊어먹으면 싸고도 싸지 못하고 집에 돌아오더라고 했는데 이거 먹고서 지금 이 건망증이 약간 해결하고 기억력이 약간 증가되는지 어쩌면 기억력이 영조하듯이 무슨 적응하고 나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래 그러려고 고리가 나랑 지금 아프고 이렇게 어떻게 기억력이 좋겠어. 그러던 게 지금 요즘에 이거 먹은다 벌써 한 달에 뭐가 건강 이 건망증이 또 아직 기억력이 약간씩 증가되더라 말이죠. 그러다가 또 나는 그냥 허리 아프게 왜 큰 문제 되는지 이게 우리 아빠가 가서 검사하니까 그렇다고

0: 손을 놓고 다 나는 코 걸러 그런 거 해서 코가 치료를 한 게 아니 되고 손을 놓고 허리 아프지. 어 그래 보세 거기다가 또 가슴이 항상 지원하고 신장도 하면서 아이고 그런 게 약 먹으면 들어가서 수술 하나 도와줘서 얼마 더운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바람이 그 할 때 주머니 쌍기다 느낌이 있으면 바람이 그 할 때 그 쏟았는데 이번에 또 예 그래 난 이번에는 마셨다 그런다 일곱통 써 뭐 일곱통 써겠지거든
1: 예 우리 약국에 전화하셔서도 상세히 자문하십시오 어떻게 싸면은 내 돈에 맞춰서 제일 감지하게 싸겠는가 예 전화하십시오
0: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그다음 건팥은 우리 몸에서 혈압을 관리합니다 조절합니다 혈압을 조절하는 게 콩팥에 있는 우리 콩팥이란 게 이 열콩을 납작한 거 딱 떼게 놓은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깥에 그 위에 딸랑 모자 같은 선상쉔이란 게 있습니다. 선상쉔 여기에서 선상쉔수라는 아드레날린을 분비한단 말입니다. 이러면 이 호르몬이가 이 격소가 혈압을 직접적으로 올립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3: 우리 아저씨, 금년봄에, 도지 질러가다 둘씩 번져줬습니다. 그러네, 일부러 이렇게 생각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 병원에 박박 갔는데, 가서 CT 할까, 녹음 쌓여 왔답니다. 네. 그래서 치료했는데, 그 후에, 그냥 골이, 그러시 하고, 무겁고, 아프고, 이랬다. 그래서, 야, 뭐, 다른 거 써도, 그래서, 그랬을 때다, 예, 그냥 점시 아이 난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냥 점시 어지럼증이 나고, 예, 치료했는데도.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이 건네보신 한을 썼는데, 아, 이거 한 달 쓰니까 저리 알기 때다. 그래서, 예, 그렇죠. 자꾸 어지럼증이 나고, 고리시 하고, 고리에다가 두꺼비 시원한 갖고, 예, 고리 무겁고, 점시 아이 나던 게, 그게 우선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맥이 없어서 예, 꼼짝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그래서 싸타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랬던 게 이거 다 쓴 다음에는 우선은 놀라도 댕기고 이 예, 신기하게 근육 보신하니 또 맥이 나더란다.
1: 그리고 맥이 나는 약입니다.
3: 예. 아 그러니까 그래서 예. 놀라람 댕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업인이 또 찾았습니다. 남자들이 네. 또 어제 그땐 다 전열성염이 있어 그러는지 한날 밤에 한너도 번씩 보는 게 이 약 전단에 네. 우선 두 번밖에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네. 사무 폭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도 골이 좀 신난단다. 그래서 이래 여러 가지로 써보던 중에 그리고 이거 썼는데 이 다리에 맥이 온단다. 그래도 그렇죠. 맥이 없어서 다리 맥이 없어 댕기지 못하겠던 게 그래서 네. 이게 어쨌든 이 건네보신 하니 이 니경사기랑 온 사람에게는 그 무슨 약보다 최고인 것 같습니다. 효과형 네.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쓰자고 이번에 우대할도에 좋을 때에 배달 받다고 전화한 겁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대할도에 좋습니다.
3: 네.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건네보신 한입니다. 사실 이 콩팥의 작용 우리 몸에서 콩팥이 얼마만한 이런 호르몬을 분비하고 또 많은 이런 중의학적으로 본다 할 때 장진정을 저축하고 나치 기를 받아들이는 장기고 콩팥이가 좋아야 사람이 젊은이들은 생육발육이 잘하고 남성분들 우리 성욕감퇴증이 다음에 갑자기 온다거나 머리가 빠진다거나 이게 다 콩팥이 관계입니다. 눈이 깔깔하면 우리 간하고 관계되고 백내장 녹내장 우리 간하고 관계되지만 이런 그 외에 맥이 없다 소변이 잦다 골가병이 나온다 이게 다 우리 콩팥이 기능하고 관계됩니다. 때문에 건네보신환 우대활동 좋을 때 장기적으로 쌓아놓고 쓰시기 바랍니다. 또 쓴다 할 때는 벌써 한 달쯤 쓰면은 다른 약에서 보지 못하던 효과를 훌륭하게 봅니다. 한두 가지 효과만 보는 게 아닙니다. 25가지 약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 병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2: 구기사 교고람 등 진균 중약제

0: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저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의 조인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룡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오늘 역시 우리 연기 입간 구복액에 대해서 설명드립시다. 먼저 오늘부터 우리 우대 활동이 새롭게 나왔는데 이번 우대 활동은 적게 사는 사람들도 우대 활동에 참가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우대 활동입니다. 이래서 굳이 우리 처음 쓰는 분도 좋고 그다음에 아직 나는 경제적으로 좀 곤란이 있어서 좀 써보기 쉽다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적게 싸도 우대 활동한다 이 말입니다. 상세한 문의는 우리 약국 전화 501-2797을 이용하신다 할 때 배달도 되시고 상세하게 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이 방송은 20분밖에 없기 때문에 무시개나 이 좀 상세히 설명드리자면 시간이 아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제가 이 시간대에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강경락이 막혔다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 공부를 해봅시다. 강경락 하는 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중의들이 우리 중시 여기는 한 개 치료법입니다. 강경락이 막혔다 할 때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전신적으로. 그러면 간이 경락이 막히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서 이것이 강경락이 막혔다고 진단할 수 있는가. 일단 먼저 이런 강경락이든 폐경락이든 모든 우리 몸에 존재하는 12개 기본 경락, 그게 인맥, 동맥 합하면 총 사람은 14개의 기본 경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락이 막힌 거는 강경락뿐만 아니라 심장경락이든 이런 삐초나 MRI나 이런 현대 우리 의학에서 기계검사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경락이라는 거는 우리 중의에서만 주장하는 이런 경락 치료법이죠. 그래서 강경락이 막혔다 해서 가서 간도 화음하고 비초도 찍고 MRI도 찍었는데 이렇답니다. 이런데 그거는 이런 기계검사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의 진단에서 나타납니다. 맥을 짚는다거나 그 다음에 증상을 본다거나 물어본다거나 우리 중의에는 사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가지 방법으로 진단하죠. 왕원원체라는 네 가지 진단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 이 강경락이 막혔는가, 뭐 폐경락이 막혔는가, 뇌경락이 막혔는가 이런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강경락이 막혔을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또 중의들은 어떻게 진단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간이라는 거는 우리 경락이 막히게 되면은 옆구리, 양쪽 옆구리에 갈비뼈 밑을 해서 자꾸 이 좀 뿌지사고 특히 터지는 뜻이, 불어나는 뜻이 아픕니다. 어쨌든 이 옆구리에 와서 얘 불편하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특히 여자들이라 할 때는 남성분들도 한 가지지만 여성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양쪽 즉 가슴이 옆구리 쪽으로 올라오면서 중간이 아닙니다. 양쪽 즉 가슴 그 쪽이가 계속 이렇게 불어나는 것처럼.

0: 이 생기가 오거나 이럴 땐 더 합니다. 이 짱퉁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걸 자꾸 떠두게 되면은 유방에 와서 종물이 생기고 유방암이 생기죠. 이 남성 것도 유방암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네. 네.
2: 저는 저기 단맛이 없고 그리고 인생이 매일 뻥그러지고 입에 냄새가 나면 그러면 병원에 가 검사할 거 아니에요. 아, 위 나쁜가 하고 했는데 간이 갔다 걸렸다고 하니까 간에 도착했다.
0: 네.
2: 그래서 약을 제 약을 제대로 치다고 나는 가서 집에 가서 뭐야. 그래서 그 방송을 통해서 이 습관명 없고 할까 여기가 간에 좋다고 계속 있었는데 내가 한 벌써 한 수업날 약간 더 될까네 이게 맛이 오더라면 약간씩
0: 네.
2: 그래서 밥 참 먹기 싶어 생각도 많은데
0: 네.
2: 그러면 손은 갖다 움직일 수 있고 그냥 이게 그냥 한 달 약간 넘어서 두 달 때까지 완전히 이게 밥맛이 제대로 돌아서더라면 난 벌써 나서니까 이게 밥에 밥맛이 올까 여기 나서진다 하지 그게 벌써 아, 두 달 뒤니까 완전히 좋아지더라고.
0: 네.
2: 그래, 내 석 달 만에 병원에가 검사한 게 간이 어딘 많이 소화됐다는 거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간에는 정말, 야, 미약이라면. 그래, 네. 내가, 눈도 구우였던 게 어딘 넉 달 담는 거, 눈도 구우였던 게 눈도 지금 와가지고. 이게 그래. 이렇게 좋으니까 나는 요미, 이기다가 지금, 그, 약 우주니 어딘, 들려서 이번에 활동에 도움을 대단히 받았다고.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네. 활동이 있습니다.
2: 그렇지만,
1: 예.
2: 안녕.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약은 연기 입간구복으로서 다른 약에는 없는 천연 오색용지가 들어간 게 특징입니다. 이전에 다른 데서 강의하던 입간 맹목 구복액이 아닙니다. 예. 연기 입간 구복액은 그 약재 성분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오색 천연 용지가 들어갔고 그 위에 격골암이라든가 예. 구기자라든가 이런 데서 또 주요 성분만 추출해서 뽑아낸 약으로서 고여 준주 헐부터 다릅니다. 국약 기준 번호부터 완전히 다른 약입니다. 때문에 간경락을 열어주고 간세포를 재생하는 데서 제일 우리 미천가지 중약재 가운데서 효과가 좋은 오색 천연 용지가 들어간 게 특징입니다. 피부가 거칠거칠하고 마르고 가렵다. 이게 우리 늙음하게 들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증상이 다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이 딱 늙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진액이 말라가는 증상이죠. 기계에다 기름을 칠해야 기계가 소리 없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몸도 이 진액이라는 게 바로 기름입니다. 이게 다 우리 몸의 진액이 말라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기 입간구복액을 쓰게 되면은 우리 기계에다가 기름칠한 것처럼 우리 몸의 진액이 잘 생산이 됩니다. 진액이 잘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많은 문제점들이 치료되고 해결되게 되죠. 예. 그래서 이런 효과 반응이 나올 때 보면 아 이분은 확실히 우리 연기 입간구복액에 제대로 되는 효과를 보고 있거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저희들 연기입간구복액은 이렇게 간경락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간세포를 재생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오색 천연용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주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느 한 장기 하나만 좋아도 안 되고 어느 한 장기 하나만 나쁘대도 그 나쁜 장기만 나쁜 게 아닙니다. 다른 장기 다 손상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줄 수 있는 이야기가 연기입간구복액이란 말씀드립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5대 활동이 있습니다. 5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정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변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입니다. 첫 곡으로 한하나 작사 류령의 작곡의 그리워라 나의 고향을 박경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강인한 정신 노래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최순희 작사, 박승철 작곡의 소나무인데요. 푸른 흙과 절개를 노래한 이 곡을 김경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왕준 작사 홍영아 작곡의 선생님의 향기는 삶의 길을 비춰주신 스승님의 향기로운 기억을 음악으로 전해드립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전병칠 작사 리하수 작곡의 해랑강 고양이 강이어는 흐르는 강물처럼 길고 깊은 정을 노래했습니다. 여성 3인장으로 보내드립니다.

0: 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창업의 길을 적극 개척하여 연변 경제 발전에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에 대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윤걸입니다. 네, 삶은 늘 분주하고 바쁘게 흘러갑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여행은 가장 좋은 쉼표가 되어주는데요. 평소에 미처 느끼지 못했던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고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 결국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나는 과정입니다. 세상을 보며 시야를 넓히고 마음을 정제한 뒤 더욱 단단하고 소중한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네, 관광 정보 알아보고 갈까요? 연길공항은 지난 한 달간 여객 23만 3천 명, 월간 여객 수송량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특히 7월 한 달 동안 한국행 항공기를 총 668편 운행했으며 한국행 여객 유동량은 동북삼성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공항 전체 여객 중 국제선 여객이 차지하는 비율은 44.8%에 달해 이 지표로 전국 공항 가운데 1위에 올랐습니다. 국내 항로는 북경, 상해 등 중점 도시로선 편수를 늘리고 국제선은 한국 시장을 심층적으로 개척하며 새로 6개 한국 왕복 노선을 증편해 지역 민간 교류와 경제문화 왕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입니다. 윤길시 도시구역 출행 환경을 최적화하고 녹색 공공교통을 발전시키는 중점 민생공사인 BRT 2기 괴속 공공버스 대상 건설 진척이 준비를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이 관통되면 쾌속 공공버스가 동서로 관통돼 대중들의 일상 출행이 더욱 편리해지게 됩니다. 연길 BRT 2기 쾌속 공공버스 대상의 총 길이는 2.75km이며 전 노선의 서시장 부역, 백리성역, 덕명호텔역, 진학 소학교역 등 4개 역을 설치했습니다. 대상은 2025년 7월에 착공했고 2026년 3월에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전체 로선은 연길서역에서 진학 소학교역까지 연장되는데 총 길이가 10.35km이고 연선에 15개 역이 설치됩니다. 네, BRT 1기와 2기가 관통되면서 연길 도시주요 구역의 동서향 쾌속 공공버스망이 더욱 완전해지게 되며 2기 로선이 개통된 후 일부 공공버스 로선도 조정됩니다. 모든 정류소에서는 계속해 정류소 내 무료 환승을 실시합니다. 카드 결제, 현금 결제 또는 QR코드 결제가 가능하며 정류소에 들어간 후에는 다시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시간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출행 효율도 높여줍니다.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무형문화,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의 숨결과 현대의 감각이 만나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무형문화 유산을 잇다 코너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코너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무형문화 유산을 되새기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공간입니다. 전통 음악, 춤, 공예, 의식, 고전문학 등 다양한 무형문화의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 가치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문화를 소개해 이곳을 찾아주는 관광객분들과 함께 무형문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멋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어떤 무형문화 유산에 대해 알아볼지 지금 시작합니다.

0: 네, 오늘은 연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조 성원이신 박영일 선생님과 함께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연변 조선족 자치주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무형문화유산은 어떤 것인지요?
1: 네, 오늘은 조선족 전통 민속놀이 널뛰기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0: 네, 널뛰기. 우리 이제 그 명절 때면 많이 볼 수 있는데 널뛰기가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유산에 속하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조선족에게는 오래전부터 노동과 생활 속에서 슬기롭게 창조하고 계승해온 다양한 민속놀이 문화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조선족은 봄에 파동을 하고 가을에 추수를 빛내면 사람들이 모여서 천신과 자연의 제사를 지내는 풍속이 있었는데
0: 네.
1: 남녀노소가 같이 어울려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즐겁게 노래를 불렸습니다. 이런 놀이 풍습이 대대로 전해 내려오면서 오늘날 우리의 전통 민속놀이들이 많이 발전하였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럼 이런 민속놀이는 또 어떤 놀이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1: 예, 이 민속놀이 중에는 널뛰기, 씨름 같은 순수한 조선족 고유의 놀이도 있고 예래 문화의 그런 영향으로 바뀐 것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놀이로 슬기롭게 포착시킨 그런 놀이도 있습니다.
0: 네.
1: 그중에서 조선족 널뛰기, 그네뛰기, 씨름 같은 놀이는 세시 풍속으로 보편화되었고 아울러서 오늘날 민족 전통 체육 경기 종목으로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독창적이고 포용성 있는 조선족이 풍부한 지혜로 창조된 이런 민속 놀이들은 오늘날 우리 보기한 문화유산으로 되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럼 널뛰기의 역사 유래부터 알고 가야겠네요.
1: 네, 민간에서 전해오는 그 널뛰기 유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0: 네.
1: 먼 옛날 어느 한 마을의 젊은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억울한 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리운 마음을 달래다가 어느 날 다른 한 죄인의 아내와 함께 남편들이 갇혀있는 감옥의 담장 밖으로 갔습니다. 두 뇌는 담장 밖이 낯다란 뱃집 더미 위에서 올라서서 까치발을 하며 담장을 들여다보려고 애썼지만 높은 담장이 시선을 막았습니다.
0: 네.
1: 예. 이때 그 젊은 아내가 뱃집 무지 위에서 내려와서 사방을 살피다가 튕겨나가는 나다를 막으려고 갖다 놓은 늘판다를 발견하고 임차 이것을 뱃집 더미 위에 바로 얹어놓았습니다. 예. 그녀가 그 늘판다의 한쪽에 앉자 늘판다는 대뜸 그녀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다 이번에는 가치가 내내 반대편의 높이 쳐들린 쪽에 올라섰습니다.
0: 네.
1: 그녀가 더 무거웠던지 늘판다는 다시 반대쪽으로 기울면서 젊은 아내 쪽이 하늘로 높이 솟구쳤습니다.
0: 네.
1: 예. 그 틈에 젊은 아내는 높은 담장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지. 두 뇌의 눈은 반짝 빛났습니다. 두 뇌는 널판자의 양쪽 끝에 서서 엇박 끄어서 발을 굴러가면서 높이 뛰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해보는 그런 일인지라 비록 땅에 여러 번 떨어졌지만 두 뇌는 그래도 순간이나마 담장 넘어 옥에 갇힌 그리운 장군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0: 네.
1: 이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며느리들은 저마다 널뛰기를 하면서 민란으로 옥에 갇힌 남편들을 만나보았다고 합니다. 그 후 이것이 점차 여성들이 민속놀이에 변하여 전해졌다고 합니다.
0: 네, 널판지 위에 올라서서 사랑하는 남군님의 얼굴을 보려고 했던 행동들이 참 이렇게 놀이로 발전하게 됐네요.
1: 네, 봉건 윤리도덕이 그 억압으로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던 옛날 내인들은 주로 집 담장 안에서만 생활하였는데 우란의 복숭아 나무도 담장 밖으로 가지를 뻗치는데 하물며 이팔 청춘의 꽃다운 내인들이 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0: 네, 지금 현대 생활과 비교해보면 여성들의 사회활동 범위가 크게 넓어졌고 자신의 꿈을 펼치고 마음껏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세상이 됐잖아요. 자, 그럼 아래 노래 한 곡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0: 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전통놀이 널뛰기에 대해 알아볼까요?
1: 네, 그 담당을 사해둔 바깥의 세상이 궁금했던 그네들은 드디어 널뛰기 놀이를 창안하여 널빤들 힘껏 굴러서 더 높이 솟아오르면서 담당 밖의 세상 풍경과 남경들이 모습을 훔쳐 보았다고 합니다.
0: 네.
1: 하지만 이 아름답고 슬픈 이야기들은 어디까지나 전설이고 저 속설일 뿐 널뛰기 그 근본으로 비길방아의 물리적인 원리를 지혜롭게 활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물리적인 원리, 그 디딜방아의 근본적인 원리를 찾아내어 활용한 놀이라고 봐야 하네요.
1: 네, 이런 그 널뛰기 유래는 기원전 1세기 이전으로 추론될 수도 있으나 학자들은 기원 918년 후부터 전승되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여성들도 기마나 격구를 하였다는 기록으로 미뤄보면 그 가능성이 아주 충분합니다.
0: 네.
1: 그 후 봉건 사상 영향으로 여성들이 나들이가 금지되었으나 처녀 시절에 널을 뛰지 않으면 시집가서 아기를 못 낳지 못한다 하여 힘차게 널뛰기를 시켜서 시집을 보냈다. 정월에 널뛰기를 하면 발바닥에 가시가 들지 않는다 하는 속신으로 널뛰기는 가정 울타리로부터 민간에 널리 퍼지면서 방 안에서만 갇혀있던 여자들이 마음껏 뛰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민속놀이로 되었습니다.
0: 네, 그런 이유로 여성들이 즐기는 놀이로 발전하게 됐군요.
1: 네, 널뛰기는 일명 도판회 또는 판무라고 합니다. 19세기 초반 민속학자 홍성모가 지은 동국 세시기에는 한간에서 부녀자들이 흰 널조각을 집단 위에 올려놓고 그 널판자 량 끝에 마주서서 뛰면 서로 반자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여 몇 번 몇 차까지 올라간다 한다. 그리하여 힘이 빠져 지치는 것을 각오로 삼았다. 이는 너도판이라고 하는데 정오초까지
0: 네.
1: 이것을 행하였다. 19세기 청나라 사람인 주왕이 유구국 기락에는 보녀들이 널판자에서 춤을 추는데 이를 파무라고 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우리 도판의 분석과 같은 종이다라고 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널뛰기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널뛰기는 주로 어떤 명절에 하는 놀이였나요?
1: 예, 널뛰기는 주로 설이나 올단오 또는 추석 등 명절에 주로 여성들이 즐기는 그런 민속 놀이입니다.
0: 그러면 널뛰기 놀이에는 특별한 방식이 있나요?
1: 예, 물론 있지요. 널뛰기는 그 시설이 간단하고 장소나 계절에 고야 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놀 수 있게 옛날부터 어린 천애들은 물론 나이 든 부녀들도 매우 즐겨 놀았습니다.
0: 네.
1: 이런 널뛰기는 일상적인 체력 단련 놀이와 또 정기적인 경기 운동으로 나뉘어집니다.
0: 네.
1: 일상적인 놀이는 기교나 규칙이 별로 없이 체력이나 재능에 따라 표현하는데 보름이나 단오, 추석 같은 그 명절에 많이 놀았으며
0: 네.
1: 평소에는 한강할 때도 오락으로 널뛰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운동 시에는 규정된 요괴와 또 표준에 따라서 경기 시설을 마련하고 일정한 수준의 기교도 있어야 하며 시합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널뛰기를 하려면 어떤 시설들이 필요한가요?
1: 예, 널뛰기 시설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주로 그 널판자와 보이목이 있는데
0: 네.
1: 널판자의 그 규격에는 일치한 규정이 없으나 보통 길이는 4m 내지 5m, 너비는 40cm, 두께는 6cm 정도로 되는 널판자가 있어야 합니다.
0: 시설이 아주 간단해 보이는데요. 그러면 널판자는 어떠한 나무 재료를 필요하는지요?
1: 예, 그 널판자 재질은 흔히 탄성이 좋고 질긴 홍성을 많이 선택합니다. 널판자는 중간 부분과 양끝 부분이 두께가 좀 다른데 중간이 두껍고 양끝이 좀 얇습니다. 이렇게 하면 양끝이 탄성이 더 세워져서 올리뛰는데도 편리하고 또한 사용 수명도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널판자 중간에 보이는 물건은 옛날에는 짓단을 묶어서 놓기도 하고 가만히 흙을 넣어서 고정해 놓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나무로 만든 고이목을 쓰는데
0: 네.
1: 그 높이는 30cm 정도입니다. 평상시에 그 널뛰기 놀이나 운동 경기에서는 널판자가 앞뒤나 좌우로 움직이지 않도록 중간에 사람이 올라앉기도 합니다.
0: 그렇군요. 그럼 이제 상세하게 널뛰기 방법에 대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예, 널뛰기 방법을 보면 옛날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보통 높이 뛰기에 오르기와 쉴 수 없이 오랜 시간 뛰기로 그 위주로 했습니다. 널뛰기를 하면서 단조롭게 올리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재능이 뛰어난 내용들은 여러 가지 동작을 보기 좋게 하면서 그 묘기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비교적 전형적인 동작으로는 대사리라는 것이 있는데 뒤에 올라서 그대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몸을 한 바퀴 돌리면서 내려와서 제 자리에 떨어져 다시 구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높이 뛰어 올랐을 때 두 다리를 앞으로 쭉 뻗쳤다가 내려오기도 하고 두 다리를 양옆으로 벌렸다가 다시 모으면서 내려오기도 합니다.
0: 그럼 고공증 있는 사람들은 아예 시도를 못하겠네요.
1: 네, 그렇죠. 대사리가 있는가 하면 높이 뛰어 올라왔을 때 허리를 뛰어

0: 위로 한번 적혔다가 내려오는데 이것을 중등깎기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도추뛰기, 무채뛰기, 그 공중회전 등 기본 동작들이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인터뷰를 시간상 관계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연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 조성원이신 박용일 선생님과 함께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조선족 전통놀이 널뛰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여행의 재미는 명소를 보는 것도 있지만 낯선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 예상하지 못한 소소한 에피소드, 말이 통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따뜻한 정이 또한 여행의 보물입니다. 길에서 겪는 작은 일, 웃겼던 일들, 따뜻한 모든 이야기가 여행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여행 한번 다녀보시면 어떠한가요? 네, 이것으로 오늘 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오밀한 진행의 윤걸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변영화의 친구의 노래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멀리 있어도 마음만은 언제나 가까운 그대에게 이 노래로 따뜻한 남부를 전해드립니다.

세상에는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실한 사랑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변함없이 한 사람을 향한 마음. 최미화 작사, 최군 작곡의 리설령 가수가 부른 변함없는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노래는 말할 수 없는 마음을 전해주고 힘들었던 하루를 위로해주며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김인덕 작사, 장영남 작곡의 한철호 가수가 부른 노래가 좋아를 전해드립니다.

해랑강의 맑은 물결과 그 강물에 깃든 고향의 정겨운 추억을 노래한 가요. 전병칠 작사, 리하수 작곡의 여성 3인창 해랑강 고향의 강렬을 전해드립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그림 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따뜻한 시간, 행복한 이야기가 가득한 주부 클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아이 키우는 문제는 모든 주부님들의 영원한 화두인데요. 방학을 맞은 지금 많은 주부님들이 육아 관련 크고 작은 걱정들이 쌓이고 있을 텁니다. 오늘은 아이의 생활 리듬 관리부터 시력 보호, 수면 습관, 자세 건강까지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육아 정보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의 건강한 성장은 물론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 오늘도 유용한 생활 정보를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주부클럽의 이금입니다.

방학 때든 평소든 많은 주부님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아이가 밤 11시, 12시가 넘도록 잠을 자지 않고 아침에는 아무리 불러도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낮잠을 자다가 해가 질 때까지 잠들어 밤에 정신이 번쩍 들기도 하고 밥을 먹는다든가 또 놀고 숙제하는 것까지 정해진 시간이 없이 온 가족이 아이의 뒤죽박죽이 된 생활 리듬에 휩쓸리게 되죠. 장기적으로 생활 리듬이 흐트러지면 부모와 아이가 매일 다툼이 생기는 건 물론이고요. 우리 아이의 집중력과 면역력이 떨어지고 성장 발육과 정서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아이의 생활 리듬이 어지러워지는 핵심 원인부터 살펴볼게요. 우선 부모님들부터 통일된 생활 규칙을 세우지 않고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점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에게는 9시 반에 불을 끄고 자라고 요구하면서도 자신은 정작 또 거실에서 밤 늦게까지 휴대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불평을 부리게 돼요. 어른들은 밤새 놀아도 되는데 왜 나만 일찍 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부모님이 설산수범하지 않으면 모든 수면 규칙은 아이에게 일방적인 구속 명령으로만 여겨지게 되고 저항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부득이하게 야근 때문에 늦게 잠들어야 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아이에게 미리 설명을 해주고 어른의 특별한 상황과 아이의 고정된 수면 시간을 명확히 구분해야지 대충 둘러대서는 안 되겠죠.

다음으로 빛과 전자기기 때문에 생체 시계가 완전히 깨지는 경우입니다.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는 주범인데요. 많은 아이들이 잠들기 1시간 전까지 태블릿이나 휴대폰으로 애니메이션을 보거나 게임을 하며 뇌를 계속 흥분 상태로 유지하기 때문에 편안한 수면 모드로 전환하기 어렵습니다. 낮잠도 함정이 있어요. 이 낮잠을 45분 넘게 자거나 오후 3시 이후에 잠들면 밤에 잠을 자려는 욕구가 크게 줄어들어 밤에 잠들기가 힘들어지죠. 3세 이상 아이의 낮잠은 20분에서 40분으로 제한하고 늦어도 오후 1시 반 전에는 일어나야 합니다.

또한 아이의 생활 리듬이 흐트러진 걸 발견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소리를 지르며 재촉하거나 억지로 불을 끄는가 하면 아침이면 또 억지로 이불을 걷어내 우리 아이들을 일으키곤 하는데요. 사실 이런 방식은 아이에게 잠자기, 아침에 일어나기를 부정적이고 답답한 일로 각인시키기 쉽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의 저항감을 키우고 심하면 잠들기 전 불안감을 느끼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아이의 생활 패턴을 잡아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시간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고정된 절차를 통해 이제 잠들 시간이라는 조건 반사를 형성해 잠자리에 드는 걸 미루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완전한 잠들기 전 순서는 30분 내지 40분 안에 마무리하도록 구성합니다.

우선 15분 전에 부드럽게 예고해 줍니다. 놀 시간이 15분 남았으니 곧 세수하고 잠자리 준비하자. 아이가 놀이를 갑자기 중단하는 거부감을 완화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모든 전자화면을 끄고 집안 조명을 어둡게 조절합니다. 이어서 따뜻한 물로 발을 씻고 간단히 세수하고 잠옷으로 갈아입힙니다. 계속해서 종이 그림책을 함께 읽거나 부드러운 음악을 틀어줍니다.

네, 이 과정 내내 다투지 말고 또 자극적인 이야기를 꺼내지 말고 낮에 잘못한 일을 나무라지 말고요. 편안한 분위기를 유지해야겠죠. 총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이의 생활 리듬이 불규칙적인 건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장난꾸러기이기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 안정적이고 통일된 생활 환경이 없기 때문인데요. 생활 리듬을 바로잡는 건 아이만 구속하는 일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맞춰가며 서서히 이끌어가는 과정입니다. 부모님께서 조급한 마음과 대립되는 태도를 내려놓고 솔선수범하고 고정된 아침 저녁 생활 절차를 만들어주고 낮에 충분한 활동을 병행하면 몇 주 안에 아이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 습관을 기를 수 있을 거예요.

방학 동안 아이의 생활 습관 관리만큼 중요한 게 바로 시력 관리인데요. 여름방학 기간 아이의 시력 저하에 많은 부모님들이 주의하셔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방학이라 학교 수업이 없으니 괜찮을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계신데요. 사실 이 방학 동안 무질서한 눈 사용, 근거리 활동 시간 증가로 근시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쉽습니다. 방학 동안 대부분의 아이들은 장시간 실내에 머무르며 야외 활동이 부족하고 자연광에 노출되는 시간이 적어지죠. 이 자연광의 전 스펙트럼 조명은 망막에서 도파민 분비를 자극하는데 이 물질은 안축 성장을 억제하는 천연 보호막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야외 활동 시간이 부족하면 눈을 보호하는 방어 효과가 직접적으로 약화되죠.

방학 기간 아이들이 휴대폰,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는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와 또 계속되는 근거리 시선 사용은 안축성장을 가속화하고 시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게다가 여름방학 무더운 날씨 탓에 아이스 음료, 밀크티 이런 갖가지 간식을 자주 먹게 되면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당분을 섭취하게 되는데요. 과도한 당분 섭취는 체내 비타민 B1과 칼슘을 대량 소모시키고 안구벽 탄력을 낮추어 안축이 길어지도록 만들어 근시를 더 빠르게 진행시키죠. 여기에 뭐 또 늦잠, 운동 부족 등 좋지 않은 생활습관이 겹쳐서 시각 피로를 끊임없이 키우게 됩니다.

그러면 방학 기간 어떻게 과학적으로 아이들의 시력을 관리해야 할까요? 안과 전문가들은 시력 보호가 일상의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의 전자기기 사용 기간을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한 번 근거리로 화면을 보는 시간을 30분을 넘지 않도록 하고 하루 누적 사용 시간은 1시간 이내로 제한하세요. 그리고 하루 최소 2시간 이상 야외에서 자연광을 쬐며 활동하도록 보장하는데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지기 전 저녁에 공원에서 걷거나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쓸 때에는 주먹 하나, 30cm, 3cm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가슴과 책상 사이에 주먹 하나 공간을 두고 눈과 책은 30cm, 펜을 잡는 위치는 펜 촉으로부터 3cm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죠. 누워서 또는 엎드린 채 책을 보거나 휴대폰을 보는 일은 절대 금물이고 3, 40분마다 한 번씩 먼 곳을 바라보며 눈을 쉬게 해줍니다.

일상 식단에서는 단 음식과 튀긴 음식 섭취를 줄이고 루테인, 비타민을 충분히 보충하도록 하며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늦게 자는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각종 시력보호 제품을 맹목적으로 믿고 사용하지 마시고요. 아이에게 시력 이상 징후가 보이면 바로 정규적인 병원에 찾아가 검사와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겠죠.

시력관리 다음으로 아이 수면과 관련된 궁금증을 짚어볼게요. 많은 주부님들이 아이는 어른보다 옷을 더 껴입히고 잠잘 때 이불을 두툼하게 덮어줘야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실내 에어컨 온도도 너무 낮게 조절하면 안 된다고 여기는데요. 하지만 이 관념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이가 밤잠을 잘 때 너무 더우면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이 생기는데요. 첫째, 오히려 감기에 쉽게 걸려요. 너무 더우면 아이가 이불을 걷어차고 뒤척이다가 이불 밖에서 자게 되고요. 호흡기 감염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것이 옷을 적게 입어서가 아니라 수면 환경이 너무 더워 이불을 차버리기 때문이죠.

열흘째 아이가 무기력해집니다.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하면 다음날 기운이 없고 또 입맛이 떨어지며 쉽게 피로를 느끼고 활동하기 싫어하죠. 성미가 급해지고 안색이 어두워지며 미스꺼움, 두통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잠을 자다가 자주 깨고 꿈을 많이 꾸고 이를 갈고 입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자증병에 시달릴 뿐더러 학습 집중력과 사고 능력까지 떨어지게 된다고 하네요.

셋째는 영양실조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식욕에 영향을 주어 식사량이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영양 섭취가 부족해서 몸이 여의고 허약해집니다. 그리고 넷째는 아이의 키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밤 깊은 시간에는 이 성장 호르몬이 활발하게 분비되는데 잠을 뒤척이고 푹 자지 못하면 호르몬 분비가 방해받아 성장 발육에 지장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잘 때 어떻게 이불을 덮어줘야 적당할까요? 아이의 수면 온도 관리의 핵심 원칙은 먼저 덥지 않게 하고 그 다음 춥지 않게 한다 라는 것이죠. 간단한 기준을 기억하세요. 첫째, 아이 몸 어디에도 땀이 흐르지 않고 등 손발이 따뜻한 상태가 적당합니다. 둘째, 배만 따뜻하게 유지하면 되고요. 손등, 뭐 어깨, 허벅지, 발등 이런 부위는 약간 차가워도 괜찮아요. 셋째, 배는 꼭 감싸주고 어깨나 다리, 발은 이불 밖으로 내놓아도 무방합니다. 너무 두툼한 이불보다는 얇은 이불로 배를 보호하는 방식을 추천드릴게요.

네, 오늘 프로에서는 아이의 생활 리듬을 바로잡는 방법, 방앗간 시력 관리, 올바른 수면 환경 만들기까지 다양한 육아 정보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부모와 아이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일상의 작은 습관부터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가정에서 실천해보시고요.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 꾸려나가시길 바랄게요. 주부클럽은 다음 이 시간에도 유용한 생활정보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안녕하십니까. 라조문화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책과 함께라면 세상 어디든 배움터가 됩니다. 오늘 시간에는 중화독소보가 추천한 최근에 출판된 책 몇 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장편 소설 장명입니다. 장명은 이 소설 주인공의 이름이자 인간이 어떻게 더 긴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색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저자 류량정의 말에 따르면 이 더욱 긴 생명은 우리 문화 속에서 이미 선조들에 의해 완성된 것입니다. 그것은 내 사람의 짧은 인생은 선조와 자손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으며 생명은 이로하여 길어집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인 위고도 등장합니다. 그녀의 영험한 눈은 과거 사람들의 정체를 드러내게 하고

이미지가 입체감이 있게 합니다. 위고와 장명은 각기 무당과 의사로서 함께 가족의 역사를 찾는 길에 나섭니다. 잊혀진 죽음과 삶에 대한 그런 가족의 기억들은 마치 커다란 나무에 잘린 가지에서 갑자기 돋아난 새순처럼 어느 순간 되살아납니다. 이는 한 작가가 이순의 나이에 자신의 생명과 대지에 흩어져 있는 생명들에 대한 추적이며 명상이 있던 세계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다음은 배달기사라는 책입니다. 최근 연간 택배, 온라인 콜택시, 청소부 등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의 종사자들이 잇따라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써내고 있습니다. 작품 속에서 독자들은 이런 노동자들의 고락을 요약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책의 저자 왕만은 산동성 출신의 여성 배달기사로서 그는 필로 자신이 보고 들은 것, 배달일의 업무 경력, 땀과 수확, 슬픔과 기쁨을 기록했으며 고향의 세태와 인정이 그녀에게 가져다 준 위로와 당혹감도 함께 담아내고 있습니다. 저자의 문필은 소박하고 생동하며 훌륭한 이야기하는 능력과 적절한 소재 선택 감각을 갖추고 있어 이러한 비호구 작품으로 하여금 탄탄하고 생생한 질감과 깊은 사색에 잠기게 하는 인문학적 두께를 지니게 합니다. 다음은 빛이 있어야 한다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자면 일정한 정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작가 손감로가 말한 것처럼 이는 매우 진지한 책입니다. 내 고통이 이토록 깊을 줄은 나도 몰랐다. 이 책의 저자 량홍은 연구자인 동시에 한덤마로서 3년에 걸쳐 여러 도시에 수십 개 가정을 다니며 현장을 탐방했습니다. 한 생명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긋난 사랑이 아이들에게 가져다 준 깊은 상처를 보게 됩니다. 저자는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준 억압이 얼마나 많은지, 왜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잘 지낼 수 없는지, 나아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캐묻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책은 아이와 어른의 이중 시각으로 관찰한 내용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문학적 표달로 사색의 힘을 불러일으키고 공동으로 청소년 교양 문제를 마주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집필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라위장이 쓴 이 중단편 소설집 세상 속의 세 가지 사람에는 다섯 편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으며 은밀한 감정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다섯 편의 이야기는 각기 남자, 여자, 장모 사이의 미묘한 관계를 깊이 있게 파고들고 평생을 다투며 지내는 한 부부의 남모를 비밀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소문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부부의 곤경을 보여주며 원생태강 구비지대에서 은가하고 있는 한 남녀의 은밀한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또 누워서 걷던 대학 입시 장군이 결혼한 후 서서 걷는 평범한 사람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남의 집 침실에 뛰어들어 책을 읽는 듯한 느낌을 선사합니다. 저명한 작가 범원이 쓴 장편소설 청문제는 운남 고원의 100년 교통발전사를 배경으로 운남 민민들의 교통상황을 개변하려는 역사적 풍문과 이를 위해 기울인 지나간 노력을 보여줍니다. 20세기 초 프랑스 식민자들이 한 대 기차로 우리나라 대문을 여는 것을 시점으로 운남 인민들이 수치심을 발판으로 삼고 자강 분발하며 독립적으로 국내 첫 민영철도를 건설하고 21세기에 이르러 고속철도가 운남 고원의 험준한 산악지대를 누비는 모습, 나아가 새 시대 일대일로 국가적 전략 배치에 따라 남아시아와 동남아를 잇는 국제 대통로를 개척하는 운남 민민들이 국경 넘어까지 철도를 연장하는 장면, 고원 후의 철도는 바로 구름 속으로 사면팔방으로 아름다운 미래로 통하는 하늘 사다리였습니다. 작품의 구조는 웅장하고 풍부하며 입체적인 층차를 지닙니다. 작품은 100년에 걸친 철도 건설사를 다룰 뿐만 아니라 오 씨와 진 씨 두 가문의 흥망성쇠 백년사도 그려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운남의 다채로운 지방문화와 풍물사이자 장엄한 변방지역의 홍색혁명사이기도 합니다. 이 네 개 부분이 잘 어우러지며 여러가지 음색의 교양시를 이루어냅니다.

미국의 소설가 켄 키즈의 장편 소설 벚구기 동지우로 날아간 새는 한 정신병동을 배경으로 주인공 맥머피가 곰팡이로 상징되는 무시무시한 권력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어느 날 한 정신병동에 활기차고 떠들썩한 가짜 환자 맥머피가 등장합니다. 맥머피는 노동형을 선고받고 자금농장에서 일하다가 더 편한 생활을 하고 싶다는 이유로 미치광이 흉내를 내며 말썽을 일으켜 정신병원에 위탁됩니다. 귀머거리 겸 벙어리 행세를 하는 1인칭 서술자 브론든, 소심하고 여린 말더듬이 빌리 비빗, 병동의 실세 역할을 하다가 맥머피와 허세를 겨루는 하딩, 그리고 병동의 실질적인 지배자이자 권위와 체제의 상징인 레치드, 간호장 등이 맥머피를 맞아들입니다. 맥머피는 간호장을 중심으로 한 병원 의료진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환자들을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세 알아차립니다. 맥머피는 정신병원에 들어온 순간부터 간호장과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그는 특히 간호장이 환자들을 교묘하게 학대하고 그로 인해 환자들이 더욱 치우불능의 상태에 빠지는 것을 알고 격분해합니다. 물론 하딩을 비롯한 대부분의 환자들도 간호장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분노하지만 감히 저항하지는 못합니다. 저항했다가는 전기 충격이나 뇌 전두엽 절제 수술을 받아 식물인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환자들은 병동의 규칙에 순응한 채 폐인처럼 하루하루를 보낼 뿐입니다. 간혹 뇌검사를 받으러 간 환자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 병동에서 나갈 때만 해도 발버둥을 치며 고래고래 욕설을 퍼부었는데 몇 주 뒤 주먹다짐이라도 한뜻 눈에 시퍼렇게 멍이 든 채 돌아올 때는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얌전한 사람이 돼 있는 것이다. 그들 중에는 한두 달 뒤에 퇴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은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행복한 꿈에 젖어 몽유병 환자 같은 얼굴을 하고 돌아다닌다. 병원에서는 이를 성공 사례라고 말한다. 그러나 내 생각은 다르다. 그런 사람은 곰바인을 위해 만들어진 또 하나의 로봇에 불과하다. 그 같은 로봇가 될 바에는 차라리 실패작이 되는 게 낫다. 맥머피는 그런 환자들에게 독립심과 활기를 불어넣어주려고 애씁니다. 환자들을 데리고 병원을 빠져나가 바다낚시를 다녀오거나 파티를 열기도 합니다. 환자들은 맥머피의 영향을 받아 서서히 변해갑니다. 이 책 제목에서 언급된 벚구기 동지는 정신병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의 불청객인 맥머피는 벚구기를 의미합니다. 그는 같은 동지로 날아든 또 다른 벚구기 브롬든에게 저항의지와 자유를 향한 열망을 심어줍니다. 자유의 땅을 향해 달려가는 브롬든의 모습은 거대한 구조에 의해 희생된 개인들에게 바치는 진혼곡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한 줄기 희망인 셈입니다. 평론가들이 이 작품을 두고 억압된 자유와 강요된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려는 인물들을 그려냄으로써 1960년대 혁명적 변화를 이겨낸 작품이라고 극찬한 까닭입니다. 이 작품은 또 인물 묘사가 생동한데 저항정신이 가득한 맥머피부터 소심하고 나약한 빌리, 그리고 침묵 속에 강인한 인디안 추장까지 등장 인물마다 뚜렷한 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책이 발표된 1962년은 미국에서 보수주의와 물질주의에 대한 반문화 운동이라 할 수 있는 히피 문화가 확산되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기성세대의 권위와 가치관에 저항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사회통념, 관습, 도덕, 제도를 부정한 채 순수한 형태의 자유, 인간성 회복, 자연애려의 귀해 등을 외치며 새로운 문화체계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분위기와 사회적 메시지를 고스란히 담아낸 이 책의 성공은 이미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독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습니다. 상업적으로나 문학평론계 모두에게 대성공을 거두며 전 세계적으로 의료적 판매량이 천만 부를 넘어섰습니다. 또한 동명의 영화로 제작되어 큰 인기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포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전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17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7월 초다세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도시의 밤은 네온으로 빛났지만 고향의 밤은 별빛으로 빛납니다. 그곳에 가면 여름은 더 짙어지고 겨울은 더 차갑습니다. 별은 쏟아질 듯하고 겨울물은 발목을 감쌉니다. 고향은 내가 자란 땅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서 자라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멀어질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을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라디오 문화 산책에서는 김동규의 소필, 고향 목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고향은 언제나 인간 정신의 그 터전에 자리 잡고 있다. 하여 고향은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져 있고 고향이 심어져 있는 그 정원은 언제나 봄이고 서철 푸르기만 하다. 우리 마음속의 고향은 그렇게 풍요롭고 항시 고요한 평화가 깃들어 있다. 이영만리 어딜 가도 고향은 인간의 꿈의 동지이고 오매불망 그리운 유토피아다. 태어난 곳이라는 그 감격과 환희, 하여 고향은 어머니 모체 다음으로 귀중한 것이기에 인간은 모두가 자기의 고향을 아끼고 사랑한다. 인간이 고향을 버리고 떠날 때만큼 허탈감에 빠질 때는 없을 것이다. 고향을 떠나는 사람은 여유가 없고 급급하다. 하지만 누구나 고향이 돌아올 때는 들떠있고 대범해지고 신사다워진다. 고향은 마치도 가을 하늘에 걸린 달처럼 그렇게 시르면서도 은근하고 고향은 언제나 마음의 텃밭에 자리를 잡고 떠날 줄 모른다. 비록 타향이라도 정리되면 고향이 된다지만 고향만은 영원히 가슴에 뿌리를 받고 아지를 치고 잎을 키운다. 금이 환향이라는 말이 있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의 모든 운명을 고향과 연계시키고 살아간다. 실패와 착오를 두고도 고향 앞에 부끄럼을 느끼고 승리와 성공은 고향이 가져와 자랑하고 과세 보고파하는 것이 인간이다. 고향은 귀여운 자식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어머니 품이다. 고향 땅에 비뚤비뚤하게 그려놓은 동년의 그림,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를 동반하여 귀가를 부르던 어머니의 목소리, 알몸뚱이를 감실감실 태워주던 고향의 여름해와 고추를 달랑이며 뛰놀던 강변의 모래밭. 하여튼 누구나 고향을 떠나면 고향에 대한 추억에 잠겨 잠깐이나마 야망과 욕구를 버리고 목가적인 환상에 잠기곤 한다. 사람들은 자애로운 어머님이 내내 건강하고 장수하기를 빌듯이 고향이 창성하고 자랑 많기를 축원하면서 살아간다. 타향에서 만난 고향 사람은 전에 어떤 알력이 있고 오해가 있든 만나면 모든 것이 풀리고 지기로 된다. 한 고향이라는 조건 하나로 서로가 경계를 허물고 진정을 꺼내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서로의 만남 속에 고향에서 서글펐던 편린들이 삭제되어 버리고 손을 뜨겁게 잡는다. 이 모든 것이 고향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이다. 사람들은 한 고향 사람이라는 유대 하나로 전에는 앙숙이던 기억밖에 존재끼리도 서로가 너그럽게 양해를 하고 포섭을 하면서 지기가 되는 것이다. 그때면 사람들은 고향을 안조삼아 마주앉아 서로가 자기 주머니를 풀려하고 고향 추억과 자랑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물론 고향의 부모나 아내, 친구들이 있어 고향이 더욱 소중하고 따뜻하겠지만 고향은 안원과 추억과 꿈이 서려 있는 곳이다. 타향에서 허둥지둥 실패를 거듭하고 거칠한 몰골로 고향으로 돌아와도 고향은 투정없이 받아주고 너그럽게 안아준다. 하여 타향에서 저녁술 한잔 마시고 족잠이 들었던 나그네 가슴에 서리서리 탈에 초르는 애수는 끝머리에 부지직 간장이 타는 한숨이 서려있고 자식을 고향에 두고 타향으로 떠난 여인의 마음에는 응어려진 탄식과 함께 이른 저녁 하늘에 한 점 두 점 돋아나는 별처럼 눅눅한 그리움이 아련하게 젖어든다. 고향은 너그럽고 투명하다. 하여 경솔하고 성급하고 고고한 지사나 과묵한 협객도 고향 앞에서만은 언제나 겸허한 마음으로 자기의 동년을 찾는다. 흙먼지 속에서 이쑤시개 물고 좌판을 기웃거리는 동네 감초 같은 여유 있는 영감들도 누가 자기 마을의 허물이라도 입에 담으면 발끈하기도 한다. 구질구질한 삶의 현장에 밀착해서 허우적거리던 민초들도 해가 뜨면 타향길을 걷고 달이 뜨면 고향을 생각한다. 고향에 가닥가닥을 치밀하게 사랑한 그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고향은 보들보들한 여인의 품 같은 곳이었다.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고향을 떠난 김삿갓은 10년 만에 꿈속에서 어머니를 보고 백리길을 허둥지둥 고향으로 달려갈 때 가슴 귀퉁이에서는 뭉게뭉게 사무친 향수가 솟구쳐 올라 고향집에 도착하자 삽장문을 벌컥 열었다. 낮잠 자던 삽살 강아지가 콩콩콩 짖어대니 김삿갓은 어머니를 부르며 통곡을 했다. 태양을 보지 않으려고 언제나 삿갓을 쓰고 다닌 반란객 김삿갓이었지만 그 삿갓 밑에는 언제나 고향에 대한 애착과 끈끈한 고향애가 도글도글 익어 있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추억과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건전하고 활기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 고향은 안식처이고 고요한 항구다. 인간은 모태의 탯줄을 끊는 아픔이 없이는 세상에 태어날 수 없듯이 고향을 버리는 자체가 곧 자신을 버리는 것이다. 다음 소필입니다. 전복선의 소필, 지붕나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북쪽 베란다에 나서면 건너편 아파트 옆에 반자로 가로붙여 지은 창고 지붕이 내려다 보인다. 거기에는 지금 묘하게도 여지껏 가탈없이 자라고 있는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콘크리트로 주저에 얹은 지붕에 어찌 나무가 자란다. 돌바위나 모래톱에 자라는 나무는 그래도 기저에 토질이 있어서 가능하련만 이거야말로 극상에서 한 뼘 두께의 공간뿐임이 많아졌는가. 그것 또한 한 햇살이 불이라면 몰라도 몇 해를 두고 해마다 계속 그대로 이어 살며 자라는 단연생 수목이니까 과연 불가사의한 일이로다. 따라서 이런 기박한 초소의 생의 운명이 걸린 나무의 처지가 저기 측은해 보이기도 한다. 더불어 뇌리에 문득 떠오르는 사람 하나 있다. 내리햇살 입에 소수깡을 물고 뛰놀다가 엎어지면서 시신경의 치명상을 입고 봉사가 되어 70여 년을 꼬박 홀로 그 한 곳에서 붙박혀 살아오고 있는 맹인이 있다. 그가 얹혀 살던 형님과 형수는 20년 전에 다 작고하고 한 마을에 살던 조카네들도 외지나 한국으로 떠난 형편에서 안 못 보는 처지로 어떻게 홀로 살고 계실까. 그래도 그는 여전히 개딱지같이 주저앉은 옛날 그 집에서 덤덤히 살아오고 있단다. 그래도 그는 인간으로서 이웃의 보살핌이 있고 더군다나 최근 연엔 정부의 혜택도 얼마간 있어 생계 도모는 별로 문제시 되지 않는단다. 허나마 지붕나무는 사정이 좀 다르잖은가. 사람이 일부러 심어놓은 것도 아니고 또 갖고 줄 사람도 있을 수 없고 아니 그럴 필요도 없거니와 오히려 베어 버려지지 않으면 다행일 신세다. 생이란 신진대사의 표현이다. 나무도 생물인 즉 그 어떤 유기물을 섭취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헌데 지붕나무는 뭘 먹고 살며 자랄까. 옆다란 콘크리트판 위에서 다만 물일 뿐 그것도 이따금 내리는 빗물만으론 살아가기가 어려울 텐데. 글쎄 사람도 풀만을 주식으로 살아가는 곳이 있는가 하면 지렁이만 주워 먹고 사는 종족이 있다는 기사를 읽은 바도 있지만 그들이 먹는 건 그래도 유기질이 아닌가. 하지만 지붕 위의 나무는 그래도 지붕나무는 빗물만으로도 자랄 수 있으니 탐복하지 않을 수 없다. 저절로 우연히 자리 잡혀 살아가는 지붕 위의 나무. 사는 한 제 자리를 기어이 지키려는 굳은 절개. 그래서 지금 어른의 키를 넘을 정도로 커서 거인의 엄지손가락만큼이나 굵어진 수준은 저 홀로만 어서 커

나서 제목나무로 돼보려는 허황한 욕심을 포개고 밑대목에 자꾸 새야지만 더 칠 뿐이다. 또한 건축물을 손상시키지 않으려는 의리를 지켜 불의의 란계를 절제하며 청렴을 고수하는 그 지조. 그래서 그에겐 어은 일곱 아재의 새 생명이 더 태어났다. 아, 지붕나무의 고상한 지조여. 판자 지붕 남쪽 현으로 양지바른 곳에 지우쳐 조용히 살아가는 나무. 그 아래쪽 통로로 급급히 오가는 사람들은 이 나무의 존재조차 감지하는지 모르겠다. 허나 이 나무는 아무도 개의치 않고 여유작작 살아간다. 이런 지붕나무의 그 느긋한 생활 자세, 모름지기 부럽기만 하다. 지붕나무의 생활 자세, 이러하거니와 그의 성품 또한 고요한, 즉 그의 마음 역시 어찌 편안하지 않으랴. 하거늘 이 나무가 지붕에서 살며 자라고 있으나마 누군들 성가시게 여기거나 미워할 이유가 없다. 지붕에서나마 삼가 뿌리박고 조심히 살아가고 있는 지붕나무는 여타의 수목들과 마찬가지로 봄이면 어김없이 연녹색 잎을 돋치고 여름이면 진녹색 잎을 피우고 가을이면 단풍든 잎을 빛내고 겨울이면 희디흰 눈꽃을 떠이며 계절의 순환을 알린다. 따라서 사람에게 유익한 산소를 얼마만이라도 더 방출하는 동화작용을 한다. 백익무해이다. 얼마 전까지만도 온몸을 노란 단풍잎으로 곱게 단장하고 미풍에 하느작하느작 춤을 추고 있던 지붕나무 가지가 요즘 내려다보는 나의 눈엔 서글프게도 벌거숭이로 안겨왔다. 그 대신 그 주위에 새까만 원형의 깔개가 펼쳐져 있었다. 경한 눈길로 자세히 여겨본 즉 아마 누군가 검은 부식토 한 소쿠리 올려다 나무 주위에 부어놓고 비지를 한 모양 같았다. 그리고 서 있는 나무는 여전히 태연스러웠다. 드디어 나는 아 고마워라, 나보다도 이 기특한 생명에 더더욱 왼심 써주고 계시는 분 있었댔구나 하며 감격하기도 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존재 가치야말로 과연 아름답고 묘한 것들이 아닌가.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김일랑 작사 김미란 작곡의 웃는 얼굴 우는 얼굴 보내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쁨의 웃는 날도 가끔은 뜻대로 되지 않아 슬픈 날도 찾아옵니다. 인생의 달콤 쌉싸름한 감정을 손율에 담은 가요 김매화 김오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장백의 폭포수를 연상케 하는 가요죠. 최문섭 작사, 황상룡 작곡의 장백의 폭포수야 보내드립니다. 황영애, 황정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밝은 태양을 향해 꿋꿋이 서 있는 해바라기, 밝은 에너지가 가득한 해바라기, 김영건 작사, 성기화 작곡의 해바라기 보내드립니다. 구련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곳은 고향입니다. 산과 물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땅 우리 고향 연변에 긍지감을 느끼는 가요. 김성휘 작사 리엘남 작곡의 내 고향은 연변일세 보내드립니다. 방송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름다운 고향 연변을 찬미하는 노래,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노래한 가요, 리상각 작사 지혜선 작곡의 연변 창가 보내드립니다. 김양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예서 평화와 행복을 노래하는 비둘기, 윤영민 작사, 량성허 작곡의 비둘기 보내드립니다. 디금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삶의 즐거움을 소박하게 표현한 가요. 김철학 작사, 안국민 작곡이 요렇게 살면 좋지 보내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결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잘 보냈죠? 오늘 콩콩콩 이야기방에서는 햇살처럼 포근하고 친구들 웃음처럼 밝고 따뜻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0: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햇살이 쨍쨍 내리쬐는 날 작은 곰이 이불을 말리며 펼쳐진 따뜻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제목은 햇살 가득 담은 곰돌이의 이불입니다. 햇살 가득 담은 곰돌이의 이불. 어느 날 파란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햇살이 숲속 구석구석까지 부드럽게 스며드는 아주 화창한 아침이었어요.
1: 숲속 작은 집에 사는 갈색 곰돌이는 나무의 털 속 주저앉아 두 팔을 활짝 펴고 편안하게 눈을 감았어요.
0: 살랑살랑 불어오는 가을바람은 정말 부드러웠고 몸에 스치는 햇살은 따뜻한 담요처럼 정말 포근했어요. 곰돌이는 코를 실룩거렸어요.
1: 햇볕에 마른 나무 가지와 마른 잎사귀 향이 코를 스치고 햇살 자체에서 퍼져나오는 따스한 향기까지도 기분 좋게 풍겨왔어요.
0: 그 향기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고 몸과 마음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감싸주었어요. 곰돌이는 온몸으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1: 하지만 잠시 뒤 목이 마른 곰돌이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자 실내외 온도 차이가 정말 크게 느껴졌어요. 밖은 따뜻했는데 집 안은 음침하고 쓸쓸했어요. 게다가 공기 속에서 익숙한 냄새가 풍겨왔어요. 곰돌이는 곰곰이 생각해보았어요.
2: 이 냄새는? 맞다! 작년 겨울, 긴 겨울잠을 자다가 가끔 깨어날 때마다 코를 찌르던 바로 그 냄새야.
1: 조금 눅눅하고 차가우며 오래된 나무 상자에서 풍겨오는 듯한 그 냄새는 바로 곰돌이의 이불에서 나던 냄새였어요.
0: 그 이불을 덮고 자면 꿈속에서까지 차갑고 눅눅한 느낌이 들곤 했어요. 곰돌이는 문 밖으로 쏟아지는 황금빛 햇살을 보며 문득 생각했어요.
2: 이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나 겨울이 되면 또 긴 겨울잠을 자야 하는데 이대로라면 또 이 불편한 이불을 덮고 자야겠지?
1: 그때 곰돌이는 방금 전에 느꼈던 햇살의 포근함이 문득 떠올랐어요.
2: 만약 내 이불에도 이 따스한 햇살 기운이 가득 스며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포근하고 향기롭게 겨울잠을 잘 수 있을 텐데.
1: 그 생각이 떠오르자 곰돌이는 벌떡 일어났어요.
2: 그래, 지금 당장 이불을 말려야겠어.
1: 곰돌이는 침대 위에 잔뜩 구겨져 있던 꽃무늬 이불을 꺼냈어요. 그리고 집 앞 평평한 곳에 이불을 쫙 펼쳤어요. 하지만 이곳은 키 큰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진 그늘진 곳이었어요. 햇살은 나뭇잎 사이로 아주 조금밖에 비치지 않았어요.
0: 곰돌이는 잠시 고민하다가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물을 마시고 방을 정리하는 내내 이불이 뽀송뽀송하게 마르지 않았을까 하며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1: 그런데 밖으로 나와보니 방금 전 펼쳐놓았던 큰 이불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2: 이럴 수가! 내 이불이 어디 갔지?
1: 곰돌이는 급히 일어나 주변을 부지런히 찾아다녔어요. 나무 뒤도 보고 덤불 속도 들여다보며 돌 틈까지 모두 확인했지만 이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0: 그때 곰돌이는 이불을 펼쳐놓았던 나무에 하얀 쪽지가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곰돌이야, 이곳은 나무가 너무 울창해서 햇살이 잘 들지 않아. 네 이불은 햇살이 가득한 곳에 늘어두었으니 걱정하지 마.
1: 곰돌이는 머리를 갸웃거리며 생각하다가 쪽지 내용에 따라 숲에서 햇살이 가장 밝게 비치는 곳으로 걸어갔어요. 숲을 지나 넓은 잔디밭에 다다르자 곰돌이는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어요.
0: 푸르른 잔디밭 한가운데 따스한 오후 햇살이 가득 쏟아지는 곳에 바로 곰돌이의 소중한 꽃무늬 이불이 활짝 펼쳐져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이불 주변에 곰돌이의 친구들이 모두 모여 앉아 있었어요.
1: 우아한 꽃사슴, 장난이 넘치는 작은 원숭이, 귀가 길고 얌전한 작은 토끼까지 모두 둥글게 모여 앉아 조용히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0: 친구들의 맑고 활기찬 목소리는 이불까지 포근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곰돌이는 모든 상황을 알게 됐어요.
1: 친구들이 이불을 햇살 잘 드는 곳으로 옮겨주고 함께 지켜주며 정성껏 말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가득 차오른 곰돌이는 살금살금 친구들 곁으로 다가갔어요.
2: 오, 얘들아, 정말 정말 고마워.
1: 곰돌이가 다가오자 친구들이 모두 고개를 돌려 활짝 웃어주었어요. 그 중에 우아한 꽃사슴이 먼저 말했어요.
0: 여긴 햇살이 정말 좋잖아. 이렇게 말리면 이불이 금방 포근하고 보송보송해질 거야.
1: 그러자 작은 토끼가 이불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만지며 덧붙였어요.
0: 게다가 여기 풀밭에는 예쁜 꽃들이 가득 피어 있어서 향긋한 꽃향기까지 이불에 가득 스며들었어. 파란꽃, 노란꽃, 보라꽃의 향기가 모두 스며들었어.
1: 곰돌이는 이불에 코를 바짝 대고 향기를 맡아보았어요. 정말 따스한 햇살의 향과 여러가지 꽃향이 어우러진 기분 좋은 향이었어요. 이때 장난꾸러기 작은 원숭이가 갑자기 팔짱을 끼고 뿌듯해하며 말했어요.
2: 그리고 또 있어. 우리가 너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
3: 뭐야? 무슨 선물이야?
2: 우리가 이불을 둘러싸고 부른 모든 노래가 마법처럼 이 이불 사이사이에 쏙쏙 스며들었어. 너가 겨울잠을 자는 동안 이 노래들이 조용히 내 꿈속을 지켜줄 거야.
1: 그러자 장난꾸러기 원숭이도 재빨리 다가와 곰돌이 귓가에 살금살금 속삭였어요.
4: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내가 나만의 특별한 선물을 숨겨놓았어. 바로 재미있는 수수께끼들이야. 엄청 재미있는 것들로 골라놨어. 내가 겨울잠 자다가 깨어나 봄을 기다릴 때 심심하면 하나씩 떠올려봐. 시간이 정말 즐겁게 흘러갈 거야.
1: 곰돌이는 친구들의 이런 따뜻한 마음과 정성어린 배려에 마음이 몽근몽근 따뜻해지고 눈물이 글썽글썽 맺힐 것만 같았어요.
0: 이제 이 이불은 단순히 몸을 감싸는 이불이 아니었어요. 친구들의 따뜻한 우정과 정성어린 마음이 담긴 소중한 보물이 됐어요. 시간이 흐르며 해는 점차 서쪽 산 너머로 천천히 기울어졌어요.
1: 이불은 햇살을 듬뿍 받고 꽃향기도 가득 배였으며 친구들의 즐거운 노래까지 고스란히 담겼어요. 친구들은 이불을 예쁘게 개어 곰돌이에게 건네주었어요.
0: 곰돌이가 이불을 안아보니 정말 달콤한 꽃향기와 햇볕에 말린 포근한 향이 가득 풍겨왔어요. 게다가 이불 안에서 친구들의 웃음소리와 노래소리가 살랑살랑 들려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1: 그날 저녁 곰돌이는 집으로 돌아와 오늘 햇볕에 말린 포근한 이불을 침대 위에 활짝 폈어요. 이제 곰돌이는 다가올 긴 겨울이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그가 덮고 자는 이불이 단순히 추위를 막아주는 이불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소중한 마음과 우정이 담긴 포근한 우정의 이불이었기 때문이에요.

0: 훈하게 감싸주는 소중한 친구들이 있어요. 오늘 하루 그 소중한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환하게 웃어주기, 함께 즐겁게 놀아주기,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기, 사소한 마음일지라도 서로에게 정말 큰 행복한 선물이 될 거예요.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1: 미도르의 행복방.
0: 날씨가 아주 상쾌한 좋은 아침이었어요. 하늘은 파랗게 맑고 바람은 시원하게 불었어요. 미도르의 기분도 파란 하늘처럼 밝고 즐거웠어요.
1: 오늘 미도르는 특별한 빵을 구울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거든요. 미도르는 즐거운 노래를 흥얼거리며 부엌으로 갔어요. 밀가루 위에 물과 효모를 넣고 조심스럽게 반죽을 했어요.
0: 쫀득쫀득 부드러운 예쁜 반죽이 금방 만들어졌어요. 미도르는 동그란 반죽을 보며 살랑살랑 속삭였어요. 너 정말 귀엽구나. 하지만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더욱 통통하게 부풀어오르고 따뜻한 행복으로 가득 채워줘야 해.
1: 미도르는 동그란 반죽을 예쁜 작은 바구니에 조심스럽게 담았어요. 그리고 집을 나섰어요.
0: 미도르가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아름다운 정원이었어요. 장미꽃, 국화꽃, 코스모스 등 다채로운 예쁜 꽃들이 활짝 피어있었어요. 미도르는 꽃 사이를 조심스레 걸으며 반죽에 향긋한 꽃향기를 가득 스며들게 했어요.
1: 이어서 그는 푸른 숲속으로 걸어들어갔어요. 나뭇가지 위에 앉은 참새, 딱따구리, 꾀꼬리가 함께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반죽은 조용히 자연의 고운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 행복을 조금씩 키워나갔어요.
0: 그 뒤 미도르는 낯선 햇살이 가득 비치는 언덕에 앉았어요. 반죽은 포근한 햇볕을 쬐며 몸을 따뜻하게 하고 하늘을 요요히 흐르는 구름을 바라보며 평온하게 쉬었어요.
1: 그때 어디선가 유쾌한 웃음소리와 경쾌한 노래소리가 들려왔어요. 푸른 잔디밭에서는 동물 친구들의 즐거운 공연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어요. 미도르는 반죽을 들고 얼른 자리를 잡아 흥미진진한 관객이 됐어요.
0: 꼬마 토끼 또또는 칙칙폭폭 즐거운 열차 노래를 신나게 불렀어요. 꼬마 양메이는 톡톡톡 행복춤을 유쾌하게 췄어요. 그리고 꼬마 돼지 꾸꾸는 웃음공주 모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어 모두들 배꼽 잡고 깔깔깔 웃었어요.
1: 미도르는 너무 신나서 힘껏 박수를 치느라 손이 빨개질 정도였어요. 그리고 바구니 안을 살짝 들여다보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작고 촉촉했던 반죽이 어느새 하얗고 통통하게 부풀어 있었어요.
0: 바로 이렇게 웃음과 행복, 향긋한 꽃내음과 아름다운 노래를 가득 머금은 반짝이는 반죽으로 변한 것이에요. 미도르는 기뻐서 소리쳤어요. 우와, 이제 드디어 모두 다 준비됐어.
1: 미도르는 들뜬 마음으로 집까지 달려갔어요. 통통하게 잘 부푼 반죽을 작업대에 올려놓고 예쁜 모양으로 빚었어요. 그리고 따뜻한 곳에서 한 번 더 부풀린 뒤 오븐에 넣어 노릇노릇하고 고소한 향이 가득 퍼지게 정성껏 구워냈어요.
0: 드디어 행복빵이 완성됐어요. 금빛으로 예쁘게 구워진 빵에서 고소하고 달콤한 향이 솔솔 피어왔어요. 미도르는 이 특별한 빵을 예쁜 접시에 담아 엄마 앞에 내놓았어요. 엄마, 드셔보세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1: 엄마는 빵을 한 입에 입에 넣고 눈을 반짝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0: 정말 행복이 가득 담긴 달콤한 맛이구나. 우리 딸 정말 잘 구웠다. 너무 맛있어.
1: 미도르의 얼굴에는 뿌듯하고 행복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미도르는 드디어 맛있는 행복빵을 만드는 데 정말 성공했어요. 이 빵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것은 신비한 마법의 힘이 아니라 세상 모든 아름다운 마음을 모으고 사랑을 가득 담아 정성껏 빚은 따뜻한 정성이에요.

0: 네, 친구들, 우리도 미도리처럼 주변에 아름답고 즐겁고 따뜻한 것들을 모아 행복을 키워볼까요? 행복한 웃음, 아름다운 노래, 향긋한 꽃향기, 친구와 나눈 소중한 추억,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 행복이 된답니다.
1: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욱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박연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고추 잠자리를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기획의 류청마 선생님, 방송 담당의 김민혜 리봉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민족 단결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중화의 대가정 속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찬란한 역사를 써내려가며 민족 단결의 꽃을 피우리

드러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활기찬 정서로 노래했습니다. 산과 들에 활짝 핀 어여쁜 꽃송이, 다채로운 빛과 어우러져 바람 따라 춤추는 저 꽃잎처럼 미래의 꿈을 향해 함께 달리네. 함께 부르는 노래가 대지에 울려 퍼지고 어깨 나란히 손을 잡고 찬란한 내일을 쓰리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리.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이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심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아니겠습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아래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새로운 주말 잘 보냈는지요?
1: 예, 덕분에 잘 보냈어요.
0: 네, 알겠습니다.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기회를 빌어가지고 길태종이 문진보의 박창호 주임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0: 네.
1: 예, 박창호 주임은 42여 년이라는 중의 서의의 조의, 조선적 이야기란 뜻이 되죠. 예,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분인데, 퇴직을 하기 전에는 도약의 연길시 요양원하고 연변조의병원에서 주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우리 임상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박창호 주임은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심뇌혈관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 신조통, 심리부치에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여러 가지의 후유증,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호흡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감기를 잘하거나, 감기에 걸리게 되면 잘 낫지 않거나, 오랜 기침으로 고생할 수 있는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에,
0: 네.
1: 그리고 기관지 천식, 인후염,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소화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조약에는 만성위염, 여기에 보게 되면 특히는 위축성위염이라든가 밀환성위염에 위궤양, 십이지장궤양에 결장염, 급성 만성 간염, 담낭염에 그리고 변비 설사,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하는데, 최근 몇 년간 우리 연변에서의 이 소화계통 질병을 잘 치료해가지고 소문을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장미병 극성이라고 해 진취를 가져다 드렸는데요. 그리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일으키는 말이죠. 환자분들이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거나 맥이 떨어지거나 쯔한 또 하느라인데 낮에 말이죠.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쏙 나고 밤에 잠이 든 다음에 말이죠. 예, 이불이 폭 젖도록 말이죠. 예, 땀이 나는 것도 한이랍니다. 예. 그리고 원인불명으로 소변이 작고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갱년기 종합증이라든가 원인불명으로 나타나는 노인들에게 늘상 발생할 수 있는 노인들의 질병, 이런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혈의 주사료법을 결합하면서 조약에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일으키는 골관절 통증에 그리고 각종 종류의 인한 잡증들을 먼저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게 되면 길태종이 문진보에 오셔가지고 박창호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말이죠.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여러 가지 말이죠. 소화계통의 질병에 대해서 교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전광을 놓고 본다 할 때에 소화계통의 문제가 발생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0: 네.
1: 대략 1.2억 정도 되는데 오늘은 거기에서의 위축성 위염, 만성 위염에서 위축성 위염에 대해서의 위주로 우리 대화를 해봅시다. 소화계통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위축성 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대략 말이죠 14% 정도를 차지하라 합니다. 우리 연변병원 같은 소아내과에 가서 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혹시 위경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의사분들이 위경을 해보게 되면 위축성 위염이 있다. 이런 말 진단을 받게 되는데 관건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환자분이 위점막이가 위축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위점막이가 아주 얇아지고 또 위에 선체가 있는데 위축이 오거나 어떤 분들 말죠. 소실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만성 위염을 놓고 본다 할 때 하나는 첨표성 위염이라는데 첨표성 위염 이거는 마저 검사를 해보게 되면 위선체는 명확한 개변이 없어요. 그리고 또 비후성 위염이 있는데 위선체가 말이죠 모종 원인으로 말이죠 증생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위산분비가 말이죠 본래보다 말이죠 아주 증가되는 이런 형편인데 이 만성 위염 중에서 보게 되면 하나는 말이죠 진단학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위축성 위염이가 조금 어렵고 특히 우리 치료학에서 놓고 보게 되면 진단을 받은 그때 위축성 위험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이 병원에 아무 의사도 잘하니까 보였다. 서의도 보였다. 중의도 보였다. 치료가 잘 아예 된다는 말씀들을 잘하거든요.
0: 네.
1: 이것이 무슨 원인인가 오늘 여러분들께 교대를 하겠습니다.
0: 네.
1: 우리 진단학에서 서의를 놓고 본다 할 때 위경검사를 하게 되면 위축성 위염인데 사실 우리 환자들의 림상에서 관찰을 해보게 되면 표현들이 다 틀려집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2: 네.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네, 내 전화입니까?
1: 네, 듣고 있습니다.
2: 나는 저 골이 너무 아파서 빙빙빙 돌아가 막 어이롭고 나 이래서 뭡니까 골이 지금 자꾸 생각이 안 나서
1: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2: 뭐 중이 저 서.

0: 이승만이던가, 야, 주임이겠네, 저.
1: 서주임을 말씀하는 거 맞죠?
0: 예, 네. 주임이상이랍니다.
2: 아, 다 주임이상인데, 어느 분을 보였습니까?
0: 한 주말 시간이.
2: 아, 그럼 뭐 장천에서 온 분을 보였습니까?
0: 네, 고시인에서 잘,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서.
2: 예, 합니다. 예, 예.
0: 그래서 이 약을 내 썼는데, 예. 한 두 주일 썼습니다.
2: 예.
0: 거기 이제 정신 좀 나는 것 같아. 한 게 말이 좀 제대로 나아요.
2: 예, 예. 알만합니다.
0: 그 약을 쓴 거에 한 두 줄 썼는데, 곧 이제 좀 정신 나고, 밥 맛이 좀 돌고 이러니까.
2: 좋은 소식입니다.
0: 예약하자고, 예. 오늘 또 가서 약 더 짓자고, 요
2: 이렇게 합시다. 일단 오기 전에,
0: 예.
2: 이 765-000에 전화 치셔, 예.
0: 예.
2: 지금 환자분의 기억력이 내려갔는데,
0: 예.
2: 딱 어느 분을 보였는지 지금은 전화상으로, 예. 알기 바쁘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 번호에다 전화를 건 다음에 오십시오. 예.
0: 예.
2: 예. 하루빨리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예, 머리 좀 시흥하고 예.
2: 예.
3: 예. 그다음에 소화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원장님은 두 번 보였냐고 두 번 전화 먹었습니다. 침도 맞고.
2: 예, 예.
3: 그래서 예, 호흡은 영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이려고 지금 전화 드린 겁니다.
2: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3: 예, 예 감사합니다.
2: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2: 안녕하십니까?
4: 예,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4: 예, 저는 예, 윗병 환자입니다.
2: 예, 어떻게 편차입니까?
4: 위에서 이 몇 년 동안에 예, 정말 고생이 많이 했습니다. 이사들도, 여기 이사, 저기, 저 어쨌든 용하다 하면 거기 찾아가고, 여기 찾아가고 그랬습니다. 밀방약도 많이 쓰고, 예.
2: 무슨 증사 있습니까?
4: 예, 조금만 먹으면 예, 위장도 하고,
2: 예.
4: 그 다음에 양념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예, 저리 설사를 합니다.
2: 예, 위장 검사는 해봤습니까?
4: 해봤습니다. 그래 해볼까 금병원에 가서 위경 해본 게 저희 위축성 위염이요.
2: 예, 위축성 위염에.
4: 예, 그래 진단은 났는데 입에 또라이 진단 말입니다.
2: 예, 그 예 처방이 예. 맞아야 되죠. 예.
4: 예, 침도 많이 맞았습니다.
2: 예.
4: 그래 놓거나 자꾸 그 저희 사처에 가면 내 윌레스 이랜다 이랜다 이래거나
2: 예.
4: 누기 나를 알려주는 게. 길태 중에 박창호 선생님들 가라 합니다.
2: 예예예.
4: 예, 길에 거기를 가서 보였는데 어제는 한 20알 약 썼습니다.
2: 예.
4: 지금 기본상 다 나사졌습니다.
2: 예예. 좋은 소식입니다. 예.
4: 예. 예 그런데 예, 이것도 무슨 유전인지 예, 우리 아버지 옛날에 위암으로 돌아갔습니다.
2: 예.
4: 그런데 내 동생 지금 형제가 여러 형제인데 동생 한내 지금 잘 소화해야 된다면서
2: 예.
4: 그래서 내 그것들이 더하기 전에
1: 네 그렇죠 네
4: 내 기본상 많이 나사는 썼지만 해도 한 번 더 가서 토론도 해보고 내 동생에서 가보이고 이래서 그랬다 오늘도 월요일이 돼서
2: 예.
4: 무슨 예약이 되겠는지
2: 완전히 됩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4: 예, 그럼 오늘 일찍이 가겠습니다.
2: 예, 그러도록 합시다. 예.
4: 예, 예 감사합니다.
1: 네, 예. 예,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5: 예 저도 좀, 뭔가, 기태 중이 박창호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는 담당염 환자입니다.
2: 예, 예.
5: 담당염이 있어갖고, 항상 가끔가다 막 옆구리 켜오면.
2: 맞습니다.
5: 아프다는 것보다도 찡찡 소리 나면.
2: 예,
5: 그리고
2: 예.
5: 항상 기름진 거 조금만 먹으면 입이 뜨겁고, 마르고, 예.
2: 그렇죠.
5: 이러면서, 예. 막 그릴 때마다 막 미스러운 같기도 하고 해서 기름진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영 한참 고생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2: 예.
5: 계속 이럴 때마다 예, 서약을 갖다가 먹으면 별로 잠시 낫는 것 같아도 또 또 발작하고. 또
2: 예, 발작. 근질하기 바쁘지요. 예.
5: 예. 예. 근질도 안 되고, 항상 이걸 내서 고통 한참 했습니다.
2: 예.
5: 근데 박창호, 그 대중위원회 박창호 주임 선생님, 그 소아방면에 용, 이렇게 용하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가서 예, 약을 썼는데, 생각 외로 예, 약이 효과를 예, 봐갖고, 지금 매수가 본 건 많이 나섰습니다.
2: 좋은 소식입니다. 예.
5: 이 먹던 거, 못 먹던 게, 그걸 또 약간씩 먹게 되고, 달걀도 못 먹던 게 지금, 예, 억질로 예, 먹어보면 예, 걔도 영 효과가 좋습니다.
2: 예.
5: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담당염이니까 소화방면에 영 소화도 안 되고, 이렇던 게, 그래 약 쓰면서부터 많이 호전됐습니다.
2: 예.
5: 그래서 이게 계속 그 선생님, 박창호 주임 선생님 약을 치료를 받으려고 한다. 약을 제다 먹고
2: 예.
5: 이렇게 건강하게 좀 하려면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2: 예. 예. 시간 단에 오시면 됩니다.
5: 예, 계속 쓰려고 예. 예. 그러면 예.
2: 그러도록 합시다. 예, 예,
5: 예, 예, 예.
2: 치료
5: 예.
2: 효과를 건강히 해야 되죠. 예,
5: 예. 예. 효과를 예. 계속 보면 예. 정말 예. 마지막 순치되면 얼마나 예. 좋겠을까. 예.
2: 예.
5: 계속 쓰려고 합니다.
2: 예,
5: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2: 예,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네, 안녕하세요.
6: 예, 네, 오늘 저 박성호 주임 선생님 좀 예약하기시오.
2: 예, 네,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6: 전에 소화사가 되면서 위 그냥 쓰립니다. 그리고 예,
2: 아.
6: 반사나 하고, 그 다음에 위에 용기 차가보면서,
2: 예.
6: 어떤 때는 또 가슴 막 싸우침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막 이렇게, 가슴이 막 이렇게 파는 것처럼 이렇게 아픈다.
2: 예. 위경이나 해봤습니까? 위경.
6: 위경 했습니다. 반류싱.
2: 아, 예. 반류싱 예. 예. 예.
6: 예. 예. 그런데 이렇게 한 그거 서약스니까 그래서 임시 때다. 그래서
2: 여기 예.
6: 소개를 해주는 게 예. 이 선생님 또 그러니까 볼까나 많이 좋아졌다 했잖아. 나도 지금 오늘 그래 하자고 그랬다.
2: 예.
6: 그리고 이 아랫배에 그냥 차가부미술에
2: 예.
6: 설사처럼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싱싱하게 그르르하게 해서 나가고
2: 예.
6: 이런 증상이 많습니다.
2: 비장이 약하면 그렇습니다. 예.
6: 그러니까
2: 예. 예.
6: 예. 그래서 저 오늘 어전에 가야지.
2: 예, 일찍 오세요. 이분이 환자 많아서. 예, 예.
6: 알았습니다.
2: 예, 건강하세요. 예, 예.
1: 네, 안녕히 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7: 예, 아 주문 하자고 했는데요.
2: 예.
7: 아 박청호 선생님이.
2: 예.
7: 아 저희가 저번에 약 또 잘했었는데. 조금 해겹고 식은땀이라 나내게 된 그 선생 약으로 두고 먹고 많이 호전됐습니다.
2: 좋은 일입니다.
7: 한 번 더 가려고요.
2: 예, 그러니까? 예. 예, 완전히 됩니다. 그냥 오세요. 예.
7: 예, 예, 예. 알겠습니다.
2: 예.
7: 네, 네. 수고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8: 예, 예. 저는 그 뭔가 대중의 박창호 선생님께서 치료하는 환자입니다.
2: 예, 어떤 증상으로 치료받습니까?
8: 예, 저는 영 소화가 아이 되고 예. 그래서 항상 속이 두부러하고 이 군데 와서 결국 입이 영 마르는 것 같고 결국 이 해라는 게 지금은 이 반질반질한데 해가 어떻달까 토설토설한 것 같고 예, 그랬을 때다.
2: 예.
8: 약간 맥이 뚝 떨어져요. 예, 변비도 심하고 예. 그리고 조금 기름진 거 조금 더 술에도 먹으면 그래서 별로 속이 더러워 하면서 이래 먹지도 못하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2: 예, 예.
8: 예, 그래. 예, 저는 그래서 위병인가 해서 예, 누기 위병 그 선생 잘한 데서 거기를 찾아갔는데 이 선생 위보다도 위도 좀 나쁘지만 이 뭐니까 담낭용 나쁘다면서 그랬대다.
2: 예, 담낭, 예, 그렇지.
8: 예, 담낭 배기면서 예. 어떻단
2: 참. 그렇고, 예, 예.
8: 예, 예. 그래서 치료했는데 지금 용, 저는 속이 편안합니다. 결국 해도 이래 말하자면 반질반질한 것 같습니다.
2: 이래
8: 말 못하겠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맥도 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쓰던 바 이제 한 번 썼는데 좀 두 번 더 쓰자 오늘 예약하려고 그랬다.
2: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예,
8: 예, 예, 예, 예. 그래 이셔. 예, 예, 예. 예, 예. 예,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9: 예.
2: 안녕하십니까?
9: 안녕하십니까?
2: 예.
9: 저는 길태중이 원장님이 환자입니다.
2: 예, 어떤 증상으로 치료받습니까?
9: 예, 저는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다리가 저리면서리 예. 가슴뼈까지 저리고 그래서 아파서 차를 밀고 다니는
2: 심했구만.

0: 되지 않습니다.
1: 예, 잘 꺼진 밀고댕이.
0: 그래서 선생님이 친구와 중약을 걸고 보고 있습니다.
1: 예, 예.
0: 오늘 예약하려 합니다.
1: 예, 그냥 오세요. 예, 연락이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예.
0: 예,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땀본 랭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고혈압 환자인데요.
1: 예.
3: 저는 이렇게, 그래서 저, 거기 박윤덕 교수님이 진찰을 받고 효과를 많이 봤어요.
1: 예.
3: 예, 그래서 또 한번 예약하려고 합니다.
1: 예, 오더니 오십시오. 예, 이분은 오더만 예. 문진합니다. 예.
3: 네,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예, 예, 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2: 네.
1: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 신장 환자인데 신장이 너무 떨려가지고 여기 박창호 선생님 약을 쓰고 많이 나서줬습니다.
1: 예, 예.
4: 그래서 오늘 또 가려고 하는데.
1: 예, 예. 됩니다. 예. 그냥 오세요. 예.
4: 예, 알겠습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5: 예, 정유라고 합니다.
1: 예.
5: 저는 발이 아프고 목이 줄이 뻗치면 그래서 여러 병원에 다니는데
1: 예.
5: 치료가 그닥 됐지다.
1: 진단은 받았습니까?
5: 진단이 그래서 다리 아프고 그래. 저 친구를 맞았는데 지문 맞았는데
1: 예.
5: 효과가 그닥 제시다. 그래서 얘네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1: 예.
5: 어디서 살았는가 할까나에? 그 길대병원 있습니까?
1: 예.
5: 길대병원 최영민 선생님이 친구를 잘한대서.
1: 예. 한일 지문이 40년 나왔습니다. 예.
5: 예. 예. 그래서 거기를 오늘 가려고 합니다. 그래.
1: 예. 오시면 됩니다. 연계 다 됐습니다. 예.
5: 예. 수고하세요.
1: 예. 안녕히 계세요.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저는 그 위장이가 안 좋아가지고.
1: 어떤 증상들이 있습니까?
6: 예, 그, 식후물 계속 올라옵니다.
1: 아, 반산, 예, 예.
6: 예, 그리고 똥물 싸게 자주 하고.
1: 예, 설사, 예.
6: 예. 그리고, 그런데 그, 길태 중위에 그, 머리 하얀 선생님.
1: 예, 박장호 선생. 예, 예.
6: 예, 그 위장 그거를 잘 치료한다는데.
1: 예.
6: 오늘 어떻게 그 예약되는지.
1: 예, 완전히 됩니다. 그냥 오세요. 예.
6: 아, 그래.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세요.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7: 예, 저는 예, 위병을 앓고 있습니다.
1: 어떤 증상들이 있습니까?
7: 병원에 가서 예, 진찰하니까, 그, 저, 신경성 위병이라 합니다.
1: 예, 그거는 진단이고,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7: 그러고, 예, 경상적으로 위가 더부룩하고,
1: 아, 예, 더부룩하고.
7: 가슴이 답답하고,
1: 예.
7: 흐림이 나고, 예.
1: 예.
7: 한숨도 많이 납니다.
1: 예, 예, 예.
7: 그러고, 예, 전화기에, 예, 실명증도 있어갖고, 잠을 못 잡니다.
1: 예.
7: 그래서 거기 저 길태 중이 그 저 박윤덕 그 저 교수님이 좀 예약하려고 그러는데요.
1: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7: 예, 오전이에요.
1: 예,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7: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7: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8: 네, 지금 박창호 선생님 그 환자인데.
1: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8: 아이고, 위가 쓰리고,
1: 아.
8: 복제면 더 쓰리고, 이래서 세 번이나 치료받는데,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1: 예, 예.
8: 예, 오늘 좀 가려고 하는데.
1: 예, 됩니다. 그냥 예. 오세요. 예.
8: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9: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9: 예, 저는 예, 이게 팔다리가 몹시 저리고 막 이렇게 쥐어올라고 특히는 예, 이 다리가 예, 좀 뭐 붓기기도 좀 하고 많이 저린다. 저리고 수신하고 이래가지고 특히 예, 저기 층계로 올라가고 좀 그러려면 이 발뒤축이가 땅에 닿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바늘로 막 찌르는 것 같고 예 이래가지고
1: 두 건 더 있구만요. 예.
9: 예 이래가지고 또 광 기태 방송

0: 탐방고를 듣고 가서 저기 뭡니까 그 강철수 선생님 배웠습니다.
1: 예예.
0: 예, 배우고 가서 저기 뭐 친구도 받고 그래고 또 천약도 저준거 가서 좀 먹고 한주 거의 됐다 이랬는데 아 요새는 바티척도 좀 달 수도 있고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지금 오늘 또 가려고 전화합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0: 예예. 예. 예, 예, 수고합소.
1: 예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보건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계속해서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1: 안녕하십니까? 예.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4: 나는 예, 청계를 이제 올라가잖아요. 아, 다리를 뻣뻣하고 예, 올라가잖아요. 아, 숨이 차고 예, 몇 번씩 해야 올라간다.
1: 예. 예,
4: 강철수 치료를 받고 예, 초약도 먹고 침도 마주니 좀 많이 낫습니다.
1: 예.
4: 그래서 나서 때 더 먹으려고 합니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예. 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그러니까, 예, 위경검사를 해보게 되면 진단은, 예, 미척성 위험이라고, 예, 받았는데, 어째서 이 병원, 저 병원이 예, 서의 중일 배웠는데 잘 되지 않는가. 그 류형들이 말이죠. 예, 틀립니다. 예. 에, 중초에 기가 허약한 분들, 예?
2: 네.
1: 그러니까 비장의 기가 약하단 말입니다.
2: 네.
1: 그리고 기가 울체된 상태에서 위축성 위험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늘상 말죠. 예? 그득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 식사를 하지 않아도 말죠. 예? 항상 예, 배가 더 부르하고, 예? 예, 이런 말죠. 증세를 보이는데, 예, 식사를 조금만 해도 말죠. 이 증세가 더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예, 정서 문제로 또 말이죠. 예,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우울한 상태거나 예, 어떤 분들은 또 예, 별 낫지 않은 일에도 말이죠. 예, 신경질을 잘 냅니다. 신경 쓴다 말입니다. 예. 이것을 우리 중요하게서 갖다가서 예, 깡우의 부허랍니다. 간하고 위장의 공능이가 예, 불조화롭다. 맞물기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 붓는데 창통이 온다 말입니다. 이런 분들을 놓고 본다 할 때 트림을 잘합니다.
2: 네.
1: 그리고 식후물이 많이 나오고 입이 쓰겁고 예? 옆구리가 겨우고 예, 매번 마저 신경 쓸 때면 이런 증세가 더 명확해집니다.
2: 네.
1: 유형이 틀리거든요. 그리고 말이죠. 예? 어떤 분들은 중초가 허약해지면서 습이 고일 때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또 열화되는데 중초습열증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면 어떻습니까? 아, 그득하면서 말이죠. 예, 에, 따가운 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 통증이 나타나는데 그럼 내가 이류형인가 이류형이 아닌가 어떤 것으로 말이죠. 어떤 증상으로 우리 구별할 수 있는가 하면 이비가 예, 뜨겁고 냄새가 좀 더러운 냄새 납니다. 본인 알고 옆에서도 합니다. 그리고 늘상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되지 않고
2: 네, 에, 그래요.
1: 그러, 예, 그렇기 때문에 에, 진단이 말이죠. 위축성 위험이라서 정황이가 다 같은 건 아니니까.
2: 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요. 네, 예, 예, 예.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5: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근일내 우리 조에서는 연변소 우량 유전물질 자원 우세에 입각해 품종 보호와 육종, 정밀 심층 가공, 브랜드 경영 판매 등 세계 관건 고리를 중심으로 전 산업사슬 승격을 추진하고 지리 표지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방출하면서 연변소 특색 목축 자원을 대중 증수를 이끌고 향촌 지능에 역량을 부여하는 농업기관 산업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근일 동북축구연맹전 경기 연변 홈장에 제격이 건장한 순종 연변소 한 마리가 등장해 현장 초점으로 됐습니다. 우리나라 5대 지방 우량 소품종 중 하나인 연변소 고기는 섬세한 육질과 독특한 맛으로 시장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여기는 명정시 동성용진에 위치한 국가급 연변소 종자수소 사육장입니다. 제 뒤에 있는 이 종자수소가 바로 동북축구연맹전 경기장에 등장했던 순종 연변소입니다. 이 소는 올해 8살이고 체중이 2,400여 근인데 엄격한 선별을 거친 량질 종자수소입니다. 국가급 농업산업화 선두기업인 연변목축개발집단은 이곳에 전국에서 유일한 연변소 생식질 단위인 국가급 종자수소 사육장을 건설하고 우량 품종 6종 유전물질 자원 보호와 품종 개량 사업을 펼쳐 연변소 종군 수량을 확대하는 데 안정적인 우량 품종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식질은 목축산업 발전의 기반입니다. 우리주는 연변소의 발원지와 수산지로서 연변소 유전물질 자원을 비교적 완전하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주에서는 전문조례와 산업전문자금을 내와 국가급 종자보호, 육종 플랫폼을 건설하고 동물 역병 정화를 추진했으며 정부, 산업, 학술, 연구, 응용 융합을 심화해 산업발전 토대를 튼튼히 했습니다. 목전 우리주에는 국가급 종자수소 사육장 1개, 국가급 연변소 품종 보호장 2개, 국가급 유구 핵심 육종장 2개가 있습니다. 연변소 지역 공용 브랜드는 전국 농업 브랜드 정품 육성 계획에 들었습니다. 연변 목축개발집단위원회사 대상 경리 류일명입니다. 우리 기업은 40여 년간 연변소 산업에 깊이 주력해왔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연변소 육종, 사양, 가공, 판매 전 과정 산업사슬을 갖춘 기업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번식이 가능한 순종 연변소 1,300여 마리를 사용하고 있고 년간 동결정액 120만 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중국농업대학 리더발 원사와 손잡고 원사사업소를 설립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변소 과학기술정원, 연구생 사업소 등 여러 고급 과학연구 플랫폼을 구축하고 유구 육종 관건 기술 난관 공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유구 생식질을 자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핵심 우세를 단단히 지키고 있습니다. 연변 목축 개발 집단에서는 연간 10만 마리를 도축 가공할 수 있는 현대화 정밀 심층 가공 생산 흐름선을 건설했습니다. 기업의 생산 흐름선은 국제 인류 표준에 따라 구축됐고 핵심 설비는 독일과 미국 수입 설비를 도입했으며 부대 시설은 전부 식품급 불수강 재질을 사용해 수출입 식품 검사 표준에 부합됩니다. 또한 ISO 품질 관리, HACCP 식품 안전, 유기 녹색 식품 등 여러 권위적인 인증을 순조롭게 통과했습니다. 연길 주민 주려입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연변 소고기를 좋아합니다. 식감이 특별히 좋고 국을 끓여도 좋고 구워 먹거나 볶아 먹어도 아주 맛있습니다. 육질이 섬세해서 삶으면 아주 잘 익습니다. 명절이면 친척이나 친구들한테 선물하는데 다들 연변 소고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성숙된 가공체계에 의탁해 기업에서는 제품군을 지속적으로 풍부히하면서 소고기 꼬치, 소고기 완자, 소고기 선물꾸레미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2015년 기업에서 등록한 분복 상표는

0: 중국 유명 상표로 평가됐습니다. 이러한 브랜드 우세에 의탁해 기업에서는 전방위적이고 립체적인 생산 판매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연변 목축개발집단위원회사 부총경리 최모용입니다. 여러 직영점이 있는데 연길에 4개, 장춘에 1개, 북경리 2개가 있어 현지 시장과 일선 도시 소비 시장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동시에 온라인 판매 경로도 적극 확장해 경동, 티몰, 본래생활, 이공넷, 해장원, 화윤 만가 등 주류 전자상 거래와 대형 슈퍼마켓 플랫폼에 입점했습니다. 이 밖에 우리는 고급 시장을 깊이 개척해 2011년부터 만호 국제 호텔 집단과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맺었으며 현재 제품을 전국 50여 개 최고급 호텔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량질 생식질과 정밀심층 가공, 지속적인 브랜드 육성에 힘입어 2008년 연변 소고기는 지리표지 보호 제품으로 비준됐고 2010년에는 연변소 지리표지 증명 상표가 성공적으로 등록됐습니다. 산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브랜드 영향력이 안정적으로 제고되면서 연변소는 변경의 특산품에서 점차 전국적으로 이름난 고급 유구 브랜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 농업농촌국 향촌산업발전계획처 처장 임춘우입니다. 이제 우리 주에서는 연변소 생식질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제품 가공을 더 정밀하게 하며 브랜드 시장을 더 확대하는 한편 지리 표지 브랜드 효과를 충분히 방출하고 품종 우세를 발휘해 연변소 전 산업 사슬의 고품질 승격을 추진함으로써 특색 유구 산업의 대중 증수를 이끌고 향촌 진흥에 조력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되게 하렵니다.
1: 길림성 제9회 소수민족 전통체육 운동회가 16일 매하구시 종합체육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우리주에서는 이번 대회 19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했는데 선수단 규모와 참가 종목 수가 모두 지난 대회를 웃돌았습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동전부 부장인 구강이 대회 개막을 선포하고 성인대 상무위원회 당조 부석이이며 부주임인 전금진이 개막식에 출석했으며 부성장 류계가 개막사를 했습니다. 성정엽 부주석 조우광이 개막식에 출석하고 성민족사무위원회 주임 풍경충이 개막식을 사회했으며 부주장 윤조휘가 개막식에 출석했습니다. 이번 운동회는 중화민족 한가족 한마음으로 중국금 이룩을 주제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평등, 단결, 분투, 분진의 취지를 견지했습니다. 대회는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매하구시에서 열리는데 전성 각 시주 장백산관리위원회 매하구시 등 11개 지역과 길림대학, 동북사범대학 등 2개 대학교를 포함한 13개 대표단의 1,300여 명 선수와 코치들이 참가했습니다. 선수들은 근혜, 룡주, 민족식씨름, 민족건강체조, 민족무술, 진주공, 제기, 압가, 널뛰기, 윷놀이, 하르바 등 11개 경기 종목과 판자신경주, 백리, 고각경기, 전통활쏘기 등 5개 시범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고 단계를 증진하게 됩니다. 개막식에서 국기, 대회기,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민족단결 각 대표단 등 대열이 차례로 입장했습니다. 각 지역 및 대학교 대표단에서는 또 특색 있는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연변 대표단의 공연은 도문시 문화관에서 준비한 특색 북장단 공연 두만강이었습니다. 공연은 큰북, 장고, 상모춤 등 다양한 민간예술을 융합해 중화민족 한가족의 깊은 함의를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현장에서는 또 국기개양, 국가주악제창, 선수와 심판원 대표선서 등 의식이 진행됐습니다. 우리주에서는 이번 대회에 19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했는데 대표단 규모와 참가 종목 수가 모두 지난 대회를 웃돌았습니다. 우리주 대표단은 근혜, 널뛰기, 진주공, 제기, 압가, 민족건강체조, 민족식씨름, 민족무술, 윷놀이, 하르바 등 10개 경기 종목과 백리, 판자신경주, 전통활쏘기, 고각경주 등 5개 시범 종목에 참가합니다. 개막식 전날 진행된 첫날 경기에서 연변 선수들은 뛰어난 기량을 발휘해 1등상 10개, 2등상 6개, 3등상 3개를 따냈습니다. 그중 근혜, 널뛰기 등 전통 우세 종목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우리 주 민

0: 민족 체육의 두터운 저력과 선수들의 진취적인 정신 풍모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연변 대표단 널뛰기 선수 렴춘매입니다. 이번 경기를 위해 3개월간 집중훈련을 했습니다. 이번에 모두 좋은 성적을 따냈습니다. 이번 경기에 참가할 수 있어 영광스럽고 앞으로 계속해 더 노력하렵니다. 다음 경기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길 바랍니다. 주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리가응입니다. 우리는 기대와 신심으로 가득합니다. 연변 여러 민족이 손에 손잡고 단결하는 풍모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주고 신시대 변강 아들, 딸들이 꾸준히 노력하고 앞을 다투는 정신 풍모를 보여주겠습니다.
1: 15일 저녁에 있은 2026 중국축구협회 각급 리그 제19라운드 대련 권성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 용정거시안팀은 3대1로 상대방을 제압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두 팀 모두 주도권을 잡기 위해 공세적으로 나왔습니다. 15분경 대련팀이 작은 박스선에서 때린 슛이 높이 떴습니다. 20분경에는 대련팀의 중거리 슛이 골대를 스쳐나갔습니다. 24분경 왕자호가 상대 박스 안까지 들어가서 가로 패스를 넣었고 공이 수비수에 맞아 골문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 상대 골키퍼가 몸을 날려 쳐냈습니다. 35분경 대련팀은 우리 박스 안에서 골키퍼만 두고 강슛을 때렸지만 높이 떴습니다. 불과 3분 만에 또 한 번 대련팀은 우리 골키퍼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슈팅 기회를 맞이했지만 무세퀴의 슛이 발에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다. 연변팀은 40분경 아크 부근에서 프리킥 기회를 얻어냈고 조반니가 때린 슛이 골문 구석을 파고들었습니다. 전반전은 1대0으로 끝났습니다. 후반 들어 55분경 뜻밖의 실점이 나왔습니다. 연변팀 수비수와 골키퍼의 호흡이 맞지 않아 자책골이 나오면서 점수는 1대1이 됐습니다. 62분경 상대 박스 안으로 파고든 유니스에게 조반니의 송곳 패스가 정확히 배달됐고 급해난 상대 수비수가 유니스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주심은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조반니가 키커로 나서서 가볍게 밀어넣었습니다. 점수는 2대1, 다시 연변팀이 앞서갔습니다. 66분경 대련팀의 중거리 슛이 빗나갔습니다. 70분경 조반니가 가마차기 슛을 때렸지만 빗나갔습니다. 74분경 대련팀이 우리 박스 안까지 파고들어 때린 강슛을 호재겸이 막아냈습니다. 79분경 조반니가 전방에서 공을 잡은 후 속도를 올리며 상대 박스 안으로 파고들었고 상대 수비수가 조반니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주심은 다시 한번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이번에도 조반니가 나서서 그냥 강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그 뒤 연변팀은 끝까지 두 골 우세를 지켜냈고 3대1 승리로 경기를 마감했습니다. 8월 22일 연변 용정 거시안팀은 원정에서 영파팀과 제20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0: 8월 15일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정규 경기 마지막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은 원정에서 통료 대표팀과 1대1로 비기며 도태 경기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15일 저녁 7시 40분 경기는 동료시 올림픽체육중심 경기장에서 진행됐습니다. 경기가 시작된 후 연변 대표팀은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며 상대를 압박했고 연속 맹공을 들이댔습니다. 하지만 7분경 연변 대표팀 골키퍼 마우신이 차낸 공이 수비수 정범양의 몸에 맞아 튕겨나 골문 안으로 굴러들어가면서 통료 대표팀이 한 골 앞섰습니다. 이후 연변 대표팀은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지만 득점으로 이어질 결정적인 기회는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66분경 연변 대표팀은 왕기호를 투입하며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추가 시간 리진이가 코너킥을 박스 안으로 올렸고 왕기호가 헤딩으로 마무리하면서 연변 대표팀은 귀중한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최종 쌍방은 1대1로 비겼고 연변 대표팀은 4강 진출권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번 동북축구연맹전 정규 경기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4강 진출팀이 전부 확정됐는데 각기 대련 대표팀, 장춘 대표팀, 심양 대표팀, 연변 대표팀입니다.
1: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제6라운드 훈춘팀 대 활용팀, 왕청팀 대 연길팀 두 경기가 16일 오후 펼쳐졌습니다. 훈춘팀은 홈에서 활용팀을 맞아 치열한 대결을 펼쳤습니다. 최종 훈춘팀은 2대1로 활용

0: 한국전력팀을 꺾고 3점을 따냈습니다. 왕청팀은 홈에서 연길팀과 맞붙었는데 최종 0-2로 연길팀에 패했습니다.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기 내용입니다. 올여름 여러 편의 영화가 집중 상영됐습니다. 각지에서는 영화 플러스 융합 잠재력을 깊이 발굴하고 무형문화재, 홍색문화관광, 야간장터 등을 연동해 새 경영 모식을 내와 영화 관람 흐름을 문화관광 소비 증가량으로 전환시켜 대중들에게 풍부하고 다양한 여름철 문화 새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중앙TV 뉴스 채널 뉴스 생방송실 프로에서는 일전 관련 정황에 대해 보도를 진행했는데 길림 도나에서 소비자들이 영화표를 가지고 무료로 무형문화재를 감상하면서 민속문화와 수공기예의 매력을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1: 인민일보 해외판은 그늘 10면 나와 무형문화재 전문란에 조선종 농강무 상모춤 산수 농경에 감춰진 무형문화재 아름다움 나와 무형문화재를 게재해 조선종 농강무 상모춤의 전승과 발전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윤걸이었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방송 스페셜.
1: 방송 스페셜.

우리 민족의 역사 교육 문화 발전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전문가 학자들과 함께 광범위하게 토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시민

안녕하십니까. 방송 스페셜 코너에서 인사드리는 서태문입니다.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은 올해 대학 신입생들의 바야흐로 새로운 꿈을 향해 출발을 하게 됩니다. 12년 노력의 결실로 당당한 대학생이 된 건데요.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그들은 또 어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까요? 오늘 저희 생방송실에는요, 연변대학문학원의 권희 박사를 모셨습니다. 이제 곧 대학교 문에 들어서게 될 올해의 대학 신입생들이 갖춰야 할 자세, 그리고 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를 두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주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요,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흐린 날씨에 있다가는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7도, 밤 최저 기온은 19도겠습니다.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봤습니다.

0: 국가 비밀은 우리의 생명선입니다. 비밀 보호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우리 함께 지켜야 우리가 안전합니다.
1: 저희 생방송실에 연변대학의 고리 박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은 올해 대학 이 신입생들이 육속 개학을 맞이하게 됩니다. 뭐 지금쯤 이제 곧 대학교 문에 들어설 자신의 모습을 상상을 하며 모두들 한껏 마음이 부풀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본인도 그렇고 가장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아버지 어머님도. 예.
2: 네, 지금 보면 충분히 공감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바라후로 대학 뭐 개학을 맞이하고 또 군사훈련도 맞이하고 되는데 이 그 전에 대학 입학 통지서를 손에 쥐는 순간부터 이 고등학교의 시설이 긴장감은 서서히 거쳐가고 또 낯설지만 이 매력적인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마음속에 가득 벅차오르게 되죠.
1: 맞아요.
2: 이 고등학교 때는 우리가 보면 단순히 시험이라는 이러한 명확한 목표만 바라보고 달려왔다면 이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는 순간부터는 비로소 새로운 인생이상이 시작한다고 볼 수 있고 또 이 실감하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많은 신입생들은 뭐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는 순간부터 이 상관 대학이 뭐 캠퍼스의 환경 그리고 뭐 여기 교통 노선 그리고 대학의 역사 등등을 검색해 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마주하게 될 선생님 그리고 동화 그리고 숙사의 이 멤버 등등 여러 면에 대한 기대도 있고 또한 대학 생활에서의 첫 강의, 첫 숙제, 첫 과제 아주 부푸른 마음일 거라고 믿어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매우 당연한 이 감정이 산생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소년기를 떠나 성인으로 첫걸음을 내디디는 이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중고등학교는 규칙적인 일정 안에서 이 보호하는 그리고 보호를 받는 환경이었다면 대학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이러한 공간이죠. 그래서 학생들은 스스로 원하는 전공을 깊이 공부하고 자신이 관심 분야를 탐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큰 기대를 품게 됩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는 거죠. 너무 지나치게 이상적인 대학 생활만 그리게 된다면 현실과의 차이에서 큰 실망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0: 영화 속의 화려한 캠퍼스 생활만 기대해보기보다 대학에는 또 힘든 과제도 있고 어디까지나 낯선 인간관계 그리고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도 존재한다는 것도 이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필경 이 설레는 마음은 간직하되 막연한 환상보다는 현실을 함께 바라보면서 이 개학 후의 적응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이 뜨거운 기대 또 좋겠지만 거기에 또 우리가 반드시 겪어 나가야 혹은 반드시 부딪혀야 할 이러한 고난, 어려움, 도전도 동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참 지대가 말씀인데요. 그렇죠. 부모님도 그렇고 본인 스스로도 이 대학교라는 대학이라는 꿈을 향해서 지금 뭐 열심히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네. 꿈의 상상에 정말 부푼 마음을 뭐 이해합니다만 그런데 또 새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런 환경, 새 환경에 뛰어든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설렘과 두려움이 이제 공존을 하는 법이죠. 지금쯤 내가 과연 대학교라는 새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뭐 긴장이 되는 친구들도 꽤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이럴 때 이 새로운 환경에 대한 일정한 긴장 정서는 누구나 갖게 되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이 새로운 환경을 마주하였을 때 사람한테서 생기는 뭐 긴장감,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심리 반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네.
0: 기대와 불안이 함께 나타나는 것은 이 또 전혀 이상한 일로 아니죠. 네, 인간은 익숙한 환경 안에서 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년간 다니던 뭐 고등학교도 좋고 함께 지낸 친구와 가족을 떠나 낯선 도시, 낯선 캠퍼스에 이동한다면 누구나 예상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이 걱정이 생기기에는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많은 신입생들이 걱정하는 내용은 아마도 뭐 천차만별이지만 대체적으로는 비슷할 겁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지, 또 혼자 생활하며 집안일을 뭐 잘 해낼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걱정을 떠올리고 긴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긴장을 자체로 부정하거나 억누르고 하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커질 것입니다. 적절한 수준의 긴장은 우리가 뭐 새로운 환경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상황에 적응하도록 돕는 이 긍정적인 이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긴장 덕분에 낯선 사람을 대할 때 더욱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고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이 동기가 생기게 되는 거죠. 문제는 긴장이 지나쳐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때입니다. 왜 이 잠을 잘 이루지 못하면 이튿날에 이 수업도 좋고 여러 가지 자기 이사 일정에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고 이 가벼운 걱정과 설렘이 함께 하는 상태라면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도 괜찮을 겁니다. 예, 그전에는 혼자 독한을 사용하고 혼자 자기 일정대로 이 하루를 지배하였다면 지금 우리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대학 신입생은 뭐 8인실, 6인실 그것도 전국 각지에서 온 이러한 친구들과 동면하게 되고 4년 동안을 함께해야 되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받기 일쑤인데 여기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겪는 보편적인 현상이라 치고 새로운 경험이라 치고 또한 이 사회생활을 마주하는 첫걸음이라고 뭐 조그마한 긴장, 조그마한 설레임 이것이 동반되는 것도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1: 맞는 말씀입니다. 똑같이 이 새로운 환경에 처했다 하더라도 뭐 사람마다 나타내는 불안감이라든가 또 긴장감이라는 정도의 차이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요 심한 감이나 또 어떤 사람들은요 경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긴장 정세가 오래가는 감이나 또 어떤 사람들은요 뭐 빨리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갑니다. 뭐 맞춰서 서로가 이런 차이는 왜서 이렇게 생긴다고 보십니까?
0: 예, 저도 여기에 대해서 연관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경험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낯선 곳으로 이동하거나 새로운 집단에 참여하는 경험이 많았던 학생들을 보면 이 환경 변화에 매우 익숙하고 적응이 빠릅니다. 반면

0: 늘 익숙한 사람과만 지내고 그리고 새로운 환경, 새로운 만남을 피해왔던 이 학생들을 보면 그 만남, 새로운 만남 자체의 부담을 느끼고 불안감이 오래 지속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개인의 기질 차이입니다. 선천적으로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고 이러한 성향을 지닌 사람은 새로운 환경에 흥미로운 대상으로 이걸 간직하고 인식하고 긴장감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쉽게 적응합니다. 반면 내성적이고 또한 조심스러운 기질의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 형성 이 자체만으로도 시간이 많이 들고 또한 이런 만남 자체를 좀 피하려는 이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 밖이, 계획 밖이 일이 생겼을 때 불안정서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지는 거죠. 이러느라면 뭐 적응 시간이 느릴 뿐만 아니라 자기한테 돌아오는 이러한 스트레스 시간도 상대적으로 길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심리적 자립 수준 차이입니다. 가족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 적은 학생은 대학교에서 이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큰 불안감을 느낍니다. 반면 평소에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을 지는 훈련이 되어 있는 학생은 변화 속에서도 스스로를 믿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그리고 여유롭게 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는 이 사전의 준비와 그리고 이 일에 대한 기대치인 것입니다. 대학 생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찾아보고 예상 가능한 어려움을 미리 인지한 학생들은 막연한 걱정이 적습니다. 반면 아무런 정보도 없고 이 방학을 정말 자유자재로 보낸 친구들 보면 대학 생활 이 차표를 사고 이 물건을 정리하고 이 모든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맞대야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림기응변도 다른 사람보다 한 박자 늦을 뿐만 아니라 이것 자체가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네 가지 원인이 이러한 아까 수재님께서 말씀하신 이 차이가 생길 수 있는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 그렇군요. 이런 차이를 뭐 좀 더 어떤 서로를 지켜보면서 빨리 해소하고 서로가 융합돼가고 뭐 이런 빨리 적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것도 있고 뭐 물론 그 저 전국 각지에서 왔고 또 먹는 음식 생활 습관 뭐 각자가 또 다르잖아요. 네. 또 성격 뭐 이런 거 서로 또 좋은 면을 봐주고 긍정을 하면서 잘 맞춰가면서 뭐 4년 5년 6년 뭐 영생 공부하다 보게 되면 시간도 꽤 길어지는 분들도 있잖아요. 정말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됐으면 정말 잘 보냈으면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이 신입생들마다 또 처음부터 대학교 생활에 잘 적응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요. 이 대학교 생활에 하루빨리 적응함에 있어서 지금부터 뭐 준비가 절실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 박사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봐요?
0: 예, 대체적으로는 저는 아래와 같은 이 뭐,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뭐 학습 방식이 변화에 일층 하루빨리 적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1: 네.
0: 우리가 기존에 공부했던 우리가 12년 동안 아주 열심히 공부해 대학교에 왔는데 이 12년 동안이 수학교, 초중, 고중의 공부는 선생님이 일일이 지도를 해주고 진도를 정해주고 또한 숙제와 시험 범위 등등을 명확히 지정해주는 이 수동적인 학습 과정 구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관리하고 복습을 독려하고 또한 정해진 답을 찾는 이러한 과정이었죠. 하지만 대학 공부는 여기에 비해 완전히 다릅니다. 이 교수님들은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또한 스스로 깊이 탐구할 과제를 던져줄 뿐 일일이 참견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 오늘 뭐 김아무개 리아무개가 수업에 왔냐 안 왔냐 혹은 숙제를 어느 정도로 완성했냐 정녕 이것이 수업을 오지 않고 숙제를 완성하지 않았더라도 뭐 일일이 체크하거나 누군가 잔소리를 하지 않으며 하나의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뭐 해석과 이 관점이 존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순히 기존에 했던 뭐 암기만 하는 그것으로서 좋은 성적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또 이런 환경에서 필요한 첫 번째 학습 태도는 자기 주도적 학습 습관을 키우는 것입니다. 뭐 수업 전에 미리 교재를 보고 또한 미리 상응한 이러한 재료를 검색해보고 또한 질문을 가지고 이 강의 교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등학교처럼 누군가 복습을 강요해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이 학습 교육을 세워라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질문하고 탐구하는 태도입니다. 궁금한 점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선생님도 좋고 그리고 동기들도 좋고 선배님들도 좋고 주동적으로 찾아서 토론하고 여러 관점을 접해야 합니다. 이 대학은 정답을 여는 곳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 방식 그리고 이 능력을 키우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대학교 가기 전에는 뭐 대학교 교수들은 수업이 끝나면 사무실에 안 계신다. 일정하게 맞는 얘기입니다. 수업이 끝나면 대학교 선생님들은 자기 과제거나 여러 사회봉사거나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난 후 내가 다시 뭐 찾아간다거나 시간이 포근한 먹는 것입니다. 예, 그 교실 그 당장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간 관리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대학교에는 자유시간이 매우 많아집니다. 이 많아지는 자유시간에 뭐 게임을 한다든지 기타 곳에 정신을 몰입하다 보면 과제도 좋고 시험도 좋고 더욱이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집에서는 옛날에는 뭐 빨래도 좋고 모두 부모님이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 빨래할 시간조차 없는 것입니다.
1: 네.
0: 예, 그러다 보면 뭐 지금 이 방학에 짬짬이 시간을 이용하여 뭐 자기 하루 일과 패턴을 잘 분배하는 이런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학습 이외에 이 심리적 준비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단순히 대학에 와서 이 성적 순위로 자기를 평가하지 말고 여러 종합 수준으로 평가함으로써 자기한테 일정한 신심을 북돋아주는 한편 자기를 종합적인 인재로 양성되게끔 인도하고 또한 이 학습 차이, 성격 차이 그리고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를 미리 연습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우리 박사님께서 충분한 뭐 긍정과 그리고 또 그 여러 면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대학 공부, 대학교 공부 필경은 여태까지 해왔던 초중 공부나 고중 공부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죠.
0: 네.
1: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여태까지는 부모들이 곁에서 든든한 뒷심이 되어 이것저것 많이 챙겨준다든가 또 뭐 그랬다면 이제부터는요, 진정 홀로서기잖아요.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때그때 그 마음의 준비도 이제 든든히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0: 예, 이 대학생활 보면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기존에 존재했던 이 부모가 옆에서 보호해주고 이러한 보호 울타리로부터 벗어나 홀로서기로 자기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이러한 시작점인 것입니다.
1: 그래.
0: 이 청소년 시절까지는 부모님께서 뭐 식탁도 좋고 그리고 세탁 건강관리, 심지어 갈등이 생겼을 때도 이 중재자 역할까지 맡아주셨거든요. 그러나 지금에 보면 힘든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거나 또한 학교에서 집으로 달려가거나 이 모든 것이 이 부모님 혹은 보호자가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기숙사 생활이나 타지에서의 대학 생활에서는 모든 선택과 결정을 우선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몫인 것입니다. 물론 이 부모님과 연계하지 말란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대학교에서 뭐 급한 통지를 받았거나 급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부모님께서 뭐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고 온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전화를 한데도 이 이사 소통 면에서 어디까지나 면대면으로 하는 이러한 소통보다는 시간이 걸리고 감정상으로도 이 잘 전달이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홀로서기에 필요한 마음 준비 이 첫 번째는 자기 책임의식을 기르는 것입니다. 뭐 늦잠을 자서 수업을 놓친다든가 제가 게임을 좀 더 해서 빨래를 못했기 때문에 이튿날에 뭐 어지러워진 옷을 계속 입고 나간다든가 혹은 우리가 대학교에 가면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이 경제권을 지게 되는 거죠. 예, 생활비가 부족해서

0: 뭐 밥을 먹지 못하고 배를 고른다든가 등 또 건강관리를 소홀하게 해서 뭐 아프게 된다든가 모든 이것은 전면적으로 볼 때 본인이 선택해서 비롯된 것입니다. 누구를 탓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도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부모님이 멀리 먼 곳에 있다. 이것으로부터 원망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실패를 견디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 생활하려면 예상하지 못한 이러한 실수가 자주 생기고 또한 겪게 됩니다. 돈을 잘못 쓰거나 많이 쓰거나 혹은 계획 밖으로 쓰거나 혹은 침실에 혹은 뭐 선생님과 이 대인 관계에서 갈등을 겪었다든가 학업에서 좌절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이 어릴 때는 부모님께서 실패의 뒤를 받쳐주지만 대학에서는 실패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또한 이 대학이라는 것은 실패를 많이 허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직장인들이라면 한번 실수하거나 실패하면 직접적으로 로임에 체현되거든요. 그러나 이 대학교 같은 경우는 내가 낙제를 하면 다시 재수강할 수도 있고 혹은 대인관계에서 뭐 작은 사실이 생겼을 때 능히 수복이 가능한 이러한 뭐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대학생, 대학교생의 대학생에 대한 뭐 이런 포용력도 아주 넓은 거죠. 세 번째로는 적절한 독립과 소통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이 홀로서기란 부모님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락을 두절하거나 뭐 끊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삶을 살되 가족과 꾸준히 소통하고 정서적으로 이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신입생들을 보면 뭐 독립을 두려워하지만 또한 우리가 가장 갈망했던 것이 누구의 이 제한을 받지 않고 자기 자세대로 이 생활을 분배하는 이러한 삶이 아니었습니까? 때문에 홀로서기 과정에서 스스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개학까지 남지 않은 며칠 동안이라도 이 홀로서기에 대한 연습을 해나갈 것을 권장합니다.
1: 그렇죠. 대학 생활을 쭉 가면서 뭐 이 사이에도 자기 스스로 이제 만들어가는 시간, 홀로서기 주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뭐 계속 부모님들이 이렇게 여차여차 뭐 따라다니면서 이거저거 많이 체크를 했는데 이제는 자기 스스로 이제 더 감당하고 짊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면서요. 그러면 하루하루 또 성장을 해 가는 거죠. 네. 아이들이. 이 대학교 가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도 매우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동아리 모임에서 활약을 하자면은요. 한 가지 특장이나 취미를 배워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0: 네. 이 취미나 특기를 갖추는 것은 뭐 동아리 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이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 특기가 그렇다고 없다고 해서 동아리 생활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1: 그렇죠.
0: 예, 동아리는 이미 잘하는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 관심 분야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이러한 맞아요. 공간인 거죠.
1: 그렇죠.
0: 여기에서는 뭐 지금 보면 애호 뭐 동아리가 아주 많습니다. 저희 연변대학교를 보느라면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의 동아리가 100여 개, 그 양백 개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음악, 운동, 글쓰기, 그리고 사진, 영상, 촬영, 제작, 봉사 뭐 등등 동아리 그리고 막스주의 뭐 중국화 이런 연구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창업, 취업 등등 지도 동아리도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특기나 취미가 잠시 없다 하더라도 내가 뭐 조직 능력이 강하다든가 혹은 대인관계 소통이 아주 능하다든가 이러한 하나의 특점만 있다면 이 동아리에 들어가서 같은 관심 분야에 대해 토론하고 어울리고 부대끼면서 충분히 자기 뭐 개발 자기 능력 제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맞아요.
0: 여기에서는 뭐 제가 교과서대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저희 대학교 경험을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뭐 장고도 좋고 북도 좋고 꽹과리 징 전혀 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

0: 연민대학 조문학부에 입학하면서 이 아리랑민속사 여기에서는 뭐 민족문화 전승과 그리고 연극 또한 뭐 이 풍물을 다루는 동아리입니다.
1: 그렇죠.
0: 저는 단지 우리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 북도 치고 장고도 치고 꽹과리도 두드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스트레스 해소할 뿐만 아니라 또한 얼마간 이것을 다루다 보면 이 자기 능력이 제고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뭐 활발한 성격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뭐 사람을 만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학 생활에서 이 동아리를 통해서 선배들한테서 제가 만약 뭐 웅변에 관심을 가지고 혹은 뭐 이 대학 강의에 관심을 가진다면 아주 뭐 우리가 말하면 이도성이 있게 선배님들과 뭐 선배님 이러한 시합에는 어떻게 참가합니까? 그리고 어느 학점을 어떻게 따르면 어느 그 과목을 선택해야 합니까? 따분하게 물어보기보다는 동아리에서 먼저 이 친해지고 그리고 진짜. 이 거리감을 축소한 후에 아 그다음에 저희 관심 분야를 이 여쭤보면 더욱 이 뭐 효율적이게 저를 알려줄 수도 있고
1: 맞아요.
0: 그리고 어떤 한 번면은 이 동아리 생활을 떠나 이 선배가 만약 뭐 교수 능수다 하면 이 선배한테서 여러 가지 뭐 수강 뭐 노하우든지 뭐 미리 학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통 보면 우리가 이 한 학급에서의 학급에 60명이 있었거든요. 이 60명 학생을 선생님들께서 일일이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수는 아주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뭐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과 제일 뭐 장난꾸러기를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동아리를 이용해 뭐 연민대학 그때는 100여 개 동아리 가운데서 10개 정품 브랜드 동아리를 뽑았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동아리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동아리 회장도 맡게 되었고 또한 이 동아리를 이끌고 10대 정품 브랜드 동아리도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과 주임 학과 서기 여러 선생님들과 공작 회보를 하면서부터 또한 이 관계를 가까이 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이러한 과정을 뭐 이렇게 이용하든 저렇게 이용하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고 또한 자기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1: 그렇죠.
0: 또 이 동아리에 공헌을 하는 만큼 동아리를 이용하여 충분히 자기 이익을 리익이라기보다 자기 성장이 무대를 바꿔가는 것도
1: 맞아.
0: 이것이 제일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1: 맞아.
0: 있습니다.
1: 그렇죠. 대학교 가게 되면 정말 그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자기 영역을 넓혀가고 더불어 알아가면서
0: 네.
1: 자기 자신도 무궁무진한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내라는 사람도 이런 면도 있었구나. 좀 더 그 한두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하는 취미 생활도 있지 않습니까?
0: 네.
1: 특정 취미 없어도 배워가는 시간, 알아가는 시간, 뭐 그 동아리 활동 참 재창할 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한두 가지는 꼭 참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그리고 또 이 밖에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이용을 해서 처음부터 뭐 대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좀 더 추천을 해 주시겠습니까?
0: 네,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생활 기술을 익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로 대학에 가는 친구들은 뭐 이 빨래부터 시작하여 그리고 뭐 음식 습관, 방 청소 등 여러 가지 자기 관리 능력을 미리 연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부모님께서 해주던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연습을 통해 독립적인 이 생활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진일보 줄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기본적인 정보를 탐색하는 것을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지금 스마트폰 인터넷이 매우 이 공개화되고 그리고 이게 뭐 정보도 매우 투명합니다. 다니게 될 학교 주변의 환경 그리고 도서관 이용 규칙 그리고 학교 일정 그리고 장학금 제도 그리고 학생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앞으로 지금은 보면 대학교 입학하는 순간 뭐 앞으로 대학원생 과정 그리고 취직 모두 출로를 알아보더라고요. 이것도 미리미리 알아보면서 정도 부동한 시기에 빨리 자기 입방향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 그렇지, 생각됩니다.
1: 그렇지.
0: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건강관리 그리고 습관을 다잡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 입시

0: 시 마치고도 거의 두 살 남짓 자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 꼭 불규칙적인 수면, 불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뭐 과도한 야간 활동, 이것은 대학 생활에서 모두 뭐 자제해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대학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생활에서 자제해야겠지만 대학 생활에서는 더는 더욱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가 대학 생활을 하면 우리 본지 사업은 학습인 것입니다. 네, 기타 뭐 내가 아무리 동아리 활동사라고 아무리 뭐 다른 뭐 인간관계 처리를 잘해도 결과적으로는 이 우리 본지 사업은 학습이지 기타일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불규칙적인 생활을 했다면 꼭 대학교에 가서는 이 건강 관리 그리고 여러 가지 올바른 습관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사소통 방면에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대학교 하면 우리가 사회생활이 첫걸음이죠. 그렇죠. 예, 집에서는 모두 외동딸, 뭐 외동아들 이렇다 보면 자기 마음대로 아무 말이나 하고 그리고 부모님도 일정한 정도로 참아주고 곱게 봐주시는 거죠. 그러나 이 전국 각지에서는 동년배 그리고 이 뭐 선배님 그리고 후배님 그리고 선생님들 보면 어느 한 시 이 나 한 사람이 이 기분을 철저히 고려해 줄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이사소통 방면에 먼저 남을 존중해 주고 남이 말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남을 배려해 주는 이러한 망가짐을 미리 익혀가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치를 너무 높여 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직접 겪어보지 않고 너무 높은 기대치를 놓았다가 전사 갈 때 어느 하나 뭐 숙소의 문을 여는 순간 침대가 뭐 어떻게 나무로 된 것이라 하여 아 여기에서부터 이기소침해지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이 모여서 뭐 이 량적인 결과가 이 결합이 질적인 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네 아래 상기 이 여러 가지를 말해주고 싶습니다.
1: 그렇습니다. 뭐 본지방 대학이든 뭐 타지 대학이든 그곳에 가면 대학생활 시작하게 되면 적응이 한동안은 필요해요. 뭐 네. 이제 다섯 가지로 이제 귀납을 해주셨는데 참조해서 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내라는 사람이 이 집단 생활에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자세. 뭐 그리고 이 점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제 곧 뭐 자식을 내 품에서 떠나 보내야 하는 우리 부모님들, 대학 신입생들 못지않게 설레이고 긴장되는 마음이라고 봐집니다. 긴장되는 마음 뭐 이러저렇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보시나요?
0: 네, 여기에서 저는 옛날에 저희 부모님들도 그러셨고 지금 저도 대학교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그저께 어제에 거쳐 우리 연면대학교도 지금 신입생 등록 마쳤거든요. 오늘부터 군사훈련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우리 캠퍼스 주변에 아직도 이 자식이 아까워서 군사훈련을 지켜보는 부모님들로 꿈비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군사훈련부터 시작하여 앞으로 4년 동안 혹은 5년 동안 3년 동안 대학생활에서 부모님과 이 자식이 적절한 거리 두기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부모님은 이제 보호자에서 조언자 역할로 바뀌어야 합니다. 예, 사사건건 모두 결정해주고 모두 커버해주고 이러느라면 이 자식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뭐 벙어리가 되고 혹은 뭐 반발 심리가 생길 수도 있고 또한 뭐 이 사회에서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왕따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뭐 자기 능력이 퇴보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모님이 삶을 다시 찾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자식 양육에 우리 유치원부터 시작하여 치면 12년이 아니라 뭐 15년, 16년이 되는 거죠. 예, 이제는 뭐 자식을 대학교에 보내면 어떤 부모님들을 보느라면 퇴직도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맞아요. 제 인생 모든 정력을 자식한테 베풀었다면 이제는 자기를 한번 돌아다 보면서 자기를 그래요. 한번 충실하게 재개발하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필경 자식을 대학교에 보내고 나면 자기 생활이 없어진 듯 뭐 영상으로 계속 자식한테 치우쳐 있다 보면 자기도 고통스럽고 자식도 고통스럽고 함께 고통스러운 이러한 뭐 소용돌이 속에 빠지기 쉽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통 방식을 유연하게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잔소리 위주의 연락보다는 안부를 묻고 이 자식이 선택을 존중해주는 대화를 이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위도 지금 대학교에 몸을 담고 있다 보면 지금 뭐 대학생들이 3학년 혹은 4학년 여기에 가면 뭐 대학원을 가야 할지 아니면 취직해야 할지 이런 번뇌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가상들이 전화를 너무 많이 받고 있다는 점에 저는 좀 유감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선생님과 자기 학생이 자기 자식이 이 정도를 묻는 것은 매우 고맙고 저희도 학생, 가정, 학교 세 방, 삼방이 이 연락이 매우 중요하지만 학생을 대신에 결정해주고 학생을 대신에 고민해주고 왜냐하면 이 학생이 우리와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자식의 입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다 결정해주고 자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자식이 말을 들어주는 이러한 소통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걱정하는 마음을 너무 억누르지 말고 뭐 자식이 보고 싶거나 자식이 걱정되거나 할 때 주동적으로 혹은 선뜻이 먼저 다가서주는 것도 아주 좋은 소통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얘기한 거리두기와 이 주동적 일정한 이 도를 지키는 데 모를 박아야 하는 거죠.
1: 예. 알겠습니다. 의젓하게 반듯하게 잘 커갈 미래 희망둥이 아들 딸들이죠. 본인도 뒤돌아보는 또 시간 뭐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아들 딸들이. 끝으로 이제 곧 대학교 상하탑에 들어서게 될 대학 신입생들과 우리 그 부모님들에게 그의 부모님들에게 부탁의 말씀해 주신다면요.
0: 네, 우선 저 모두석께서는 자산자학 풍문담도 즉 세상을 업고 나갈 포부를 품고 책을 읽으며 시대를 헤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될 이 여러분, 대학교는 지식만 배우는 것일 뿐만 아니라 포부를 키우고 리상을 다듬고 그리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경험을 쌓는 이 출발점입니다. 여러분들 대학 생활에서 큰 성과, 큰 성장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자식을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자식과 부모, 이 소통, 그리고 여러 방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구다운 부모, 그리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새 사람을 만나고 또 새 환경에 뛰어든다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법입니다. 네, 바야흐로 대학교 상하탑에 들어서게 될 신입생들마다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해가지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풀어 여기에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어주십시오.
2: ...경심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